0: 의 주인공이 이연걸이거든요.
1: 네.
0: 그 이연걸이 바로 형가라는 자객을 모티브로 한 주인공이었습니다.
1: 형가.
0: 형가.
1: 형가는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유명한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자객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형가라는 인물은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된 것인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형가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0: 자, 일단 형가는요. 그 춘추 전국 시대의 거의 마지막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아직까지 진시황이 아니죠. 진나라의 영정이요. 영정이 전국 칠웅을 다 통일하기 직전 인물이었습니다.
1: 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0: 원래는 위나라 사람이었는데요.
1: 네.
0: 지금은 연나라에 건너가서 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사진 보시는 분 알겠지만 연나라가
1: 네.
0: 지금 요동반도의 근처에 있거든요.
1: 네.
0: 우리 한반도가 제일 가까운 나라예요.
1: 예, 가장 북쪽에 있고요.
0: 연나라요?
1: 예. 형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면서요.
0: 형가가
1: 네.
0: 일단 자기의 신분을 숨겨요. 그리고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술 먹고 고점리라고 하는 축을 연주하는 악사가 있었습니다.
1: 네.
0: 축이 뭐냐면 지금 우리 가야금과 비슷한 거거든요.
1: 어허허.
0: 그래서 당시 연나라에서 형가라고 하면 진짜 약간 난봉꾼, 방탕아,
1: 아, 그래요?
0: 정도의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1: 오.
0: 매일 밤 술을 마신 다음에 옆에 고점리가 있잖아요.
1: 네.
0: 야, 고점리야, 노래 한번 축 한번 연주해봐라. 땅따랑 땅땅 띠디디디디디.
1: 아, 그 신난다. 예.
0: 그러면서 칼춤을 그렇게 쳤다고 하죠.
1: 아, 그래요? 칼춤도 잘 추고.
0: 칼춤을 추면서
1: 검술을 익힌 건가요?
0: 검술이 아니라 형가는 원래.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원래 트레인이 된 칼잡이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1: 아,
0: 자기 신부를 숨기고.
1: 아, 훈련된 칼잡이라고요?
0: 원래 킬러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걸 숨기고, 그러니까 네. 술을 맨날 마시다는 거는,
1: 네.
0: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 다시
0: 그래서 다 돌아와가지고 네,
1: 네. 진왕.
0: 자, 진왕이 지금 거의 자 여러분들 전국에는 몇 개 나라가 있었죠?
1: 전국 칠웅.
0: 칠웅이죠, 그렇죠.
1: 예, 예, 예.
0: 제초연 조한위 진.
1: 맞아.
0: 이 여기서 진나라가.
1: 네, 네, 네.
0: 단이 각계 격파로 다 이제 그 멸망을 시키고. 다 끝난 상태 지금요. 한, 연나라 하나만 남았는데.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연나라 당시 이제 왕실에서 대책회의를 세웁니다.
1: 네.
0: 아, 연희왕이라고 왕이었어요.
1: 연희왕.
0: 아무리 봐도 지금 남은 건 우리 연나라밖에 없는데. 지금 어떡하나. 지금 우리가 항복할까? 나라를 그대로 바칠까? 근데 태자 단가 왕자죠. 이 말려요. 아니 아버님 어떻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쉽게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해요.
1: 네.
0: 어떡하라고 지금.
1: 그치.
0: 지금 바로 코앞에까지 왔는데
1: 네.
0: 어디까지 지금 진나라가 진출했냐면 역숙이라는 강이 있어요.
1: 역수.
0: 지금도 있습니다.
1: 예, 예.
0: 베이징 남부에요.
1: 예.
0: 그러니까 베이징 남부라는 것은 거의 지금 요동반도까지 왔다는 얘기잖아요.
1: 예, 바람 앞은 뿌리네요, 진짜.
0: 그렇죠.
1: 아, 예.
0: 지금 진영정이 진나라가 바로 역수 건너까지 왔는데 우리 어쩌라고 지금? 어떡하지. 연나라 태자단은 진시황과는 약간 악연이 있었어요.
1: 연나라의 태자단이?
0: 태자단이?
1: 진영정과?
0: 진영정과 약간 악감정이 있었어요.
1: 어떤 악연이 있었어요?
0: 옛날에
1: 예.
0: 조나라가 있었어요.
1: 예.
0: 조나라가 전국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을 때 태자단과 영정이 동시에 조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었어요. 어릴 적에. 아,
1: 볼모 동기. 아, 볼모 동기.
0: 볼동이라고 하죠.
1: 예예예. 예. 조금 친했을 것 같은데요.
0: 되게 친하게 지냈대요.
1: 예예예.
0: 동병상련.
1: 그렇지.
0: 그래서 나름 좋은 감정을 갖고 헤어졌어요. 영정과 단은요.
1: 네, 각자의 나라로 돌아왔어요.
0: 돌아왔어요.
1: 네네.
0: 그 단은 연나라에 돌아와가지고 태자가 되고 근데 저쪽에서는 쑥쑥쑥 크고 있는 거지 지금요.
1: 영정은 좀 진의 왕이 됐어.
0: 영정은 진짜 통일 직전의 대왕이 됐어.
1: 진시황 직전이야 지금.
0: 진시황 직전. 그리고 연나라에 볼모를 요구해요. 진시황이. 영정이.
1: 그래요? 예.
0: 단이 끌려갑니다.
1: 예전에 친구였던. 같이
0: 그렇죠.
1: 오징어 게임 했던 친구를.
0: 오징어 게임
1: 볼모였던.
0: 단이 끌려가면서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했대요. 걱정하지 마. 지금 제 왕, 내 그 삐입 알 친구야.
1: 네네네.
0: 된 거야.
1: 네.
0: 도착하자마자 어이 저 영정 잘했었어? 나야 나 단. 옛날에 우리 오징어 게임 같이 했잖아.
1: 그랬겠죠. 예.
0: 했는데 진짜로 옛날에 그 영정이 아니었대.
1: 아...
0: 이놈.
1: 아.
0: 무릎 꿇어라.

0: 다 지금 점령은 당했지만 예, 예. 깨갱깽깽 아닐 거라고 예. 지금 우리가 스타트 포인트 테이프만 끊어주면 네. 다시 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 영정만 제거하면 다 끝난다.
1: 근데 또 신하들은 그 의견에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0: 그렇죠. 아니 네. 지금 어떻게 반대했다가 바로 지금 코앞에 역수까지 왔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태자는 근데 밀어붙입니다.
1: 밀어붙여.
0: 아 그래서 네가 가려고? 제가 어떻게 태자한테 갑니까?
1: 여기서 또 태자인데.
0: 예예. 예. 아 그럼 누구 보내는데? 제가 정말로 우리 연나라에 아 유명한 검객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데? 전광. 석화 아닙니다. 아,
1: 전광? 전광 누구야?
0: 전광이라고 정말로 유명한 검객이었어요.
1: 이었어요?
0: 지금은 예. 은퇴하신.
1: 아, 은퇴한 검객.
0: 그래서 예. 태자단이 그 전광을 만납니다.
1: 네.
0: 이리 오십시오. 아, 태자님 부르셨습니까? 여차여차 해가지고 우리가 영정을 죽여야 되는데, 암살해야 되는데, 네. 그대가 좀 가시오.
1: 아.
0: 그랬더니, 태자님, 정말 제가 가고 싶으나, 가고 싶으나 제가 너무 늙어가지고.
1: 아, 진짜로?
0: 그러면, 예. 너 안 가면 누구 가냐?
1: 예.
0: 제가 한 명 더 소개시켜드리겠다.
1: 아, 예.
0: 하면서, 형가를 소개시켜줘요.
1: 숨어 살던 형가를?
0: 형가. 그래서 예. 형가를 만나러 가요.
1: 네.
0: 가니까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아까 술 먹고 맨날 놀고 있는 장면.
1: 방향무인. 네.
0: 그쵸?
1: 네.
0: 아, 오늘 밤 단둘이서 파티 하고 있는 형가를 만나러 갑니다.
1: 아.
0: 그, 전광이요?
1: 예.
0: 형가, 오랜만이야. 아, 전광 선생님, 왜 어제 내십니까? 아, 단둘이서 우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리 오게. 둘이 앉아요. 아유, 전광님, 뭐, 무슨 일이십니까? 아, 지금 태자 단님께서 영정, 곧 진시황이 되는 영정, 암살 명령을 내리셨는데,
1: 어휴.
0: 나는 힘들고, 그, 니가 예. 가라.
1: 예.
0: 이게 된 거예요.
1: 예, 예.
0: 그니까 지금 최대한 지금 사마천의 사기를 바탕으로
1: 네.
0: 말씀을 드리는데,
1: 네.
0: 형가 깜짝 놀라요.
1: 아니 그렇게 엄청 놀랐지.
0: 엄청난 일을 저한테 맡기십니까? 이거 네. 남한테 새 나가면 어떡하냐 이야기가. 그때 전광 이런 말합니다.
1: 네.
0: 나도 그 걱정을 했다. 이거 이야기를 새 나가면 안 된다.
1: 그렇죠.
0: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세 명밖에 없다.
1: 태자단,
0: 나,
1: 전광,
0: 너.
1: 형가.
0: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태자와 너만 아는 이야기로 만들어 주겠다면서 칼을 뽑고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해버려.
1: 전광이?
0: 전광이요. 이제 이야기는 너 형가 그리고 대자님밖에 모른다.
1: 지금 형가한테 폭탄 제대로 넘겼네.
0: 전 바다락 폭탄 촥.
1: 야 전광도 대단한 사람이네.
0: 정말 전광스 것 같아 진짜.
1: 진짜 진짜.
0: 아.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예, 그 태자를요.
1: 예.
0: 태자를 만나.
1: 아 형가가.
0: 형가가 이제 만나러 가요.
1: 예.
0: 그러면서 그 아 저 전광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나누고 돌아가셨다 하니까 태자가 펑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광 선생님의 그런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영정을 암살하겠습니다. 태자님. 그럼 제가 그 임무를 맡겠습니다.
1: 자기에게 길로 들어섭니다, 이제.
0: 해요?
1: 예.
0: 했는데, 차일피일 안 가요, 형가가.
1: 왜 한다면서요?
0: 그니까, 왜 안 가냐 말도 못하죠. 그때, 드디어 형가가 네. 술 먹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제가,
1: 이제
0: 전광 선생님의 그런 업을 좀,
1: 예.
0: 이을 때가 됐습니다.
1: 왜 그렇게 미뤘던 거예요, 형가가?
0: 그때, 태자는 단히 물어봐요.
1: 네네.
0: 아, 왜 안 갔냐고.
1: 예, 예.
0: 제가 다, 정보를 그 귀합해 봤는데 진시황이 역수 바로 직전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 아, 그 역수 강
0: 직전까지 진나라
1: 예,
0: 군대가
1: 예, 예, 예.
0: 멀리 떨어졌으면 실패한 확률이 높지 않냐. 그래서 최대한 우리 연나라의 근처에 왔을 때 제가 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1: 생각이 다 있었네요.
0: 제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1: 예예예. 예.
0: 자 이제 떠날 테니까 검을 주십시오. 검에 독을 묻혀서 줘요.
1: 네.
0: 형가한테요.
1: 검이요? 비수라던데 비수?
0: 비수. 요만한 비수요.
1: 예예예. 예.
0: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진시황에게 접근할 때 필요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선물을 주십시오.
1: 아 진시황한테 선물을 주는 명분을 만들어달라?
0: 왜냐면 진시황이 얼마나 그 암살 시도를 많이 당했겠습니까?
1: 아, 예,
0: 그래서
1: 예, 예.
0: 접근. 진시황에겐 20보 이하로는 접근이 못 됐거든요.
1: 아, 큰 선물이 필요하네 그러면.
0: 진시황 20보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이 필요합니다.
1: 뭘 요구합니까?
0: 처음에는 그 단이 기다리라고 하면서 잠깐만 이거 갖고 와. 독항 지도를 보여줘요.
1: 독항 지도가 뭐야?
0: 독한이 아니라 독항이라고 해서
1: 독항이 뭐예요? 네.
0: 연나라의 가장 비옥한 전략 요충지 지도.
1: 예.
0: 지금으로 치면 목동 CBS 지도?
1: 아 예.

0: 그 가장 비싸고 전략적인.
1: 아, 그걸 지난데 넘기겠다고?
0: 그 전략 지도를 넘기라고 그 태자단이 그 형가한테 줘요.
1: 예, 예, 예.
0: 아들이 그 형가가 비웃습니다.
1: 네.
0: 저기, 태자님. 어차피 진시황이 연나라를 차지해버리면 이 땅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연, 그 진시황 땅이 되는데 이걸 진시황이 받겠습니까?
1: 아.
0: 그렇죠. 이걸 저 지도입니다 하다 갖다 줘봤자 네. 진시황은 야야야 며칠 놈은 여기 내 땅 되는 건데
1: 이거 그렇지.
0: 왜 갖고 왔니 이거?
1: 큰 의미가 없다.
0: 내비 지금 다 나오는데.
1: 다른 선물 필요하겠네.
0: 그때 형가가 이런 제안을 해요.
1: 네.
0: 지금 우리 연나라에 네. 번오기 장군이 진나라로부터 지금 망명을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1: 아, 진에서 망명운 장군, 번오기 장군이 연에 있어요, 지금?
0: 연나라의 그 번오기가 누구냐면요. 예. 진시황의 역적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진왕은 찾고 있겠네.
0: 찾는 정도가 아니라 예. 얘 잡으면 그냥 전 세계 지명수배예요.
1: 저 화가 났어요. 예, 예, 예.
0: 왜 번오기가 예. 그 진시황의 충신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진시황의 충신이었다기보다는 진나라의 충신이었어요.
1: 예, 예, 예.
0: 충신인 장군이었는데
1: 네.
0: 이거 여러분들 우리 또 그 중국 고대사 편을 보면 아시겠지만 진시황의 아빠가 누군지 애매모호해요.
1: 아, 맞아요. 예.
0: 그 진시황의 약간 스승이었던 여불위라고 있는데
1: 맞아, 맞아.
0: 여불위가 진짜 아빠인지 공식적으로는 진짜 공식적으로 아빠는 진나라의 자초란 사람이었어요.
1: 아.
0: 자초라고 당시 조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진나라의 볼모였어요. 이 자초를 여부리가 딱 보고 아, 얘 큰일 내다 싶어서 투자를 해요.
1: 예.
0: 그래서 자초한테 제가 있는 여종입니다. 얘야 조희야 앞으로 잘 모셔라
1: 어허.
0: 라고 하면서 여부리가 자기 여종을 자초한테 바칩니다.
1: 예.
0: 당시 기준으로요.
1: 예.
0: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야사에 따르면 이미 조희는 여부리의 아이를 베고 있는 상태로
1: 아하.
0: 자초에게 갔다.
1: 아하.
0: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1: 예.
0: 그게 이제 영정 진시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 진시황이 진짜 아빠가 자초인지 여부리인지 알 수가 없다 해요.
1: 예, 근데.
0: 지금도 몰라요.
1: 네.
0: DNA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 그렇죠.
0: 이거를 제기한 거예요. 번호기가?
1: 야
0: 아무리 봐도 이거는 여부리의 자식이다.
1: 야, 그러면 당신은. 콤플렉스를 건드린 건데.
0: 콤플렉스 건드린, 다 죽는 거이군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가지고 일가 친척들이 다 몰살 당하는 과정에서 번호기는 탈출해버립니다. 탈출해서 지금 연나라의 몸을 피한 상태였어요.
1: 예, 예, 예.
0: 근데 태자단은 번호기를 굉장히 정중히 우대하면서 약간 VIP로 모시고 있는 상태였어요.
1: 보호를 해줬구나.
0: 보호를 해줬어요.
1: 예.
0: 이걸 딱 형가가 보고 제가 진시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 번호기의 목이 필요하다. 해요.
1: 네.
0: 태자단은 이런 말을.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럼 내 입장이 뭐가 되냐고.
1: 내가 지금까지 번호기 내가 보호해줬는데.
0: 내가 보호해줬는데 안 된다고. 번호기의 목이 있어 가능하다. 해요.
1: 예.
0: 태자단은 내가 못 가겠다. 그러니까 형가가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1: 번호기의 목을 치러? 예예예. 예.
0: 아, 니시쉐이, 누구냐? 그란 말이죠. 워시 형가.
1: 저는 형가입니다.
0: 라이.
1: 들어오세요.
0: 들어오세요. 자초지정은 얘기해요.
1: 네.
0: 제가 지금 진시황, 영정 목을 치러 가는데, 장군님의 목이 필요하다.
1: 그리고. 그렇게 솔직히 얘기한다고요?
0: 얘기했대요.
1: 예.
0: 그리고.
1: 네.
0: 솔직하게 지금 번호기 장군님도.
1: 네.
0: 진시황이 처자식 다 죽이고 가족이 몰살 당했지 않냐.
1: 그렇죠.
0: 복수를 원하시죠?
1: 예.
0: 제가 그 복수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목을 내놓으세요.
0: 그러니까 목을 내놓으십시오.
1: 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번호기가 그걸 승낙한다고?
0: 그러니까 마지막 네. 유언이 그거였어요. 당신의 뜻을 다 이해했다. 그러니까 내 처자식의 그러면 원한을 갚아
1: 진짜로?
0: 달라. 내 목을 치라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목을 내밀었대요.
1: 와.
0: 장군님 제가 반드시 원한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이야!
1: 야, 번호기도 진짜 비범하네요. 야.
0: 그래서, 자, 그, 독항의 지도와,
1: 네.
0: 번호기 장군의 목을 들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1: 네.
0: 형가가 기다리라고 해요.
1: 누구한테?
0: 아직 한 명 더 필요하다.
1: 한 명 더 필요하다.
0: 개섭이라는 인물을 썼어요.
1: 개섭.
0: 이상하게 들으시지 마십시오.
1: 네.
0: 자기의 약간, 베스트 프렌드 겸 똑같은 자격이었대요. 지금, 카톡을 보냈는데 네. 오라고 네. 옛나라로 예. 얘가 일시파고 안 오는 거예요. 어. 얘랑 같이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
1: 아 2인조로 난 활동한다.
0: 2인조로 안 와요. 그래서 네. 개섭을 기다리다가 개섭이 안 와요. 어. 그랬더니 그 태자단이 그러면 잠깐만 어. 그럼 개섭 말고 어. 내가 한 명 소개시켜줄게.
1: 아, 예, 예, 예.
0: 그래서 진모양이라고 하는 동네 건달을 소개시켜줍니다.
1: 동네 건달?
0: 그러니까 어. 태자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약간 오락부락하니까 네. 저라! 내가 안 보여 착하게 살자 이거.
1: 아, 새롭게 인조를 결정해 줬어요. 예.
0: 여기에 형가가 아무리 봐도 진모양은 아니에요.
1: 아, 쟤는 안. 개섭의 발끝만큼도 안 돼.
0: 아닌데. 어. 근데 네. 여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태자단이.
1: 네.
0: 에이, 이제 착하게 살자. 그러니까 어, 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앞에서 빡빡빡빡 하는 게 진모양이었거든요.
1: 아.
0: 근데 태자가 보내라고 하니까.
1: 네.
0: 이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일단 2인조로 출발합니다.
1: 2인조로 갔어요. 예. 왕을 만나나요?
0: 진시황을 만나요.
1: 어, 만나요. 선물 있으니까. 어.
0: 앞에서 스탑. 너 그쵸? 누구니?
1: 네.
0: 연나라에서 온 외교 사신입니다.
1: 네.
0: 아, 그 여기서 메시지 전달하고 가십시오. 아, 그게 아니라 진시황이, 그러니까 진영정이 보셔야 될 정말로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1: 있죠, 있죠. 예.
0: 뭔데? 지도와 번호기의 모임이요. 그래서 가서 얘기해요. 저기 예. 대왕. 연나라에서 온 사신이 이제 번옥이 목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뭐? 번옥이? 역적? 내가 지금 여부리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역적?
1: 그렇지.
0: 좋다. 그 사신을 만나겠다. 어. 형.
1: 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지금.
0: 그래서 일단 예. 형가가 예. 목을 일단 그 옆에 있는 나의 전패하는 예. 그 환관한테 줘요.
1: 예, 예.
0: 환관에 들고 올라가서 자자 어. 대왕 이 번옥의 목입니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역적의
1: 어,
0: 목이 맞고
1: 번호기가 맞아. 어.
0: 맞아.
1: 어.
0: 알았다. 고맙다. 그래. 또 뭘 갖고 왔냐? 했더니 그 형가가 자 제가 정말로 중요한 지도를 갖고 왔는데
1: 네네.
0: 이 지도는 제가 대왕 앞에서 펼쳐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1: 아 그렇지. 근접해야 되니까.
0: 근접해야 되니까.
1: 예.
0: 이게 실수였어요.
1: 어? 왜요? 왜?
0: 아니 어.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팩트를 많이 바탕으로 했겠죠.
1: 예.
0: 근데 보통 지도를 갖고 오면 문서를 네. 환관한테 넘긴 다음에 환관이 갖고 와서 읽어요.
1: 예.
0: 직접 갖고 오라는 건 약간 여기서 너무 믿었어요. 진시황이 형가를.
1: 아, 너무 믿었다.
0: 너무 믿었다.
1: 예.
0: 제가 직접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래. 와.
1: 번옥이 목을 보고 흥분했나 보다.
0: 그렇죠.
1: 예.
0: 근데 옆에 진무양이랑 같이 올라가는데.
1: 아, 예. 진무양.
0: 진무양이 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 옆에서 떠는 거야. 띵띵띵띵띵.
1: 누가 봐도 수상해.
0: 누가 봐도 수상해. 어. 그 진시황이 물었어요.
1: 쟤 왜 떨고 있냐.
0: 쟤 왜 떠니?
1: 어.
0: 여기서 형가가 널 죽이러 왔어. 떨어져! 그럼 안 되잖아요.
1: 안 되지. 예.
0: 여기에 이런 말 합니다. 네. 연나라가 나름대로 그 중국 대륙에서는 변방이잖아요.
1: 네.
0: 컨츄리 꼬꼬가. 네. 촌 딱이. 정말로 대왕 앞에서 서가지고 너무 긴장해서 네. 지금 벌벌벌 떱니다.
1: 아 우리가 지금 시골에서 큰 나라 와서 떨고 있습니다.
0: 아이고
1: 수습 잘했다 형가가.
0: 그렇죠. 서울역 앞에서 코 벤다는 거 아야 가만 있어야.
1: 그 정도면 최선이다 내가 볼 때.
0: 최선이죠.
1: 예. 예.
0: 그래서 진시황 앞에까지 옵니다.
1: 네.
0: 그래서 네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지도가 뭐냐? 예, 독항의 지도입니다. 두루마리였어요. 그래서 제 배하 전하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1: 네.
0: 돌돌돌돌돌돌 그래서 이 지도는 바로 여기의 지도입니다. 근데 다 펼치니까 안에 비수가 있었던 거죠.
1: 아 지도 하나에?
0: 지도 어. 맨 안에.
1: 어.
0: 바다란? 하면서 어. 박 찌르려고 하는데
1: 네.
0: 되는데 여기서 형가가 실수를 해요.
1: 왜요?
0: 손을 잡아야 되는데
1: 네.
0: 옷 소매를 잡은 거예요.
1: 아. 소매.
0: 옷을 잡았어.
1: 아 이건 차이가 크지.
0: 그래서 옷소매를 잡고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데 빗나가죠 당연히.
1: 당연하죠. 그 리시가 길어지죠. 소매를 잡으면.
0: 지익 짓고 피해 나갑니다.
1: 예.
0: 도망가는 진시황을 형가는 뛰어다니면서 휙휙휙 휘두르는데
1: 예.
0: 진시황도 계속 피해 다녀요.
1: 어.
0: 근데 문제는 경호원들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처에 못 와요.
1: 호위무사들 없어?
0: 있었어요. 못 와요.
1: 왜 못 와요?
0: 왜냐하면 진시황이 명령을 내린 게 있었거든요.
1: 어떻게요?
0: 내 명 없이는 이 어전에 아무도 무장한 상태로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진시황이 죽게 생겼지만 혹시라도 내가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명 기억 안 나니?
1: 어.
0: 너 법 어겨서 너 죽어.
1: 네.
0: 이러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경호원들은 안달이 돼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1: 아직 기회가 있네 형가한테.
0: 그렇죠. 예. 경호원들은 못 가고
1: 예.
0: 이때 진시황이 정말 마지막 일격을 당하려고 하는 순간 어이가 어이가 없게도
1: 예, 예.
0: 어이가 저 뒤에서 약주머니 있죠.
1: 네.
0: 약주머니를 던져서 현가에 칼을 맞춰서 딱. 이 정도면 거의 선동력급이죠.
1: 어이가요?
0: 어이가 없네 진짜.
1: 아 진짜로?
0: 딱 현가에 네. 칼을 맞췄어요.
1: 예.
0: 잠깐 시간이 벌어진 상태죠.
1: 네.
0: 현가대가 당황했겠죠.
1: 네.
0: 그때 박해 있던 경호원 중에 하나가
1: 예.
0: 대왕.
1: 네.
0: 지금 진시황이 칼을 허리춤에 차고 있었어요.
1: 네네네.
0: 자기가.
1: 예.
0: 근데 이게 안 뽑혀 칼집에서.
1: 아.
0: 왜냐면 너무 장검이다 보니까 뽑으려고 하니 이게 안 뽑혀.
1: 그래, 당황하면 잘 안 돼.
0: 당황. 안 돼.
1: 그렇죠, 그렇죠.
0: 그때 경호원 한 명이
1: 네.
0: 잠깐 현가가 이 머무는 사이에
1: 네.
0: 대왕 칼을 좌우로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칼을 등 뒤에 대시고 왜냐면. 왕궁이 높으니까 천장이
1: 아, 예, 예.
0: 뒤에 대시고 뒤에서 앞으로 뽑으십시오.
1: 아, 예.
0: 된 거야.
1: 네.
0: 그 시간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야.
1: 그러니까
0: 맞다.
1: 예, 예.
0: 뒤로 해서 칼을 뒤로 해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뽑은 거죠.
1: 아,
0: 뽑힌 거야.
1: 뽑혔어.
0: 그때부터는 게임이 안 돼요.
1: 아,
0: 진시황이 갖고 있던 건 장검이었고
1: 예.
0: 현가는 다 비수였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챙챙챙챙 이게 되나.
1: 네네네. 네, 네.
0: 결국에는 아. 이 싸움을 져요. 그리고 현가가 쓰러집니다.
1: 아.
0: 그리고 현가가 마지막 일격으로
1: 네.
0: 칼을 짚고 던져요.
1: 어.
0: 던지는데 이것도 마지막 일격을 진시황이 피해가지고 이게 지둥에 박혀요.
1: 아이고.
0: 그러면서 이 말을 했죠. 아, 내가 죽고 당신이 이기는 것이 이게 하늘의 운명인가 보다.
1: 아, 현가가 한 말이죠.
0: 현가가 마지막
1: 예,
0: 유언이었어요.
1: 예, 예, 예.
0: 그게 운명인가 보다.
1: 아.
0: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1: 아.
0: 그리고 난도질을 당합니다.
1: 아, 진짜 다 왔는데, 기회에.
0: 아, 그러니까.
1: 계획 너무 좋았는데.
0: 그리고 열받은 진시황이.
1: 네.
0: 야, 누가 보냈냐? 연나라? 연나라
1: 그렇지.
0: 바로 박살.
1: 아.
0: 연나라 왕, 아. 희왕이요, 연왕이.
1: 네.
0: 태자 보고, 너, 네가 했냐? 너 누구 맘대로.
1: 그렇지. 그분은 그럴만해. 아들이 지금 말 안 들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예.
0: 너 때문에 우리나라.
1: 그렇지.
0: 100일 후에 망할 거, 일주일 후에 망을 생겼다고.
1: 그렇죠. 예, 예.
0: 태자단은 거기 책임지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1: 아, 참.
0: 그리고 연나라는 망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1: 네.
0: 진시황이 야 현가와 관련된 애들 다 잡아들이라고 싹 다 극형을 당해요.
1: 예. 자 이렇게 현가는 비록 이제 진왕 암살은 실패했지만 사마천은 이제 그가 품었던 뜻이 뚜렷하고 높았기에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길 만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갱열전을 통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0: 네.
1: 아, 그날의 비수가 만약에 진왕에게 닿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0: 아마 제가 봤을 때 현가가 권력을 잡지 않았을까.
1: 네네, 알겠습니다. 중국사 시리즈를 하면 컨디션이 한껏 올라오는 예, 선킴 선생님과 진왕 암살 사건의 주인공 현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 또 다른 자객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말씀 고맙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 친지끼리 모여도 반가움은 잠시고 되려 비수처럼 단검처럼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다 싸움나기 십상이죠. 여러분은 형가가 아닙니다.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서로 비수 꽂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그득하기를 기원하고요. 내일과 모레는 추석 맞이 특집 겸 잡지사 4주년 기념 특집으로 잡지사 최초로 야외에서 멋진 콘텐츠를 만들어봤으니까 라디오로도 들으시고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봐주시면 색다른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홍 변호사 팀.
1: 1858-911
2: AI를 두 번째 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그 기술을 국가의 무기로 만들었냐. 반도체를 우리가 잘 만든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가 대체가 안 되나. 우리는 AI 시대에 미국과 중국 사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는 자유진영 안에서 한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한국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인구위

0: 안녕하십니까. 국가과학기술자문회 부의장 이경수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는 보통 사람에게는 한 과학자의 전기 영화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한테는 특별하게 다르게 눈에 비칩니다. 그 영화는 그 전기라기보다는 과학이 실험실 안에만 머물 수 없던 시대에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원자탄을 만드는가? 누가 먼저 그 기술을 국가의 무기로 만드느냐? 그 질문 하나가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을 바꾸고 그리고 세계의 패권을 바꾸고 질서를 바꾸었습니다. 저에게는 또 그 영화가 조금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미국으로 가서 핵융합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는 이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수소탄 경쟁의 시대에 직접 그 파고를 넘어왔던 과학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제 박사 지도교수였던 마샬 로제블루스라는 교수님은 에드워드 텔러라는 박사와 함께 미국 수소탄 개발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서 단순한 과학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생존의 위기에 있을 때 과학은 그리고 기술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 한 기술이 어떻게 세계 질서의 규칙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AI 경쟁을 볼 때마다 그 시대가 떠오릅니다. 기억해보면 2022년 11월이라고 기억합니다. 갑자기 챗GPT라는 것이 세상에 훌쩍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OpenAI라는 국가, 구글의 딥마인드, 그리고 엔트로픽 이런 데가 앞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갑자기 4대 천왕이 나타나면서 딥시크, 문샷 AI 이런 새로운 선수들이 막 달려나왔습니다. 경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어디까지 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먼저 도달한 사람이 저번에 원자탄 그 상황과 같이 이제 세계의 규칙을 바꾸고 그리고 질서를 바꾼다고 믿기 때문에 그 원자탄 경쟁과 같이 수소탄 개발 경쟁과 같이 이것이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저는 좀 과격하게 이야기해보면 AI를 두 번째 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두 번째 맨해튼 프로젝트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한국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나? 반도체입니까? 문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지 못한 다른 무엇인가입니까?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기서 패권이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패권은 우리 혼자서 무엇을 다 만드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기업과 개인이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의 기술과 표준과 플랫폼을 디폴트, 즉 기본값으로 선택하는 힘이 바로 패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검색할 때 어떤 플랫폼을 열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개발할 때 어떤 모델과 도구를 쓰나요? 도시에서 자율차가 다니고 로봇이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가 만든 그 선택이 세상의 선택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저는 패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AI 시대의 패권은 단순히 모델 성능 순위를 매기는 경쟁이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 경쟁입니다. 그것은 기술이 실제 산업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경쟁입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대체불가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쉽게 대체할 수 없는가? 그게 반도체를 우리가 잘 만든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가 대체가 안 되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나라는 대체불가하고 안전한가?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대답을 잘 못 찾지만 AI 패권 시대에는 대체불가라는 것은 어떤 기술 하나를 잘 가진 나라가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우리가 가진 기술과 문화와 산업을 묶어서 세계가 쉽게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손에 쥐고 있는 무기를 점검해보죠.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지금 세계 AI 산업에서 한국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HBM이라고 불리는 고대역폭 메모리는 AI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거대 AI 모델이 돌아가려면 어마어마한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GPU가 엄청나게 빨리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지금 뭐냐 하면은 이 HBM이라는 무지 빠른 데이터를 주고받는 AI 브레인이 쉬지 않게 할 수 있는 고속 통로가 필요한데 이 반도체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 반도체를 필요합니다. 미국도 필요하고요. 중국도 필요하고. 우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 모두 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을 이야기할 때 초크 포인트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것은 병목을 말합니다. 상대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목 그리고 그 길목을 우리가 지고 있으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지금 한국의 반도체 HBM은 분명 하나의 초크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AI 세계 경쟁에서 한국을 쉽게 건너뛰지 못하게 어렵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불편한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크 포인트는 강할수록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목을 조르고 숨을 못 쉬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그 길목이, 병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하나 빨리 이 병목을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HBM을 잘 만든다고 해서 한국이 영원히 대체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AI 시대에 우리가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AI 시대에 작동하는 방식을 만들고 있습니까? 좋은 부품을 만드는 것과 시스템을 우리가 주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AI 심장에 들어가는 주요한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AI 모델은 그러면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그 모델이 돌아가는 클라우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쓰는 플랫폼과 도구는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총알을 아주 잘 만듭니다. 그런데 총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 AI 전쟁터의 전장에서의 전략과 설계도는 아직 우리보다는 남의 손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AI 패권 시대에 한국이 정말 대체불가한 나라가 되려면 부품 공급자의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란 강력한 무기를 출발점으로 삼되 그 반도체가 어떤 산업을 움직이고 어떤 표준과 어떤 운영체계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도체는 우리의 끝이 아니고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국은 다섯 개의 큰 공급망을 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자와 반도체. 두 번째는 조선과 플랜트.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요즘 많이 뜬다고 하는 방산. 그리고 원자력 핵융합을 포함한 에너지.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는 사실 잘 없습니다. 자유진영 안에서 전자, 조선, 자동차, 방산, 에너지를 실제로 만들고 바로 급하게 바로 납품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 파워입니다. AI의 다음 무대는 지금 화면에서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있는 무대 안에 있지 않습니다. 공장에 들어가고 조선소에 들어가고 자동차에 들어가고 로봇에 들어가고 우리가 짓고자 하는 에너지 설비와 국방의 현장으로 AI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피지컬 AI가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좋은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가 아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봇이 실제 공장에서 움직여야 하고 자율차가 실제 도로에서 다녀야 하고 선박과 항만과 물류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무엇인지 그러면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는지 하는 규칙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바로 한국의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공장을 알고 있습니다. 조선소를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생산 라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설비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책상 위에서 우리가 그냥 설계만 하던 그런 산업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사온 현장의 능력입니다. 이 땀이 바로 피지컬 AI가 되고 제조 AI가 되는 그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는 서로 알고 있고 그게 우리의 중요한 재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AI 시대에 미국과 중국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물리적 산업 위에 이 AI를 입히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과 방산과 에너지를 AI로 연결해서 세상이 세계가 따라 설 수 있는 작동 방법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피지컬 AI의 파워는 어디에서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중요한 실험장 중 하나가 새만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이제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다 하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 그리고 어반 모빌리티라는 것, 수소에너지 등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이 그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피지컬 AI 회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도시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도시에서는 자율차가 내가 부르면 오고 그리고 사족보행 로봇이 물건을 배달하고 도시의 전력망은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데이터센터가 연결되어서 이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생각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더 어려운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질문은 그 도시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면 아직 세계 표준이 없습니다. 기술 하나하나는 개발되고 있고 그것 하나하나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합해져서 사람의 생활 속에서 함께 돌아가는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작동 방식을 만드는 나라가 바로 저는 대체 불가한 나라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AI를 가장 크고 세게 만드는 나라는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범용 모델에서 미국과 중국을 이기는 나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AI를 실제 산업과 사회 속에서 가장 밀도 있게 작동시켜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공장이 있고 조선소가 있고 자동차 생산 라인이 있고 방산 에너지 현장이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 같이 빠르게 적응하는 시민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인들,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는 문화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위기라는 절박함까지 합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면 각각은 곧 순간적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동차를 파는 나라가 아니고 자율차가 움직이는 도시에서의 운영 시스템을 함께 파는 나라. 로봇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함께 일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규칙이 되는지를 만들어서 로봇과 함께 파는 나라. 반도체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AI가 산업과 사회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표준을 만드는 그런 나라.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한 가지 답입니다. 저는 과학자로 오래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질문하고 먼저 실험하고 또 먼저 실패하고 그리고 조금씩 만들어 가다 보니까 새로운 신세대가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AI도 그렇고 AI 시대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것만으로는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뽕에 차서 자부심만으로 미래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을 다시 해보는 용기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새롭게 묻고 우리 앞에 위기를 새로운 실험장으로 바꾸고 세계가 아직 풀지 못한 질문 앞에 먼저 서보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가장 큰 나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미래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미래가 막막할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을 보려면 한국을 보라.
1: 이경수 부의장님께 세바 AI가 묻는 질문입니다. 액션!
2: 이경수 부의장님께 여쭙니다. 부의장님은 한국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잘하는 나라는 결국 만드는 나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의장님은 그 한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0: 신문에서 독파모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독파모, 예,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잘 줄여서 하고 신문에도 독파모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LLM이라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지금 오픈 AI나 클라우드나 그죠? 그리고 중국의 키미 K3를 완전히 따돌릴 수 있는 그렇게 될 거라고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첫 번째 팩트. 우리가 못하지는 않습니다. 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했듯이 우리는 그 AI를 잘 사용해서 정말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는 땀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남아있는 몸에 있고 땀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게 부족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만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잘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리딩하고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피지컬 AI들을 앞장서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땀으로 만든 데이터를 엮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AI의 활용 능력을 만들고 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질문을 했듯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1등을 할 수는 없어도 저는 우리나라가 나중에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1: 예, 아주 좋습니다. 자, AI
0: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 믿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1: Accountant is wanted by Academic Tutoring Center to compile and analyze accounting data. Monitor general ledger. Perform payroll and balance sheet reconciliation and tax form filing. Requirements are Bachelor of Accounting or Finance degree and fluency in Korean. Send resume to MEK Review Incorporation, located at 661 East Palisade Avenue, Suite C3, Inglewood Cliffs, New Jersey, zip code 07632.
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수입니다. 다시 월요일입니다. 9월 초 올해는 늦은마키 레이버데이 노동절을 보낸지라 뉴욕시 공립학교도 개학이 늦었는데 오늘 9월 21일 아침 뉴욕의 아침길이 다른 때와 달리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이시 유대교의 용키프로 속죄의 날이 어제 선데이 해질 무렵부터 시작돼서 지금 유대인 이웃들은 금식에 샤워도 않고 속죄의 기도 속에 오늘을 보내고 있고 그 때문에 뉴욕시 공립학교도 쉬는 날 유대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죠. 내일은 밤과 낮의 길이가 거의 같은 날 추분 Fall Equinox입니다. 공식적인 가을의 시작이 그래서 이 무렵이라지만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달리는 마음엔 이미 발 아래 제법 밟히는 낙엽에 차가운 공기에 가을은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추석에 둥근 한가위 보름달을 보게 되길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비가 올 거라던 주초의 며칠 대신에 기상예보에 주말로 비가 미뤄진 것 같은 소식 때문에 또 한편 걱정이 됩니다. 워싱턴 DC에선 지난주 금요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공사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폐관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내부에 무언가를 부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이 커져가면서 이 케네디 센터 예술과 문화의 상징인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를 에워싼 인간의 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반대 운동 원래 그 모습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간절한 마음들인 거죠.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온도는 어제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분명히 어제부터 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비 속에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가 미뤄졌어요. 구름이 조금 낀 날씨 오늘 그렇고 기온은 지난주보다는 확연하게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내일 오늘과 마찬가지로 비가 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수요일 목요일까지 그렇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오히려 비가 좀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또 최저 기온도 확 떨어져서 이게 좀 섭씨로 하면 최저 기온이 12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이번 주가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목요일에 그 최저 기온 수요일도 그러네요. 그대로 추운 가을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는 됩니다. 아무튼 비가 이번 주 주말에 오지 않았으면 금요일부터 시작된다는 비가 미리 좀 와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9월 18일에 열린 이 대규모 인간 사슬 집회. 한 번 하는 그런 충동적인 시위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 이 어떤 콘서트와 어떤 행사를 넣느냐부터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자신이 꿈꿔왔던 케네디 센터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케네디 센터 외벽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케네디 센터에 당연한 보수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거 정부 예산 내 이름 넣지 않으면 못 넣게 하겠다. 이런 말을 또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에어포스 원에 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그 마치 신문의 어떤 큰 헤드라인 같은 활자 거기 보면 케네디 센터를 이렇게 철거한다라는 그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안에를 뭔가를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케네디 센터로 달려가서 지난주 지금 금요일부터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케네디 센터를 이렇게 등에 지고 그걸 에워싸서 절대로 여기에 함부로 뭔가 포크리프트라든가 이런 걸로 부수지 못한다라는 지금 반대 시위가 있습니다. 평화롭게 이어지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코로나, 팬데믹 때 익숙해져 버린, 그전에도 있었지만요. 아마존에 오더를 하면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내 집 앞에, 내 손 안에 가져다 주느니 배달. 그런데 이 드론이 또 확산되면서 전쟁은 물론 드론으로 이 택배, 그러니까 배달하는 이 배송 서비스가 지금 먼저 시행되고 있는 텍사스 주의 리처드슨에서의 소식이 걱정할 일인가? 아, 편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지 주민들이 이 드론으로 배달하는 이 드론들이 너무나 많아서 소음 공해가 엄청나고 또 사생활에 침해가 되고 이게 좀 안전 문제가 있다 이런 컴플레인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드론이 83파운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팔이 6개가 있는데 그런 드론들이 하루에 적게는 수십 회, 많으면 수백 회 하늘을 날아서 주민들에게 주문한 아마존에 그런 물건을 가져다 주는데 하늘 위 드론의 고속도로라고 부를 정도로 지속적인 소음을 또 만들어낸다. 집안에서도 TV 소리가 안 들릴 정도라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FAA는 드론 비행을 이미 승인을 했고 아마존 측에서는 이 소음에 대한 컴플레인은 지금 1% 미만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주민들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배송할 때 지상에서 약 13피트까지 내려와서 그러니까 한 3.9미터 정도 여기서 이렇게 패키지를 떨어뜨리는데 여기 컴플레인 항의한 것에 보면 수영장에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요. 아파트 건물 충돌하기도 하고 드론이 또 도로 중앙에 방치된 드론 등 이 사고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드론 추적기를 설치해 보니까 하루에 50대 이상 뭐 이 정도 까지 지금 이 한 리처드슨이라는 텍사스주의 한 곳에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존은 올해 말까지 미국의 500개 도시로 드론 배송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아마존은 올해 말까지 미국의 500개 도시로 드론 배송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텍사스의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서는 에어 택시 시험 비행도 시작이 됐는데 드론과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택시, 물론 뉴욕시 같은 경우에 너무 막히면 그런 생각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한 번씩 하는데 택시 안에서 이거 괜찮을까 걱정부터 하게 되는 거네요. 유권자로서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미국인들이 생각보다 그래도 많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미국의 시스템이 원래 있었고 우리가 와서 잘 정착하면서 자식들에게 미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2세들은 나름 프로페셔널 잡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안정된 그런 분야에 진출을 많이 해 있지만 지금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정치 참여라는 것을 정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권자로서의 이게 의무이기도 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잘 못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이제 이민의 이 정도의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43일 남은 건가요? 그런데 여론조사들에서 보면 공화당이 상당히 불리한 중간선거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뚜렷합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전쟁이 끝이 나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그린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큐리티를 확 하게 해주면서 영구적으로 거기에서 미국이 돈 하나도 더 추가로 들이지 않고 이걸 받아냈다. 뭐 덴마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국민들이 주말에 잠깐 듣고 또 잊어버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 이 평소라면 안전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던 그런 선거구까지 나서서 방어를 열심히 해야 하는 지금 캠페인이고 일부 마가 성향의 의원들조차 트럼프 대통령과 좀 거리를 둬야 하는 게 아닌가 눈치껏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공화당의 현실에 인기가 좀 없는 또 많이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지금 넉넉하게 그러면 이번에 연방의회를 다수당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 역시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이겼던 그런 지역에서 최소한 두 의석을 뒤집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이게 블루 웨이브, 민주당의 어떤 거센 파도가 와서 대담하게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이거 두 의석을 차지하는 게 쉽지 않은 싸움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미처럼 선거를 또 결과를 예상을 하기도 하지만 폭넓은 아주 많은 의석 차이에 그 어떤 변동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성인들에게 $5,000를 지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개인에게 그러니까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하는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죠. 이거 말할 것도 없이.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5,000 준다라는 건 이건 정책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해 주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 가능한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미투하면서 기억을 하고 이 선거에 투표를 하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죠. 1982년에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있네요. 정보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혜택의 약속은
이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국 성인들에게 선거 후에 5,000달러를 주겠다라는 약속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거 좀

0: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그렇다고 유권자들이 이 개개인의 투표소에 가서 또 공화당을 찍고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후원금이 많다고 해서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그만큼 유권자들이 정신이 별로 그렇게 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게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주 들리고 크게 보이는 글자에 이 선거 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 NY 또는 문자 Hope NY 467369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각 주마다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 그러니까 지도 선거 지역구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이 또 열심히 했었는데 미주리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를 그렸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 그랬는데 어쨌든 이 의회 이제 후보를 예비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했죠. 그런데 주 대법원에서 이거 국민투표에서 새로운 선거구 찬성한다라는 이 주민들의 투표가 없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주민들의 투표가 실시되지 않아서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택했지만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또 이 당선된 사람이 무효가 되고 이런 건가요? 아주 복잡한 또 상황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올해 중간선거에서 신기한 현상은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민주당 후보로 지금 출마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 자체 기독교적인 그 메시지와 어떤 가치관에 대해 약간 거리를 뒀던 최근 최소 몇십 년의 민주당이었는데 이번에 보면 그 후보로 나온 목회자, 신학생 출신 후보들이 연방의회 선거에 지금 많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이 기독교에서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정치 메시지에 민주당이 다시 활용을 한다라는 적어도 12명의 목회자, 전직 성직자 신학생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텍사스주의 제임스 텔러리코 후보인데 지미 키멜 그 토크쇼에 출연해서 GGS가 만약에 연방 상원에 온다면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으로 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방송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유튜브에 올려져서 1,100만 회 이상 조회가 되는 그래서 제임스 텔러리코 민주당 후보에 대해 우리가 뉴욕에서까지 말을 듣고 있고 도네이션 하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이메일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런 목회자 출신, 신학생 출신 후보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이 굉장히 특이한 올해 선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정치에서 기독교적인 이미지가 좀 너무 보수 복음주의 쪽으로 간 그런 성향이 있었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2기 선거에 투표를 보수 복음주의 쪽으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민자 추방하고 사회복지 제도를 축소하고 또 국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또 이것 역시 줄이고 이러면서 전쟁까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곤해진 거죠. 그러면서 도덕적인 피로감에서 비롯된 무엇인가 미국인의 절반 정도가 지금 미국에 이런 뭔가 moral 이 ethical problem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이번에 선거에 나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조금씩 더 확산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붙었을 때만 놀라서 좀 전쟁이다라고 긴장하고 바라봤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고 실제로 뭐 전면전 같은 느낌은 없으니까 피곤한 이 마음이 자연히 전쟁에서 떨어져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기름값 올라간 건 이미 기정사실이 돼서 생활 속에 뻐근한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삶에 벅차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사실 중동을 보면 인도양으로 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쪽이 봉쇄가 된 그래서 대체 항로인 홍해 레드시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양을 통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저쪽 수에즈 운하로 해서 이집트를 통과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이 예멘에서 활동하는 후티 반군이 이라크의 지원을 받아서 뭐 아주 심각하게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합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정부 둘 다 이건 순위파죠. 그리고 시아의 이란과 그리고 후티 이런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알지만 미국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초반에 상당히 후티를 가서 이렇게 쳐부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력하지만 이게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미국 쪽에서도 군사력에 있어서 피해를 본 그런 후티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이다라고 선언한 게 두 달 정도 하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예멘 정부를 지지하면서 어쨌든 후티와 싸움을 계속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예멘 정부가 이끄는 후티에 대한 반격이 실패했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로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좀 도와다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난주에 우리는 이거 사우디 도와서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목요일에 그 전화를 받고는 고려하겠다라고 명령을 한 것처럼 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뭐, 그런데 다시 어제 우리는 하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침 Fox News의 그 기자를 통해서 전화 인터뷰였는데 미국이 후티 반군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미국과 싸우지 않겠다고 그쪽에서도 그런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돕지 않겠다. 도와서 뭐 군사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그런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가 되고 있는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요한 미국의 동맹으로 사우디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란과의 전쟁을 종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이 미군이 상업용 유조선을 우리가 이렇게 호위해서 호송해서 나가게 하겠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에 그 미군 기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렸잖아요. 이거 우리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란과의 전쟁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작년 봄에 50일 넘게 후티를 막 폭격을 했는데 그때 미군에도 첫 달에만 약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탄약이 소모됐고 또 그 두 대의 F-18 슈퍼 호넷 전투기가 사고로 또 미국의 대표 항공모함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습니다. 독자 뉴욕타임즈 독자의 댓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You break it, you buy it. 네가 망가뜨리면 네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뜻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시작했고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을 abandon. 이거 뭐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라진 생명들과 재산, 국제적인 미국의 위상의 그 실추, 국내의 피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도다. 이 댓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처럼 중간선거의 결과로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 Oh God help us 이렇게 쓰고 있는 글도 보입니다. 가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이 무렵에 유엔 총회가 또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9월
26일 어딘선가는 9월 28일 해서 뉴욕시에 특히 이 동쪽 맨하탄에 엄청나게 차가 밀릴 것이다. 그쪽으로 가지 말라라는 경고 이런 사인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9월 22일에서 28일이라고 보면 맞겠네요. 일반 토론이 시작되는 날, 또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5박 7일 일정으로 한국을 떠나서 지금 미국의 뉴욕과 이어서 멕시코 순방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와 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 멕시코 국빈 방문 이런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뉴욕에서는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이 또 준비되어 있고 한반도의 평화 구상을 제시하고 항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아젠다 중에 하나죠. 또 유엔의 개혁 방향을 또 함께 이야기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국제적인 이슈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3일에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 이걸 개최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AI 정책과 비전, 자본시장 개혁 방향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외교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런 다음에 멕시코 시티로 날아가서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문 일정 시작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멕시코의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16년 만에 다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포럼 참석. 또 K-Expo 이런 것들이 멕시코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유엔 총회와 또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9월 24일에 워싱턴 DC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경제 대표들이 또 뉴욕에서 스콧 베슨 재무장관하고 또 중국 측에서 이렇게 상호간에 어떤 경보 시스템, AI, 국가 안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 중국이 약속한 미국으로부터의 이 소이빈 대두 수입부터 해서 지금 농산물 이 정도로 들여오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1: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세상에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김수보석입니다. 47스트리트 5에베뉴와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김수보석 보입니다. 제트크랭 골드바 실버바도 김수가 싸고요. 이번 주 김수보석 세일 상품 내추럴 다이아몬드 제가 또 김수보석 김남표 대표 직접 설명하신 거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세상의 모든 아침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걱정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 한남체인한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에 국찜 또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받습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상담원의 목소리와 함께 또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그리고 시원한 생맥주 등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위치 다시요. 플러싱 154가와 노던 블라바드 2층입니다.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까지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란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즐겁고 힘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 앤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을 새롭게 더해서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만들었습니다.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되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 두란노 아버지학교 문의 전화는 201-320-3330.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네 명이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18홀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 3개를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을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 한 사람당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와 선물, 간식, 음료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인데 $5,000 우승 상금과 준우승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선착순 9월 30일까지 네, 신청하십시오. 929-766-0088 929-766-0088 하나만 더요.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걸어놓으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최영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이 옵니다.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으로 문의하세요.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반가운 두 모녀를 K라디오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달과 추석 떨어져 사는 부모 자식 간의 서로 그 애틋한 그리움 박윤서 양 6학년 된 그러니까 중학교를 막 시작한 박윤서 양 그리고 또 어머니 고혜원님이 오셨는데요. 한국에 계신 그 외할머니 또 어릴 때 오셔서 많이 키워주시고 하셨던 외할머니 둥근 보름달이 뜨게 되면 더 따님 그립고 이제는 외손녀까지 그런 때인데 안녕하세요 두 분.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그런데 보름달은 그 하나로도 세상을 다 보는데 두 눈 두고 내는 와 니를 못 보나 이게 어머니 외할머니 그러니까 고혜원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전에.
1: 네, 제가 26세 네. 미국에 왔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독립해서 혼자 미국에서 홀로 선다는 게 저는 어머니 아버님한테도 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가방을 두개 들고 먼저 보스턴으로 그때 왔었어요. 근데 네. 그 시간이 이렇게 길게 될지는 몰랐죠. 네. 그때는. 그때마다 이제 엄마가 항상 그리워하시면서 전화해야 되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다른 눈이 하나인데도 온 세상을 보는데 내는 눈이 두 개인데도 네. 웬일을 못 보노. 엄마가 보고 싶을 때면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0: 그때는 지금처럼 영상통화도 뭐 거의
1: 그렇죠.
0: 아니, 없었죠. 거의는 아니라 없었죠.
1: 애니콜.
0: 네, 그냥.
1: 애니콜. 네.
0: 아, 그렇게 참 간절한 마음으로 하셨는데 또, 아유, 눈물이 고이시는. 근데 우리 박윤서 양은 이 할머니가 하셨다는 말씀, 외할머니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2: 아니요.
0: 처음에요? 어떻게 비밀이 됐죠? 그래, 우리 엄마와 딸과의 그 마음, 이제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어떻게 중학교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박윤서 양?
2: 네.
0: 네, 자신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2: 저는
0: 네
2: 박윤서이고요.
0: 네.
2: 11살인데
0: 그게 다 알고 있어요. 박윤서 양이 특별한 것은 또 다시 만나는 우리 K라디오 가족과 작년에 K라디오에서 주최한 K스피치스타에서 대상을 받은 바로 그 박윤서 양인 거죠? 네. 그때도 외할머니의 그 기억과 함께 내가 외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한국말을 더 잘하게 됐던 그런 기억을 또 거기에 담아줬는데, 차차 지금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학교 안 갔죠?
2: 네.
0: 그렇죠? 요키풀. 유대 명절이고, 그죠? 그래서 네. 유대인 친구들도 오늘 참 하루를 그렇게 아주 뜻깊게 보내는 날인데 박윤서 양은 태어나서 몇 달 안 돼서 그때부터 아주 심한 소화기 장애가 있어서 무척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네. 들었습니다.
1: 맞아요. 태어났을 때는 별다른 건강 문제가 없이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었는데
0: 네.
1: 5세 때부터 아이가 너무 이제 계속 토를 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고 소화를 못하게 되니까 아이가 failure to thrive 진단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위관이라고 하는데
0: 네.
1: 영어로는 NG튜브라 그래요. 근데 NG튜브 삽입 권유도 받고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근데 제가 네. 재활 과정이나 이런 거를 너무 오래될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0: 튜브를 넣겠다면
1: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반대하고 네. 일을 잠깐 쉬면서 아이를 집에서 봤어요. 근데 네. 그 기간이 많이 길었죠. 먹지를 못하고 제대로 된 발달 과정을 거치지 못하니까
0: 네.
1: 아이가 모든 게 다 지연이 돼서 발달이
0: 네.
1: 말도 느려지고
0: 아하.
1: 서는 것도 느려지고 턴하는 것도 늦어지고 삼키는 것도 늦어지고 그리고 근육도 늦어지고
0: 근육
1: 그래서 4년을 재활훈련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뭐 occupational therapy, speech therapy, swallowing therapy, physical therapy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난 아이이기 때문에
0: 네.
1: 물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죠. 저희 친정 어머니 도움
0: 오셨어요. 한국에서.
1: 그렇죠. 네. 한국에서 오셔서 아이 많이 돌봐주셨고
0: 네.
1: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우울증도 많이 생겼었고 아이가 네. 많이 아프니까.
0: 그러니까 최소한 4년
1: 4년을
0: 정도는.
1: 그랬죠.
0: 네. 네. 음식을 이렇게 아기 때부터 놓지 못하고 계속 토하게 되니까 나중에 뭐 씹어야 될 음식을 먹을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이런 턱의 근육이나 이런 것도 발달이 안 됐었을 것 같네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소화 나중에는 소화 기능 장애가 와서
0: 네.
1: 그냥 삼키게 되니까 소화를 못하게 되는 거죠. 더
0: 씹는 것에 대한 그렇죠. 감각 자체가 없었네요.
1: 네, 오래 걸렸어요.
0: 그런데 이런 우리 박윤서 양의 작년엔 그러니까 5학년이었겠다, 그죠? 5학년 때 K라디오에 K스피치 스타에 나가서 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대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원고를 잠깐 보니까 저는요 박윤서인데요. 영어와 스페니쉬 그리고 약간의 한국말을 사용하시는 아버지와 한국말과 영어를 다 사용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아빠 이야기를 하셨네요. 아버지, 아빠가 스페니쉬도 잘하세요?
2: 네.
0: 네. 어떻게? 네. 엄마가 말씀해 주셔야겠다. 그죠? 네. 남편분께서. 네. 네.
1: 저희 남편은 이제 어릴 때 네. 아르헨티나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유년기를 거의 다 아르헨티나에서 보냈어요.
0: 네.
1: 그래서 거의 뭐 자기의 첫 번째 제1 랭귀지가 스페니쉬고 그리고는 영어.
0: 네.
1: 한국말은 저를 만날 당시엔 거의 못했어요. 두 시간 동안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웃기만 하다가 그래서 왜 이렇게 웃기만 하지? 그랬더니 귓속말로 Do you speak in English?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0: 한국 사람으로 생겼는데
1: 네,
0: 한국말보다 스페니쉬나
1: 말을 두 시간 동안 안 하고 웃기만
0: 영어나.
1: 한 거예요.
0: 네. 그래서 아, 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린 것도 있었겠네요. 처음 만나면서
1: 그때도 활짝이 안 열렸죠.
0: 네,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그 둥근 보름달이 뜨면 보름달이 더 둥그러면 미국에 간 딸을 생각하시면서 왜 나는 눈이 달보다 두 개 하나가 더 있는데도 니를 못 보나 이렇게 힘들어하셨던 근데
1: 네.
0: 외손녀가 태어나고 소화기 장애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오셔서 네. 또 같이 길러주시고 여러 가지 도와주셨는데 작년에 그 K스피치 스타에서 박윤서 양이 외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한국말을 진짜 잘하게 돼서 학교 입학하고 나서 그 ENL, English 클래스를 따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영어가 힘들었어요?
2: 네.
0: 할머니하고 주로 한국말을 많이 하고.
2: 네.
0: 네. 그리고 사투리도 있었다고. 그때 만약에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Hey Speech Star의 박윤서 양의 그 스피치를 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만큼 정말 멋지게 표현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러다가 그러니까 영어가 서툴러서 좀 힘들었는데 한국말을 잘하게 되고 K-POP이 확 일어나면서 나중엔 친구들에게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중학생이 됐는데요. 뭐가 달라졌어요? 중학교 가니까?
2: 중학교 가니까 이제 책임질 것도 더 많아지고 숙제도 더 많아지고
0: 숙제가 많아요.
2: 너무 힘들어요.
0: 네. 이제 영어가 편해졌어요?
2: 옛날보다 훨씬 더 편해졌어요.
0: 그래도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한국말 그래도 제일 잘하겠다. 경상도 사투리도 할 줄 알고. 할머니, 외할머니 사투리가 아직 남아있어요? 기억나요?
2: 네.
0: 네. 작년 키스피치 나갔을 때와 올해 사이에도 외갓댁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아버지가 한 2년 전에 교통사고가 네. 갑자기 나셔가지고 출근하시다가 네.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서 오래 계셨어요.
0: 네.
1: 그래서 재활도 하시고 약간 깨시기도 하시고 이래서 가족들이 희망을 많이 가졌었는데 올 1월 달에 아버지가 하느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를 저희가 배운 시간이었고
0: 네.
1: 정말 노래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
0: 네.
1: 항상 생각하는 에이, 시간이었습니다.
0: 네. 네. 우리가 그냥 한번 웃고 말지만 사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특별히 또 어릴 때 소화기 심한 장애가 있었던 박윤서 양에게는 정말 가까운 할머니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1: 네.
0: 추석을 맞아서 사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건 할머니가 여기 계시면 오셔서 같이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할머니 언제 다시 만나요? 왜 할머니?
2: 서머 베케이션 때 이번에 또 만날 것 같아요.
0: 여름방. 네. 네. 네. 영어가 더 편해요, 이제는?
2: 아, 네.
0: 잘 된 거네. 그런데 왜 작년 그 전까지는 할머니 그 한국말 너무 많이 해서 새 학생이 한국 학생이 전학을 그러니까 한국에서부터 오게 되면 박윤서 양에게 학교에서 가서 통역 좀 해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다고요?
2: 네.
0: 네. 그때 기분 어땠어요?
2: 제가 한국인인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0: 그리고 한국말을 잘한다는 게 네. 둥근 보름달이 이제 뜨게 됩니다. 올해 추석은 굉장히 또 특별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고혜혜 원님.
1: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 같은 경우는 추석 전날에 네. 정말 뭐 달을 보고 이렇게 송편을 빚진 않지만
0: 네.
1: 송편을 빚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강원도식 손송편, 손가락 모양 나는 손송편
0: 네.
1: 그거를 빚어서 이렇게 쪄놓고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0: 네.
1: 다음날 아침에는 아침에 지내는 걸 차례라 그러죠?
0: 네.
1: 차례를 지내기도 했고 그런 기억이 나고요.
0: 네.
1: 이제는 아버지하고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함께 할 수 없지만
0: 네.
1: 그런 온 가족들이 모였던 시간들이 네. 항상 기억이 되죠. 되고
0: 네.
1: 제 아이한테도 그런 시간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0: 네.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온 네. 내리사랑. 그런데 자식 사랑은 아무래도 내리사랑이어서 어머니, 외할머니,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윤서 양의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1: 맞아요.
0: 네. 윤서 양은 이번 추석에 할머니한테 전화 드릴 거예요? 외할머니, 친할머니 다? You gonna call her?
2: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 네. 엄마가 전화를 주셔야 할 수밖에 없어서.
0: 와 이게 무슨 또 something else is going on here. 뭐죠?
1: 이 아이가 아직 전화가 없어요.
0: 아.
1: 네 디바이스를 가능한 네. 제가 안 주고
0: 네.
1: 타블렛도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하니까
0: 네.
1: 제가 이제 한국이니까 카톡 전화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0: 네.
1: 할 때
0: 같이
1: 건네주죠.
0: 와.
1: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 그 소리예요.
0: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는 전화하고 싶은데 하면서 엄마를 쳐다보는 눈이 눈초리가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네. 담고 있는데 중학생이니까 이제 전화 이렇게 사폰 주셔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What do you think?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이 엄마와 또 아빠 이 두 분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네, 것 같습니다.
1: 가능한 시간을 뒀다가
0: 네.
1: 안 줄 수 있는 만큼 안 주다가 디바이스는 주려고
0: 네.
1: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인데 네. 그러기 때문에 더 좀 엄격하게 키우시는 것도 있나요?
1: 많이 이 아이를 예스 걸로 키웠죠, 많이.
0: 네.
1: 많이 허용해주고 이 아이를 응석받이로 많이 키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버릇이 없는 면도 있고 많이 소극적인 면도 있고 엄마가 다 해주다 보니까.
0: 네.
1: 그래서 최근 한 몇 년간은 조금 그래도 규칙을 따지는 엄마.
0: 네.
1: 혼자 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박윤서 양, 지금 엄마가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2: 네.
0: 네, 뭐라고 하셨어요?
2: 엄마가 네. 저 핸드폰 안 사주신다.
0: 아, 그 얘기만 드리려고. 맞아요. 추석입니다. 추석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 미국에 와서 추석이 언젠지도 모르고 지나간 날들 그런 해가 훨씬 더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추석을 생각하고 엄마가 할머니의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께 전화 드리도록 돈 사용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죠?
2: 네.
0: 네, 오늘 박윤서 양 올해 중학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 고혜원님 감사합니다.

대륙을 가로지르고 날아 태평양 바다 위를 떠서 날아갈 수도 있다 하더라도 고향,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친할머니 또 할아버지 내리 사랑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멀리 계시게 보름달 추석을 향하는 우리 마음의 그리움과 사랑의 열매가 더 커져가는 그런 때입니다. 추석을 향해 차오르는 달을 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주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미주 한인 축제가 펼쳐집니다. 백앤색 병원의 고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 군 뉴스 보청기에서 무료 청각 테스트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팀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한국의 맛과 멋을 모두 함께 즐기는 9월 25일과 26일 K-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한때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웬만한 일에는 크게 화내지 않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새로운 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남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정작 내일이 되면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요. 항상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듣기 싫은 말에는 마음이 다치고 작은 배려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가 바쁠 때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또 다른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내 안에 낯선 나를 하나씩 발견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나도 사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힘찬 월요일 투데이 출발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투데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토요일은 그래도 바람은 좀 불었지만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제는 살짝 비가 와서 조금 밖에 외출하신 분들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9월을 2주 정도 남겨놓은 그런 월요일이네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이 하늘과 우리 달력이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 9월 25일이 추석이잖아요. 이 추석은 음력으로 하면 8월 15일이라서 해마다 양력의 날짜가 달라지는데요. 올해는 이제 금요일이네요. 한국에서는 뭐 가장 큰 명절로 굉장히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연휴가 되니까 또 어디 이제 고향도 내려가시고 마음이 많이 들뜨고 분주한 그런 오늘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여기 있으니까 일단 그냥 평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녁에 송편 드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송편을 빚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송편도 드시고 전도 좀 붙여서 드시고 서로 안부를 나누는 마음은 그대로죠. 예로부터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해 중에서 정말 가장 풍성한 그런 날이라는 건데, 혹시 뭐 미리미리 그래도 좀 챙기시고 하실 분들은 시장도 보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바로 내일 화요일 저녁이 되면 공식적인 가을이 또 시작이 되는 추분입니다. 흔히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 그런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뭐 완전하게 사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기가 이 햇빛을 살짝 휘게 만들기 때문에 이날도 낮이 조금 더 길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일이 지나면 이제 점점 밤이 길어지겠죠. 이제는 겨울을 향해서 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석은 음력 15일이니까 보름달이 뜨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추석 보름달이 추분 바로 다음에 오면은 서양에서는 이 달을 하베스트문, 곧 수확의 달이라고 부르죠. 이름이 이렇게 붙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 달은요, 하루 지날 때마다 한 50분쯤 늦게 뜨는데 이 무렵에는 25분에서 한 30분 정도만 늦게 뜬대요. 그래서 며칠 연속으로 해가 지자마자 환한 그 달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 농부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 달빛으로 추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추석의 풍년을 감사하고요. 또 서양에서는 이 수확의 달빛으로 일을 했으니까 뭐 바다 건너서 다 마음은 똑같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의 원주민 중에 알콘퀸족이라고 있는데 이 달을 옥수수 거두는 달이라고 해서 이들은 콘문이라고 불렀다고도 해요. 올해 보름달이 가장 꽉 차는 순간은 그 추석 다음 날 있죠? 토요일. 9월 26일 낮 12시 49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는 금요일 추석 밤부터요, 일요일까지 사흘 내내 거의 둥글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무래도 토요일 저녁이 되겠죠. 그래서 해

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은 선물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조금은 재밌고 또 설레는 이번 한 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월요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루 힘차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투데이를 함께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입니다.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성큼 다가온 가을은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요. 가을 신상품 특별한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은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 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홀 중에서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요.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와 선물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까요.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929-766-0088, 929-766-0088.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에서 건강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플러싱 제1교회에서 열리고요. 커뮤니티 건강 및 웰니스 박람회가 열립니다. 뉴욕시 정부기관과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사와 예방교육, 미술치료와 푸짐한 경품까지 온 가족 건강을 위한 알찬 행사 꼭 참여하세요. 문의는 KCS 718-939-6137입니다. 잠시 후에

0: 일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0: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1: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0: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1: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0: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1: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0: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 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미시 최대

0: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0: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0: 866-566-9191, 866-566-919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라구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4: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3: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4: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3: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4: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3: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4: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3: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 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 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3: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3: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4: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3: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종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앤김 합동법률사무소.
4: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다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입니다.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입니다.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죠.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929-766-0088.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를 구입하시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1 행사인데요. 500불 이상 구입하시면 1+1 행사에 핸드백을 무료로 드리고요. 1000불 이상 구입하시면 선착순으로 겨울 롱코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646-765-5117.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201-320-3330번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투데이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또 애청해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감사의 인사를 좀 다시 한번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면 좋은 소식이죠. 이번 주가 뉴욕시, 이번 주 뉴욕시가 공식적으로 그리드락 얼러트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계 각국 정상과 대표들이 또 뉴욕에 모이는 유엔 총회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맨해튼 곳곳에서 이 기간 동안 도로가 통제되고 굉장히 좀 교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그 유엔 본부가 있는 그 이스트사이드 주변은 보안 조치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 뉴욕시 교통국 자료를 보면요. 유엔 총회 기간에 그 미드타운 자동차 평균 속도가 역사적으로 시속 4마일보다 느렸어요. 시속 4마일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빠르게 걷는다, 잘 걸으시는 분, 빠르게 걷는다 하는 것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정도의 그런 속도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실 분들은 평소보다 뭐 내가 한 20분 정도 일찍 나가야지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그 이동 방법을 좀 바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든가 아예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기차, 뭐 페리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지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나 뉴저지에서 맨해튼으로 또 출근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약속 있는 분들 출발하시기 전에 이번 주에는 꼭 교통상황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막히면, 길이 막히면 계속 아, 왜 이렇게 안 가지? 앞만 보고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옆을 보면 우리에게는 이 지하철도 있고 다른 빠른 길도 있으니까 앞을 앞만 보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번 주 맨해튼 교통이 바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일찍 움직이시고 대중교통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좀 바쁘고 좀 중요한 일들이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셔서 곤란한 일 없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K-Radio에 항상 사연도 주시고 또 노래도 신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인사말도 남겨주시는 분들 K-Radio와 함께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인데요. 친구 추가를 먼저 해주셔야겠죠. K-Radio 카톡 아이디는 K-Radio US입니다. 지금 혹시 등록이 안 되신 분들 있다면 친구 추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생방송 듣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리면요. www.kradio.us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라이브 지금 실시간 생방송 듣기를 누르시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보이는 라디오 저희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내가 보고 싶다. 아, 이 진행자가 누구인지 이 스튜디오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K-Radio 유튜브로 일단 들어가셔서 검색창에서 K-Radio AM1660 또는 K-Radio 라이브로 검색하셔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저와 눈을 마주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인터뷰가 있을 텐데 어떤 분이 나오시나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는 K-Radio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발빠르게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또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마십시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5: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4: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5: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 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4: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6: 10월 12일 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 관광.
7: New 택시.

0: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골퍼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4인이 한 팀이 되어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라운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이벤트 상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홀19 골프라운지의 테디 총괄 매니저와 함께 골프대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우리 테디 매니저님 바쁜 주말을 보내시고 또 오늘 이렇게 만나 뵙네요.
1: 그렇습니다.
0: 어제 많이 바쁘셨다면서요?
1: 네, 어제 네.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0: 그러게요.
1: 조금 바쁘게 보내고 왔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것 아마 그동안 스크린 골프 대회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전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이번에 아주 특별한 이 토너먼트를 개최하신다고 들었는데 대회 소개부터 부탁드려요.
1: 아, 네. 저희 이번 대회는 저희 홀19에서 주최하는 첫 토너먼트 대회고요.
0: 네.
1: 솔직히 첫 대회이니만큼 원래 토너먼트라고 하시면 이제 네. 경기 수가 많아진다.
0: 좀 그렇죠.
1: 지친다 네.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0: 네.
1: 저희는 딱 두 경기로
0: 아, 너무 좋네요.
1: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는 대회입니다.
0: 네네.
1: 저희가 두 경기를 딱 집중해서 승부를 겨루시고요.
0: 네.
1: 그렇게 순위를 내셔서 상금도 타가시고
0: 네.
1: 상금이 1등 상금이 5,000불이 걸려 있으니까요. 큰 상금을 걸어뒀으니까
0: 네.
1: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0: 아, 좋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이 토너먼트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좀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도대체 얼만큼 많이 경기를 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1: 네네네.
0: 딱 두 경기 집중해서.
1: 그렇죠. 저희가 네. 10월 셋째 주부터
0: 네.
1: 딱 2주 동안
0: 네.
1: 처음 예선전을 치르고요.
0: 그렇죠.
1: 그때 정해진 날이 아니라 그
0: 네.
1: 시간 내에 이제 원하시는 팀원분들이랑 가능한 시간대에
0: 아,
1: 예약하고
0: 맞춰서?
1: 오셔서 네네. 그렇게 와서 예선전 치르시면 되고
0: 네.
1: 저희 경기 결과는 저희가 크게 보드에다가
0: 네.
1: 적어둘 예정이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이후 11월 첫째 주, 둘째 주
0: 네.
1: 이렇게 2주 동안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0: 아, 그렇게 되는군요.
1: 네.
0: 아, 예선이 이제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제 골프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번 골프 대회의 그 난이도가 좀 궁금합니다. 난이도 네. 그리고 이제 코스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1: 저희 대회를 위해서 한 코스는 이제
0: 네.
1: 키아와 아일랜드 오션 코스라는 곳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0: 네.
1: 난이도는 프로 난이도로 이제 동일하게 세팅을 맞춰 드릴 거예요.
0: 아, 프로 그래요?
1: 난이도라고 해도 이제
0: 네.
1: 이름이 프로 난이도인 거지
0: 네.
1: 실제 막 프로들이 칠 정도의 수준 이 정도는 아니고요.
0: 그건 아니고
1: 사실 보정이 좀 없어야지 좀 공정한 경기가 되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아마추어 레벨이나 비기너 레벨은 보정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서 그냥 보정이 없이
0: 네.
1: 실력을 좀 마음껏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0: 네.
1: 프로 난이도로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 난이도로 치셔야
0: 네.
1: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리가 딱딱 나와요.
0: 아, 그래요?
1: 네네. 가끔 이제 아마추어로 치시면
0: 네.
1: 딱 맞춰서 쳤는데 너무
0: 맞죠.
1: 길게 쳤다.
0: 오.
1: 너무 멀리 쳤다 하시는
0: 맞아요.
1: 분들이 있어서
0: 네.
1: 그런 것들을 딱딱 맞추기 위해서 프로 난이도로 공정하게 하고요.
0: 네.
1: 저희 이제 티박스는 남성분은 YT,
0: 네.
1: 여성분은 레드티 해서
0: 네.
1: 여성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다 보니까
0: 그렇죠.
1: 이제 같은 티에서 하면 여성분들이 불리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딱 그런 재미와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0: 아, 아주 공정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보정 없이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프로 난이도로 맞췄다. 지금 이제 4명이니까 진짜 거기에는 남녀 혼합이 될 수도 있고 남성, 여성 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하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네. 이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티박스 운영 방식 역시 이렇게 공정하게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하시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1인당 이제 100불의 참가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100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싶어요.
1: 아, 네. 저희 참가비 100불은요.
0: 네.
1: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셋째 주부터 시작하는
0: 네.
1: 2주간의 예선전
0: 네.
1: 게임비가 포함되는 가격입니다.
0: 그게 다,
1: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아무래도 게임비는 또 따로 내야 되나 이렇게
0: 네.
1: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0: 네.
1: 그 처음에 엔트리피 100불, 참가비 100불에
0: 네.
1: 첫 경기 게임 비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0: 그렇군요.
1: 거기에 이제 기념품과 오시면은 저희 좀 후원해주시는 혼사들도 있어서
0: 네.
1: 뭐 기본 스낵이나 음료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서 네. 다 제공해 드립니다.
0: 아, 너무 좋은 가격입니다. 지금 100불 안에 첫 게임비뿐만 아니라 뭐 기념품, 기본 스낵, 뭐 음료 이게 다 포함되어 네네네.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9월 말까지 빨리 이제 선착순 등록하세요라고 광고도 나가고 있는데 이 경기 일정을 하나씩 네. 알려주세요.
1: 네 경기 일정은 저희가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월 말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0: 접수를 받는 거죠?
1: 네네. 접수는 그때까지 받습니다.
0: 네.
1: 그리고 2주간의 연습 시간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도 경기 운영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
0: 네.
1: 그래서 2주간에 조금 공백기를 잠깐 가졌다가.
0: 네.
1: 10월 셋째 주부터 이제 셋째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이제 예선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0: 네.
1: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정해진 날짜가 있어서 네. 이날에 오셔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0: 네.
1: 저희가 2주간에 이제 슬롯을 이제 열어드리면 그 예약 시간 안에 그 팀원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0: 네.
1: 시간 왜냐하면 시간 네 분이서 시간을 맞춰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래서 상의를 하시고 팀원들과 시간 조율을 하셔서
0: 네.
1: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예약을 잡아주시면
0: 네.
1: 그때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칠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군요. 네. 아 이게 대회다 보니까 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제가 떨리는지 이 약간 지금 떨리는 분도 계실 텐데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 이 순위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기준이 있을까요?
1: 그렇죠. 저희가 전체적인 틀은 스트로크 합산 방식이라고
0: 네.
1: 이제 총 팀원 네 분의 점수를 이제 다 합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0: 네.
1: 점수가 가장 낮은 골프는 낮은 스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점수가 가장 낮은 팀이 올라가는데요.
0: 네.
1: 여기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0: 네.
1: 아 나는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는데라고
0: 그쵸,
1: 하시는 분들이
0: 초보인데.
1: 많아요. 아 실수도 많이 하는데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약간 갤러웨이 방식을 조금 혼합해가지고
0: 네.
1: 이제 총 18홀 중에서
0: 네.
1: 제일 오버파가 많은, 제일 잘 못 쳤다 생각하는 그런 최악의 홀들
0: 네.
1: 세 홀을 빼드립니다.
0: 빼주십니까?
1: 네.
0: 세 홀을? 좋습니다.
1: 그래서 총 15홀을 가지고 스트로크 점수 합산으로 가는 거고요.
0: 네.
1: 이제 실수하셔도
0: 그러게요.
1: 이제 세 홀에 이제 홀 세 개에 이제 여유가 생기시는 거니까
0: 네네.
1: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이제
1: 가벼운 마음으로 게임 네. 즐긴다 생각하고 오셨다가
0: 네.
1: 어쩌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오고
0: 그쵸.
1: 순위가 잘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상금 타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0: 네네.
1: 너무 막 걱정 많이 하시고 아 나는 아직 그 실력이 안 돼
0: 네.
1: 이런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러게요.
1: 생각보다 되게 아마추어 대회다 보니까 이제
0: 네.
1: 좀 캐주얼하게
0: 아, 맞아요.
1: 좀 도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는
0: 그렇죠.
1: 그런 룰이니까
0: 아유, 맞습니다.
1: 네,
0: 이게
1: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0: 말씀 들어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실수하면 아, 나 이제 끝났다 망했다 이게 아니라 실수를 해도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여지를 주시네요 이번에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1: 이제 실수를 하셔도 이제 네. 그 홀을 빼버리시면 되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0: 너무 좋은데요.
1: 네.
0: 오버파가 가장 많은 그 최악의 홀을 빼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0: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마추어 대회니까 지금 재밌게 골프를 그냥 그 스포츠로 즐기면서
1: 그렇죠.
0: 잘 나오면 좋고 아니어도 그냥 그 경기를 하는 거죠 그냥.
1: 그렇죠.
0: 네.
1: 저희가 또 이제 예선전을 하고
0: 네.
1: 막 한 다섯 팀 빼고 다 떨어뜨린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예선전 할 때 감을 잡으시고
0: 맞아요.
1: 이제 결선 가셔서
0: 네.
1: 딱 집중하셔서 본인 스윙 딱 보여주셔서
0: 네.
1: 상금도 타가시고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0: 네,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뭐 진짜 4인이 이제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를 보는 건데 어쨌든 뉴욕 뉴저지에 계신 남녀 모두 네. 상관없이
1: 네, 그렇죠.
0: 이렇게 내가 이 사람하고 잘 맞겠다 하시는 분 팀을 딱 짜갖고 오시면 돼요.
1: 그렇죠. 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가을은 또 짧으니까 가을이 지나면 겨울에 추워서 나가지 못하시고 스크린 골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1: 네네. 그렇죠.
0: 이참에 한번 미리 좀 경험해 보시면 참 좋겠네요.
1: 그렇죠. 저희 매장 정말 잘 꾸며놨고요.
0: 네네.
1: 뭐 생맥주 저희가 시원하게
0: 그렇죠.
1: 항상 깨끗하고 맛있는
0: 네.
1: 생맥주를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또 커피도 커피 머신 일반 에스프레소 머신 카페에서 쓰는 그런 머신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제 꼭 한번 와서 경험하신다 생각하시고
0: 네.
1: 이제 경험을 할 겸
0: 네.
1: 이제 게임에서 이기셔서 상금 탈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면 좋잖아요.
0: 아, 너무 좋죠.
1: 그런 느낌으로 좀 그냥 한 번씩 도전하시면 좋지 않을까.
0: 맞습니다. 싶습니다. 뭐 1등도 있지만 1등 외에도 뭐 준우승이라든지 아니면 홀인원이라든지 이벤트상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마련해 두셨더라고요.
1: 네네, 그렇죠. 이제 개인 만약에 팀이 생각보다 원하는 네. 성적이 안 나오셔도
0: 그쵸.
1: 이제 개인 최저 타수
0: 네.
1: 시상하는 것도 있고요.
0: 그렇군요.
1: 저희 1등, 2등은 네. 뭐 당연히 시상하는 거고요.
0: 네.
1: 그 이외에 되게 많은 이벤트 상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
0: 네.
1: 기념품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오셔서 그냥 즐기시고 이런 대회가 있구나.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대회가 아니거든요.
0: 아, 이제
1: 앞으로도
0: 이러니까 이제 시작인가요?
1: 네네, 이제 더 할 거니까.
0: 네.
1: 이제 경험해 보시고
0: 네.
1: 괜찮다. 도전해 볼 만하다 하시면 네. 다음에 또 도전하실 수도 있고.
0: 아, 그렇습니다.
1: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어요.
1: 그쵸.
0: 이제 얼마 안 됐지만 그렇죠. 아주 최신식 시설로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게 일단은 그 최첨단 그런 시설이 아주 마음에 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1: 그렇죠.
0: 네.
1: 저희가 대회도 그렇고
0: 네.
1: 가끔 오셔서 스크린 골프는 실제 골프랑 너무 다를 거야라고
0: 네.
1: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스크린에서 치시는 게 정확한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0: 그렇죠.
1: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게 시뮬레이터 기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0: 맞아요.
1: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골프존 시스템의 투비전 NX
0: 네.
1: 기계와 GDR 맥스 기기를 갖고 있는데요.
0: 네.
1: GDR 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가 두 대예요. 사이드에 하나 있고
0: 그래요?
1: 앞쪽에 하나 있고. 그래서 본인 스윙을 조금 더 분석을 하는 그런 용도의 기기고요.
0: 네.
1: 그래서 연습 타석에 GDR 맥스 기기가 지금 설치돼 있고
0: 네.
1: 여기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0: 그러니까요.
1: 네, 딱 설치해 놨습니다.
0: 네.
1: 네, 그렇게 돼 있고
0: 네.
1: 이제 투비전 NX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트 아래가 움직여요. 그래서 되게 생동감 있게 실제 코스들을 치시는 거니까요.
0: 네.
1: 이제 뭐 만들어진 가상의 코스가 아니고
0: 그렇죠.
1: 실제 뭐 베스페이지 블랙부터 페블 비치 이런
0: 네.
1: PGA 코스들부터 되게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까지
0: 그렇죠.
1: 코스들 평소에 가보시지 못하는
0: 맞아요.
1: 그런 코스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0: 너무 좋죠.
1: 그렇죠. 비용도 비용이고
0: 네.
1: 저렴하게
0: 네.
1: 유럽까지 가실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미리 여기서 하고 나중에 가셔서 딱 하시면
1: 네네.
0: 얼마나 좋겠어요.
1: 뭐 필드 예약이 잡히셨다면
0: 네.
1: 오셔서 연습도 한번 하고 가시고
0: 맞습니다.
1: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그렇게 치실 수 있는 기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당구까지 함께
1: 그렇죠.
0: 즐기실 수 있는 당구장도 있어요.
1: 네네.
0: 네.
1: 어제도 손님들이 저희 매장에 주로 손님들이 루틴입니다. 골프를 치시고
0: 네.
1: 저희 같은 층에 당구장도 마련되어 있는데
0: 그렇죠.
1: 중대 3개, 대대 3개
0: 네.
1: 이렇게 있고 빌리존 시스템
0: 네.
1: 이제 전자식 점수판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그저 점수판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요.
0: 네.
1: 실제로 이제 다 그 대대 중대 위에 카메라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볼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도 다시 리플레이로 보실 수 있고
0: 네.
1: 뭐 슬로우 모션 이렇게 해서 다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점수판도 이제 되게 직관적으로 이제 숫자로 하나씩 올리시는 거다 보니까
0: 네네.
1: 기기판은 처음에는 주판으로 했는데 기기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0: 네.
1: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0: 그렇죠.
1: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딱딱 누르실 수 있으면
0: 너무 쉽죠.
1: 그냥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최신식 시설의 당구장도 같이 준비되어 있어서
0: 아, 그렇습니다.
1: 진짜 루틴처럼 가세요. 골프
0: 네.
1: 치고
0: 당구.
1: 당구장으로 넘어가시고
0: 그렇습니다.
1: 저희가 골백도 다 맡아드리니까요.
0: 네, 좋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참 아주 신기해요.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맛있는 음식과 또 시원한 생맥주 이렇게 먹을 거리도 정성껏
1: 그쵸.
0: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다고요.
1: 네네.
0: 네네. 좋습니다. 이번 대회를 이제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다. 그런 참가자분들 지금 살짝 망설이신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가 초보자분들,
0: 네.
1: 아마추어분들을 위한 대회이니만큼
0: 그렇죠.
1: 되게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공정하게
0: 네.
1: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게
0: 그렇죠.
1: 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마련해 놨으니까요.
0: 네네.
1: 충분히 부담 없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네, 골프를 못 치시는 분들도 와서 쳐보시고 칠만한데
0: 그렇죠.
1: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0: 네네.
1: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등록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0: 네.
1: 저희가 9월 31일까지 모집 마감을 하기 때문에
0: 네.
1: 그 전에 빠르게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제1회 홀라인팀 골프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9월 말까지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접수해주시고 이제 즐겁게 치시고 결과는 정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즐거운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가 신청 원하시는 분들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929-766-0088번입니다. 929-766-0088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화해서 뭐 등록하고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복잡한 건 없는 거죠.
1: 그렇죠. 저희 네. 팀원분들 성함과 연락처.
0: 그 정도?
1: 그
0: 정도.
1: 네.
0: 그 정도만
1: 하고
0: 있으세요?
1: 참가비 내주시고 네. 하시면은 끝나는 거니까요.
0: 네.
1: 어렵지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은 대로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 올가을에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골프 대회, 스크린 골프 대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따 나중에 또 어떻게 누가 1등했고 이런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 네. 한번 다시 모실게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네. 아, 이렇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하시면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그런 기회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도전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한 투데이 저는 또 물러가야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곡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0: 있어.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이제 라디오에서 생활의 지혜를 득템하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요즘 뉴욕 뉴저지 운전하다 보면 뭐 신호등이나 뭐 도로 곳곳에서 카메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이 중에서도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이렇게 수집하는 그 카메라,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 요게 요즘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뭐 도난 차량, 수배 차량 찾는 데는 도움되겠지만 이게 우리 사생활에는 상당한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요 문제인데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어디까지 수집을 하는 건지, 이거 뭐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없는지. 오늘 교통사고 사고장애 전문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님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좋은 아침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제가 라디오 생활백서 문 열면서 쭉 이렇게 읊었는데요.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 ALPR, 이게 요즘 문제가 되더라고요.
1: 자동 인식 카메라?
0: 자동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네, 인식하는.
1: What?
0: 이게
1: 뭐라고? Plate number를 자동으로 automatically 인식을 한다고요?
2: 네.
1: 어떤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0: 이 도로 곳곳에 설치해 놓고서요, 자동차 번호를 다 인식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도난 사고나 이런 사고가 있을 때 활용한다고는 하는데.
1: Surveillance camera.
2: Oh, on your phone, like dash cam. That's surveillance camera on the road. 그냥 street에 있는 surveillance camera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1: Yeah. 요즘 surveillance camera 많잖아요.
0: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1: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0: 왜요?
1: But a lot of times 우리 손님들 이렇게 피하던데, 다쳤고, 누구 잘못되면서 하면 그 사내반이 안 했다고, 다른 거짓말하고, 다르게 얘기하고.
0: 네.
1: You know. 그러니까 우리 surveillance camera 받아서 그거, you know, 증거로 사용하죠, 우리가.
0: 네. 어떤 사고 상황에서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게 또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이럴 때는 증거 자료가 되니까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이건 이제 내가 어디 가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생활하는지 이 패턴까지 다 나오니까 이거 사생활 침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거든요.
1: Privacy 문제라고요? Privacy 문제.
2: No, the privacy 문제 있다고? No, not really. Like even in employment places, 일하는 데서 네. 직원들이 알으면은 카메라 쓸 수 있어요. Just 화장실에 카메라 넣으면 안 돼요.
0: 네. 화장실은
2: yeah, 안 돼. You have everyone. Camera. There's cameras everywhere now.
1: 맞아요.
0: 네. 사실.
1: 미국은 좀 덜하지만 한국은 진짜 많잖아요.
0: 맞아. 그렇죠? 너무 심해가지고.
1: 네.
0: 그냥 뭐 웬만한 사건 일어나면 다 잡죠. 카메라
1: 다
0: 있어가지고.
1: 시키죠.
0: 네.
1: 맞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나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됐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미국에는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 스트리트에 있는 서비스 카메라는 저희가 충분히 그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네. 더 도움받는 경우가 저희는 많은 것 같아요.
0: 네. 하긴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내 생활 패턴이나 뭐 이동 경로가 뭐 드러나도 별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도 한편 들긴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에겐 또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필수 덕목이네요. 덕목. 네.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자, 오늘도 교통사고 사고상해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잠시 후에.
1: Okay, great.
0: 예.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고 광고를 먼저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1: Okay.
0: 이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그리고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질렸다면 노논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TV 없어요.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떨까요? 노논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모! 4인이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열립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상금,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상까지. 18홀 중에서 성적이 나쁜 최악의 3호를 빼고요.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 있는데 여기에는 첫 게임비, 선물, 간식, 음료 포함.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입니다. 5,000불의 주인공이 되보세요. 929-766-0088.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먹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8: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7: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사고 장애 관련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1: 네.
0: 네. 언젠가 그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 보상 한도나 소송을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뭐 소송하는 걸 되게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 어떤 정도일 때 소송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1: Right. 소송하는 거는 뭐 아주 뭐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소송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무서운 그 소송하는 것도 무서워하면은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변호사들이 다 일하는 거. 제 손님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고 때문에 다쳤으면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서류 문제 위해서는 법원 가는 거, 싸우는 거는 다 변호사가 테이크케어하고 본인은 그냥 치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끔 법원에 와서 deposition 해야 되고 가끔 좀 일이 조금 있지만 하지만 뭐 소송하는 거는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거 같이 생각 안 해도 돼요. And usually 보험 소송하는 거예요.
0: 네. 근데 한인들 그 특유의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지 뭐 이러면서 대충 참고 넘기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1: Right.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0: 네.
1: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변호사님이 소송을 하는 건 보험을 소송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0: 네.
1: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let's say, 한국 사람인데 차 사고 낸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차 사고 난 사람도 한국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고 났을 때, 내가 뒤에서 다쳤는데, 이 사람이 우리 조회 사람이야. 이런 경우 있거든요.
0: 그쵸.
1: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운전했고, 부인은 옆에 탔고, 남편 잘못하면서 다쳤고,
2: 그런 경우들.
1: 그런 케이스 많잖아요.
0: 그쵸.
1: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람을 소송하는 게 아니라, 이 케이스를 우리 파일하고, 케이스를 진행하고, 이 트라이를 한다는 거는, 보험회사,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보험회사를 소송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부부간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을 당한 사람 있잖아요. 당한 사람은 우리 잘못한 사람한테 분명히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근데 그 혜택을 받는 게 그 사람을 소송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 그 사람이 드러났던 보험회사를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막 내가 저 사람 소송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복잡해지고 마음이 안 좋고 근데 그게 아니로 보험회사를 당연하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 프리미엄 내잖아요. 매달.
0: 맞습니다.
1: 너무 비싼 돈 내지 않나요?
0: 내죠.
1: 근데 혜택은 안 받잖아요.
0: 그렇죠.
1: 매달 내면서 생각해보세요. 평생 동안 그 자동차 운전하면서 프리미엄 매달 내는데 차 사고 한 번도 안 난 사람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그 사람은 매달 그렇게 돈 내고 1년에 몇 천불씩 내시면서 그러면 다 그 토탈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혜택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그렇죠?
0: 그렇죠.
1: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당하게 돈을 내는 건 정당하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잖아요.
0: 네.
1: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항상.
0: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아는 사람하고 사고가 났을지라도 우리가 소송을 하는 당사자는 그 보험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너무 죄책감 같은 거 안 느끼고 피해에 대한 보상 받을 건 받아야죠.
1: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0: 요거 그러니까 소송이나 뭐 이렇게 청구하는 거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답변 해주셨고요.
1: 네.
0: 자, 또 다음 실제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지난주에 뉴저지에서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제 차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고 뭐 우리 서로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서 운전면허증하고 보험정보만 교환했습니다. 차가 좀 망가진 건 사진 찍어줬고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다 경찰 리포트 하라 그랬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1: Yes, that's fine. 경찰 리포트 하는 게 더 좋지.
0: 네.
1: However,

0: 경찰 리포트 없으면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대방 driver's license, insurance card, and 차 license plate, and 차 damage 다 사진 찍으라고. 몇 번에. You know, 그리고 경찰 안 불러도 그런 소송 틀림없이 하셨어요.
1: 아, 네. 경찰을 불렀으면 더 좋았다. 그거죠?
0: 그렇죠. Yeah.
1: 네. 근데 이분이 또 한 이틀 지나니까 슬슬 허리도 아프기 시작하고 지금이라도 경찰에 yeah.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0: Yeah,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돼요.
1: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0: 지금 경찰 신고 말씀하시는 거죠?
1: 네네.
0: 근데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계시면 변호사를 만나서 그래서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병원을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1: 네.
0: 당장 그 자리에서 경찰을 안 불렀다면 근데 만약에 경찰 리포트를 난 꼭 하고 싶다 그럼 경찰서 찾아가서 리포트 하면 되죠.
1: 네.
0: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변호사랑 상담하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너무 지체해서 이따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 더 안 좋으니까 그죠?
1: 네. 처음 사고 났을 때 그 현장에서 경찰을 부르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부르지 않았다 해도 뭐 나중에 보험이나 보상받는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0: 네네. 인포메이션 네. 있으시면.
1: 네네.
0: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1: 자, 다음 케이스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okay. 네, 퀸즈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들이받았어요. 너무 놀라서 그때는 뭐 아픈 것도 없고 괜찮다 하고 그냥 보험 정보만 찍고 사진 찍고 집에 왔는데요. 이후에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나중에 병원 가도 되는 건지 한 일주일 됐거든요. 너무 늦은 건지 걱정입니다.
0: 이 뉴욕에서는 다쳐서 잘못한 보험 소송해서 보상금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병원비는
1: 네.
0: 뉴욕 and 뉴저지 자기 own 보험에서 병원비 나와요. Now, New York는 TIP라고 해요. No fault and TIP. 자기 own 차 보험에서 병원비 나와야 되니까 New York는 time limit가 있어요. 한 달 안에 그 notice 보내야 돼요.
1: 네. 유저는 yeah, 다른가요?
0: In fact, 제가 이 케이스 있었어요. 우리 한 손님이
1: 네.
0: 교통사고 나고 이제는 경찰 안 불렀고 그냥 insurance information만 exchange 했는데 근데 한 달 지난 다음에 그분이 변호사한테 갔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이분 그때 전에 사고가 있어서 이 변호사한테 갔는데 그 변호사가 그 30 days 지났으니까는 병원비가 이제는 보험에서 안 나올 거니까는
1: 네.
0: 케이스를 안 받았어요.
1: 네.
0: 그렇지만 제가 케이스 받았고 and 이 사람 제가 케이스 받았고 그 병원비 건강보험을 했고 제가 어깨 수술했는데 제가 17만 5천 불에 합의했어요. 다른 변호사가 turn down 한 다음에.
1: 네.
0: 그렇지만은 그 30 days 지나는 거 안 좋으니까는
1: 네.
0: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이 케이스는 살렸는데
1: 네.
0: 근데 그 교통사고 나면 얼른 치료받는 게 중요해요.
1: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 지났으니까 당장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면 되고 뉴욕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거 지났는데도 이재현 변호사님은 이 케이스를 받아서 진행해서 승소하셨네요.
0: 그분이 건강보험 있었으니까 다행이었어요.
1: 아, 네.
0: 근데 그 원천 변호사가 그거를 생각 안 했겠지.
1: 네. 와, 꼼꼼하게 체크해서 할 수 있는 건 해내는 yeah. 변호사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0: That's why, like for example, 손님이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었는데
1: 네.
0: 큰 사고 났어요.
1: 네.
0: 근데 상대방 차 보험이 렌터카니까는 그 렌터카 보험 리미트가 2만 5천 불인데, 근데 그 원천 변호사가 몰랐어요. 그 위에 보험이 더 있는 거를 몰라서.
1: 네.
0: 그냥 2만 5천 불에 합의하려고 했는데 이 손님이 저한테 와서 그 케이스는 거의 70만 불에 끝났어요.
1: 와우.
0: Yeah.
1: 진짜 꼼꼼하게. 아, 변호사 상담도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되겠네요.
0: I know. So I have another case. 우리 손님은
1: 네.
0: 다른 변호사 있었는데 NJ 트랜짓 버스에 탔어요.
1: 네.
0: NJ 트랜짓 버스 탈 때 그 NJ 트랜짓 버스가 크게 사고 났어요.
1: 네.
0: 근데 거기 안에서 다쳐서 그분이 어깨 수술하고 무릎 수술하고 큰 목 수술했어요.
1: 네.
0: 근데 그 변호사 사무실이 재판을 한 거예요. 재판 날짜 전에
1: 네.
0: 여기 그 수술한 의사들한테 마지막 리포트를 받아야 돼요.
1: 네.
0: 근데 그걸 안 받았어. 그거 안 받았으니까는 네. NJ 트랜스 변호사들이 법원에다 파일해서 그 손님 변호사가 이 리포트 파일 안 했으니까 재판 못 하니까는 케이스를 디스미스 하라고. 근데 그 케이스가 디스미스 됐어요. 근데 이 손님은
1: 네.
0: 맨날 같이 전화해서 팔로우업 해도 네. 아 괜찮다 그렇게 하다가 1년 후에 아리크 준 거야. 케이스가 디스미스 됐다고.
1: 네.
0: 전화도 없이 그냥 편지만 받았어.
1: 와.
0: 그래서 그분이 너무 화나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는 저는 보통 변호사끼리 소송하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네. sometimes 꼭 해야 돼요. 이분이 그렇게 돼서 보니까는 그 마지막 의사 리포트를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실수를 한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실 소송했어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뉴욕에서 큰 보험, 큰, you know, 유태인,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1: 네.
0: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는 또 다른 손님이 저한테 왔어요.
1: 네.
0: Same accident, 똑같은 accident. 똑같은
1: 예.
0: 변호사.
1: 네.
0: 똑같은 잘못.
1: 오.
0: 와. 이 두 번
1: 네?
0: 손님들이에요. 근데 둘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몰랐어.
1: 오, 예.
0: Same case, same situation.
1: 둘 다 결국은 그러면은 이재현 변호사님 맞고 케이스를 다시 또 승소하셨겠네요. 와.
0: 둘이 다.
1: 와. 진짜 억울할 뻔한 케이스를 살려내기도 하네요. 네. 이재은 변호사님 그리고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뭐 사고상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케이스를 진행 중인데도 뭔가 좀 답답할 때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재은 변호사 뉴욕 전화번호입니다. 718-423-2400번이고요. 뉴저지는 201-346-3800번입니다. 자, 어떻게 또 그렇게 이재용 변호사 말고 인연이 된 건지 같은 사고 그 같은 버스 안에 있던 승객 두 분이 또 같은 변호사한테 이 일이 꼬여가지고 찾아오는 와 신기하다 예
0: 둘 다 한국 분들이에요
1: 네 아 교통사고
0: 근데 둘이 몰랐어요 둘이 같이 있는 것도
1: 네
0: 아, 둘이 그 먼저 변호사 변호사 야, 너무 웃기죠?
1: 와, 진짜 너무 신기하네. 어떻게 같은 사고에 같은 변호사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생겨서 또 같은 네. 이재현 변호사님한테 왔을까요?
0: 예, 그 케이스 잘 끝날 거예요. 잘 네. 끝날 때 알려줄게요.
1: 네네. 아, 지금 진행 중이시군요. 네, 결과도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사고로 변호사까지 찾아가야 되나요? 저는 얼마 전에 가벼운 접촉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뭐 크게 파손된 건 아니고 에어백이 터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목 어깨 통증이 좀 있어 병원 가서 몇 주 치료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큰 사고도 아니고 상대방 보험도 있고 이런 일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과한 일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0: 다쳤으면 변호사랑 상담해야지. 보통 상담은 변호사 비용도 없고
1: 네.
0: 그게 좋죠. 상담하는 게 좋지.
1: 네. 이게 뭐 만약에 또 그냥 간단한 통증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아니고 나중에 또 일이 커질 수도 있고 변호사 상담 미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0: 맞아요.
1: 네. 네. 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보험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이거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나요? 사고 어떻게 났느냐, 어디가 아프냐, 병원에 갔냐.
0: 그러니까 변호사랑 상담하는 게 중요하죠. And then sometimes 그 보험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1,500불 줄게. 여기 사인해서 소송하지 마.
1: 네.
0: You know? 그런 것도 있어요.
1: 이 만약에 사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0: 우리 그런 케이스 있어요. 사인했는데 그거 우리가 overturn 했어요. You know? 모르니까는.
1: 예.
0: 괜찮아. 괜찮지 않지. You never know. 네. 못 할 수도 있지만
1: 네.
0: 사인 안 하는 게 나. 변호사랑 상담하는 게 더 좋아요.
1: 네. 이거 변호사님하고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상담하고 나서 합의에 사인을 하든지 해야 되지 뭐 그냥 무턱대고 이 금액 정도는 괜찮은데 하고 사인하면 큰일 납니다. 뭐 물론 잘못했을 때 모르고 했을 때는 이런 경우도 케이스를 다시 정정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0: 네네. 그렇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2: 사인하기 전에 변호사랑 상담하는 게 좋겠죠, 그쵸?
1: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보험사가 전화가 왔다? 그러면 전화를 끊어야 되나요?
2: 지금 보면은, 네.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인테이크해드릴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니셜 우리 인테이크라고 하잖아요. 변호사무실 오셔가지고 상담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1: 네.
2: 저희한테 케이스를 맡기면 그 손님분들은, 고객분들은 하실 거는 치유받는 것만 잘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1: 네.
2: 어, 내가 전화가 오잖아요. 예. 그러면, 어, 나 변호사 있다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Attorney client privilege. 그래서 변호사 있다라고 얘기하면 변호사한테 전화해야 돼요.
1: 네.
2: 네. 변호사한테 전화해야 되고 꼭 변호사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변호사 사무실 아닌 그냥 직접 고객한테는 전화해서 뭐 몸이 어떠냐 막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보통.
1: 네.
2: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라고 그걸 받게 되면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변호사랑 상담해서 변호사한테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시고 전화 정말 많이 오거든요 인슈런스 회사에서
1: 네
2: 정말 많이 와서 너무 사사건건 물어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레코드 한다고 해요 그죠 항상 녹음
1: 아 네 녹음돼 네.
2: 그렇죠 예 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어 이거 녹음된다라고 항상 먼저 얘기하잖아요
1: 네.
2: 이 전화 컨버세이션은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말을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1: 네.
2: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또 꼬투리 잡힐 수도 있고.
1: 네.
2: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면 변호사가 그 치료받는 것 이외의 법적인 것들은 전부 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테이크케어가 해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죠?
1: 네.
2: 그리고 좋은 생각 안 들고 컨텐츠니까. 그죠?
1: 네. 반드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뭐 그냥 치료받고 그만두지 이게 아니라 교통사고는 상담을 먼저 하는 게 필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2: 그렇죠.
1: 네.
2: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1: 자, 그냥 상담 이후에는 그냥 치료만 받고 그냥 기다리면 시간 따라서 이제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보게 네. 되니까 네, 꼭 네. 상담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광고 듣고 또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0: 네.
1: 교통사고 언제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고장애 전문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송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뚝 부러지거든요. 30년 이상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로펌을 이끌어온 이재은 변호사 그리고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뉴욕 주소입니다. 플러싱 164-01 노던 블라버드 2층에 있고요. 상담 전화 718-423-2400번 718-423-2400 뉴저지는 포트리에 있습니다. 상담 전화 201-346-3800번입니다. 201-346-3800 24시간 언제든 위급한 상황에 전화하세요. 상담 번호입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m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30년 이상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로펌을 이끌어온 이재용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 상담 나눕니다. 다양한 언어로 편안하게 상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변호사님, 지난 노동절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1: Yes, very nice.
0: 네.
1: You mean this past weekend? Yeah. 우리 저 US Open Finals Women's 갔어요.
0: 와.
2: Really?
1: Yeah.
0: 아, 저기 엘리안 변호사님 모르시네요.
2: 네, 저 몰랐는데 저희 아들이 테니스 치는데 그거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US Open.
0: 네.
2: 네, 네. 그 US Open 얘기했는데 저는 TV로 조금 봤어요.
0: 네.
2: 이재현 변호사님 거기 계셨어요.
0: 와. 볼 뻔했네. 네. 자, 변호사님, 그나저나 이 좋은 노동절 연휴에 뉴욕주에서 음주운전으로 한 250여 명 이상이 체포됐대요.
2: Oh my goodness. 150? 티켓 받았다고요?
0: 네.
2: 음주운전 250 people in New York?
0: 예.
2: Mm-hmm. So, got tickets because of the drink. In one day? Oh my god. 그 US Open 때문에서?
0: 연휴에 그냥 아마 여기저기 이동하시면서 뉴욕주 전역에서 집중 단속을 했나봐요.
2: 와. Wow. 예. 250 people.
0: 자, 그래서.
2: 너무 많죠.
0: 그러니까요.
1: 와. Wow.
0: 이게.
1: You gotta be careful. 그렇게 drunk driving 하다가.
0: 네.
1: 잘못하다가, you know,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하다가 누구 심하게 다치던가 or
0: 네.
1: 죽으면은
0: 네.
1: 법원 들어가요. I mean, 감옥 네. 들어가요.
0: 사망사고를
1: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0: 네. 자,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내면 큰일 나니까 뭐 아예 네. 시도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떤 분은 술을 마셨는데 사고는 안 냈고 경찰 단속에 걸린 경우랑 음주운전 하다가 뭐 다른 차량이라든지 이런 사고를 낸 경우랑 법적 책임이 얼마나 다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1: 좀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0: 네.
1: 그냥 뭐 다른 사람
0: 네.
1: 다치면은 그러면 그게 참 심해요. 아무도 안 다치고
0: 네.
1: or 그냥 티켓만 받으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안 좋지. 라이선스가 suspended 되고 네. 벌금도 많이 내야 되고
0: 네.
1: 그냥 you know 택시 타는 게 더 더 싸울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누가 심하게 다치던가 돌아가면은 그러면 큰 문제예요.
0: 네.
1: 아주 큰 문제.
0: 네. 이거를 그냥 네. 택시 타면 택시 비용이 훨씬 싸게 먹긴 있는데 괜히 뭐 그냥 나 괜찮아고 운전하는 거 그거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 다시 한번 해주셨고 이게 뭐 운전 면허 정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벌금도 높고 뭐 형사처벌 받게 되면 큰일 난다 이거죠.
1: 네네. 네.
0: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맥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보다 낮게 나온다고 그냥 무조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1: What do you mean?
3: So the blood alcohol level is a certain level. There's a threshold. If it's a threshold.
1: Yeah, absolutely.
3: Lower
1: than 괜찮지.
0: 네.
1: Absolutely. 그 threshold level가 있어요. 그 breathalyzer.
0: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후 불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미국은 막 내려서 걸어보라 하잖아요.
1: Same. 주변에 교통사고 나서 못
0: 네.
1: 부르면은
0: 네.
1: 병원에 가서 blood test.
0: 아, 네. 혈액검사를 해서, 네.
1: 네.
2: 똑같을 거예요. 한국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네네. 사고 내서 병원에 가 있거나 뭐,
1: 네.
0: 그럴 경우에. 맞습니다.
2: 네네. 네. 그거 거부하면, 이제 그 breathalyzer 하는 거 거부하면은
0: 네.
2: 가서 blood test 해야 되죠. 한국.
0: 네. 후 불어 했는데 안 불면 가서
1: 네,
0: 피검사로
1: yeah.
0: 혈중 알코올을 mm-hmm.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1: Yeah. And it all depends. Like, you know, like for example, in New Jersey,
0: mm-hmm. 네.
1: under 21 years old,
0: 네.
1: 경찰이 driving while intoxicated 생각하는데 불렀는데 아무것도 안 부른다 그래요. Like 0.05 부른다 그래요. 그래도 DWI 티켓 받으실 수 있어요.
0: 네.
2: Under 20.
1: Under 21.
2: 21살 미만.
1: 그지만 drivers 21 and over 그 0.08이에요.
0: 네. 제가 살짝 조금 덜 이해가 돼서 예. 엘리안 변호사님 조금 설명 더 네.
1: When you're under 21, it doesn't matter. If they think you're a DWI, they can give you a ticket.
2: 21세 미만은 술을 조금 마셨든 많이 마셨든 상관없이 다 잡혀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21세가 넘어가면 네. 그 말씀드린 혈중력 농도 있죠? 그걸 네. 넘어야지 티켓을 받고 이제 경찰서 갈 수 있다는 건데 21세 미만은 상관없다는 거죠. 미성년자라고 그 왜 우리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완전한 드라이브 라이센스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그 퍼밋 네.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기간이 있고 뭐 이러죠. 근데 그러니까 21세 미만이 좀 조금이라도 마시고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1: 예. Yeah. And if you're a commercial driver, 그 리미트가 더 줄였어요. 0.04.
2: 지금 그 창업용 네네. 그죠? 창업용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0: 네.
1: 0.04.
0: 예.
2: 그것만 넘어도 똑같이 티켓 받고 똑같이 경찰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네.
2: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머셜 아니고 개인하고는 차이가 반이 더 적게 줄어든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상업 차량은 특히나 그 음주는 뭐 다 똑같이 안 되지만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2: 보는 거죠.
0: 네, 더 강력하게 그렇죠. 체크하나 봐요.
2: 그렇죠, 그렇죠.
0: 예.
2: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0: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릴 때 이재현 변호사님 티켓도 해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2: 네, 네.
0: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대신 처리한거나 뭐 법정에 가준다 뭐 이런 건지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모든 거 티켓 관련 모든 거예요. 티켓을 네. 받으셨든 어떤 종류의 티켓이든 교통사고 관련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가 나서 또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 나서 티켓을 또 받았건 근데 뭐 셀폰 뭐 너무 많잖아요.
0: 그렇죠.
2: 그리고 예. 법규를 안 지켜가지고 신호를 위반해서 아니면 일그를 안 해서 그렇죠.
0: 네네.
2: 뭐 정말 모든 교통 티켓 관련 다 처리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0: 오 이게 사실은 그냥 예. 웬만한 티켓은
2: 그리고 형사법 민사법 다 예. 예. 전부 다.
0: 오 형사 민사 다 하고요. 아니 근데 네. 교통 티켓은 금액이 뭐 어마무지하지 않는 이상 그냥 내고 말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1: Well, 기한 내면은 sometimes 무딘 violation 있으면 포인트 먹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그 포인트 때문에서 보험 많이 올라가요.
0: 아, 이거를 뭐 그냥 단순하게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벌점 그런 것도 다 생각해야 되는군요.
2: 저 되게 지인분, 교회에서 지인분이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니 자기 티켓을 띄었대, 크로스터 근처에 여기서.
0: 네.
2: 그래서 근데 보니까 스피딩 티켓인 거예요. 그 크로스터가 그게 되게 스트릭해요. 그 네. 스피딩에.
0: 네.
2: 그래서 25마일 오버를 하셨어요.
0: 네.
2: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가 4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네. 조사를 해봤더니 2025에 또 티켓을 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0: 네.
2: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둘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0: 네.
2: 그러니까 그 티켓은 그냥 포인트가 그대로 있고 그 티켓을 받은 거에 대해서 처리를 제대로 안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티켓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0: 네.
2: 지금 받은 티켓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서치하지가 어떻게 붙을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우리가 검사랑 어떤 식으로 네고시해야 될지 이거 굉장히 복잡해져요 문제가.
0: 네.
2: 네 그러니까 꼭 티켓 관련해서도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0: 네. 뭐
2: 티켓 상담은 진짜 정말 많이 해드리거든요.
0: 네. 과속 신호 위반 뭐 휴대전화 뭐 이런 거 다 된다는 거죠.
2: 다. 네네 네. 모든 거 다.
0: 이거를 만약에 티켓을 받았는데 그냥 벌금을 납부하면은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셈이죠. 벌점도 받게
2: 네, 되고. Guilty 돈 내면 guilty잖아요. Guilty 그 돈 네. 낸다. Fine. 근데 그러면 포인트는 그대로 있어요.
0: 네.
2: 네.
0: 이 포인트가
1: and 그 포인트 먹으면은 보험 올라가요.
0: 네. 이거를 미처 모르고 그냥 벌금 내고 나중에 놀라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2: 예, 네, 그럼요.
0: 예. 네. 그래서 만약에
1: and sometimes points 너무 많으면은 보험도 올라가고 and 너무 많으면은 like 12 points 넘으면 라이센스도 단축이에요.
0: 네. 몇 점 이상이면 면허가 중지돼.
2: 12점. 여기 뉴저지는
0: 네. 뉴저지의 경우는 네. 12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아, 이거 그냥 쉽게 볼 네. 문제가 아닙니다. 네.
2: 네네.
0: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호 위반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티켓을 받았을 때 티켓 상담도 꼭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저지에서 좌회전 사고 과실 비율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뉴저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 중에 상당수가 좌회전에서 일어난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없는 좌회전에서 마주오는 직진 차량이라고 이렇게 부딪히면 그냥 누가 봐도 좌회전이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따져보면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걸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어요.
1: Like 그냥 운전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 반대쪽으로 오다가 그 left turn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 잘못이죠.
0: 좌회전한 사람이요? 네. 오. 원칙적으로는
1: 똑같이 직진. 똑같이 그린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좌회전할 때.
0: 그렇죠.
1: 똑같이 네. 그린에서.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확 했을 때 당연히 직진 차량은 잘못이 덜하죠.
0: 네.
1: 좌회전 차량이 잘못이 더 크겠죠. 그렇죠?
0: 이때 약간 헷갈린다면 블랙박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까요?
1: 블랙박스 뭐라고요?
0: 직진 차량이랑 좌회전 차량이 부딪혔는데
1: 그냥 운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left turn 했으면은
0: 네.
1: 그러면은 blackbox or surveillance 없어도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0: 예. 아, 당연히 저쪽 잘못이기 때문에.
1: 예. Yeah. 네. 그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0: 네. 하긴 right? 해친 부위도 있고 네.
1: 그렇지만 이게 힘들어. 빨간 불, 둘 다 파란 불 있었다 그러면.
0: 아, 네.
1: 그건 블랙박스 필요하지.
0: 네.
1: You know?
0: 예.
1: And then sometimes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뒤에 안 보고
0: 네.
1: reverse 하고 backing 한다 그래요. And then 뒤에 있는 사람 받았다 그래요. 근데 경찰 올 때는
0: 네.
1: 나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0: 뒤에서
1: 나 뒤차가 내 차를 받았다. 그거는 좀 너무 억울하지.
0: 와, 그런
1: I know, right?
0: 예, 아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1: I know, of course. 우리 그런 빨간 불, 파란 불 그런 케이스 있었어요. 상대방이 파란 불 있었다 그랬는데 우리 손님은
0: 네.
1: 파란 불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 차는 버스니까 거기 버스 탄 사람들이 다 우리 손님이 빨간 불 있었대요.
0: 네.
1: 그러니까는 다행히 surveillance 가지고 결정했어요. 우리 손님이 파란 불 있었다고.
0: 네. 와 진짜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나서 놀라기도 하겠지만 억울한 일도 참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Yep.
0: 예. 요즘은 또 자율주행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냥
1: 네,
0: 운전석에 앉아만 있고.
1: 네네네. 네. 맞아요.
0: 이럴 때
1: 저도 한번 해봤어요.
0: 혹시 이런 케이스로 사고 상담한 경우도 있을까요?
1: What do you mean? What if
0: 자율주행 차량
1: 그 테슬라. 그냥 오토바이크. 예스,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0: 오.
1: 그 it's a product liability case. 그거는
0: 네.
1: 우리 그 상품 있죠. 상품의 그 liability 상품의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그 시스템이랑 똑같은 거예요. 물건 샀을 때, 물건
0: 네네.
1: 샀을 때 물건이 디택됐거나 아니면 물건이 뭐 잘못됐거나 이렇게 되면 보상해주는 라이빌리티 있잖아요.
0: 네네.
1: 보상 책임 보험. 그거랑 똑같이 취급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네.
1: 자동차 테슬라 자율주행에 이상이 있는 그 문제로 우리가 케이스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0: 네. 어떤 네. 분은 본인이 그 운전석에 네. 앉아 있었는데 콘크리트 네. 장벽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부딪혔대요. 근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운전자가 항상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차량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1: 근데 그게 맞아요, 지금. 자동차, 왜냐하면.
0: 네.
1: 거기 왜 테슬라 그 자율주행에서도 항상 손을 그 핸들에 대고 있어야 되고.
0: 네.
1: 그리고 또 얼굴을 인식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거기에 분명히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할 때 우리 사인 하잖아요. 웨이버 사인 같은 거 있어요.
0: 네.
1: 네, 우리 어디 애기들, 애들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인도어 플레이 이런 데 막 되게 록 클라이밍 이런 데 가면 웨이버 사인 하죠. 막 그 액티비티 하는 데 가면 그러면 이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거 웨이버 하잖아요.
0: 네네. 네.
1: 근데 그게 그 자율주행에 사인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거기 잘 읽어보면 우리 약관이라 그러잖아요. 파울티 네. 엄청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꼭 그 컨트롤 운전자가 해야 된다. 이런 그런 라인들이 있어요.
0: 네.
1: 네네. 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왜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되잖아요. 거기서 막 밥 먹고 있고.
0: 어, 맞아요.
1: 자고 자율주행 켜놓고 자고.
0: 카메라 앞에다 사진 붙여놓고.
1: 어. 네. 어,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이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운전자의 컨트롤 아래 있어야 된다. 그게 아마 법적으로도 맞는 그 라인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돼요. 진짜.
0: 네. 이 경우에는 네. 본인이 진짜 약간 방심한 그 부분의 잘못이 더 클 수 있겠네요.
1: 어, 그럼요. 그 약관을 네. 잘 보시면 네. 그런 라인 바이 라인이 있어요. 그 약관 설명이 있어요.
0: 네. 아, 얼마 전에 또 맨하튼에서 테슬라가 뭐 인도로 올라가서 뭐 부딪히고 그래서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사망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네. 나중에 이제 따라가 보니까 운전자가 음주운전 했더라고요.
1: 네. 네. 뭐 운전 잘못이죠.
0: 네. 어 일단 네. 자율주행 차량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은 이슈가 되겠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1: 맞아요. 네. 네.
0: 어 자동차 보험 항상 이제 이재훈 변호사님 생각하면 내 보험 잘 챙기세요. 내 보험 그 얘기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잠깐 생각을 하면서도 또 놓친단 말이죠. 다시 한번
1: 아니요.
0: 네.
1: 맨날 같이 이렇게 차 사면은. 보험은 아주 작은 보험, 제일 싼 보험 사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는. 네. 그게 조금 위험해요. 맨날 같이 우리 차 타잖아요.
0: 네.
1: 그냥 교통사고 날지 몰라. Everybody at some point 사고 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누구랑 사고 날지 모르니까는 자기 own 보험이 좋은 보험이 있는 게 중요해요.
0: 네. 여기서 자기 보험 카드 꺼내서 확인해 볼 부분이 어디랑 어디를 중점적으로 금액을 확인하면 되죠?
1: The PIP, PIP, 그거 25만 불 있고,
0: 네.
1: and then BI, UI, UM, UIM,
0: 네.
1: 똑같아야 되고, 그것도 좋게 있어야 돼요. 2만 5천 불, or 5만 불만 있으면 안 좋아요.
0: 어, 네. 25만 불까지 든다면, 최대로.
1: Yeah.
0: 이거.
1: You can, yeah. 그 병원비 PIP, no fault. 25만 불 하는 거 비싸지도 않아요.
0: 네. 사실. 아, 그냥 무조건 이것도 낮추고 그런 보험료가 싸지겠지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낮추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본인 보험을 꼭 확인해서 잘 챙기란 말씀 오늘 해주셨고요. 사실 사고 상해에 대해서도 또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1: 네.
0: 네. 오늘도 함께한 이재은 변호사님, 엘리안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Thank you.
0: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양한 언어로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 언어 문제 없습니다. 30년 이상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로펌을 이끌어온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 오늘 상담 나눴습니다. 교통사고, 사고상해는 전문이고요. 교통사고는 물론 직장상해, 건축, 낙상,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형사법, 가정법까지 함께할 전문 변호사 그룹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교통티켓 받았을 때 그냥 벌금 내고 그냥 그러면 되겠지가 아니라 벌점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 티켓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고요. 뉴욕 주소입니다. 플러싱 164-01 노던 블러버드 2층에 있습니다. 상담 전화 718-423-2400번입니다. 뉴저지는 포트리에 있고요. 2050 센터 에비뉴 스윗 넘버 120호입니다. 상담 전화 201-346-3800번입니다. 201-346-3800번입니다. 사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진짜 상상도 못한 순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이 번호는 꼭 하나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24시간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사고 당했을 때 상담 가능한 전화입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저희 K라디오는 홈페이지 통해서 그날그날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 궁금했는데 놓쳤네. 언제든지 다시 듣기 가능해요. kradio.us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날그날 방송도 다시 들으시고요. 그리고 각종 뉴스, 알찬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홈페이지 새 단장한 지 몇 달 됐거든요.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 놀러 많이 오세요. kradio.us입니다. 오전 11시에 만나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김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인형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씀한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강 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승환 법무장과 후보자는 지난 토요일 자진 사퇴했지만 전 보좌관들의 탄원서 문제로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잠시 1부 처리와 영의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송민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서 추석을 앞둔 정부의 물가 대책 그리고 오늘 발표된 농지 전수조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SBS 박정희 한판 승부 월요일 코너 청유와 영희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영희를 맡고 있는 분,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렇게 목소리 틀을 높으신 것은 돌아온 박정희에 대한
1: 네, 너무 반갑고 고맙다. 돌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다.
0: 아유 세상에, 야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감개무량. 자, 그리고 철이가 좀 젊어졌습니다. 머리도 까맣고. 아, 하지만 이 법률지식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네,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2: 아유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 너무 좋습니다.
0: 아유 저도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신이도 왔어요. 우리 오만에 있어 가보신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0: 아, 멘트 좋았어요. 이게 방송이냐? 자, 아무튼 세 분 너무 반갑고 이렇게 웃으면서. 또 이렇게 철이와 영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감사의 제목이죠. 자, 그럼 바로 또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론으로 가보면 강원식 비서실장 이야기가 지금 또 뉴스에 도배가 됐는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또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에 가득 차 있고 다만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청와대 참모들의 일이라고 하는 게 밤낮 없이 오랜 기간 일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하겠는데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긴 기간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0: 예, 아, 원래 그 대통령이 강원식 시장을 좋아하는 티를 평상시 많이 내는 편이잖아요. 그죠? 약간 이 영상을 보시면 뭘 느끼셨어요, 우리 노 변호사님 분석해 주세요.
1: 사실은 저는 뭐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0: 느낌이
1: 들어요. 예,
0: 아.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현 시국에서 임팩트 있게 우리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으로
0: 인사.
1: 예, 강원식 비서실장이 결국 이제 인사에 대해서 총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0: 예.
1: 사실은 이제 조금 놓아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대통령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그렇게 쉽게 놓아줄 수는 없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0: 이제 못 보낸다.
1: 아니 못 보낼 것 같지는 않아요. 보낼 거는 같은데.
0: 반반.
1: 일단은 당신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냥 강원식 실장 입장에서도 뭐 한 1년 정도 지금 하신 거 아닌가요?
0: 그럼요. 네, 정부 시작부터 했잖아요.
1: 네, 되게 이제 잘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사실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책임지는 의미에서라도 좀 저는 이 타임에 이제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그게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다만 네. 이 타임이 조금 애매한 게 추석 직전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오늘 또 새벽에 나가시는 뭔지 또 나가시는 뭐 나래도 이런 이런 얘기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또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오늘 처음 이제 그 워크데이 시작인 거잖아요
0: 맞아요,
1: 말하자면
0: 맞아요. 월요일이니까
1: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딱히 던졌기 때문에 이게 다 정치적으로도 뭔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기자회견 최고.
2: 뭐 저는 사실 강원식 비서실장 굉장히 이미지도 좋으시고
0: 젊잖아요.
2: 젊고 멋있으시고 그런데 왜 인사검증을 안 하셨을까?
0: 끝까지 들어봐야 돼.
2: 네.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0: 사실 인사위원장으로.
2: 네. 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사의를 표명하실 분 다른 분이 사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현지 실장님 그분이 실질적으로 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0: 예, 예.
2: 어쨌든 지금 검증 관련돼서 사실 저희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강신철 그 후보자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
0: 국방 장관?
2: 그런 네. 내용들은 사실 쉽게 검증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얼마든지 인사 네. 관련 과정에서 필터링 할 수 있는데
0: 예.
2: 그런 필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은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그럼 그거를 이번에 단순히 사의를 표명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뭐가 지금 문제였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0: 왜 뭐가 불가능해요?
1: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0: 아니 인사수석도 있고. 네. 민정수석도 있고 일단 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1: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다 일반적으로 네. 아는 얘기지만 본인이 사실은 그 위원장으로 맨 위에 있는 네. 사람인데
0: 강원 실장이
1: 네, 남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는 면에서 이제 정리하는 게 맞지 네. 구체적인 내용을 막 다 말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2: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실제로 검증을 안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서 검증이 안 돼.
0: 이현석이나 민현석이나 네.
2: 또 뭐 그 다른 분께서 실제로 네. 이게 된다 보니까 필터링이 제대로 안 된 거고.
0: 아니 사실 그 책임을 들어가면
2: 지신 것 같아요.
0: 정보 경찰들이 다 평판조회해요. 주변 네, 사람한테 저도. 그 전화 몇 번 받은 적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 과거 신기자 어떠냐? 과거 신기자 말고 네. 일단 A라는 사람 어떠냐라고 평판적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분도 들 들어본 적 있고
1: 저도 많이 받았어요.
0: 그죠 그죠.
2: 네. 저도 많이 받죠. 판사들한테
1: 네. 다 많이 그죠? 받죠.
0: 받잖아요. 네. 아니 왜 그런 거 못했을까? 막
1: 생각이 그 정도는 안 걸려졌다는 얘기겠죠.
0: 그 정도로는 네. 드러나지 않았다.
1: 그 정도 평판조회 가지고는 아. 정리가 안 돼.
2: 아니 왜냐면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보좌관한테만 전화해봐도 그러니까 금방 알았을 거 아니에요.
0: 같이 전, 많이 전 보좌관한테
2: 판사할 때도 항상 전에 같이 일했던 제가 아. 옛날에 공익법무관 할 때요. 아. 저랑 같이 근무했던 변호사가 있거든요.
0: 아, 그렇지.
2: 뭐, 그런데 제가 이제 나오고 나서 한참 뒤 전화가 온 거예요. 국정원에서 나온 거예요.
0: 아, 국정원.
2: 그래서 여기 그분 평판을 저한테 줘야 하는 거죠. 이제 아. 옛날에 저랑 같이 근무한 적이 있으니까 아. 어떤 분이냐 이분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분 전 보좌관이
1: 맞죠. 그래서 어쨌든 책임을 지금 물론 나신다는 거잖아요.
2: 그럴까요?
0: 네. 예, 네. 아무튼 우리 네. 김정철 쪽의 최고는 어떤 인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 네. 또 로변호사님은 이제 강호실장이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말씀
1: 아니 주지. 저는 강호실장이 크게 잘못한 거 아니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고 네. 본인이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고 잘 하신 거다 생각해요.
0: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강호실 기자. 네. 브리핑을 더 짚어주시면.
5: 네. 일단 그 오늘 오전에 먼저 사의 표명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청와대에서 처음 설명은 뭐였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가 용해인 후보자에 이어서 김수원 후보까지 연쇄적으로 낙마한 거에 대한 책임론이 역시나 좀 배경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꼬리 자르기가 돼서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 이름이 나왔더니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든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까지 책임론을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0: 예.
5: 민주당 사실 안에서도 이번에 인사 시스템을 좀 재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인사 라인도 보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자, 이 김현지 부속실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분들 이름은 매 뭐랄까 중요한 국면 나오고 또 국정감사 시절 되면 또 이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자 일단 우리 노변호사님 김현지 실장 정진상 실장 이분들 이름 나왔는데 말씀해 주세요.
1: 아니 김현지 실장이야 뭐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일을 하니까
0: 부속실장
1: 네, 뭐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치는데 정진상 실장 이름은 왜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자기 재판도 안 끝나가지고 네. 사실 보석으로 이제 나와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네. 사람을 못 만나요. 그리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거든요.
0: 네.
1: 그런 상황에서 자꾸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또 이름을 언급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님이야 어차피 지금 당장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공직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뭐 얘기 나올 수도 있다고 치는데.
0: 부속실장은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비서관이나 장관이나 수석이 보고를 하러 이제 종이를 딱 들고 보고서를 들고 있으면 부속실장한테 자 박재홍입니다. 대통령이 별로 들어가도 될까요? 똑똑똑 하면 자 들어가 주세요. 이 정도 역할인가요? 저도 안 해요. 일을 안 해봐서.
1: 비서관인 거 아니에요?
0: 아니 부속실장이면 다 이렇게 근거리에서 근무하는 사람 맞는 거잖아.
5: 아니 근데 네. 막 그렇게까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문고리 권력처럼 얘기되는 거는
0: 그건 아니잖아요.
5: 저 약간 아닌 것 같긴 한데.
0: 아니 왜 이렇게 이름이 나오냐.
5: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0: 권한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알지 못한다. 아, 실제로 모를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네.
0: 관여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하고 딱 틀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그때 조금 깔끔하게 조금 말을 맞더라도 정리를 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리바운드 돼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뭐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도 여의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저는
2: 이 부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아무리 뭐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미 김남국 의원 그때 나왔잖아요. 현진우나
0: 그렇게 해서 같이 나왔고. 형.
2: 네, 혼식이 형. 네. 그래서 어쨌든 인사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0: 모든 게 드러나 있어요. 김남국 의원 잘못이네.
2: 이미 그런 게 객관적으로 드러났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네. 이미 저도 정진상 씨 이름은 굉장히 정치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언젠가는 곧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0: 예.
2: 언젠 계속 숨길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래서 이번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근데 좀 심각하게 안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약간 대통령께서도 아까 약간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네. 농담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고 무거운 상황인데.
0: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 네, 하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2: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했죠. 그런 모습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3: 합니다. 근데 아까 네. 그 대통령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평상시 대통령 같았으면은 사실은 되게 막 웃음기가 더 많으면서
0: 네.
3: 좀 더 가벼운 톤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0: 네, 맞아요,
3: 근데
0: 맞아요.
3: 오늘 아까 보셨지만은 네. 되게 좀 더 이렇게 정색을 하시고 되게 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0: 예, 예.
3: 본인이 지금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2: 어, 저도 인터뷰 할 때 이렇게 보시니까 네. 기자회견 때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3: 네,
2: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지금 장관 인사 부분은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0: 그렇죠.
2: 이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곧 있으면 형사법 시스템도 붕괴되는데 인사 시스템도 지금 붕괴되어 있으니까 많은 걱정이 된다는 거죠.
0: 예.
3: 근데 하여튼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네. 한다고 한 사람이 사실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법무부 장관? 아 진짜? 아,
2: 제가
0: 이게 너무 부담스럽지 사실. 이 중수청도 그럼요. 또 공수처
3: 너무 힘들어요.
0: 하고 그러니까 또 이 형사소송법 개정도 다 해야 되는
3: 말씀하신 거고. 것처럼 사실 지금 시스템이 지금 막 다 네. 완전히 새롭게 네. 바뀐 거고 막 70년 만에 갑자기 막 또 다 대변혁이 일어나는
0: 그렇죠.
3: 데다가 이거를 그 안에서부터 개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깥에서 조금 이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네. 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도 다 고쳐야 되고 시스템 안정화도 시켜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0: 그죠.
3: 사실 그 자리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완전히 육바지로 가는 건데.
2: 누구를 사실상 딱 한 명 있어요.
3: 어우, 절대 안 되죠.
2: 김용민.
0: 그 SNS에 우리 김종철 최고께서 네. 계속 추천하신 분.
2: 김용민 의원.
3: 사실 일부러 좀 약간 매기는 느낌이
2: 있는데. 김용민 의원이 다 설계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
0: 실무는 제일 많이 아실 분
2: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하셔야지. 그분이 네. 하고 네. 그분이 지금 빨리 투입돼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줘야 이재명 정권을 살리고
0: 예.
2: 다시 우리 사법개혁을 예. 완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예.
3: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0: 예.
3: 그들은 왜 그러느냐.
0: 왜 그러느냐.
3: 예, 저는 사실은 가서 망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사실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2: 근데 예. 그분이 안 하면 다른 분 누가 하겠어요?
3: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솔직히.
0: 아니, 그러니까 김용민은 중수청장도 지금 임명 없이 그냥 중수청 출범하면 된다는 수준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아니, 그러면
3: 저는 진짜 너무 답답하고.
0: 아니, 그게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3: 저는 정말 그 세 분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0: 아~
3: 김용민, 박은정,
0: 뭐, 이렇게
3: 분한테, 진짜 이렇게까지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된다. 나는 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2: 아니, 저는 본인들이 수술한다고 다 파헤쳐 놓은 다음에요.
0: 헤매질
2: 않아요. 배를 열어놓고 막 수술 파헤쳐 놓은 다음에 이게 나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0: 이제 과다 출혈 상황인데. 네.
2: 웃으면 죽습니다.
3: 아~ 너무 위험해요.
2: 네. 위험해요.
3: 이렇게 가면 진짜 네. 위험해요.
0: 정말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자, 곽오신 기자가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계신데. 자, 일단 용인 김승원 두 후보자가 낙마한 여파죠. 근데 김승원 후보자 사퇴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네요.
1: 네,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김 후보자가 전직 보좌진들의 성추행 또 추가 음주운전 폭언 등의 의혹을 담은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이 된 게 17일 오전이었다고 합니다.
0: 예.
1: 같은 날 낮에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이때 이제 적격으로 채택을 했었죠.
0: 예.
1: 대통령은 그리고 그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했고
0: 예.
1: 김 후보자가 사퇴한 게 19일 타임라인이 이렇게 되는데 김 후보자 측은 탄원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혹은 오류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청와대로부터도 연락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KBS 보도에 따르면 사퇴 전날 탄원서를 전달한 전직 보좌진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직접 만났고 의혹을 부인하면서 탄원서 작성

0: 사용자를 만나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KBS는 이걸 무마 시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1: 예.
0: 청와대는 오늘 우리는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라면서 더 이상 인사권이 남아있지 않은 김승원 의원에 대한 가십에 청와대가 답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 당이나 다른 차원에서 다뤄줘야 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1: 예. 자, 일단 김승원 후보자에 관련한 KBS 단독 보도도 있었고, 이제 전직 보좌관들이 기자회견까지 열려고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기자회견까지 열지 않게 된 건데, 사실은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자신의 문제는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한 의혹, 재판 중이었던 사건, 그 기소유예됐던 사건도 알 거고, 관련 의혹들, 음주운전, 폭언, 뭐 성추행 의혹, 본인이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결국 낙마했지만, 사실은 장관 얘기가 오면,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했죠. 할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본인이 이게 검증 세게 받을 것 명확히 알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김치우고도 변호사시니까 네. 그건 스스로 좀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2: 당연히 다 알죠.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1: 사람. 본인이 제일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2: 본인이 제일 잘 알죠.
1: 네.
2: 그리고 그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느냐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그 강유정 수석 대변인, 대변인의 말 중에 가십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 가십이라는 말이 사전에 보면은 사적인 흥미거리거든요. 지금 이게 사적인 흥미거리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공적으로. 그러니까
1: 사적이라는 부분이 오빠 부분인 것 같아요. 가십. 네, 오빠 부분.
2: 오빠 부분. 예, 예, 그걸 가십이라고 예, 볼 수 예, 있겠죠. 예,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각종의 의혹들, 특히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은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1: 예, 예.
2: 물론 후보자가 직접 거기에 개입한 건 아니지만
1: 예.
2: 주가 조작에 이용된 재료를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임상승인이 나지 않았으면
1: 예.
2: 절대로 그런 주가 조작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임상승인이라는 것은 뭐랄까 어떤 인정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가에도 분명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이렇게 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3: 특히 삼상은 중요하죠.
1: 삼상. 삼상.
2: 이상, 삼상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런데
2: 예,
1: 그러니까.
2: 예. 이때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게 그때 제넨셀하고 그다음에 세종메디칼에서 예. 이 승인이 나자마자 주식을 팔잖아요. 예. 굉장히 반대의 방향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 재료를 이용해서 팔고 나가겠다고 이미 계획한 거예요.
1: 아.
2: 계획을 했다는 건 뭡니까?
1: 예.
2: 승인이 날 걸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나면 예측되면 자 우리 이제부터 하나 둘 셋 파는 거야.
1: 엑시트.
2: 엑시트. 팔고 나가는 거야.
1: 예.
2: 세력들의 엑시트 창구가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그 엑시트의 액바지는 누가 한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이 한 거잖아요.
1: 맞아요.
2: 그 부분이 이미 주식 거래 시장의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 굉장히 쉽게 오빠라는 이야기로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은
1: 예.
2: 결국은 그런 사적인 부탁을 통해서 사적인 전화를 하고 그것이 단순히 그냥 부탁하는 정도가 아닌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화하고 그 내용의 누군가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야기까지 해서 됐다는 건 국가에 대한 신뢰가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 아, 당시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 관련 문제잖아요.
2: 그럼요. 사실. 코로나 관련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식약처장한테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1: 예.
2: 거를 국민이 아는 게 더 큰 피해입니다, 지금. 식약처장에게 권력자나 또는 국회의원이 전화해서 부탁하고 청탁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1: 예.
2: 국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거든요.
1: 일각에서 또 김광립 당시 식약처장이 이런 로비가 절대 안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청문회 나와가지고 당시 본인이 어떻게 대응했던 걸 투명하게 다 보여줬으면 신뢰가 올라갔지 않았을까라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노 변호사님.
3: 네, 저도 사실은 청문회 때 오히려 그 당사자들이 나와서 맞아요.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주는 게 더 좋았다고 전 여러 그렇죠. 번 말을 했는데,
1: 예, 예, 예.
3: 어쨌든 그건 이제 안 받아들여진 거니까 이제 이미 끝난 거고.
1: 예.
3: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식약처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이제 자료를 봤을 때는
1: 예.
3: 특별하게 절차에 위반되거나 이런 건 없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제가 여기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 예.
3: 기소유예까지 한 이유는 다 그런 거 다 감안했을 테니까.
1: 예.
3: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송구하다고 먼저 저도 사과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 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그 이후에 나왔던 그러니까 사퇴에서 얘기하고 난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몰랐었었고
1: 예.
3: 그게 인사청문 준비단이 또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이제 제대로 이게 전달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 이제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이 된 상태에서 사실은 다 이제 정리가 됐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후보가 사퇴한다는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면서 네. 이제 이 일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진짜로 물어봤어요. 김성원 후보자한테 직접.
1: 오.
3: 네, 그날 토요일날 그 얘기가 나왔었었고.
1: 아, 토요일날 네, 직접 제가, 취재했더니.
3: 네, 토요일날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하기 전에 이제 그 얘기를 직접 물어봤었는데
1: 예, 예.
3: 전혀 그렇지 않다고 또 본인에게 답이 왔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방송 토요일 저녁에 방송하면서까지도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1: 본인 해명이 그렇다.
3: 네, 근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것도 아니었다는 얘기가 또 나오니까 저도 좀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1: 예, 예.
3: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법무부 장관 자리는 사실은 되게 욕받이로 들어가는 자리라서 본인 입장에서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다. 근데 할 만한 사람도 없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 인사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었기 때문에
1: 예.
3: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약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도
1: 예.
3: 이제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 후보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거기까지는 존중을 하고 대신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그냥 넘어가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후속 절차에 밟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확인하시고 또 이제 정면 대응하시고 또 진실을 밝히시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것까지 제대로 이제 확인이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저는 지도부들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뭐 청문회 얘기도 나오는데
2: 저는 뭐 청문회를 하기 전에 지금 저는 사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그렇게 네. 해야 된다고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인재 판사 제넨셀 대표에 대해서 영장 기각한 사람
1: 예.
2: 영장 기각이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저희는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1: 판사가 그렇게 판단했다.
2: 판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시죠. 네. 그런데 같이 있었고 그때 같이 만났고 그러면 지기원 판사처럼 도대체 이 정인재 판사가 술자리를 가질 때마다 돈은 누가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기현 판사 다 이렇게 술값 다 뭐 누가 계산했니 얼마를 나눴니 얘기했잖아요.
1: 예.
2: 그럼 정인재 판사도 다 나눠서 물어봐야 됩니다.
1: 예.
2: 저는 그게 지금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라고 한다면요. 예. 이런 거잖아요. 지금 검찰개혁을 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자기들이 검찰개혁을 완수한다고 그러면
1: 예.
2: 저 같으면요.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아.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일인데.
1: 마지막 꼭지를 따는 거죠.
2: 내가 법무부 장관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검찰개혁을 이거 완성하는
1: 상징인데.
2: 마지막에 딱 어? 용의 눈에 점을 찍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2: 근데 다 알려고 하잖아요.
1: 예.
2: 그 자리가 얼마나 지금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망치고 있는 자리라는 걸 다 알고 있고 본인들이 지금 결국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김용민, 박은정 뭐 이런 사람들. 서로 손 들고 나와야 돼요 지금. 아니 내가 해. 나를 시켜다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변호사님 그만하세요 이제.
2: 계속 할 거예요.
3: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1: 그만하세요. 아, 네. 그분이 그 연수원 동기십니다. 아, 네. 네. 서로 일일이 다쳤던.
2: 네. 허위사실을.
1: 허위사실? 한 3, 4등 정도 할게요. 자, 어쨌든 두 분 다 뛰어난 변호사신데 네. 박우신 기자, 네. 국민의힘 반응이 계속 열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4: 네, 일단 요거에 대해서도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김승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청탁 로비와 가족 협동조합 그리고 탄원서에 담긴 의혹까지 모두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1: 예.
4: 특히나 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라면서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인사 라인을 갈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1: 예.
4: 근데 보도를 보면 실제 청와대 안팎에서도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실장을 포함한 인사 민정 라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강 실장이 실제 사의를 밝혔기 때문에
1: 예.
4: 청와대 인적 쇄신이 어느 정도 폭으로 있을지가 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추석 밥상 전에 팍 끊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래서 뭔가 중요한 조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계속 이제 김현희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예, 연휴 끝나면 이제 바로 국정감사잖아요. 그러면 아이템으로 계속 저는 이 이름을 얘기할 것 같아요. 김현지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인사랑 아닌데 자꾸 이제 설을 바탕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이 아니면 털기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웃어? 집을 나타났어?
3: 아니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안 지었다는 걸 잊지 못해요.
1: 그렇죠.
3: 네. 그러네. 여기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김현지 실장이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1: 그러니까.
3: 그런 상황에서 뭘 나와가지고 뭘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 인사 개입 여부를 밝히라고 했는데 인사 개입한 게 없는데 여부를 네. 어떻게 밝혀요?
3: 내가 어떻게 여부를 밝힙니까? 구체적으로 갖고 없다면. 와보세요. 네. 아니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보세요. 네.
2: 아니 근데 그 제가 방송에서 그 서영주 대변인인가?
3: 서영주 대변인가 그럼 물어보세요.
2: 그런 분들이 얼마나 내부 분이 아니에요?
3: 서영주는 그러면 청문회 저희 팀으로 불러요 그러면.
1: 그거는 이제 약간 그냥 방송 시작 전에 네. 준비운동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게스트끼리 편하게
3: 그래서 살짝 그 코너 없어졌어요. 그 5분 전에 사전 토크하는데 없어졌잖아요.
2: 아, 없어졌어요?
1: 네, 이미 없어졌어요. 사람들 깜짝 놀라셨어요.
2: 저는 서영주 대변인도 신뢰하고 김남국도 신뢰하니까 신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3: 두 분은 어쨌든 불러서 물어보세요.
2: 좀 불러주세요.
3: 오늘 너무 힘들다니까요.
1: 아, 네. 아, 근데 좀 굉장히 귀에 잘 들려. 예, 아무튼 저는 장르만 예를 사랑하고요. 저기, 저기 뭐야, 우리 과거신 기자, 네. 한 말씀 주세요.
0: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지난번에 나왔으면 훨씬 더 일 깔끔하게 끝났을 거라 생각이 하나 들고, 그리고 예. 저는 나온다고 해도 물론 노병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위를 증명할 수 없지, 안 한 걸 증명할 수 없긴 한데, 사실 저는 이번 인사청문 전국에서도 국민의힘이 딱히 한 게 없다고 보거든요.
1: 아.
0: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이렇게 판이 깔리는 상태에서 조금만 잘하면 훨씬 더 유효타를 낼 수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1: 예.
0: 사실 뭐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제 몇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약간 도와주는 건가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1: 아, 오히려.
0: 김현지 실장 네. 편하게 나오셔도 된다.
1: 아.
0: 굳이 오히려 거기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막 윽박지로 하게 되면은 네. 그게 쇼츠로 되면 저는 역풍이 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 그쵸, 그쵸.
0: 굳이 막 정무성으로 너무 고려하지 않고 네. 오히려 그런 거는
1: 당당하게
0: 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도 연임 같은 얘기 정면 돌파한 거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그런 식으로도 앞으로 계속 있으면은 그냥 정면 돌파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1: 예, 좋습니다. 자, 최유아 형님 오늘 재밌었어요. 자, 두 분 감사드리고 과구신 기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 K라디오
6: 제1회 홀 19대 유육유자지 스팀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쉬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0: CBS 박정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아,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벌써부터 좀 설레기도 하고 도로는 또 차가 많네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명절 장바구니 물가 얘기 많이 나오는데 부담 느끼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정부에서 물량을 확대하는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모시고 정부의 물가 대책 더불어서 오늘 발표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에 대해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드디어 뵙습니다.
1: 그러게요.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0: 예, 잘 오셨어요. 근데 지금 명절 앞둔 상황에서 제일 바쁜 장관님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신데.
1: 그럴듯합니다.
0: 현장 많이 다니시죠?
1: 저 많이 다녔습니다. 예. 명절 대책을 한다고 예. 뭐 사과, 배, 축산물, 그리고 마트, 전통시장 이렇게 뭐 다 왔다 갔다 한번 했고요.
0: 예.
1: 저희들이 추석 명절 맞이해서
0: 예.
1: 역대 최대 규모 할인 지원 예. 좀 하였습니다.
0: 예,
1: 그리고
0: 예.
1: 또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농산물,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
0: 예.
1: 공급을 평소에 1.6배 수준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0: 어허.
1: 예, 그래서 어저께까요? 어느 한 언론에서
0: 예.
1: 2017년 이후로 9년 만에 처음으로 계속 이제 명절 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꺾였다.
0: 꺾였다.
1: 네. 9년 만에 꺾였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해주시더라고요.
0: 9년 만에 그 어려운 걸 했는 게 송미령 장관이세요?
1: 저 혼자만은 아니고 여러 부처가 같이 협력을 했지만.
0: 일단 농림축산식품부가 예. 주도는 했다.
1: 예.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그래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년 만에 예, 이게 물가가 좀 꺾였어요.
1: 예. 예.
0: 명절 밥상 물가가.
1: 네.
0: 사실 근데 이번은 여름이 엄청 더
1: 네.
0: 덥다는 얘기 너무 많이 했고
1: 예.
0: 폭염, 가뭄이 있었는데
1: 네.
0: 그래도 우리 농부나 농축산물 농가 잘했나 봐요?
1: 아, 우리 농부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요.
0: 근데
1: 이 부분에서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0: 예.
1: 사실 올해가 중동전쟁도 있었고
0: 그러니까.
1: 그래서 자재값은 오르고
0: 예.
1: 그런데 그 폭우와 뭐 폭염과 예. 가뭄 속에서도 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오히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 전년이나 평년 대비하면 굉장히 낮았습니다.
0: 아.
1: 농부들 입장에서.
0: 예, 예, 예.
1: 그 국민들은 뭐 괜찮으셨고요. 그래서 농산물은 상당히 수급이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축산물은 약간 뭐 그 공급이나 가격 면에서 약간 높았습니다만
0: 예.
1: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인 지원 등으로 그 좀 그 국민들 입장에서 불편하시지 않게 했고
0: 예.
1: 근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낮아서
0: 예.
1: 생산자는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0: 아,
1: 참고로
0: 역시 장관님이 잘 네. 꼼꼼하시네. 그러니까
1: 네.
0: 이제 소비자만 배려할 게 아니라
1: 네.
0: 사실 우리 농부들도 엄청 힘들거든요. 생산자들이요.
1: 예.
0: 그분들도 이제
1: 진짜
0: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예. 도와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래서 네. 그 뭐 근본적으로 좀 우리 생산자를 위한 대책들은 저희가 하는데
0: 예.
1: 당장 명절만 해도 소비자를 위해선 이렇게 할인 지원도 합니다. 공급도 확대합니다 하는데 생산자를 위한 명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그걸 좀 만들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0: 예.
1: 올 한 해 동안 가축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그 우리 복구비 등이 필요한데 그거는 명절 전에 다 지급을 해드리자 생산자들한테.
0: 예.
1: 그다음에 우리 특히 벼 같은 경우에 다음 달부터 수확을 이제 할 텐데요. 수확기 전에 그 RPC에서
0: 예.
1: 선급금을 미리 좀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고요.
0: 예.
1: 그리고 공공비 축미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예.
1: 그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4만 원이었는데
0: 예.
1: 올해부터는 6만 원으로 높여서 지급을 하고 또 농자재 값이나 면세유 그 유가연동 보조금 기간을 그 연장해서 12월까지
0: 예.
1: 연장해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할인 지원을 하는 것이 소비를 늘리면 생산자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0: 예.
1: 그런 선순환의 효과는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공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생산자를 위한 배려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전통시장 또 많이 마트 방문하셔서 우리 농산을 많이
1: 예,
0: 드셔주시면
1: 그렇죠. 그게 생산자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네, 네.
0: 명절이니까 많이 드세요.
1: 네. 그리고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0: 예.
1: 추석 대책으로 했지만
0: 예.
1: 지금 마트 등에서 최대 국내산 농축산물의 경우에
0: 예.
1: 40% 할인을 하는데 이거는 성수품에 한정된 게 아니라
0: 예.
1: 국내산 농축산물 전체에 대해서 9월 내내 합니다. 9월 30일까지.
0: 연휴 끝나도 합니다, 여러분.
1: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0: 중요한
1: 예,
0: 거. 예. 국내 농산물 많이 드셔주시고.
1: 네.
0: 장관님께 또 효도 상품으로 뭔가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리면 특정 상품을 사오는 거 해서
1: 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0: 어려운 일이지만 네. 그래도 한 브로드하게 한 대여섯 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 어떤 거.
1: 지금 배추 가격도 너무 싸고, 양파 가격도 너무 싸고, 네. 감자 가격도 너무 싸고, 네. 이렇게 쌉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좀 이런 것들 이용한 네. 반찬에,
0: 네.
1: 우리 사과배도 너무 지금.
0: 사과배?
1: 예, 사과배 마무리로 디저트로 드시고, 그 다음에, 예.
0: 다 얘기했어, 지금.
1: 한우,
0: 감자.
1: 한우나 한우.
0: 한우 예, 다 얘기했어요.
1: 좋을 것
0: 양파도
1: 같고.
0: 얘기했고.
1: 예, 예.
0: 당근도 괜찮죠, 그죠?
1: 당근도 좋습니다. 예. 김치 담가지.
0: 김치, 그렇죠, 그죠? 배추.
1: 예, 예, 예.
0: 다 드세요, 다
1: 예.
0: 드세요. 아유, 세상에. 왜냐면 제가 이 얘기 하냐면.
1: 네.
0: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할 때. 아. 제 옆에 계신 분이 전 농부여유 하시면서 계신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네. 하루 먼저 태어나셨는데.
1: 네.
0: 굉장히 근심 많으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예. 퇴원하셔서 또 농사도 잘 되시고. 요즘 생산자로서 잘. 삶을 영위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농지 전수조사, 요게 또 굉장히 핫합니다. 우리 장관님 오늘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도 이제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게 투기꾼 잡으려다 농사꾼 잡는다, 강제로 뺏는 거 아니냐, 지방사정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이런 야당의 비판도 있습니다.
1: 네.
0: 장관님,
1: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처음 농지 전수조사 시작할 때부터 투기와 현장에서의 경미한 그리고 관행적인 위반은 우리는 구별을 하겠다. 이 원칙을 계속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0: 그렇죠.
1: 우려도 많이 하시고 오해를 하시기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당정이 함께 이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 전수조사 한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건지 그 미리의 방향을 알려드려야 예측 가능하시니까
0: 예, 예.
1: 좀 이런 오해들이 불식될 것 같아서 오늘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요.
0: 예.
1: 원칙은 그렇습니다.
0: 원칙.
1: 예. 투기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0: 아.
1: 그러나 현장에서 경미하거나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농촌 현장에서 사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0: 네.
1: 계약서 쓰지 않고 그냥 네가 내 땅 농사 쳐 이렇게 하는 일도 많고요.
0: 아.
1: 예. 그다음에 농사 짓는데 필요하니까 전용 허가 같은 거 받아야 농지에는 시설을 설치할
0: 맞아요.
1: 수 있는데
0: 네.
1: 그냥 편의적으로 시설 설치하십니다.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0: 예.
1: 그래서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거나 혹은 아니 좀 땅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
0: 안 팔려서
1: 예. 그냥 묵어둔 거, 휴경한
0: 네.
1: 거 이런 거 현장에서 이렇게 뭐 임대차라든가 휴경 뭐 이런 식의
0: 네.
1: 것에 대해서는 무슨 강제 처분 이런 거 없습니다.
0: 없다.
1: 없다.
0: 그리고
1: 없다. 예. 불법 전용 지금 법률에 의하면 불법 전용인 그런 농업용 시설도 사후에 저희가 추인을 허용한다. 그래서 괜찮다.
0: 예.
1: 철저히 구분한다.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투기가 뭔데요? 이때
0: 맞아요.
1: 투기는
0: 투기
1: 뭔데?
0: 목적.
1: 예. 염려하셔야 되는 대목은 딱 요 대목밖에 없습니다.
0: 네.
1: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대단히 한정적이니까
0: 예.
1: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0: 예.
1: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농사 짓겠다고 농취증을 발급받으셔서 농지를 구매하시고 나서
0: 예.
1: 묵혀두거나 다른 사람한테 임대준 거 요거는 투기라고 볼 수 있다.
0: 아하.
1: 그다음에 그 영농법인
0: 예.
1: 농업법인님은 농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예.
1: 농업법인으로 그 농지를 사놓고
0: 예.
1: 불법 임대를 한다. 내가 농사 안 하고요.
0: 아하.
1: 부동산업을 합니다. 이렇게
0: 예.
1: 임대업처럼.
0: 아하.
1: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0: 예, 그렇죠.
1: 이거는 처벌 대상이다.
0: 아하.
1: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0: 예.
1: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경지정리도 하고 돈이 들어간 그런 말하자면 국가 자산이 들어간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인데요.
0: 예.
1: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하고 상관없는 야적장, 야영장 이런 거 아신다. 이거는 우리가 좀 그
0: 예.
1: 말하자면 좀 지나가기가 어렵다.
0: 그래서 용도 외로 쓰는
1: 예, 예 이런 정도만 투기라고 보는 것이고
0: 예.
1: 나머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화하고 양성화하고 오히려 이런 조치를 할 거고
0: 예.
1: 이것을 농지조사를 그런데 왜 하냐?
0: 예.
1: 이 농지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토의 농지에 대해서 그 잘 말하자면 데이터베이스를 정해서
0: 예.
1: 농지 제도를 그 표현하는 우리 농지법이 30년 전에 제정을 한 것이라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오히려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한다라는 게 이번 조사의 취지입니다.
0: 30년 만에 하는 거니까
1: 네.
0: 진짜 어려운 작업이네요.
1: 최초의 작업입니다.
0: 아, 그럼 이게 예. 정부로서도 그냥 안 하고 뭉개가 되는 건데.
1: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그러니까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네. 우리 정부 아니면 시작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예. 그 굉장히 우려감이 현장에 많으신데 정확하게 이런 원칙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 현장과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이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이런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정원님 말씀드리니까 정책의 목표 그리고 정책의 대상 무엇을 하겠다 네. 아, 왜 하겠다 이런 건 좀 이해가 됐는데
1: 네.
0: 그럼 이 정책을 통해서 얻는 기대효과 30년 만에 진짜 어려운 일을 했는데
1: 네.
0: 이제 투기 목적의 이 농지 개발 제한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 어떤 부동산 어떤 문제 정부의 큰 틀에서의 방향과 일치하기도 하고
1: 예.
0: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1: 그 부동산 뭐 가격의 안정화 이런 네. 걸 떠나서요. 농지는 농지답게 쓰자.
0: 아, 농지는
1: 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고요.
0: 예.
1: 그래서 농지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식량안보를 위해서
0: 그럼요.
1: 일정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보전하고
0: 예.
1: 생산성도 높여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러니까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저활용되는 농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맹지라든가
0: 예.
1: 조건이 불리한 농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기반 정비를 새로 해서 농지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0: 예.
1: 근데 농지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씀으로써 우리 국토 전체에 그 농지를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효과, 그다음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효과 이걸 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전환 또 이 목적도 하나 있는데요.
0: 세대전환?
1: 네. 네. 지금 농사 지으시는 분들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청년 인구가 1.1%.
0: 예.
1: 농사 지으는 분 중에.
0: 예.
1: 예. 그래서 70에 가까운 그 평균 연령이 68세 정도 됩니다.
0: 청년이다. 그 마을에서.
1: 아, 그렇죠. 68세 예. 됩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거의 98.9%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아, 예.
1: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농지를 활용해서 지금 고령 농들은 안심하고 은퇴를 하고 그렇죠? 현금의 유동성도 확보해서 은퇴를 하고 이것을 청년동한테 좀 인계해주고
0: 예.
1: 이런 작업도 필요할 거예요.
0: 예.
1: 이걸 미리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 예.
1: 이것이 모두 농지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뭐랄까 기획하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것이 제도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요트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사의 또 하나의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댓글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진짜 농사 지을 수 없는 고연령대
1: 네,
0: 농부가
1: 네.
0: 이제 농지를 팔고 싶으신데
1: 아.
0: 주변에 이제 사실 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1: 네,
0: 사실은
1: 네, 네,
0: 연령도 없고
1: 네.
0: 다 농사하시는 분이고
1: 네.
0: 외지인에 사야 되는데
1: 네.
0: 그 외지인이 꼭 그 농지를 농지로만 쓰고 싶은 외지인을 만나야지 팔 수 있는 거죠. 솔직히
1: 아,
0: 얘기하면
1: 그렇죠. 네. 예, 예.
0: 이게 과연 그러면 현실적인 것이냐라는
1: 네.
0: 질문이
1: 아,
0: 있습니다.
1: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종의 농지 그 직거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0: 아, 예.
1: 농지거래 이음이라고 해서
0: 아, 예.
1: 거기에 내가 팔고 싶은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든 내가 직접 올리고 사고 싶은 사람이 그 정보를 보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0: 예.
1: 임대나 사고 파는 것이 다 됩니다.
0: 예,
1: 그래서 그것도
0: 예.
1: 만들었고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댓글에서 주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0: 농지은행?
1: 네. 농지은행을 통해서 나는 그만 농지를 팔고 싶다. 이렇게 거기에 의뢰를 해줄 수 있고요.
0: 예,
1: 그다음에
0: 예.
1: 고령이라고 한다면 농지를 통해서 농지 연금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0: 아,
1: 우리 주택의 영목이지처럼요.
0: 있죠,
1: 예, 예, 농지 연금도 있고
0: 아하.
1: 예,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좀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모든 질문에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시죠?
1: 아니, 그럼 다음 질문하시면 잘 모르겠다고 그러겠습니다.
0: 예, 아니, 그만큼 실무를 잘 알고 계신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1: 아, 근데
0: 자,
1: 현장에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0: 예.
1: 예.
0: 또 이제 국민들의 질문은 또 제가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1: 네.
0: 드린 말씀이었고,
1: 네.
0: 아, 농어촌의 기본소득 문제, 아까도
1: 아,
0: 이제
1: 예.
0: 세대전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농촌 소멸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또 활성화하자 하면 또 정말 가고 싶냐, 그럼 너나 가라,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거든요.
1: 네, 농촌에.
0: 네, 네, 그러니까요. 네. 현실적으로 정말 뭐가 실효적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
1: 네, 네. 그래서 농촌 소멸 위험이라는 것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최근에 지금 올해 1월부터 새로 시작한 일종의 저는 정책 실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0: 예.
1: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아하.
1: 그동안은 우리가 농촌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 주로 그 했던 정책이라는 게
0: 예.
1: 뭔가 시설을 짓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이 오게 하고
0: 그렇죠.
1: 이런 걸 모색을 했거든요.
0: 맞아요. 예.
1: 근데 좀 방식을 바꿔보자. 그래서 그 농촌 지역에 소멸 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69개 군 지역이 있는데요.
0: 네.
1: 그 중에서 일단 이번 1월부터는 10개 지역을 대상, 10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0: 네.
1: 저희들이 거기에 살고 계시는 그 주민분한테 네. 지역 화폐로 네. 월 15만 원을 드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0: 네, 네,
1: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 월 15만 원을 드리고 뭐 3개월 안에 쓰셔야 됩니다. 그 지역 안에서. 근데
0: 예.
1: 소비를 하려고 보니까 읍과 면을 구분해서 쓰게 했어요. 면 지역에는 뭘 살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그 다음, 맨 처음엔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그 다음에 좀 변화는 그 지역에, 그 면 지역에 누군가 들어와서 창업을 합니다. 혹은 주민들이 우리 스스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그런 운영을 해보자.
0: 예. 뭐
1: 이런 움직임이 생깁니다.
0: 예.
1: 지역이 뭔가 변화되는 틀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계해 본 걸로는 이 10개 지역에 인구가 5% 정도 늘었습니다.
0: 오.
1: 평균적으로 5% 늘고 특히
0: 예.
1: 고무적인 건 청년이 는 비율. 청년 인구가 6.1%가 는 겁니다.
0: 예, 예.
1: 네,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창업.
0: 창업.
1: 창업이 737개소가 늘어난 거예요.
0: 예.
1: 그럼 한 지역에 10개 지역에 한 지역에 평균적으로 74개 정도의 창업이 일어난 거잖아요.
0: 예, 예, 예.
1: 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그야말로 농촌에서 뭔가 선순환의 흐름, 새로운 지역 활성화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확 미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0: 예.
1: 굉장한 지역에 가면 에너지와 그 변화가 느껴지는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특히 인구가 들어온 분들이 어디서 왔나를 따져보면 수도권에서 온 것이 47% 인구거든요.
0: 예.
1: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지역을 확대하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0: 예.
1: 새로운 농촌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 실험적 정책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0: 예, 좀 활성화 잘 되면 좋겠어요. 그 젊은이들이 또 본인이 태어났던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막 사업도 하시는 분들 가끔 언론 방송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던데.
1: 아, 예, 예. 예.
0: 그런 게 좀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아, 무엇보다 촌캉스도 인기가 있던데.
1: 촌캉스.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인이 될 게 아니라 촌캉스 같은 거 하면 좋겠어요.
1: 그렇죠. 시골의 매력을 느끼면서
0: 네.
1: 시골에서 휴가를 보내는.
0: 네.
1: 그렇죠.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촌캉스.
0: 네. 네. 어떤 곳에 가면 그 우리 장관님도 촌캉스 좀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1: 아, 그럼요. 전 네. 가보기도 했습니다.
0: 어디 가보셨어요?
1: 네. 저희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 전국에.
0: 네.
1: 1200개 가까이 됩니다.
0: 아, 네. 체험휴양마을.
1: 체험휴양마을이
0: 아하.
1: 그 체험휴양마을이 다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는데요.
0: 예, 예.
1: 저희들이 특별히 그 스타마을이라는 것을 20개
0: 아.
1: 그래서 웰촌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거기서 안내를
0: 웰촌.
1: 네.
0: 예.
1: 영어로 웰촌 쓰셔도 되고
0: 예.
1: 그냥 그 스타마을 쓰시거나 으뜸촌 뭐 이런 거 쓰시면 바로 들어가거든요.
0: 들어가고 있어요. 웰촌.
1: 아, 그래요?
0: 웰촌 들어가시고 검색하고
1: 예, 예, 예.
0: 있어요.
1: 예. 거기에 들어가면 이 스타마을 20개 다 돌면 저희들이 뭐 이렇게 스탬프 투어처럼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달
0: 네.
1: 둘째 주인가요? 농촌 관광 가는 주간 뭐 이런 걸 운영을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이나 숙박 이런 거 할인을 해드리거든요.
0: 그러네요.
1: 근데 참고로 이번 추석에도 많이 가주시면 좋고
0: 온 가족이 만족하는
1: 네.
0: 추석 농촌 여행,
1: 네.
0: 계절 맞춘 농촌
1: 네.
0: 테마 여행도 있습니다.
1: 아,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0: 다 있어요. 지금.
1: 예, 10월하고 11월에는 농촌 관광 가는 주간이 아니라 월간입니다. 10월 11월 내내 합니다.
0: 그러네요.
1: 네.
0: 아니 그 명절 연휴 때 되게 가족들 같이 있으면.
1: 네.
0: 괜히 좀 싸우잖아요.
1: 네.
0: 그냥 여기
1: 가까운
0: 가셔서
1: 곳에, 가까운 곳에 네. 가시면
0: 인제,
1: 너무
0: 가평, 춘주, 아, 아산, 고령 네. 엄청 많네요.
1: 아산 외암리
0: 네.
1: 이런 데
0: 네.
1: 좋죠.
0: 아산 네. 외암마을,
1: 네.
0: 충주 내포마을,
1: 예예 아, 네. 네. 네. 네. 팝콘 튀기는 마을이고요. 충주.
0: 또 농업, 그 뭐 축산업 다 이런 부분들은 또 장관님이 여성이시기 때문에 더 장점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 면도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예. 예. 자, 그리고 하나 여쭙고 싶은 건 그 K치킨벨트.
1: 아, 네.
0: 제가 치킨을 좋아해서.
1: 아, 그러세요?
0: K치킨벨트 여행지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 반응이 어떻습니까?
1: 아, 굉장히 네. 좀 좋습니다.
0: 아,
1: 그
0: 그래요?
1: K치킨벨트를 저희가 6월 말에 네. 그 치킨 맛집 지도를 그 공개를 했습니다.
0: 아, 전국적으로?
1: 네, 근데 저희가 국민들한테 네. 그 정보를 받은 거예요.
0: 아,
1: 우리
0: 제보를
1: 동네
0: 받았구나.
1: 본인들만 아는 치킨 성지, 나만의 치킨 맛집 알려주세요 해서 그 제보를 받아서 진짜 네. 전국에 30개소를 네. 저희들이 이렇게 지도를 찍고.
0: 근데, 아, 30개예요?
1: 예, 근데 네. 거기에 30개소에 예를 들면 치킨집, 뭐 이게 저 맛집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자, 여기를 가시면 이 동네에는 들릴 곳이 네. 이 전통시장 가시면 좋고요. 이 체험휴양마을 가시면 좋고요.
0: 예.
1: 어디 들리시면 좋고요. 여기에는 이 치킨 말고 이런 요리가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다 연계된 그 말하자면 지도를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말하자면 어느 지역에 가서 치킨도 먹지만
0: 예.
1: 그 지역에 들려볼 때 들려보고 뭔가를 사가지고 오고 이런 이제 여행 코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0: 예.
1: 그 지역들 그 30개소에서는 저마다 그들 그 지역만의 뭐라 그럴까요? 그 치킨 여행 상품 이런 걸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0: 예.
1: 예를 들면 뭐 수원, 구미, 제주.
0: 예.
1: 근데 재미있는 건 9월 10일인가요? 춘천에서
0: 예.
1: 이 그 치킨 여행 상품 출시를 했어요. 근데 1박 2일 상품 같은 경우에는 60명 예. 모집을 했는데
0: 예.
1: 바로
0: 마감됐어요.
1: 네, 마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 후기 같은 것도 남겨주시고 이러면서
0: 예, 예.
1: 일종의 이제 그 지역을 좀 많이 오시게 하고
0: 예.
1: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는 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지방을 우리 농촌을 많이 가주시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장관님 보내드릴 시간이어서요.
1: 네.
0: 예, 추석을 앞두고 국민께 네. 드리는 말씀 10초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 네.
0: 예.
1: 모쪼록
0: 15초?
1: 예, 모쪼록 이번 한가위는 풍요롭고 즐겁고 안전한 명절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들도 국민들이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예, 정책에 대한 이해 또 국민들에게 잘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 이런
1: 네.
0: 바람도 있고요.
1: 네.
0: 장관님도 추석에는 약간 좀 쉬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네. 송민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추석 연휴가 이틀 남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열심히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1: 케이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있네요. 아이, 월요일이에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상명아입니다.
0: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0: 사실 노래에 나오는 허드슨강을 건너오는 바람의 결이 하루가 다르게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반팔만 입고 덜렁덜렁 입고 방송 옷까지 걸어오다가
1: 네.
0: 중간에 집으로 옷까지 집에 가야 되나. 너무 춥던데.
1: 아침에 그렇게 추우셨어요?
0: 생각보다 굉장히 추웠어요.
1: 어떻게 몸이 좀 허해지셨나 봐요.
0: 누가 날씨를 이런 날씨로 오다 그랬나요? 네, 9월 21일 월요일 1시 먹다방입니다.
1: 9월 21일 하니까
0: 네.
1: 벌써 9월의 마지막 주 맞지는 않죠? 다음 주가
0: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네. 있어요.
1: 그러니까 9월의 넷째 주예요.
0: 맞아요. 넷째 주예요 벌써.
1: 그러니까요.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0: 빠릅니다.
1: 네. 여러분은
0: 원만들이 네. 안 하니까 힘들죠.
1: 9월의 넷째 주에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0: 좋았다.
1: 네.
0: 그래도 시간 걸린 것 치고는 좋았어요. 자, 오늘 9월 21일은 유엔이
1: 네.
0: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이에요.
1: 세계 평화의 날.
0: International Day of Peace. 세계 평화의 날. 1981년에 처음 결의가 돼서 2001년부터는 매년 9월 21일. 요 날은 어떤 날이냐면 모든 적대행위를 멈추고 비폭력과 휴전의 날로 기념을 해오고 있죠. 참 말뿐이죠.
1: 말뿐이네요. 그러면 지금 전쟁 다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오늘날은 네. 쉬어야 되는데 쉬겠냐고 지금 전쟁이. 네. 니네가 먼저 쉬어라. 우리가 쉴 테니까. 니네가 총 내려놓으면 우리도 내려놓을게. 이런 얘기 맨날 코미디에서 나오잖아요. 절대 안 내려놓죠. 네.
1: 맞아요.
0: 자, 국경 넘어의 전쟁과 반목을 멈추자는 이런 구호가 무색하지만 저는 오늘 이 평화의 날을
1: 네.
0: 우리 일상 가운데로 가져와 보고 싶습니다.
1: 아,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0: 네.
1: 이게 전쟁이요. 다른 나라와 나라, 뭐 국가 간의 전쟁도 있지만
0: 대하고 전쟁을 벌이고
1: 그러니까요. 일단 저희 가정에서도 전쟁이
0: 그러니까.
1: 매일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특히 또 제 마음속에도
0: 네.
1: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0: 스스로에게도 전쟁이 있다.
1: 맞아요.
0: 참 멋진 표현이에요.
1: 이렇게 네. 할까 저렇게 할까 스스로가 또
0: 맞아요.
1: 네, 이런저런 아주 작고 소소한 전쟁이라고
0: 점심시간에도 있단 말이에요. 가서
1: 네.
0: 아우 이거 세 가지 짬짬면 이거 삼면을 먹어야 될지 그럼요. 짜장면을 그냥 간단하게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1: 이런 사소한 결정에도
0: 네.
1: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0: 있죠.
1: 서로 싸웁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자, 매일 새벽 가게 셔터를 올리고 하루 12시간 넘게 또 카운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앉아서 일하시는 분이든 서서 일을 하시는 분이든 참 우리 동포들의 거친 손마디, 거칠어진 손마디가 자, 그 치열한 삶의 전선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래, 성훈아,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우리 스스로에게 평화의 쉼표를 하나 건네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요, 이렇게 가깝지 않은 특히 이상하게
0: 네.
1: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고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0: 네.
1: 이상하게 모르는 사람, 조금 더 먼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대하고 항상
0: 네.
1: 이렇게 착하게 웃는 네. 얼굴로 대하면서 막상 정말 내 옆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가까운
0: 맞아요.
1: 가족
0: 아내나 가족들한테 아유 네.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면 이러고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는
1: 참 이상하죠.
0: 가까울수록 가족일수록 더 따뜻하게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1: 맞아요. 이 평화라는 이 평화의 날을
0: 네.
1: 맞아서
0: 네.
1: 이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에게로 좀 가져와 보자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 더 평화롭고 더 따뜻하고 더 즐거운 그런 시간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0: 네. 오늘 원고도 없는 얘기를 잘 만들어서 이야기해주는 우리 영아 씨와 함께 시작하는 월요일 1시의 음악다방 평화의 노래를 또 들어봐야 되겠죠.
1: 네.
0: 잔 레넌이 보내주는 평화의 메시지 이매진입니다.

0: 네, 정말 불세출의 어떤 가창력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특이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존 레논이지만 그의 메시지 그리고 그의 음악적인 시도는 21세기에 번스타인마저 감동시키면서 20세기를 배우려면 존 레논의 비틀즈를 공부하라. 그의 음악들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팝의 역사를 미쳤던 네, 그런 또 팝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매진을 또 틀어드렸더니 정말 해피 먼데이 하시면서 우리 번님이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또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혹시 번님은 비틀즈 이런 대대적인 인플루언서들이 등장을 해야 가끔씩 나와주세요.
1: 함께 등장을
0: 네, 함께 등장을 해주시는 거죠.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번님도 계시지만 우리 단골손님들 세계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인데요. 오늘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와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하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으로 여러분의 우울하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들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2: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비 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에서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4개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까지 그냥 계란으로 부쳐먹지 마시고 그냥 기름으로 부쳐드지 마시고 올리브오일 좋잖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0: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1: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 9월 26일입니다. 건강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플러싱 제일교회 노던 149가 안쪽에 있습니다.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에서 주최하는 커뮤니티 건강 및 웰니스 박람회가 열립니다. 뉴욕시 정부기관과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사, 예방교육, 미술치료와 푸짐한 경품까지 있으니까요. 선물 받으러 오셔도 좋겠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문의는 KCS로 부탁드립니다. 718-939-6137번입니다.

0: 한식의 먹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내 인생 영화가 주간 베스트 주제였는데 와 정말 금요일 또 뜨거웠어요.
1: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정말 여러분의 영화를 함께 나누면서 너무 좋았어요.
0: 좋았다고요?
1: 네. 그 잊어버렸던 기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 영화를 그리고, 봤을 때의 느낌, 그렇죠. 추억 이런 것들이 네. 네, 떠오르면서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이런 영화가 이렇게 가슴에 깊이 남으셨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 영화를 다시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0: 네. 제가 벤자민 버튼의 그거 영화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1: 네,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거 보니까 네. 봤다. 네.
0: 봤어요. 결국 그 청취자님들 그 사연을 받고 네.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네. 그 영화를 봤어요. 정말 감동을 많이 먹으면서 네.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시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람 인생을 거꾸로 노인으로 태어나서 아기로 죽는 이런 상상을 했을까.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1: 네. 그런 삶은 정말 보통 사람의 삶과는 너무나 너무나 다를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그리고 둘이 이제 한 사람은 남자는 나이가 점점 어려서 아기로 죽고 그렇죠. 한 명은 정상적으로 살면서 요 둘이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가운데서.
1: 그러니까요.
0: 아 그게 진짜
1: 딱 한 번 만나는 네. 네, 그 시간
0: 같이 보내긴 해요.
1: 그렇죠.
0: 같이 이제 평생을 같이 보내긴 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만나서
1: 그래도 이게 다를 것 같아요.
0: 네. 네. 그 딱 같은 나이에 만나서 서로 이제 엇갈리는 그 지점이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1: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우리가 늙고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구나.
1: 맞아요. 네, 이렇게
0: 그런 일을
1: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0: 네, 늙어간다는 게 서서히 참 아름다운 일이구나.
1: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 네. 서로의 과거를 기억해 주는 것,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0: 좋은 일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또 느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흐른다. 네, 영화였어요. 자. 아이 시끄럽다 이 녀석들은 발표를
1: 빨리, 누가
0: 1등을 했냐 이놈의 시끄러워 아이씨. 해드릴게요. 자 뭐 네 분의 주간 베스트 후보가 있었습니다만 옛날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저 반타적이라고 정말 대단합니다. 올라가면 거의 상을 받는 자 영예 대상 대상은
1: 이상가족
0: 아버님의 사연을 보셨던 국제시장을 보내셨던 우리
1: 오드리님
0: 예. 축하드립니다.
1: 그냥 있다가 정말 네. 눈물이 날 뻔했었어요.
0: 언제요? 못 네. 봤는데?
1: 아, 그 아버님의 마음을 네. 그 덕수의 대사로 표현을 했을 때 저는 네, 그 아버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느껴져서 정말 울컥했습니다.
0: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됩니까?
1: 대사가 없네요.
0: 대사?
1: 네.
0: 아버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뭐 맞아요, 그런 거였어요.
1: 맞아요.
0: 그죠? 이만하면
1: 잘 살았지 예. 하셨죠.
0: 그래도 너무 힘들었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1: 맞아요.
0: 맞아요. 아, 리바이벌은 안 합니다. 우리 영화 씨는.
1: 오늘
0: 축하드립니다. H마트 상품권의 주인공 되십니다.
1: 카톡에다가 저희가 상품권 보내드릴 주소하고
0: 영문서만
1: 남겨주십시오.
0: 네, 자, 그리고 영예의 또 차석을 발표해 봅니다. 자, 영예 장원 부장원.
1: 네, 노부부의 이야기로 감동을 선사해 주신
0: 타이타닉, 그죠?
1: 타이타닉.

0: 딱딱 못 맞추는 두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1: 왜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맞지 맞춘 거예요.
0: 아, 그래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절대 리바이벌은 안 하고 박수는 엇갈려치고.
1: 그러니까 방송 마치고 나서 네,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0: 네, 또 이렇게 그 중에
1: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네. 결국은 그레이스님이 2등을 차지하셨네요.
0: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1등, 2등을 가려주시는 투표를 해주신 우리 심사위원석의 네. 공정한 참여하신 분들 중에 공정하게 저희가 래플 뽑기로 심사위원 상을 또 뽑았는데
1: 네. 네.
0: 다시 영예 한번 더
1: 이번 주 심사위원 상
0: 심사위원 대상 누구죠? 네,
1: 도라미님께
0: 도라미님
1: 네, 저희가 이제 그레이스님하고 도라님께는 국수집에서 드리는 상품권 20불짜리 온라인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네, 오드리님께는 HMS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국수집 다녀오신 분들의 찐 감사 후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 맞아요.
0: 저희가 너무 이제 좀 그럴 것 같아서 잘 읽어드리진 않고 있는데
1: 사진까지 보내주시고,
0: 네, 보내주시고 네, 정말 국수 맛있게 드셨다고
1: 보면서 네. 저희가 군침을 흘리곤 하죠.
0: 네, 두 분 축하드리고 잘 맛있게 잘 다녀오세요.
1: 9월 30일까지 가야 되니까요. 네. 이번 주에 되도록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좋아요. 자, 이제 이번 주 주간베스트 주제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주 주제.
1: 이번 주 주제는 이번 주 금요일과 연관이 깊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원고에 그렇게 돼 있죠?
1: 그렇죠.
0: 자, 이번 주 금요일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번 주 금요일이, 추석이에요. 네.
1: 저희가 그 명절이 두 가지 있죠. 설날하고
0: 설,
1: 추석.
0: 추석. 네. 이렇게 이번에. 있는데.
1: 그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서.
0: 그렇죠.
1: 네, 우리가 추석에 담겨있는
0: 네.
1: 추억들을 저희와 함께 나눠주십사 하는 것이 주간베스트 주제입니다.
0: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날 뭐 이제 당일날이 추석이시기 금요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1: 네.
0: 뭐 수요일 목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하고 뭐 쉬고 이제 뭐 고향으로 가고 난리죠.
1: 연휴가 좀
0: 되고,
1: 길죠.
0: 선물 네. 준비해야 되고 뭐
1: 맞습니다.
0: 바쁜데 자 여기 고향 떠나 먼 이국 땅 뉴욕 뉴저지에서 맞았던 잊지 못할 한가위 풍경도 좋고요. 한국에서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송편 빚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 또 귀성길 뭐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에서
1: 거의 뭐 10시간
0: 그러니까
1: 기본이죠.
0: 예전에 그랬었어요. 네.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가고 이제 조금 들막힙니다 하면 그때 출발하고 막 이랬었는데
1: 그리고
0: 새벽에.
1: 기차표 사느라 여기에서 또
0: 난리예요.
1: 줄 서서 기다리고 네. 네 밤새서 기다리고 막 이랬죠.
0: 그렇죠. 지난주 네. 이제 외국어 영역에 나왔던 바로 그 안표
1: 맞습니다.
0: 안표가 등장했던
1: 그렇죠. 네,
0: 그랬었어요.
1: 네.
0: 그 시절에 자 미국 건너와서 추석인 줄도 모르고 일하다가 밤하늘에 둥실던 보름달 보고 달이 왜 이렇게 동그랗지? 아 오늘 추석이구나.
1: 맞아요.
0: 이런 분들도 계세요.
1: 그렇죠. 네. 살다 보면
0: 바쁘니까.
1: 맞습니다. 네.
0: 또 그 같이 일하시는 곳에서 우리 같이 일하시는 우리 분들끼리 송편 사와서 나눠 먹으면서 서로를 위로했던 그런 명절의 추억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1: 좋습니다. 그리고 네. 나는 송편 안에 이거 넣으면 너무너무 좋아한다. 뭐 깨송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콩송편 좋아하시는
0: 콩
1: 분도
0: 맛있죠?
1: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송편에 얽힌 이야기도 좋고요.
0: 좋고요.
1: 네, 다양한 추석에 관련된 추억들 함께 나눠주십시오. 보내실 곳은요. K-Radio US 카카오톡에 저희 친구 추가하시고
0: 네.
1: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카톡 모르시겠으면은 저한테 카톡을 주시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잘 모르겠으면
1: 네, 저희 방송국으로
0: 전화하셔서 카톡 연결하고 싶다고 하면 잘
1: 친절하게
0: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가가라는 노래 하나 더 드릴게요. 여명이 불러주는 Try to Remember. 아시아게임이 열렸으니까 우리 아시아 가수 하나 더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3: 뱅크오프 홈모기지.
4: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들.
5: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특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u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New, new, new 택시.

0: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칩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1: 네, 오늘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가을하면
2: 전어.
1: 가을하면 전어. 네. 아, 무슨 소리야. 개찌개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 저는 예. 전어 못 먹어봤어요.
1: 여기 전어 파는 데 있어요.
2: 아, 그래요?
1: 네.
2: 네.
1: 그 광고를 안 해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2: 네.
1: 일단 광고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드릴 텐데.
2: 회로 먹나요? 요리해서 먹나요?
1: 다양하게 있죠. 이 전어를, 또 전어 가지고, 구이를 해서 드시는 분이 주로 이제 많고.
2: 네.
1: 전어는 여기서 미국이다 보니까 회를 먹기는 어렵고요.
2: 네. 네.
1: 전어 구이 하면.
2: 아니, 전어 하면은 뭐 집 나가 며느리도 돌아온다 막 이러면. 네. 전어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2: 늘 궁금합니다.
1: 이런 그 맛있는 불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도구에다가 구워 먹으면 옛날 연탄불에 구워 먹듯이
2: 네.
1: 맛있어요. 겉에 조금 태워가지고.
2: 그렇군요.
1: 자, 전 세계 음악계에는 가을하면 또 바로 이 노래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코너에서는
2: 네.
1: 오늘 찬바람이 옷깃을 스칠 때 전주만 흘러나와도 낙엽이 흩날리는 그런 노래죠. 바로 오톰 리브스. 한국에는 이제 고엽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굉장히 발음하기가 고엽이에요.
2: 네. 네, 이 노래는 뭐 가을 하면은 이 노래 안 나오면 섭섭합니다.
1: 정도고,
2: 네. 네. 뭐 단팥빵에 팥 없는 단팥빵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아우, 네. 그 공갈빵이라고 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맹맹한
2: 그렇죠.
1: 네, 그런 가을이 되죠.
2: 네, 저희 15 듣고 와서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고엽이라는 노래가요. 정말 많은 가수들이 불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노래는 정말 오리지널 고엽은 누가 부른 건지 잘 네. 모르겠더라고요.
1: 지난번에도 I will always love you 할 때도 그랬고.
0: 그때 깜짝 놀랐었죠, 네. 제가.
1: 다 우틴 스톤이 원곡자도 알고 있는데 달리 파튼이었잖아요. 네,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거 오천 리뷰스 하면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입 큰 우리 가수 있어요. 네킹 콜. 워낙 그 큰 입으로 잘 부르셔가지고 많은 네. 분들이 또 그분이 오리지널인 줄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곡의 본향은 그러니까 네. 제대로 된 고향은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 프랑스예요. 우리 영화씨를 닮은 프랑스.
0: 아, 네. 그렇군요.
1: 1945년 헝가리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인 조세프 마크마라는 이 작곡가가 멜로디를 쓰고
0: 네?
1: 프랑스의 국민 시인이죠. 네, 자크 프레베르. 아, 유명한 분이에요. 처음 듣는 말 표정인데
0: 네. 자크 프레베르
1: 아주 네. 유명한 시가 많은데요.
0: 네.
1: 자크야 너는 알고 있니? 막 이런 것부터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부였거든요.
0: 지금 속을 뻔했잖아요. 시모나 너는 알고 있니?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네.
1: 하여튼 뭐 문학부였어요. 네. 자크 프레베르의 시를
0: 네.
1: 상당히 막 서로 읽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0: 아 그러면 이분이 시를 쓴 것을
1: 게 바로
0: 이에다가 네. 입혀서 노래를 예. 만들었군요.
1: 바로
0: 고엽이.
1: 그게 이 오톤 리프스입니다. 그랬다가 당대 프랑스 최고의 미남 배우이자 샹송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부자리들을 다 훔쳐갖고 가는 배우가 있었어요. 이불몽땅이라고.
0: 이불몽땅.
1: 이불을 몽땅 가져가네.
0: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항상 이불몽땅이라고 불렀죠.
1: 네. 이 가수가 네. 1946년 영화 밤의 문이라는 영화에서 이 나지막한 휘파람과 쓸쓸한 중저음으로 이 노래를 읍조렸다가 이게 이제 유럽에서부터
0: 터졌군요.
1: 시작해서 네. 많은 여성 팬들이 오마 이거 무슨 노래야 뭐 이렇게 된 거죠. 한번 조금 들어보면 듣고 올게요. 조금.
0: 네.
1: 이불몽땅이 불러주는 고엽입니다. 이게

0: qui m'aimais, moi qui t'aimais.
1: 어, 멋지죠?
2: 윤문장은 네. 목소리도 좋았군요.
1: 다 가졌죠?
2: 그러네요. 다 가졌네요. 네.
1: 인성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 가졌네요. 자, 이 노래가 1947년 미국의 전설적인 작사가인 조니 머서가 영어 가사를 이 곡에 이제 입히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오톤 리브스라는 노래가 만들어진 거죠.
2: 그러니까 처음에는 샹송으로 태어났다가 그렇죠. 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와서 네. 아메리칸 팝 스탠더드가 네. 된 그런 그렇죠. 노래네요.
1: 그렇죠. 레킹 콜이 불러서 아주 유명해졌고
2: 네. 또
1: 에바 캐시디라는 그 여자 가수가 있는데 통키타 가수인데
2: 네.
1: 예, 어쿠스틱 버전 언제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시간이
2: 허락되면
1: 네, 허락이 돼서 안 돼서 지금 뭐 들려드리지는 못하는데
2: 네.
1: 멋집니다. 정말 멋있어요. 네. 에바 캐시디라는 여자 가수의 어쿠스틱 버전도 유명하고요. 또 1955년 피아니스트 로저 윌리엄스가 연주를 또 이 노래를 따릉당 따라다라다라는 이렇게 했겠죠.
2: 네.
1: 빌보드 1위를 올랐어요.
2: 야 가수 네. 없이 연주만으로 네, 빌보드 1위에 올랐어요. 네,
1: 워낙 멜로디가 좋잖아요.
2: 야
1: 그리고 이어진 1958년 재즈의 거장이죠. 마일스 데이비스가 또 이 노래를 협연한 버전을 또 만들면서 재즈의 교과서다. 진짜 이보다 잘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유명해진 곡이 또 됐습니다.
2: 오늘 저희가 네. 함께 들어볼 버전은 어떤
1: 노래?
2: 분의
1: 네, 다른 느낌
2: 네.
1: 오늘 다른 느낌으로 한 세 곡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좀 바쁘게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2: 네.
1: 오톰 리브스 지금 느껴지는 이 노래를 참 의외의 인물이 불렀습니다
2: 누가 불렀을까요?
1: 에릭 클랩튼 버전 아세요 혹시? 에릭 클랩튼?
2: 에릭 클랩튼하고 이 목소리가 잘 어울릴까요? 아니 근데 에릭 클랩튼이 네. 기타리스트 아니에요?
1: 기타리스트면서 노래를 하는 싱어송라이터죠
2: 네, 네.
1: 뭐 우주 홀 마이 핸 그 노래 티얼즈라고 다 본인이 불렀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가수예요.
2: 네,
1: 기타만
2: 맞죠.
1: 치는 사람
2: 그렇습니다,
1: 아닙니다.
2: 맞습니다. 네. 워낙 기타를 잘
1: 치다 보니까
2: 네. 네.
1: 현란한 기타 실력을 갖고 있지만
2: 네.
1: 에릭 클랩튼이 오톤 리스를 부른 거 궁금하시죠?
2: 궁금합니다.
1: 네, 이 버전 한번 들어보죠.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오늘 고엽의 첫 번째 버전으로 들려드린 에릭 클랩튼 버전 다 들려드리지는 못하고요. 맛만 볼게요.
3: The fallen leaves drift by my window.
1: 담백하죠?

0: 아, 이 기타 톤 진짜 이거 음악 좀 들으시는 분들은 어, 미치실 거예요. 어떻게 야. 이런 톤을 잡아내는지는 모르겠어요.
1: 아니, 이분몽땅하고는 느낌이 또 다르네요. 아,
0: 또 다르죠.
1: 네.
0: 2010년에
1: 뭔가 나왔던 인생의 황혼이 좀 느껴진다 할까요? 아, 목소리에서
0: 좋은 표현이에요. 네. 팝 칼럼니스트 같아요. 오, 야.
1: 아니 목소리에서 정말 네.
0: 아, 정말 뭐요?
1: 묵직하니
0: 묵직한 보여.
1: 네, 인생의 황혼이 참 이 노을이 앞에 쫙 펼쳐진 듯한데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0: 성령과 팝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고 있는 한시의 막다방.
1: 어,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싶네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그럼 좀 듣죠. 네, 뭐 진행자 우선순위니까요.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0: 정말 톤이 미쳤다 그러죠. 네. 기타 톤이 정말 미쳤어요.
1: 야, 예. 놓으실 때 네. 들으면은 네. 어둑어둑해질 때 들으면 정말 네. 분위기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왜 본인의 이름으로 앨범을 냈는지. 이게 앨범이 클라튼이라는 앨범이거든요. 이성훈이라고 음반을 낸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음반 이름이 1집 2집이 아니라 그 앨범에 이름을 넣는데 네. 가수들이 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매진이면 이매진, 네. 유니버스면 유니버스 이런 식으로 치는데 앨범 이름을 클라톤이라고 지은 앨범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1: 자신이
0: 갈아 넣은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런 음반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이 오텀 레이브스가 있었고요. 원래 잠깐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성령아 씨 전혀 지금 방향이 산으로 갔습니다. 방금.
1: 네, 너무 좋아서 제가 가사까지도 네. 열심히 찾아보고 있네요. 네.
0: 자,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오늘은 Autumn Leaves 그 유명한 고엽 노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단골 손님들 한 번 더 만나볼게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까지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0: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만난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 가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2: 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분들께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를 구입하시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 그리고 500불 이상 구입하신 분들께는 1 플러스 1 행사에 더해서 핸드백을 무료로 드리고요. 1000불 이상 구입하시면 선착순으로 겨울 롱코트를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646-765-5117번입니다.
0: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 상금,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홀, 18홀 중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번째 게임비, 그리고 선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입니다. 서둘러주세요. 5,000불의 주인공에 여러분의 많은 도전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929-766-0088, 929-766-0088번입니다.
2: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열리고요.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201-320-3330으로 하십시오.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함께합니다.
3: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14.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꼬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4: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3: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4: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3: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4: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축구대회
3: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3: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 최 로펌.
3: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4: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3: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 라인 김 합동법률사무소.
4: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3: 베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베리카나. 베리카나 치킨이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0: 네, 한시의 막대방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우리 월요일 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가을 노래 중에 한 곡인데 Autumn Leaves를 여러분과 함께 다른 버전 또 특이한 버전들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쉬우니까 저희 한국 가수들 노래들 또 네.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1: 맞아요. 이 노래 네. 굉장히 인기를 모았었습니다.
0: 네. 일단 배호 선생님 버전이 있어요.
1: 네.
0: 안개낀 장충당
1: 이게 다 저 네. 네. 배호 선생님
0: 이런 또 배호 목소리. 선생님의 버전이 또 있고요. 잠깐 들려드릴게요. 한입 주인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리고 아예 또 입은 뺄 수가 없죠.
1: 그럼요. 고역하는 또.
0: 누구게요? 아, 이미자 선생님 아닙니다.
1: 패티 아니죠.
0: 패티? 패티? 패티? 리?
1: 아니, 소.
0: 패티 우? 아, 패티 김 선생님의 고역 지금 듣고 계시고요.
1: 저는 어렸을 때 이 노래가 패티 김 선생님의 노래인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네. 듣다 보면 그 노래가 익숙한 노래가 오리지널처럼 들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1: 맞습니다.

0: 아, 그리고 오늘 이기팝의 버전도 준비했는데 이거는 조금만 들려드리면요.
1: 아주 느낌이 상당히 다른
0: 완전 특이한
1: 합니다.
0: 노래예요. 이기팝이라고 소위 악동이라고 그러죠. 악동 막 우통을 까고 막 연주하고 막 이런 특이한 밴드예요. 예, 그래서 배웠는데 이기팝이라는 이 팀이 2009년에 그것도 환갑이 넘은 나이에 발표한 버전이고요. 예, 프랑스에서도 이 악동, 펑크록의 데뷔, 악동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1: 야, 악동이 부른 고엽이라.
0: 근데 또 악동으로 네, 안 부르고 느낌일까요? 완전 저음으로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0: 노래는 또 운치는 있어요. 멋있어요.
1: 프렌치로 불렀네요.
0: 네. Les
1: deux ensemble. 평소에 이기팝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깜짝 놀랐겠어요.
0: 깜짝 놀랐죠. 그렇죠. Moi qui t'aime. 이리학 숙취 목소리라고 그러죠. 술 잔뜩 먹고 새벽 5시 반쯤에 되는 목소리.
1: Hangover 노래겠죠.
0: 뭐래요?
1: 네. 오늘 여러 가지 이 고엽의 다른 버전은 들어봤는데 네. 그렇다면 대미를 장식할 하나의 트랙을 뽑으라면
0: 네.
1: 네. 이성훈 씨는 어떤 곡을 뽑으시겠어요?
0: 저는 오늘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 버전을 여러분께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네. 한번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1: 네. 뉴욕을 상징하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
0: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 네, 프랭크 시나트라의 네. 목소리. 정말 목소리 자체가 인생의 후반부라고 해야 될까요? 황혼, 아까 황혼 말씀하셨는데
1: 네.
0: 목소리 자체가 에릭 클랩튼은 기타가 황혼이었다면 이분은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황혼에 가까운 그런 목소리죠. 깊이 있는 중저음. 가장 이 노래를 또 잘 소화하신 또 그런 가수로 손꼽히고 있는 그런 가수기도 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Autumn Leaves.자, 저희는 이 노래를 끝으로 오늘 인사드리고 저희 내일 또 추석에 대한 추억들 잔뜩 가지고 네. 내일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령하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2: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미주 한인 축제가 펼쳐집니다. 패켄색 병원의 고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 군 뉴스 보청기에서 무료 청각 테스트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팀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한국의 맛과 멋을 모두 함께 즐기는 9월 25일과 26일 K-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 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 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자, 이번 주 뉴욕에서는 유엔 총회가 열리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쟁과 평화, 기후와 미래, 또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우리도 참 많은 회의를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요, 학급 회의하면서 이번에는 또 뭘 할까, 뭐 커튼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바닥 청소를 좀 더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친구들끼리 한마디씩 보태기도 했고요. 또 조금 더 커서는 동네 반상회에 모여서 우리 동네 일도 논의하고 때로는 별것 아닌 이야기로 한참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도 회의가 늘상이죠. 유엔 총회처럼 거창한 자리는 아니어도 사람 사는 모습 비슷비슷한 것 같죠?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이번에는 또 뭘 해볼까, 무엇을 조금 바꿔볼까 생각을 하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거죠. 자,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추석이 있는 명절 주간. 오늘도 우리끼리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기분 좋은 한 주 같이 시작해보시죠. 벌써요, 마트마다 추석 분위기가 한가득이더라고요.

뉴욕의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인류의 미래를 논하게 되는 유엔 총회. 뭐 솔직히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뭐 정치가 어렵다 하는 저 같은 분들은 또 저멀 뉴욕에서 열리는 총회 주제보다도 또 당장 오늘 퇴근길에 주유소 앞 지나면서 기름값이 좀 올랐나? 좀 떨어졌나? 하고 한숨 쉬는 게 더 진짜 뉴스고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뭐 정치나 뭐 거대한 뭐 담론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저 바라는 게 있다면요. 그런 높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복잡한 이야기들이 결국은 우리 집 식탁 물가 좀 내려주고 기름값 걱정 좀 덜하게 만들어주고 또 평범한 우리 일상을 조금 더 살만하게 바꾸는 어떤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무튼 뭐 걱정한 미래도 중요합니다. 당장 내일 우리 지갑 사정이 좀 가벼워지는 것부터 좀 해결해주는 유엔이 되기를 또 슬쩍 바라보는 마음이 있네요. 이번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기조연설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 BTS RM도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었죠. 물론 뭐 두 연설의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BTS의 RM은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기 목소리를 내자는 메시지를 전했었고 또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이야기를 전하는 거니까요. 또 집에 있을 때는 또 대한민국 안에 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가족의 한 구성원 같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밖에 나가면 또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또 어떤 자리에서 우리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밖에서 그렇게 일 좀 잘하고 자기 일을 참 잘하고 있는 걸 보면 어때요? 참 뿌듯하고 기분 좋잖아요. 아, 우리 식구 밖에서도 참 잘하고 있구나. 괜히 든든하고도 은근히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대한민국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유엔에 가는 거는 아니지만 또 우리를 대표해서 한 사람의 세계 여러 나라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밖에 나간 우리 식구가 일을 잘하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그래 우리 가족 일 잘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고 또 무사히 돌아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세요. K-Radio US. K-R-A-D-I-O-U-S 치시고 검색. 또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모든 K-Radio 진행자들을 보고 듣고 물고 뜯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이티 마우스 톡톡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라고 포도박스당 14불 구급, 제스프리 골드 키위박스당 21불 구급, 해파 두 번들당 2불 구급,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구급,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구급, 생석구리 파운드당 16불 구급, 양념 서불고기 파운드당 9불 구급!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3: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2: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3: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2: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0: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청취자 월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2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에스더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제니앤 뭉치와 함께 맞는 가을.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앤 뭉치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요즘 극장가에 또 반가운 영화 한 편이 찾아왔잖아요. 바로 최민식 씨하고 한솔 씨 배우 함께한 인턴이라는 영화인데 아마 원작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로버트 드니로하고 앤 해서웨이가 나왔던 그 영화. 저도 참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근데 이번에 조금 다릅니다. 우리 배우들이, 대한민국의 배우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의 직장과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냅니다. 37년 경력의 기호라는 남자 주인공 최민식 씨죠. 이 회사에서는 다시 실버 인턴이라고 해서 막내가 되고요. 젊은 CEO와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딱 그냥 영화를 안 보고 생각해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 무리이지 않을까, 좀 어색하지 않을까 싶잖아요.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 또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를 테니까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다고만, 다를 거라고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만도 아니고요. 또 젊은 사람이 어른 세대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부딪히고 같이 웃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서로에게 배울 게 생기는 거죠. 특히 이번 영화에서는 원작의 완벽한 어른 같은 모습보다는 조금 더 우리 주변에서 만날 법한 어른의 모습으로 최민식 씨가 또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세대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거창한 생각보다는 그냥 뭐 같이 지내면 어떨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버 인턴 최민식 씨의 대사 한 줄이 전 제일 와닿더라고요. 이 말인데요. 이제 37년 경력자가 최민식 씨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인터뷰에서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본인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경험이 많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누가 맞는지 따지는 영화가 아니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영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꼭 멀어져야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어른 세대에게는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시간의 경험이 있고 또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있고 또 고적절한 사이에서 서로 한 걸음씩 다가가다 보면 생각보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도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코너 2시에 미스테리. 뉴욕 뉴저지 시간으로 나른한 오후 2시. 1년 365일 중에 유독 9월, 9월하고도 요맘때만 되면 뉴욕 뉴저지 한인 동포들의 몸에서 기이한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밋밋한 흰떡인데 왜 하필 요맘때만 되면 반달 모양으로 예쁘게 빚어낸 그 쫄깃한 송편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알록달록 맛살이랑 노란 단무지, 고기, 파, 햄을 정성스럽게 꽂아서 계란물 슥 입혀서 부쳐내던 그 꼬치전 말이죠. 그거 하나 부치려면 손이 또 얼마나 많이 가는지 잘 알면서도 왜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고 기름 냄새가 그리워지는 건지. 결국엔 냉장고를 탈탈 털어서 시금치니 고사리니 있는 나물 죄다 쓸어놓고 고추장에 참기름 듬뿍 쳐서 양푼에 팍팍 비벼 먹게 만드는 이 기묘한 현상. 단지 가을바람이 불어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입맛이 당기는 걸까요? 글쎄요. 그렇게 설명하기엔 무언가 부족합니다. 한국도 예전만큼 고향 내려가는 귀성길 전쟁이 없어졌다고들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국인들의 몸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추석 DNA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곳은 뉴욕 뉴저지입니다. 맨해튼 빌딩 숲이 보이고 타임스퀘어가 지척인 미국 땅 한복판인데 도대체 왜 우리의 위장과 세포들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고향의 추석 정서에 이토록 완벽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우리 한인들의 기묘한 명절 유전자.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생각해보면 더 기이한 일도 있습니다. 여기 미국 사람들은 보름달을 보면서 크랩 모양인데 아니면 여인의 옆모습이네 하는데 왜 우리 눈에는 허드슨강 너머로 뜨는 저 둥근 달 속의 토끼가 여전히 떡방아를 찍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심지어 추석만 되면 그 토끼가 왜 그렇게 더 HD급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건지. 설마 그 토끼 녀석도 명절 대목을 맞아서 보너스를 받고 더 열심히 방아를 찍고 있는 걸까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미스테리입니다. 김전의 2시 비타민 월요 미스테리. 오늘 오후 여러분의 DNA는 어떤 고향의 신호를 보내고 계신가요?

권력은 고향으로 가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기차표를 구하려고 며칠 전부터 역에 나와 줄을 서기도 하고 또 표를 사지 못한 사람들은 역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한 손엔 선물 보따리, 한 손엔 아이 손을 꼭 잡고 차표 한 장이 그야말로 전쟁이었죠. 기차가 출발하면 플랫폼에 남은 가족들은 끝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더 기다렸고 그래서 더 반가웠던 고향길. 그렇게 추석은 차표를 구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0: 배추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 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홀 중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하여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와 선물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까요.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해보세요. 929-766-0088 929-766-0088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젠을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떨어져 있는 이건 뉴욕, 뉴저지에서도 이곳에서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추석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전에는 고향에 계신 가족의 목소리 한번 듣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요즘 참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이제는 뭐 영어로, 한국어로, 영상으로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가족의 얼굴을 보고 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저걸 보면 또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마음만 있으면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마음은 연결됩니다.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또 혼자 명절을 보내시게 되는 분들도 마음만은 따뜻한 추석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주간 이번 한 주가 한인분들의 정으로 풍성해질 것 같죠? 부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하늘이 점점 흐려지더니 와, 지금은 뭐 구름이 잔뜩 모여있네요. 비도 간간이 내리고요. 이런 날은 이상하게 우리 마음까지 날씨를 닮아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괜히 피곤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데 하늘이 흐리다고 해서 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 하루까지 흐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구름이 하늘을 잠깐 가리고 있을 뿐이지 그 뒤에 있는 햇빛까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0: 이문세의 오늘 하루.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답답하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순간이 있어도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거는 아니죠. 구름은 흘러가고 비는 그치고 분명 다시 햇볕은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오후에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잘 왔네.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거죠. 뭐 그렇죠? 비가 오면 오는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오늘의 분위기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뜻한 커피 한 잔. 아무래도 오후니까 디카페로 하는 게 좋겠죠. 또 음악 한 곡 그리고 누군가의 다정한 목소리 하나면 흐린 오후도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의 월요일 오후 오늘도 5시까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여기는 좋은 방송 편안한 방송 K-Radio 라라랜드이고요. 저는 여러분의 이웃이자 친구인 송은경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우아한 나의 인생을 위해 건강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립니다.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입학,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1불 99, 진가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게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6: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빙하가 녹으면 하천에 유입되는 물이 많아지고 해수면도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그 이후라고 하는데요. 얼음이 계속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공급되는 물의 양과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빙하는 녹으면 절대 안 되는 얼음산이 아니라 알맞은 시기에 적당히 녹아야 하는데 기후 위기에 그 조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히말라야 빙하는 10년 전부터 65% 빠른 속도로 질량을 잃고 있으며 대부분의 히말라야 강 유역은 금세기 중반쯤 피크 워터에 도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피크 워터는 녹은 얼음이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양이 늘다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데 해빙 초기에는 유입량이 증가하지만 빙하 자체가 줄면 공급할 원천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런 흐름이 인더스강, 겐지스강 등 주요 하천의 물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조직

좌우되기 때문인데 칭하이 티벳 고원에서는 빙하 후퇴로 발전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빙하 후퇴란 가장자리가 녹으면서 얼음이 점점 뒤로 물러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물 공급 시기 변화와 수온 상승 등 여러 변화는 결국 빙하의 저수조, 그러니까 수돗물이나 식수, 공업용수, 소방용수 등 이런 물을 다량으로 비축해두는 물탱크 저수 시설을 뜻하는 저수조 역할이 조금씩 흔들리는 까닭이라고 하는데, 녹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런 위협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빙하가 녹으면 물이 더 많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네요. 간간이 비가 오긴 하지만 비다운 비를 보는 것이 쉽지 않은 요즘. 장마가 살짝 그립기까지 하는데 그렇다고 진짜 뒤늦게 장마가 오면 안 되죠. 반가운 비 소식이 이번 주 내내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소나기가 오후가 되면서 그쳤지만 워싱턴 DC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립니다. 현재 구름이 많아지면서 기온은 하루 종일 유지되거나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북쪽과 서쪽 지역은 오후에 60도, 섭씨 15도 안팎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오후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가 확산되어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비가 더욱 잦아들겠고 최저 기온은 워싱턴 DC 북쪽과 서쪽 지역은 50도 중반, 벨트웨이 안쪽 지역은 60도 초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선 화요일 새벽까지 약 6mm의 강우량이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화요일은 가을의 첫날이며 춘분은 오후 8시 4분에 찾아옵니다.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에 머물겠고요. 이는 평년보다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비가 내릴 가능성 높고요. 북동풍이 시속 30마일까지 강하게 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해풍으로 인해 해안가에 해안 도로변에는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2.5c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서늘하고 습하며 바람이 부는 날씨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최대 1.2cm의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시속 48km에 가까운 강풍으로 인해 해일로 인한 침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훨씬 낮을 것이고요. 목요일부터는 비가 올 확률이 줄어들면서 날씨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많고 기온이 낮으며 바람이 불겠지만 강수량은 적어 일반적으로 0.1인치 미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비가 오락가락하죠? 현재 기온 70도, 섭씨 21도, 습도는 79%입니다.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7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우아한 나의 인생을 위하여. 우아한 나의 인생을 위하여 오늘도 건강과 관련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란 생각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이나 이해를 얻는 정신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인지 기능은 고차원적인 여러 뇌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의 집중력, 기억력, 지식 활용, 결정 내리기, 계획 세우기, 판단, 사물이나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 언어 능력,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인지 기능 저하란 무엇일까요? 이러한 다양한 뇌의 기능에 손상이 생겨 인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인지 기능 장애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신경인지장애는 선망, 주요신경인지장애 일명 치매, 경도신경인지장애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도 나이가 들면서 인지기능의 일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이며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집중력보다는 복잡한 집중력,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등은 노화에 따라 다소 감소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인지 저하는 원인이 매우 다양해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연령과 관계없이 일부 약물이나 뇌 손상 또는 뇌의 염증도 인지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루이소체 치매, 헌팅턴병 이런 병 등은 같은 뇌 질환 역시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인지 저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해지면 치매로 진단할 수 있는데 따라서 치매는 하나의 병이 아니라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노인성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뇌가 퇴행해 생기는 알츠하이머병이나 뇌혈관 손상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이고 그 다음으로는 뇌혈관 질환, 이후에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요새 들어 치매 환자들이 많아져서 그런가 치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치매 위험을 낮추기 위해 권장되고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이러저러한 이유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셨다면 중년기부터라도 두뇌를 꾸준히 자극하는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뭐든지 배우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청력 손실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보청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더 중요한 건 과도한 소음 노출을 피해서 청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치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은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자전거를 타거나 격렬한 신체 접촉이 있는 스포츠를 할 때는 헬멧 등 머리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당연 흡연은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혈압 관리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바로 식습관입니다. 중년부터는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비만은 치매에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좀 살이 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하셔야 될 거예요. 과도한 음주 또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의외로 대기오염에 노출이 된다거나 소음이 많은 곳도 치매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치매는 일단 걸리게 되면 아직까지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다만 진행 속도를 좀 늦추는 것이 최선인데 치매는 본인보다는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일상생활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예방법들 소홀히 흘려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숙지하셔서 건강하고 우아한 나의 노후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0: 세금 문제, SBI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스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3: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일명 에이즈 감염 사례가 급증을 하면서 피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검사와 치료, 예방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피지에서는 현재 성인 60명 중 1명꼴로 혈액 맥에 HIV 바이러스, 일명 에이즈에 감염이 됐으며 또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아기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 100만 명도 채 안 되는 피지에서 2025년에만 2016건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더 이상 발병 수준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랄라 발라브 보건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약물 사용,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주사기 공유, 그리고 블루투싱이라는 악순환이 이 전염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합니다. 블루투싱 또는 핫스파팅은 마약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이미 약물에 취한 다른 사람의 혈액을 뽑아 자신의 몸에 주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HIV 감염이 급증했는데 특히 아프리카와 태평양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블루투싱이 인기를 끌은 이유 중 하나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인데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한 번 사용한 분량을 구입한 뒤 이를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피지에서는 주사기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는데 피지 정부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사기 및 바늘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아무도 HIV 감염 여부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위협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낙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단순히 주사기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까지 공유하고 있다며 피지가 에이즈 감염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는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UNAIDS 합동계획의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는 에이즈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전 세계에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으며 에이즈 유행 상황은 급변할 수 있으므로 각국은 긴급 대응이 가능한 보건 및 지역사회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아니, 피지문 마룡. 여기 신혼여행지로도 참 유명한 데인데 그리고 또 이 물로도 유명한 곳 아니요? 예? 청정원수라고 여서 물도 애지간히 비싸더만. 아니, 그 좋은 물 먹고 우치게 그런 고약스러운 병에 걸린대요. 그나저나 그 사람들 때문에 물이 오염되거나 하지는 않겠죠? 예? 괜히 찝찝하네.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 후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유통한 일당과 투약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본국의 소식입니다. 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외국인 마약사범 5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검거된 52명 중 13명은 지난해 2월부터 태국에서 전통 의상 속에 필로폰을 숨겨 포장한 후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에 송부받는 수법으로 필로폰 3.5k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운반책과 각 지역의 판매책들을 통해 경북, 경기, 경남, 울산의 노동자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농촌이나 공단 주변에 무리를 지어 생활을 하면서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공장으로 출근하기 직전이나 근무 중에 투약해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로 파악이 됐으며 경찰은 이들을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 후 추방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태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된 필로폰 3kg을 압수했으며 이는 시가 100억 원 상당으로 동시에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확산의 근원인 밀수 유통 조직 검거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니 마약 밀수 유통이 말이오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이 아니 그럼 그동안 집중 단속을 아녀서 못 잡은겨 이 뭐요? I don't think so, dying.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우길기 응원 퇴치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우길기는 과거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과거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여러 차례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최근에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 응원단이 경기장 안팎에서 우길기를 들고 응원을 펼쳐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 교수는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는 와중에 우길기 응원을 현장에서 포착하거나 혹은 중계 화면을 통해 확인이 되면 제 SNS로 꼭 제보를 해주세요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이어 전 세계 주요 매체에 공론화해 우길기 역사를 잘 모르는 해외 스포츠 팬들에게 우길기 사용의 문제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우길기 응원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응원하는 거는 못 봤는데 아이 그래도 불안하면 못 치게 내가 또? 이? 아이 뭐 뜨라면 뜨지 까짓거 뭐 나는 항상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언제라도 부르쇼잉. 지난 2월 열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서 1분 12초 30일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던 네덜란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유타 레이드담이 체중 감량에 집착했던 과거를 털어놓으며 4년간 생리가 멈추고 심한 탈모까지 겪었다고 고백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떠올리며 섭식장애가 있어서 음식을 거의 안 먹었다고 하는데 특히 코치들에게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 체중 감량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됐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됐다는 그녀는 반년 만에 매우 극단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몸에서도 이상 신호가 나타났는데 4년 동안 생리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심한 탈모와 피로감, 추위도 함께 겪었다고 합니다. 레이르담은 지나친 체중 감량이 여성의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신이 직접 겪었던 신체 이상을 예로 들었는데 여성은 호르몬을 위해 어느 정도 지방이 필요하다며 남성처럼 체지방을 극도로 낮추면서 정상적인 호르몬 체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머리카락이 빠지고 생리가 멈추며 피로하고 항상 추위를 느끼게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완벽주의적 성향도 문제를 키운 요인으로 꼽고 있는 그녀는 모든 것을 잘하고 싶고 개선하고 싶었다며 체중 관리에서도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였다고 털어놨습니다. 덧붙여 레이르담은 SNS에서 비치는 나의 모습이 실제 자신의 삶과는 다르다고 했는데 그녀는 내 SNS가 내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내가 힘들게 훈련하고 꿈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는 모습은 보지 못한다라고 털어놨다고 하네요. 뭐든지 과함은 탈이 나는 패비니께 이 젊은 나이에 머리 빠지고 생리과정 못했다면 아이고 아프지 아퍼 이 나도 탈골이 끝나니께 바로 여그저그 아프더만.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인플루언서가 송치 과정에서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경찰은 인플루언서인 야마토리노로 알려진 그녀의 자택에서 코케인으로 추정이 되는 물질이 담긴 봉지와 빨대를 압수했습니다. 그녀는 한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코케인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현재 두 사람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이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코케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 21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와 함께 자택에서 압수한 빨대 10개 가운데 일부에는 흰색 가루가 묻어 있었으며 빨대는 짧게 잘려 있었고 끝부분이 대각선으로 잘린 형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여성은 체포 과정에서 카메라를 향해 혀를 내밀고 윙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 메시지를 전달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 무시가 특정한 메시지 마약 처먹고

중국이 1931년 만주 사변 9.18 발발 95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과거사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당일 선양을 비롯한 중국 전국 각지에서 만주사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선양시 9.18 역사박물관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항일전쟁 참전 노병과 학생 등 수백 명이 참석을 해 국치를 잊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항일전쟁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경세의 종을 14차례 울렸는데 이는 만주사변부터 1945년 일본의 항복까지 이어진 14년간의 항일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18분에는 선양시 전역에 3분간 사이렌이 울렸으며 운전자들도 일제히 차량 경적을 울리며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만주사변은 1931년 9월 18일 일본 관동군이 만주 침략을 본격화한 사건으로 관동군은 선양에서 철도 폭발 사건을 조작한 뒤 이를 중국 군벌 장쉐량 부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침략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만주사변 이후 1945년 일본의 항복까지 14년 동안 항일전쟁을 벌였으며 이 기간 군인과 민간인 등 약 3,500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하네요. 아이고, 뭐 14년 갖고구려. 우리는 35년이요, 35년. 우리나라 반절도 안 되는 기계인 가지고 뭘 그려. 라고 찌까난 섬나라가 여그저고 안 쑤시고 댕긴 데가 없다니까. 급대가리 없이 미국도 쳐들어갔잖아. 진주만 그 천발을 우치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가만 본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더만.

요괴한 고속도로에서 주행보조 기능을 켜둔 채 잠에 빠져 시속 100km에 달하는 속도로 차를 몰던 테슬라 운전자가 경찰 단속에 걸려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당시 차량은 시속 60마일로 달리는 중이었으며 테슬라의 주행보조 프로그램인 완전 자율주행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하던 경찰은 짙은 색안경을 쓴 운전자가 몸을 구부정하게 늘어뜨린 채 깊이 잠든 모습을 목격하고 서둘러 차를 갓길로 멈춰 세웠으며 경찰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한 속도가 있다면 그것은 0마일 뿐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단속된 운전자는 안전하지 않은 속도로 과속주행한 혐의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딱지를 뗐으며 경찰은 이름과 달리 해당 기술이 운전자를 완전히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엄중히 타일렀으며 완전 자율주행은 법적으로 운전을 돕는 것이지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량 운전석을 잠자리 삼아 위험천만한 주행을 벌이다 적발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도 캘리포니아 마린 카운티의 101번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몰던 운전자가 잠에 빠진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당시 특수기능 작동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차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졸음운전도 속도 제한 법규 위반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대낮부터 술과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테슬라 운전사가 붙잡히기도 했는데 도로를 유난히 서행하는 수상한 차량을 본 시민의 신고로 출동을 한 경찰은 운전석 주변에 피자 상자와 작은 포도주병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골아떨어진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고 합니다. 기계장치에 운전대를 막힌 채 위험한 질주를 일삼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당국은 주행 중 눈을 붙이려는 운전자들을 향해 깨어있으라,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낮잠은 차를 주차한 뒤에 자라 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이, 아니 이 말씀도 못 지키는디 경찰관 말을 듣겄시옹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경찰관이 나타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호주 시드니 서쪽 블루마운틴 지역에서 흉기 사건이 일어나 아동 한 명이 숨지고 다른 아동 두 명과 40대 여성이 중태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현장에 도착하기에 앞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상을 입은 여성과 어린이 3명의 응급처치를 실시하면서 긴급전화로 신고했는데 이들 중 어린이 한 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어린이 두 명과 여성은 위중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린이 두 명과 여성은 구급대에 의해 아동병원과 일반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40대 여성의 부상이 자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른 용의자를 찾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경찰은 40대 여성이 아동들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누가 아동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지나 동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찾고 있지 않는 점 등에서 40대 여성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제보를 요청하고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이 있는 경우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잇따른 가정폭력 관련 사건으로 여성 3명이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여성은 끝내 사망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을 떠난 남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18세 남성을 체포했으나 이후 무혐의로 석방이 됐으며 이어 31세 남성을 붙잡아 조사했지만 사망한 여성과 서로 알고 지낸 사이라고만 밝혀졌습니다. 또한 같은 날 시드니 봉부 본다이 비치에 출동한 경찰은 몸통에 중상을 입은 90세 여성을 발견했는데 여성은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47세 남성을 체포했으나 그는 사망 여성의 지인으로 확인이 됐으며 남성을 가정폭력 관련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 보석은 허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드니 북쪽에 있는 소도시 몰리 리버에서도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70세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아니 풍부한 천연자원에 강력한 복지연금 제도에 개방적인 이민 정책 덕분에 아이 세계 최상위권의 1인당 소득과 자산을 누리는 부강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 도대체 왜 그런데요? 이상이 미국도 행정이 느려 터져 복장 터지지만 호주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만요. 다들 열받아 그런가 화들이 많어 이 화들이 많어.

0: 화가 정말 많이 나서 이렇게 화를 내면 그 앞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무섭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화가 좀 나시더라도 침 한번 꿀꺽 삼키기엔 너무나도 운치 있는 날 아닌가요? 김세환의 화가 났을까 들려드렸습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은요.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에요. 랄랄라 퀴즈 정답자 발표하는 날입니다. 어떤 분이 또 정답자가 되셨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미동부지역 골프동호회 왕중왕전이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위치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PGA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만달러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실어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인덕 회장 443-851-1180,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 443-878-905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La, la.

오늘은 2026년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2부 첫 곡은 우리 그리스님의 신청곡으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월요일입니다. 웃을수록 행복은 커진답니다. 따뜻한 웃음으로 한 주를 시작해봐요. 화이팅 하셨어요. 웃음으로 시작하기에 조금 날씨가 음산한 것 같은데 환한 웃음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미소가 더 어울리는 듯한 그런 월요일 오후 너무나도 좋은 곡을 보내주셨어요.

드라마의 삽입곡으로 많이 나오는 곡이죠. 여기 1.5세 2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또 콘서트도 한다고 하던데. Wave to Earth의 곡 Love. 오늘 라라랜드 2부 첫 곡입니다.

월요일에 어울리는 글귀, 시, 노래 공유하고 싶습니다. 윌리엄 님께서 보내주신 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지난주에 힘들었던 일은 훌훌 내려놓고 이번 주에는 좋은 일과 웃을 일이 더 많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오늘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월요일의 작은 시. 아침 햇살 한 줄기에 새로운 하루가 열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마음도 천천히 깨어납니다. 오늘 걷는 길마다 작은 기쁨 하나씩 만나고 이번 한 주도 건강과 행복이 늘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국별님께서 보내주신 글,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시편 7편 71편 8절 말씀 보내주셨어요. 마음의 평안들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하셨습니다. 남이 가진 것이 좋아 보이지만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오니 피장파장이 아닌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나도 모르게 겪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요. 긍정의 마음을 다하면 평안이 되는 것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뭔가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특히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또한 지나갈 거 알죠. 근데도

뉴저지의 영임께서 보내주신 글도 소개해드립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어둠만 봅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장점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단점만 기억합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창문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밖의 풍경이 흐려 보입니다. 그러나 흐린 것은 세상이 아니라 창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불평이 가득하면 감사할 일이 보여도 불만이 먼저 보이고 시기가 가득하면 축하할 일이 생겨도 배가 먼저 아픕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행복에도 크게 누립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창문을 닦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내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핑계를 발견합니다. 같은 고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얻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도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좋은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하시면서 여름철 과일 중 이 과일을 언제 먹는 게 좋을까라는 글도 보내주셨는데 아유 좀 진작 좀 보내주시지 지금 여름 다 갔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서비스로 보내주셨으니까 근데 말이에요 이런 건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내년에 여름 오기 전에 이 글 꼭 킵하고 있다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숭아. 복숭아는 폴리페닐류 성분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암을 예방하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요새 파인애플 보라색 파인애플 나와서 인기가 많던데 저 아직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봤는데 굉장히 맛있대요. 이 파인애플은 브로멜린이란 단백질 분해 효소가 단백질의 소화를 돕기 때문에 특히 식사 후에 드시면 소화제로 아주 좋다고 하죠. 저녁 식사로 고기 등의 단백질 식품을 먹은 뒤 섭취하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수박은 아침 저녁에 먹어도 되지만 늦은 밤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죠? 수박 먹으면 화장실 자주 가야 되잖아요. 야뇨증, 전립선, 비대증 같은 배뇨 장애가 있으면 저녁에는 되도록 먹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토마토 요것도 아침 저녁으로 언제든지 먹어도 좋다 그러네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이 올라가는 오전에 먹으면 좋고요. 토마토는 혈압을 낮춰 몸을 차게 하기 때문에 노약자는 생토마토보다는 익혀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토마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한다고 하네요. 또 바나나, 저는 정말 저녁에 바나나 하나씩 꼭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피로 해소 효과가 있고요. 껍질과 과육 사이에 많이 들어있는 펙틴은 배변 활동까지 돕고 있습니다. 또 철분이 많아서 임산부에게도 좋다 그러죠.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되레 변비가 또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나나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먹는 것이 좋다. 포도 같은 경우는 아침에 드시면 좋아요. 포도는 세포에 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해주고 피로 해소와 피부 미용 등의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과일로 장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 활동을 돕고 식욕을 돋군다고 하네요. 아이고 다이어트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피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블루베리. 저도 요새 블루베리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너무 바빠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 블루베리도 아침에 먹는 것이 좋대요. 안토시아닌이 피를 맑게 해주고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사과도 되도록이면 아침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밤에 사과를 먹으면 위에 산도가 높아져서 자칫 속이 쓰리고요. 소화가 덜 된 섬유소로 인해 가스가 차면서 개운하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또 늦은 밤 빈속에 사과를 먹으면 위에 산도가 높아져서 역시 속이 쓰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무탈한 날 되세요 하시면서 우리 뉴저지의 영임께서 아울러 노래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정훈과 로이킴이 부르는 노래 대화가 필요해.

와, 너무 재미있는 광경인데요. 로이 킴과 최정훈 둘 다 남자잖아요. 근데 서로 손을 잡고 앙탈을 부리듯이 노래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오늘 낮에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살아보니 돈이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은경 씨?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저는 아직 철이 들렀나 봐요. 물론 돈 좋죠. 돈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저는 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싱글이셨지만은 살다 보면 대화 안 통할 때 있죠. 예, 그거는 돈 주고도 어떻게 풀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아니에요. 저희 아주 대화가 아주 잘 됩니다. 너무너무 잘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연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송프로님. 추적추적 비오는 가을날 월요일 오후네요. 운전 중 잠시 라라랜드 들렸습니다. 유열의 가을비 오랜만에 들으니 참 좋네요. 저도 신청곡 하나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최헌의 가을비 우산 속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5: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6: 어,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가수이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월요일 정답자 발표 날입니다. 자, 지난주 어떤 퀴즈였는지 지금부터 한 곡 한 곡 들어볼까요?

제가 한곡 소개해드릴 테니까 한번 속으로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곡은 금원승이 부르는 너 하나만을 위해 듣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곡은 클론의 멤버이죠. 구준엽의 도피라는 곡입니다.

바로 구자옥 CCM 가수이죠. 목사님이시기도 하답니다. 구자옥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고요. 정답은 바로 구씨로 시작이 되는 가수들의 노래였습니다. 와, 마지막 구씨를 찾는데 뭐 없더라고요. 근데 혜성과 같이 구자옥 CCM 가수가 나타나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퀴즈를 내면서도요, 이 다섯 곡을 맞추는 게 어쩔 때는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정답은 가수들 성이 구씨. 요게 지난주 퀴즈의 정답이었는데, 자, 이번 주 그래서 정답자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발표해야 되나 고민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보내주셨어요. 혹 가수들 성씨가 구씨 아닌가요? 하시면서 보내주신 데리보이님께 드리겠습니다.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긴가민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면서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퀴즈에 처음으로 참여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제가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한 번 이상은 다들 정답자로 발표가 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우리 데니보이에게 베네핏을 드렸어요. 이해하시죠? 다른 분들. 뭐 뽀들현도님 제일 먼저 또 정답 주셨죠. 구구절절히 쓰셔서. 또 연미님도 그렇고 또 뽀들현도님은 퀴즈를 많이 내주시니까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데니보이님께 지난주 퀴즈 정답자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라라 퀴즈는요, 퀴즈를 보내주시는 분이나 또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에게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이해해 주신 퀴즈 정답자 참여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번 주 퀴즈를 드려야 할 텐데요. 이번 주 퀴즈는 가수보다는 노래에 신경을 좀 쓰시면 맞출 수 있는 그런 퀴즈입니다. 자, 첫 번째 곡은 한암석의 곡입니다.

0: 있습니다.
1: 퀴즈가 나가는 도중에 비가 막 내리고 있네요. 창문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너무 예뻐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곡은 김건모의 곡입니다.

요 정도 되면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인순이의 곡으로 이번 주 퀴즈의 정답 공통된 점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나 또 퀴즈를 내주신 분 모두에게 드리는 상품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샤피권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0: 네, 정말 눈치 빠르신 두 분이 동시에 정답을 올려 보내주셨어요. 퀴즈와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으네요. 김세영의 밤의 길목에서 들려드렸고요.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저 이만 물러갔다가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가 와요. 너무 좋습니다. 물론 운전길 또 어디 다니는 데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비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0: 박시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요즘 집 사려면 얼마나 다운페이를 해야 하나요? 20%를 꼭 해야 합니까? 세미나, 라디오 방송, 유튜브 등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운페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다운페이를 얼마나 해야지 집을 사는가요? 라는 질문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인과 동시에 개개인에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운페이는 융자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0%에서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다운페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가 80만 불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20만 불 다운페이를 하셔야 하고 똑같이 100만 불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 조건이 아주 좋고 인컴이 좋으셔서 100만 불 전부 다 융자가 나올 수 있는 분이면 다운페이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즉, 다운페이를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조건에 따라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운페이의 정도에 따라서 융자 프로그램의 변화는 있습니다. 굳이 다운페이를 많이 안 해도 되지만 20%의 다운페이를 맞춤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이자나 조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20%를 다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VA론이라고 불리는 현역이나 전역 군인들에게 혜택이 있는 융자의 경우 아주 낮은 다운페이에 대해서도 좋은 이자와 조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VA론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어도 일부러 다운페이를 적게 하고 가지고 있는 자금은 다른 곳에 유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운페이의 정도는 부동산 거래에서 셀러의 마음을 잡기 위한 거래 조건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에 나온 집에 어퍼가 두 개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 어퍼는 3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하고 2번 어퍼는 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합니다. 어퍼 가격은 똑같이 100만 불이고 다른 조건도 다 같습니다. 여러분이 셀러라면 어떤 쪽의 어퍼가 더 신뢰가 갈까요? 물론 클로징까지 온전히 간다면 1번이나 2번이나 셀러는 똑같이 100만 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30%의 다운페이를 하겠다는 쪽이 더 여유가 있어 보이고 거래 중간에 발생하는 소소한 예를 들자면 인스펙션 같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이 거래가 수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운페이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변수가 생겨도 컨트랙을 깰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 다운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운페이 얼마나 해야 할까요? 융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과 구입하시고자 하는 주택의 버젯을 세우신다면 얼마나 다운페이를 해야 하는지 거꾸로 계산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쟁이 붙어서 주택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다운페이가 높은 바이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계획대로 흘러갈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주님 앞에 섭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흥얼거리는 우리의 짧은 노래 한마디에 성령께서 화음을 넣으시며 은혜가 강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331장 보내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김요한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우리가 만난 복음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이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사랑교회 해만 찬양대고 보내드립니다. 찬송가 133장이고요. 이어서 다 나와 찬송 부르세 유혜정의 찬양으로, 오 영원한 내주 예수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새벽부터 우리 김명희님께서 청하신 곡 서울 모태탑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운성님께서 4월과 5월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아롱별님께서는 오늘도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샬롬 인사 건네주시면서 찬양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도 함께하고 계시죠? 조이포유에서 신청하신 내가 매일 기쁘게 보내드릴게요. 조수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들어있죠. 이정호님께서 추석 명절 가족 신앙생활에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인사 건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7816번께서는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어요. 피하는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다시 안 볼 사람이면 뭐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주님께서 지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조영은님께서는 새벽기도회 향해 걸으면서 들어요.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무지개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작은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유지훈 이유리 하나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자녀분들 가정인가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니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스크라님 아침 일찍 일어나 찬송 들으며 운동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어요. 아멘. 라신님께서는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내 하나님은 김명선의 곡을 청해 주셨네요. 이 곡 준비했고요.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에서 스태핑님 청하신 피아워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한반도 26님께서 청하신 곡 김성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7240번께서 소프라노 강혜정의 곡을 듣고 싶다고 청하셨어요. 어플로즈의 찬양 강혜정의 솔로곡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김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세상을 사는 지혜, 안양시립합창단의 곡을 청해 주셨네요. 김동규가 곡중 솔로를 맡았습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은의 교회의 시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은혜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 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1: 걸을.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19세기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영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돌보신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뮬러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설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영국 거리에는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이 뮬러에게 내가 그들의 아비가 되고 총무가 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뮬러는 내가 이 아이들을 돌보아야 되겠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막대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안정된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면 기도했습니다. 입을 것이 필요하면 기도했습니다. 돈이 필요해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한 사역이 그의 일생 동안 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드셨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아이들에게 빵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가정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복을 혼자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낸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많은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장들, 여러 문장 중에 주어가 누굴까요?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복을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복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복이 그것보다 훨씬 더 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라크라는 복인데 이 바라크라는 용어는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 하나님께 복종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모습이 복의 모습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케 하심으로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사람이라. 저는 태어나면서 사람이었는데요. 복 안 받아도 사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모님이 자녀가 뭐 잘못하면 때때로 뭐라 말씀하세요? 사람이 좀 되라. 아니, 그러면은 자녀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 사람답게 살아라. 그 뜻이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죠.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만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소유하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을 이렇게 주신 다음에 또한 2절에 보시면 그 민족을 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큰 복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 자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목적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을 위해서 그 자체를 복으로 삼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는 형통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잘 돼. 아, 형통해.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창세기 39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해병대 감옥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해병대는 해병대더라고요. 우리 청년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들의 자세는 각을 딱 잡고 앉아 있었어요. 허리는 90도, 팔은 그 무릎 위에 딱 그렇게 있더라고요. 철창 안에 있는 해병대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3절 중반부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죠. 그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형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면 형통한 직장,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형통한 교회가 우리 은혜교회가 되는 거죠. 누가 계셔서? 여러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의 복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형통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세요.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인생은 너 혼자의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3절 끝부분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나요? 그렇게 됐나요? 우리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의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너 안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나올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족속들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누구 안에서 오셨다고요? 누구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 안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들이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사람이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면 나는 복된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죠. 좋은 자리를 주셨다면 그 좋은 자리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세상에 흘러나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많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한 일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 우리 은혜계 모든 성도님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나누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복된 사람은 믿음으로 거래하지 않고 말씀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 세겜 옆에 있는 1에이커 땅을 너에게 주겠다. 2년 후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을 붙잡았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옆사람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옆사람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요? 보이는데 옆에 계신데 뭘 믿어요? 그죠? 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실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면 성공할까요? 우리 자녀가 어떤 대학에 가면 될까요? 늘 하나님께 정답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현찰이 좋으세요? 어음이 좋으세요? 뭐니 뭐니 해도 캐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캐시를 잘 안 주세요. 그냥 눈에 보이게 딱 주시면은 끝날 텐데 꼭 약속 어음을 주세요. 그리고 6달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6개월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6개월 동안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6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했다고 100%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또 기도 제목이 생겨요.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만사형통이죠. 그럼 결혼하면 끝나요? 그러면 결혼해서 아이 나면 끝나요? 언제 끝나라는 거예요? 자녀들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그죠? 자녀들이 60세, 70세 돼도 안 끝나요. 자녀는 자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끝이 어딜까요? 네? 우리 장로님 되시면 믿음이 끝날 것 같아요? 목사 되면, 은퇴하면 안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부족함을 남겨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늘 부족함이 있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땅만 주시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부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곳에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아브라함이 가면 환영을 할까요? 텃세를 부릴까요? 환영을 할까요? 아닙니다. 텃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장막을 짓냐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짓습니다. 우리가 평지가 짐승을 기르기가 좋아요? 산이 좋아요? 짐승을 기르려면요 푸른 들이 평야가 필요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가서 정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베델이라는 산지였어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산지에 장막을 쳤을까요? 원주민이 넓은 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고 쫓겨나다가 산지로 가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됐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점점 밀려났어요. 그 증거가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갔다 하는데 여기서 점점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보시면요 장막을 치기 위해서 말뚝을 닫고 조금 있다가 말뚝을 뽑고 다시 또 닫고 뽑고 닫고 뽑는 것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장막 그 말뚝을 뽑았을까요? 원주민이 괴롭힐 때 장막을 옮긴 거예요. 옮겨서 다시 말뚝을 받고 그곳에 사는데 누가 또 괴롭혀요? 원주민이. 계속 다시금 다른 데로 가서 장막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도 약속하시고 복도 약속하시고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족함을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내 계산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생각이 우리보다 높으시잖아요. 100을 다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지 않을까 봐 90만 주시고 그 부족한 것 왜 주시냐면 다시 하나님께 오라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없는 가정이 없죠.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족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 삶 속에 부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에 떠날 때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식 하나가 없어요. 몇 살까지요? 100살까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맨날 원주민한테 핍박받고 텃세 부려서 그렇게 점점 옮겨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보이는 것을 붙잡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보이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헤브론 땅으로 갔고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따라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볼 때 그곳이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로는 그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그의 딸들을 통해서 근친상간으로 아들을 낳는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애가 다 지나간 어느 날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인도하셨다. 이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는 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다음 세가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에 반발해 CNN과 MS나우, 폴리티코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도 공동 취재를 중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언론의 갈등이 법적 공방과 취재 보이콧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란 대통령까지 세계 정상 100여 명이 뉴욕 유엔 총회에 집결합니다. 뉴욕시는 도심 도로를 통제하고 헬기와 해안 경비대까지 동원하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의 경호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구금자 수천 명의 소재를 온라인에서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구금자의 위치 확인이 어려워지면서 가족과 변호인의 접촉은 물론 추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소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세 번째로 만났습니다. 이민 정책 등에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있지만 뉴욕 주택 공급 확대와 개발 사업을 놓고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대학생들에게 양국 우호의 계승자이자 수호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은 청년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친선을 높이고 미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주리주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둘러싼 게리맨더링 논란이 다시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공화당이 새로 획정한 선거구를 중간선거에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픈 AI가 미국이 차세대 AI 기술과 안전 표준 수립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의 AI 안전연구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자는 구상도 내놓은 가운데 AI 국제 규범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이 메타의 AI 쇼핑 에이전트 뮤즈의 자사 사이트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AI가 상품 검색을 넘어 직접 구매까지 대신하는 시대를 앞두고 이 역시 온라인 쇼핑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도 음주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 Z세대 감소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반대로 50세에서 64세에서는 과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챗GPT 개발사 OpenAI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과 안전 표준 수립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OpenAI는 21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AI의 다음 단계를 위한 표준 구축에서 우리는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해 최첨단 AI에 관한 기술 표준 마련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OpenAI는 지금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미국이 전 세계 AI 체제를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파편화하고 불균형하며 갈등으로 가득 찬 체계가 자리 잡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현재 미국의 AI 산업이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데다 미국이 금융과 무역, 국방, 기술, 정보 등 핵심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 주도권을 잡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경쟁은 단순히 누가 기술적으로 앞서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AI의 도입과 확산을 둘러싼 경쟁이기도 할 것이라며 특히 AI의 도입 확산과 관련한 영역은 협력과 합리적인 규칙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penAI는 이와 같은 국제적 AI 표준을 마련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각국에 이미 설립된 AI 안전연구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와 같은 연구소를 구축한 예시 국가 10곳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긍정적인 진전이 될 것이라며 예정된 회담은 시적절한 시기에 열리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한편 최근 AI 업계 논쟁의 중심이 된 AI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OpenAI는 AI의 개발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미리 속도를 정해두고 이를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라며 정렬 연구와 이에 대한 배포가 AI의 역량보다 앞서 나가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AI가 스스로 AI를 설계하는 재귀적 자기 개선에 대한 우려가 집중된 것을 염두에 둔 듯 현재로서는 완전 자율 재귀적 자기 개선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을 때까지 이를 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샘 올트먼 CEO는 오는 23일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AI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을 계속 가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AI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AI 업계 일각의 강력한 경고음에도 가속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우리는 조심할 것이다. 그게 필요할 경우 상황을 통제할 법무부와 다른 법 집행기관들이 있는 이유라며 하지만 나는 오직 AI 또는 SI, 슈퍼지능을 장려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는 12년 안에 모두 죽을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AI가 우리를 죽일 것이고 로봇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며 모든 것이 재앙이라고 말하는 이들과 같은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명칭이 지구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차가워지고 있고 아무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재탄생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집권 일기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였던 우크라이나 스캔들 등과 기후변화보다 이번에는 AI 인류 멸망론이나 속도 조절론이 더 큰 사기극이라면서 AI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고 있으며 나는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산업혁명이나 인터넷 자체보다 더 거대해질 것의 성장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AI 기업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디 최고 경영자가 속도 조절론을 펼치고 이에 AI 업계 수장들이 찬성하고 나서면서 AI 통제 불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하자 이튿날인 13일부터 거의 매일 AI 가속 개발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속도 조절론자들을 부정적 세력 이라 거짓말이라든지 역겨운 음모론자 등으로 규정하면서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AI 개발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겁니다. 지난 주말인 19일에는 집권 1기 때 창설한 우주군사령부와 같이 AI군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총괄할 AI 차르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AI라는 명칭이 부정확하다면서 우월한 지능 SI, 극도의 지능 EI, 최고의 지능 SI 등 세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맨해튼 뉴욕대 기숙사 바로 맞은편 인도에 대형 노숙인 텐트촌이 들어서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만단이 뉴욕시 행정부 들어 강제 철거 대신 복지 지원 중심의 유연한 대응 방침이 이어지면서 시내 곳곳에 노숙인 거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맨해튼 동쪽 방면 9번가와 3에비뉴 교차로 뉴욕대학교 기숙사 맞은편 인도의 약 30피트 길이에 노숙인 텐트 및 천막 거점이 조성됐습니다. 파란색 대형 천막 아래에는 사무용 의자와 캐리어, 자전거 등이 무단 쌓여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과 대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한 노숙인은 기존 쉼터, 쉘터 내 도난 문제 등을 이유로 노숙을 선택했다며 과거 시정부와 달리 경찰의 강제 압수나 단속이 줄고 복지 지원 문의가 늘어 거리 생활이 차라리 낫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인트레피드 박물관 인근과 FDR 드라이브 하부, 그리니치 빌리지 등에 이어 대학가 중심지까지 노숙인 텐트촌이 확장되는 양상입니다. 이는 강제 철거를 자제하고 사회복지 요원을 우선 투입해 자발적 이동과 서비스 지원을 유도한 뒤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경찰과 청소국 인력을 투입하는 맘단이 행정부의 유연한 노숙인 대응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로스앤젤레스의 스킷로우를 연상시킨다며 치안과 위생 우려를 나타내는 반면 노숙인들은 쉼터의 환경 개선 없이는 거리 노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국과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온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9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올해로 지정 45주년을 맞았는데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하는 가운데 유엔 난민기구와 한국 정부가 함께 펼치는 난민 보호 사업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유엔 난민기구는 요르단 난민촌 주민 9천여 명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고요. 레바논에서는 난민 16만여 명에게 법률 상담과 심리 지원,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발달 지연을 겪던 로힝야 난민 어린이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놀이 치료를 받은 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사례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난민 지원의 결과가 꼭 도움을 받았다 하는 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 타티아나 씨가 한국의 지원을 받는 난민 지원센터에서 폴란드어를 배우고 시간제 일자리를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자신이 도움받았던 바로 그 센터에서 3년째 다른 난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타티아나 씨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동기와 역량 개발이 절실하다며 센터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곳을 넘어 자립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연대의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건넨 도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 난민 지원의 의미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조금 뒤숭숭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AI의 능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교황 레오 14세가 인공지능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21일 로마 라테라노 대학교에서 열린 AI 국제회의에 보낸 메시지에서 모든 사람의 존엄에 기여하고 인류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갈등과 분열이 이어지는 세계에서 AI의 발전은 지혜와 사랑에서 영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를 비롯해 로마 시의회 의장 스베틀라나 첼리 등도 참석했습니다. AI가 일자리나 산업뿐 아니라 전쟁과 평화, 인권과 사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통제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사실 레오 14세는 즉위 이후 AI 문제를 꾸준히 언급해왔습니다. 지난 5월 발표한 첫 회칙에서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른바 무장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인간이 그 기술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레오 14세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지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AI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올수록 정작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지는 더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때는 해외에서 낯설고 냄새 강한 음식으로 여겨졌던 김치가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음식이 됐습니다. 국내 한 호텔 업체가 만든 김치도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커졌고 한인마트뿐 아니라 대형 유통망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도 김치를 접할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업체는 미국 수출 1주년을 맞아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지역 한인마트 4곳에서 김치 시식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김치는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발효로 인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업체 측은 이를 줄이기 위해 기능성 밸브를 적용하는 등 수출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재료 선정부터 절임과 양념, 숙성까지 제조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김치 수출 목표는 100톤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으로 수출 지역도 넓혀갈 계획입니다. 낯선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던 음식에서 해외 시장에서 점점 자리를 넓혀가는 K-푸드로 김치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의 자립을 돕는 UN 난민기구 소식과 인류의 유대를 강화하는 AI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교황 레오 14세의 메시지, 그리고 냄새나는 음식이라는 편견을 딛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김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오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 엄마, 별일 없죠?
2: 얼마나 잘 있습니다.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3: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 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대학생들에게 양국 우호 협력의 계승자이자 수호자가 되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중국에서 미중 청년 교류 행사에 참석한 미국 10개 대학 학생들이 보내온 편지에 대한 답신에서 중미 청년은 같은 지구에 살며 시대적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의 많은 청년이 함께 중미 우호 협력의 계승자, 수호자, 발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양국 인민의 상호 이해와 친선을 촉진하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 데 청춘의 힘을 보태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학생들이 편지에서 중국 문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우정의 사절이 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답신은 시 주석의 미 국빈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됐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방문에 대해 미중 정상이 반년 안에 상호 방문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시카고대 등 미국 10개 대학 학생 100여 명은 이달 초 중국에서 열린 2026 중미 청년 아시아 태평양 하나된 여정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산둥성과 베이징 등을 찾아 공자묘와 만리장성 등 역사 유적을 둘러보고 고속철도와 샤오미 공장 등을 견학했으며 중국 대학생들과도 교류했습니다. 오늘부터 28일 월요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이 열립니다. 190여 개 회원국 대표단이 맨해튼을 찾는 가운데 뉴욕시가 보안 계획과 주요 도로 통제 구간을 공개했습니다. 정석인 기자입니다.
2: 22일부터 28일까지 맨해튼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이번 고위급 주간에는 국가 원수 73명과 정부 수반 45명 등 모두 118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해 국제 안보와 기후 변화, 지속 가능 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총회 기간 교통 혼잡을 알리는 그리드라 경고를 발령하고 유엔 본부 주변 도로도 통제됩니다. 1번가는 41번가부터 48번가까지 막히고 44번가부터 47번가 사이 일부 도로도 매일 통제됩니다. 42번가는 1번가와 2번가 사이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밤 9시쯤까지 폐쇄됩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구체적이거나 신빙성 있는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총회 기간 평소보다 많은 경찰력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지상은 물론 항공과 수상에서도 대응 태세를 갖추며 비밀 경호국과 연방수사국, 국무부 외교안보국, 유엔 경찰 등도 보안 지원에 참여합니다. TC 국장은 이번은 우리가 수행하는 가장 복잡한 보안 작전 가운데 하나라며 뉴욕 시민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수상한 것을 보면 경찰관을 찾거나 911 테러 신고 전화로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뉴욕시는 언제나 표적이 될 수 있고 수천 명의 각국 대표단이 모이는 지금 같은 때는 특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회일인 22일 화요일 총회 연설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날 맨해튼 교통 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총회 주제는 신뢰 회복, 전환 관리, 모두를 위한 유엔으로 정해졌습니다. 국제 안보와 기후 변화, 인종 차별 문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고위급 주간의 핵심인 일반 토의는 22일 시작되며 첫날에는 미국과 브라질, 요르단, 페루, 프랑스 등 14개국에서 발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뉴욕은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면서 다소 흐리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뉴욕 낮 최고기온 68도, 섭씨 20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하늘이 점차 개겠습니다. 오전엔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면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비교적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기온 69도, 섭씨 21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아침과 저녁엔 다소 서늘할 수 있는 만큼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 비가 이어지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고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 다소 서늘하고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낮 최고기온 64도, 섭씨 18도, 최저기온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전까지는 가벼운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비가 잦아들겠지만 흐린 하늘이 계속되면서 완전히 개지는 않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기온 54도, 섭씨 12도로 전망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평소보다 체감온도가 낮을 수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과 함께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는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한 삶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이번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보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7: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8: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9: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8: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9: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8: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9: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 축구대회
8: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9: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스앤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8: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 최로펌.
8: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9: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8: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앤김 합동법률사무소.
9: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버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국 성인의 음주율이 COVID-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젠지 세대가 금주 문화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1일 CNN 방송에 따르면 서던 캘리포니아대 의과대학의 간 전문의인 브라이언 리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미국 의학학술지 뇌과학 연보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미국 인구조사국이 실시하는 전국 건강 설문조사에 2018년에서 2024년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11만 4천여 명입니다. 연구 결과 최근 1년간 술을 한 번이라도 마신 미국 성인의 비율은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약 2% 감소했습니다. 과음하는 성인의 비율은 8% 이상 줄었습니다. 남녀 모두에서 음주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비율은 남성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했고 과음 비율은 여성에서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미국 국립알코올남용중독연구소는 과음의 기준을 여성의 경우 하루 4잔 이상 또는 일주일에 8잔 이상, 남성의 경우 하루 5잔 이상 또는 일주일 15잔 이상으로 정의합니다. 세대별로 보면 젊은 층에서 음주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18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Z세대의 성인의 최근 1년간 음주 비율은 2022년에서 2024년 5% 이상 감소해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30세에서 49세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과음 비율이 같은 기간 17%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은 젊은 층의 음주 감소 원인을 이번 연구에서 직접 분석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지 않는 생활 방식을 뜻하는 이른바 소버 큐리어스 문화의 확산과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술 대신 대마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현상이 음주 감소의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일부가 포함된 50세에서 64세의 음주 습관에는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이 연령대의 2018년에서 2024년 과음 비율은 36% 이상 증가했고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비율도 4% 늘었습니다. 이 연령대는 젊은 층에 비해 알코올에 취약해 간 질환이나 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훨씬 높다고 연구진은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언론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2: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출입을 회복해달라는 긴급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이들 언론사는 소장에서 헌법은 대통령이나 그 밖의 어떤 정부 관리도 단지 보도 내용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통지나 절차 없이 언론의 수정헌법 1조상 권리와 자유 및 재산상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의 수립에 관한 법률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되며 언론 표현의 자유 또는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하고 고충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백악관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 언론에 대한 공격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백악관은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에서 암처럼 자라난 가짜 뉴스에 대한 공격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는 부패했고 의도적이며 만연해 있고 완전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라며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성 언론과의 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처럼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인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뉴욕타임즈 등은 전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출입 금지를 당했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AP에 대한 출입 금지 사유는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표기하라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미 국방부도 출입 기자들에게 비인가 또는 인가받았지만 통제된 정보를 토대로 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서명을 요구했다가 이를 거부한 내 외신 매체들의 펜타곤 출입을 금지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는 CNN과 플레이보이의 특정 기자에 대한 백악관 출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출입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11년 만에 미국을 찾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최고 수준의 국빈 예우를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서 시주석을 맞이하고 백악관 환영식에서는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의 축하 비행도 예정돼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도 시주석 부부를 맞는 공식 일정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년 만에 백악관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최고 수준의 극진한 대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공항에 나가서 시주석을 맞이하는 데 이어서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고 국빈 만찬도 준비합니다. 평소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세 차례 행사에서 시주석 부부를 환대합니다. 21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오후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나가서 시주석과 부인 펑리 위안 여사를 영접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시주석이 미국 땅을 밟을 때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로 극진한 대접에 나선다는 겁니다. 24일에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시주석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빈 환영식이 열립니다. 미군 의장대가 도열한 상태로 육군 트럼펫 연주단이 환영 팡파레를 울립니다. 이어 해병대 군악대가 중국과 미국의 국가를 차례로 연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사와 시주석의 답사가 이어집니다. 이어 백악관 경내 정원인 루즈가든에서 육군과 해병대 군악대 등이 총출동한 상태로 사열식이 진행됩니다. B2 스피릿 전략폭격기 한 대와 F-22 랩터 전투기 4대가 참여해 축하 비행도 합니다. 미군 최정예 공중 자산을 동원해서 시주석을 환영하는 겁니다. 여기에 멜라니아 여사까지 출동합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은둔의 영부인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외국 정상을 백악관에서 맞이할 때도 거의 등장하지 않아 왔습니다. 환영식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굵직한 무역 안보 현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핵심 강요를 동반해서 담판에 돌입합니다. 멜라니아 여사와 펑 여사는 워싱턴 DC의 국립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아시아 미술관을 둘러보며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연회장에서 국빈 만찬이 거행됩니다. 양국의 우호를 상징하는 메뉴가 만찬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 주석 수행단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정재계 고위 인사들이 대거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일 오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시주석 부부가 백악관에서 차담을 나눕니다. 이어 양 정상 부부는 워싱턴 DC의 국립문서보관청으로 이동해서 미중관계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이 준비한 일정은 미중 정상 간의 우호와 협력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전을 중시하는 중국의 문화도 10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역, 안보 등 각 분야에서 양국 간의 치열한 담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 수준의 환대를 통해 시 주석의 유연한 입장을 끌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도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아마존이 메타 플랫폼의 신형 AI 에이전트 뮤즈를 자사 쇼핑몰 사이트에서 차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전했습니다. 메타가 뮤즈를 삭제해달라는 아마존의 요청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아마존은 다른 기업의 쇼핑 자동화 도구 배포를 금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20일 밤부터 뮤즈를 차단했으며 이용자들에게는 약관 위반이라는 팝업이 표시되고 있다고 라라 핸드릭슨 아마존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핸드릭슨 대변인은 제3자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업체를 대신해 구매를 진행하려면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참여 여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음식 배달앱 등에 적용되는 옵트인 원칙을 뮤즈에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에도 퍼블릭시티 AI가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어 이번 조치도 에이전트형 쇼핑을 둘러싼 규정 다툼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는 소비자 대부분이 봇으로 상품을 조사할 뿐 구매까지 맡기지는 않아 아마존의 당장 손실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를 통한 구매가 확산하면 아마존이 매출과 광고 수익을 다른 사이트에 뺏길 수 있습니다. 반면 개별 브랜드가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캐나다의 전자상거래 솔루션 기업 쇼피파이는 모든 온라인 상점에서 쇼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뮤즈와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마존과 정반대 행보라고 시장 정보 매체 마켓워치는 평가했습니다. 피버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제프 월로다르착은 자율 AI 에이전트가 쇼핑 광고를 크게 뒤흔들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매출의 약 10%를 광고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쇼피파이 주가는 파트너십 발표 이후 21일 7% 넘게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학생들의 주말 급식을 돕기 위한 한인사회의 따뜻한 발걸음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비영리 봉사단체 220 클럽이 주최한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약 4만 달러 이상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3: 지난 19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버크레이크 공원에서 220 클럽이 주최한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 회원과 후원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버크레이크 트레일 2마일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모인 4만 달러 이상의 수익금은 페어팩스 카운티 내 14개 초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주말 급식 프로그램 Weekend Backpack Food Program에 전액 지원됩니다. 220 클럽은 회원 한 사람이 매달 2시간의 봉사와 $20를 기부한다는 소박하지만 지속적인 봉사 철학을 바탕으로 2007년에 출범한 단체입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문인석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해 문일용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후원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인석 총영사의 축사입니다.
4: 220 클럽의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대회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잘 나타내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한인분들께서 이러한 행사에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의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랑과 그리고 애정 그리고 우리의 그 함께 한다는 연대의식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즐거운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우리 K-Radio 청취자분들께서 즐거운 한가위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이어 문일용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은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의 약 30%가 저소득층이라며 이 같은 지원이 학생들의 학업 집중을 돕는 데 매우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문숙 220 클럽 회장입니다.
5: 안녕하세요. 220 클럽 회장 문숙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걷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년 이 행사를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저희가 조금씩 더 도와주는 그런 취지에서 이 걷기 행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후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한 달 2시간 그리고 $20라는 작은 마음이 모여 지난 19년 동안 지역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혀왔습니다. 아이들의 주말을 온기로 채우는 한인사회의 따뜻한 발걸음. 작지만 지속적인 나눔이 버지니아 지역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Radio입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 상속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산 승계, 상속, 증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과 세무 컨설팅 전문가 그룹이 함께합니다. 배진희 미국 변호사, 조원철 미국 회계사, 서순성 한국 변호사, 정찬우 한국 세무사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자산을 두고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과 세무 문제부터 법률 분쟁까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시는 10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뉴저지 포트레에 위치한 하이아트 호텔과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뉴욕 그레인넥 네오날즈 팔라조에서 개최됩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참가 신청은 필수이며 참석자에 한해 10월 2일 또는 10월 5일에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201-676-0447 201-676-0447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미주 한인 축제가 펼쳐집니다. 해켄색 병원의 고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 군 뉴스 보청기에서 무료 청각 테스트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팀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한국의 맛과 멋을 모두 함께 즐기는 9월 25일과 26일 K-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벤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국제 외교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에 반발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도 공동 취재를 중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언론의 갈등이 법적 공방과 취재 보이콧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란 대통령까지 세계 정상 100여 명이 뉴욕 유엔 총회에 집결합니다. 뉴욕시는 도심 도로를 통제하고 헬기와 해안 경비대까지 동원하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의 경호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구금자 수천 명의 소재를 온라인에서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구금자의 위치 확인이 어려워지면서 가족과 변호인의 접촉은 물론 추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란 만다니 뉴욕시장이 세 번째로 만났습니다. 이민 정책 등에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있지만 뉴욕 주택 공급 확대와 개발 사업을 놓고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대학생들에게 양국 우호의 계승자이자 수호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은 청년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친선을 높이고 미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주리주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둘러싼 게리맨더링 논란이 다시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공화당이 새로 획정한 선거구를 중간선거에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픈 AI가 미국이 차세대 AI 기술과 안전 표준 수립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의 AI 안전연구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자는 구상도 내놓은 가운데 AI 국제 규범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이 메타의 AI 쇼핑 에이전트 뮤즈의 자사 사이트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AI가 상품 검색을 넘어 직접 구매까지 대신하는 시대를 앞두고 이 역시 온라인 쇼핑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도 음주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 Z세대 감소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반대로 50세에서 64세에서는 과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관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투자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한인회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투자자와 개발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다양한 사업 제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맨해튼 첼시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관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뉴욕 한인회관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투자자와 개발업체를 공개 모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진위는 이번 주부터 한인 언론과 미 주류 언론에 공고를 내고 대형 부동산 투자회사와 개발업체에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한국의 메리츠 증권이 뉴욕 한인회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건물 가치와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 양해각서 MOU 체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위는 특정 업체의 사업을 맡기기보다는 여러 투자자와 개발업체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개 모집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회사 소개서와 재무제표, 구체적인 재개발 계획,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된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공사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 손해배상 능력과 완공 보증 방안, 개발 이후 참여 당사자들의 수익 배분 계획 등도 제안서에 포함돼야 합니다. 뉴욕 한인회관은 맨해튼 웨스트 24스트리트에 위치한 6층 규모 건물로 뉴욕시 자료에도 확인됩니다. 추진위는 노후화된 회관을 현대화하고 변화하는 한인사회의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인사회의 공동자산과 관련된 만큼 투자자 선정부터 개발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추진위는 지난 7월 각계 전문가와 한인사회 주요 단체 관계자들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접수된 제안서를 검토해서 투자자와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재개발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공동 자산인 한인회관 재개발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미국 뉴욕에 모이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주간이 시작되면서 뉴욕 경찰과 경호 당국이 최첨단 보안 장비를 가동하며 비상 경호 체제에 돌입했다고 CBS 뉴스 등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소재 총회장에서 22일부터 28일까지 일반 토의를 엽니다. 유엔 총회 일반 토의는 193개 유엔 회원국 정상과 총리, 장관 등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총회장 연단에 올라 연설하는 유엔 총회 연례 하이라이트 행사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는 각국 정상 71명, 정부 수반 45명 등 정상급 지도자 100여 명이 총회장을 찾아 연설할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은 매년 9월 말 뉴욕지 일대를 교통지옥으로 만드는 행사로 악명이 높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유엔 회의장이나 각종 부대 행사장을 이동할 때 경찰과 경호 당국이 도로 통제 및 차량 경호를 제공하고 유엔 본부 일대 인근 주요 도로의 통행을 차단하는 탓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21일에서 25일 주간을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교통정체 경보일로 지정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주 회견에서 유엔 총회의 고위급 주간 기간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도로뿐 아니라 뉴욕 경찰 소속 헬기들이 상공에서 지상 상황을 감시하고 해안 경비대는 유엔 본부 인근으로 선박 접근을 차단합니다. 고위급 주간에는 항공기들도 인근 상공을 지날 수 없습니다. 유엔 총회장 인근 도로에는 검문소와 특수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 비밀 경호국을 포함한 다양한 경호 담당 기관들이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특히 일반 토의 개막 첫날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된 오늘은 총회장 일대에 가장 강도 높은 철통 경계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이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미-이란 전쟁으로 국제사회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열리는 점은 경찰과 경호당국의 보안 태세에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해 23일 연설할 예정입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 경찰청장은 올해 고위급 주간을 앞두고 구체적인 위협이 알려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유엔 총회 기간에도 뉴욕시 일대 곳곳에선 각종 크고 작은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TC 청장은 뉴욕 경찰은 언제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만 동시에 폭력 행위나 재물 파손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광역교통청 MTA가 오늘부터 다리와 터널 공사 구간에서 과속하는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지하철이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얘긴데요. 그동안 경고장만 보냈지만 이제부터는 실제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관련 소식 정석윤 기자입니다.
2: 뉴욕 광역교통청 MTA가 22일부터 다리와 터널 공사 구간에서 과속한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해당 공사 구간에는 지난 6월부터 속도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경고장만 발부했습니다. 6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발부된 경고장은 15,780건에 달합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공사 구간은 200곳이 넘고 같은 기간 제한 속도를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한 차량은 3만 3천 대 넘게 적발됐습니다. 벌금은 최초 위반 시 $50이며 첫 위반으로 18개월 이내 두 번째로 적발되면 $75입니다. 세 번째 위반부터는 적발될 때마다 $100씩 부과되며 이 역시 첫 위반으로부터 18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연체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MTA는 해당 공사 구간에서 적발된 차량이 평균적으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14.5마일, 약 23km 이상 빠르게 주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 제한속도 시속 45마일 구간에서 시속 111마일로 달린 차량이 확인됐고 시속 35마일 구간에서는 시속 109마일로 달린 차량도 적발됐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캐시 호컬 주지사가 뉴욕주 고속도로 공사 구간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후 2025년 호컬 주지사와 뉴욕주 의회가 대상을 확대해 MTA가 관리하는 다리와 터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에 벌금이 적용되는 다리와 터널은 모두 9곳입니다. 브롱스 화이트스톤 브릿지, 크로스베이 제왕 군인 기념 브릿지, 헨리 허드슨 브릿지, 휴 캐리 터널, 마린 파크웨이, 길 하지스 근현 브릿지, 킨즈 미드타운 터널, 로버트 F. 케네디 브릿지, 스로그 스낵 브릿지, 베라자노 네로스 브릿지입니다. 공사 구간에서는 레이더와 카메라를 장착한 무표시 차량이 단속을 진행하며 공사가 진행되는 시간에만 운영됩니다. 공사 구간 진입 전에는 카메라 운영을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됩니다. MTA는 벌금을 부과하기 전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위반 사실을 다시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벌금은 비주행 위반으로 분류돼 운전면허 기록에는 남지 않으며 보험회사에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MTA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미국 전역 공사 구간에서 거의 900명이 숨지고 4만 명 가까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KCS 플러싱 경로회관이 창립 2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8일 플러싱 제1교회에서 열린 창립 기념식에는 지역 어르신과 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로회관이 플러싱 제1교회 비전센터로 자리를 옮긴 뒤 새로운 공간에서 맺는 첫 창립 기념식이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로회관 회원들이 준비한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합창과 체조, 기타 연주, 타이지, 한국무용, 라인댄스, 청춘가요반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공연 후에는 참석자들을 위한 점심 식사도 마련됐고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기금 모금 바자를 진행하며 경로회관을 후원했습니다. 또 그리스맹 연방 하원의원과 뉴욕주, 뉴욕시 선출직 공직자들도 참석해 24주년을 축하했습니다. KCS 플러싱 경로회관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교육원 신미경 원장이 부임 인사차 뉴욕 한인회를 방문했습니다. 신 원장은 한인사회 내 한국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한인학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과 교육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은 미국 내 한국어 학습 열풍을 언급하면서 내년 상반기 한인회관에서 외국인 한국어 웅변대회를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신원장도 긍정적인 뜻을 전했습니다. 양측은 실무진 논의를 거쳐서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키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신미경 원장은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대학 장학과장 그리고 교수 학습평가과장, 유아교육과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8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뉴욕 한국교육원장에 부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들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 소식인데요. 페어팩스 카운티가 프랜코니아 디스트릭트 네이버후드 컬리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총 6회 과정으로 카운티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뭔지, 또 지역사회 의사결정과 자원봉사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은 10월 1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프랜코니아 행정센터에서 열립니다. 이후 10월에는 매주 목요일 저녁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11월 5일과 12일에는 대면 수업이 이어집니다.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전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통역 서비스 요청 가능합니다. 특히 스프링필드와 프랜코니아 지역 주민 가운데 카운티 서비스와 지역사회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마감은 9월 30일. 자세한 내용과 등록은 페어팩스 카운티 네이버후드 앤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K-Radio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 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엄마, 별일 없죠?
3: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4: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정치 성향으로 자신과 양극단을 이루는 강성 좌파 민주사회주의자인 조라 맘다니 뉴욕시장과 회동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야당인 민주당 소속 맘다니 시장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1월과 시장 취임 직후인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과거 두 차례 회동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뉴욕의 시장 관저 그레이시 맨션에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위해 이날 뉴욕을 방문한 계기에 맘다니 시장의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그레이시 맨션을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시장은 오후 4시께부터 비공개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떠날 때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이곳에서 수많은 시장을 만났는데 훌륭한 분도 있었고 아닌 분도 있었다며 나는 당신이 훌륭한 시장이 될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덕담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가 나쁜 시장 또는 형편없는 시장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나는 그가 훌륭한 시장이 되길 바라며 그는 분명히 좋은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대화의 주요 초점이 뉴욕에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할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며 뉴욕 퀸즈의 철도 차량기지와 정비창이 있는 써니사이드 야드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큰 사업이라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수많은 연방정부 승인과 아마 어느 정도 연방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엔 성공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써니사이드 프로젝트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요소가 상당한 비중으로 포함돼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뜬 뒤 기자들과 추가 문답을 나누면서 IT 출신 이민자들의 임시 보호 지위 종료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T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TPS 프로그램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생산적인 대화를

0: 나눴다며 우리 도시에서 중요한 공동체 중 하나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그들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도 안정을 빼앗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민 문제 등 많은 사안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뉴욕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와도 계속해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0월 3일 맨해튼에서 개최되는 2026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뷰티 전문 기업인 키스그룹이 사상 최대 규모의 후원과 참여를 전격 결정한 데다 SNS를 통한 주류 사회 홍보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1: 오는 10월 3일 토요일 뉴욕 맨해튼을 수놓을 2026 코리안 퍼레이드 페스티벌을 향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행사 한 달 전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홍보 포스터가 조회수 10만 회를 돌파하는 등 미 주류 사회와 젊은 층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글로벌 뷰티 기업인 키스그룹이 메인 스폰서로 전격 참여하면서 한층 더 화려하고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펼쳐집니다. 키스그룹은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행사를 후원합니다. 특별 제작되는 대형 꽃차 한 대를 퍼레이드에 투입하고 32번가 페스티벌 행사장에 자체 대형 버스 한 대와 부스 8개를 설치합니다. 또한 현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만 개 이상의 기프트백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키스그룹은 뉴욕 한인회와 함께 소셜미디어 공동 홍보를 진행하며 주류 사회를 겨냥한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의 외면과 후원 축소 속에서도 키스그룹의 대대적인 지원은 한인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K컬처, 열풍에 걸맞은 한인 축제로의 도약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 준비위원회는 전통미를 알리기 위해 대형 갓과 방패연, 단청기와 대문 등 대형 조형물을 제작 중이며 퍼레이드 참가자들에게 한복이나 양복 등 정갈한 복장을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행사를 함께 만들어갈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회 212-255-6969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불발되듯 했던 미주리주 공화당의 선거구 재편 시도가 항소법원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연방항소법원은 11월 미주리주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작년에 획정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새로 획정된 선거구가 사용된 만큼 본선에서도 같은 선거구를 사용하지 않고 과거 선거구로 되돌아가는 것은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입니다. 미주리주의 선거구를 둘러싼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미주리주의 연방 하원의원 8명 중 공화당 소속이 6명, 민주당 소속이 2명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주리주 의회는 민주당 소속 이메뉴얼 클리버 의원의 지역구인 제5선거구를 대폭 변경하는 등 공화당이 최대 7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도록 새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주리주 대법원과 연방대법원은 새 선거구는 당파적 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조작하는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주리주 대법원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새로 획정한 선거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해 주정부가 낸 판결 효력 정지 신청은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이 별도의 법적 논리로 공화당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선거구를 둘러싼 공방은 다시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항소법원도 반대파 주민들이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유예했습니다. 새 선거구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미 투표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미주리 선거당국은 과거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외 거주자와 군인 유권자들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미 부재자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선거구가 다시 변경되더라도 투표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한 22일인 오늘부터는 다른 유권자들의 부재자 투표도 시작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구금자 수천 명의 소재를 온라인에서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ICE는 지난 15일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구금자들을 온라인 구금자 조회 시스템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와 전직 ICE 관계자 3명이 이런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도 자신의 의뢰인들이 갑자기 조회 시스템에서 사라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구금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면서 가족과 변호인들의 법적 대응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스 구금자들은 추방을 앞두고 다른 시설로 갑자기 이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온라인에서 위치까지 확인할 수 없게 되면 변호인이 의뢰인과 연락하거나 법원에 긴급한 법적 조치를 요청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아이스에 구금된 사람 가운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약 1만 6천 명으로 전체 구금자의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아이스 구금 시설에는 6만 5천 명 이상이 수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건 재개를 신청하거나 연방법원에 인신보호 청원을 내는 등 구금이나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나 고문을 받을 위험 때문에 추방을 제한받는 사람들도 있어 구금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이스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추방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법원이 개별 추방을 막는 가처분 명령을 역대 가장 많이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이스는 지난 2010년부터 온라인 구금자 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가족과 변호인 등이 구금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이민단체와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가 과거 관행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며 구금자의 법적 권리 행사와 가족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뉴욕은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면서 다소 흐리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뉴욕 낮 최고기온 68도, 섭씨 20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하늘이 점차 개겠습니다. 오전엔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면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비교적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기온 69도, 섭씨 21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아침과 저녁엔 다소 서늘할 수 있는 만큼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 비가 이어지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고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 다소 서늘하고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낮 최고기온 64도, 섭씨 18도, 최저기온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전까지는 가벼운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비가 잦아들겠지만 흐린 하늘이 계속되면서 완전히 개지는 않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기온 54도, 섭씨 12도로 전망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평소보다 체감온도가 낮을 수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과 함께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는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입학,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아파트 임대업자들이 대규모 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만기가 돌아오는 아파트 관련 대출은 1조 8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금리가 크게 오른 데다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면서 차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미 연방준비제도가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긴축기조로 돌아선 가운데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를 등에 업고 미 아파트 시장에 대거 투자했던 임대업자들이 속속 빚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 미 아파트 임대업자들이 향후 10년간 만기를 맞게 되는 부채가 1조 8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2026에서 2028년 만기 가 돌아오는 아파트 관련 대출만 약 7,570억 달러로 상업용 부동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올해에만 약 3,000억 달러, 내년에는 2,230억 달러의 만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출 상당수가 코비드-19 사태로 시중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2020년에서 21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는 3% 안팎까지 떨어졌지만 현재 차입 비용은 당시에 두 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국채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차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부실 징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상업용 주택저당증권에 포함된 다가구 주택 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10월 1%에서 올해 7.1%로 뛰었습니다. 주요 상업용 부동산 유형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아파트 가치도 2022년 고점과 비교하면 20% 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신규 아파트 건설이 집중됐던 피닉스와 애틀랜타, 오스틴 등 이른바 선벨트에서는 공급 증가로 임대료 상승세마저 둔화했습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금리 하락과 임대료 회복을 기대하면서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부실을 늦춰왔지만 최근에는 대출 회수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자금난은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대출 원리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대료나 각종 수수료를 올리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물 수리, 관리 지출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언론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CNN과 MS나우, 폴리티코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출입을 회복해달라는 긴급신청도 제출했습니다. 이들 언론사는 소장에서 헌법은 대통령이나 그 밖에 어떤 정부 관리도 단지 보도 내용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통지나 절차 없이 언론의 수정헌법 1조상 권리와 자유 및 재산상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의 수립에 관한 법률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선 안 되며 언론 표현의 자유 또는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하고 고충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NN과 함께 백악관 방송 공동 취재단을 운영하는 ABC와 CBS, NBC와 Fox News는 이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순번제로 취재해 내외신에 제공하는 풀 취재를 중단했습니다. 방송 취재단은 성명에서 국민은 정부에 관한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어떤 행정부도 특정 언론사의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언론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섯 개 주요 방송사의 취재 중단 보이콧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영상은 이들 방송사가 소유한 미 전역의 TV 네트워크에 송출되지 않습니다. 우파 진영 소규모 방송 매체나 유튜브 채널로는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는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미국 방송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할 때 진행한 헬기장 완공 기념식에서도 풀 마이크가 없어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입금지 조처를 둘러싸고 이들 매체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논쟁과 공방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들 매체와 기자들을 암처럼 자라난 가짜뉴스, 삼류 광대 등으로 비하하며 해당 조처를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게시글에서 백악관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 언론에 대한 공격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백악관은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에서 암처럼 자라난 가짜 뉴스에 대한 공격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는 부패했고 의도적이며 만연해 있고 완전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라며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이번 소송을 예상했다며 패소하더라도 항소하겠다고 밝힌 뒤 자신의 집무실이 글이나 보도를 통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삼류 광대들에 의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소송이 집권 1기 당시 CNN 짐 아코스타 백악관 출입기자의 출입금지 조처에 제동을 건 짐 켈리 판사에게 배정됐으며 그 켈리 판사는 불행하게도 트럼프에 의해 임명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나는 미국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시의 뉴욕시장 관저 그레이시 맨션에서 조라 맘다니 시장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해당 매체들이 공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가짜뉴스라면 나는 그들을 아주 특별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출입금지 조처가 이란 전쟁과 고유가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었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회견장에 많은 기자들이 모인 것을 두고 맘다니 시장이 대통령께 모든 매체 소속 기자를 불렀다고 말했고 의견이나 비판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부르는 게 내가 믿는 것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한 번도 보이콧한 적이 없기 때문에 흥미롭다. 그래서 나는 보이콧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 모든 언론을 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이들 세 개 매체에 대한 백악관 출입 금지를 선언한 데는 최측근 참모인 나탈리 하프 보좌관의 언론 보도 보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하프 보좌관은 우파 성향 TV 진행자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밀착 수행하며 그의 구슬을 받아 적어 SNS에 올리거나 언론 보도를 출력해 보고하는 역할입니다.

0: 되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서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있는 뉴스 영잉 뉴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저렴해진 드론의 보급이 미국 전역의 치안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치안정책연구소인 경찰집행연구인원 PRF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A Clear and Present Danger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AI와 드론이 결합된 신종 테러 위협을 경고했는데요. 오늘 영행뉴에서는 뉴욕타임스 The Rise of AI is Raising Threats from Drones, Police Group Warns AI 확산에 드론 위협 증가로 경찰단체 대책을 촉구하다 제목의 기사 미 경찰정책연구기관의 최신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주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 confluence of rapidly advanc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cheaper and deadlier drones poses an increasing threat to cities and towns across the United States.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더 저렴해지고 더욱 치명적으로 변하는 드론이 결합하면서 미국 전역의 도시와 마을에 대한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he confluence of A and B, A와 B가 맞물리는 현상, A와 B의 결합이라는 의미인데요. Confluence는 원래 여러 물줄기가 합쳐지는 것을 뜻하고 여기서는 두 가지 기술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융합 또는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Rapidly Advanc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란 Artificial Intelligence의 줄임말입니다. Cheaper and Deadlier Drones 더 저렴하고 더욱 치명적인 드론 여기서 deadlier란 deadly의 비교급으로 더 치명적이라는 의미입니다. 25 years ago, our nation paid a terrible price for a failure of imagination. We cannot afford to make the same mistake again. 25년 전, 우리는 위험을 미리 상상하고 대비하지 못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Our nation paid a terrible price. 우리나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렀다. Pay a price. 대가를 치르다. 그리고 a terrible price.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말합니다. Failure of imagination. 상상력의 부재 또는 상상력의 실패란 의미인데요. 단순히 상상력이 부족했다는 의미라기보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9.11 테러 당시 위협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던 실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퍼프의 척 백슬러 집행이사가 신종 테러 대비를 촉구하며 강조한 표현입니다. If there is one threat that keeps me up at night, it is from drones.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우려되는 위협이 있다면 바로 드론입니다. If there is one threat, 만약 한 가지 위협이 있다면 여기서 one은 하나라는 수량보다 특히 한 가지를 꼽자면 이라는 강조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Keep someone up at night, 걱정이나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다 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잠을 못 잔다는 뜻뿐 아니라 심각하게 걱정하게 만들다 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기사에서는 제시카 티시, 뉴욕 경찰국 NYPD 청장이 드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사용했습니다. Commercial drones can be easily adapted into weapons of war. That reality matters in New York City. 상업용 드론은 쉽게 전쟁 무기로 개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뉴욕시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Can be easily adapted into 쉽게 무언무엇으로 개조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Adapt into는 무언무엇으로 개조되다, 변형되다 라는 뜻으로 기사는 민간용 드론이 언제든 살상무기화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hat reality matters
그러한 현실은 중요하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matter는 중요하다, 소중한 가치를 지니다 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Black Lives Matter 라고 하면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중요하다 라는 의미고요. Your voice matters 라고 하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만 매달 약 2만 3천 건의 불법 드론 비행이 신고되고 있으며 최근 경기장이나 대형 행사장을 노린 드론 테러 모의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더 안전한 하늘 법안 Safer Skies Act에 따라 이제 현장 경찰 당국도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드론을 직접 무력화하고 강제 추락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는데요.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해외 전쟁터에서 검증된 AI 드론 기술이 국내 테러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경찰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6월 22일 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라디오 K 라디오
1: K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제4회 미 동부 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오는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자리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 PGA의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10,000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가티 골프 동호회 김인덕 회장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요 다이얼 셋 온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4: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5: 배치동 퀴즈는 미래를 바꿀 수 없다.
6: 스탠포드, 하버드, 예일 가가지고 잡을 못 잡잖아요. 지난 25년 동안 경영하면서 메가 트렌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이제 그게 메가 트렌드가 된 겁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구글, 넷플릭스, 블리자드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넘나들며 남들이 안전한 중심을 찾을 때 기꺼이 불안한 경계에 서기를 선택한 분입니다. 백영재 박사님 오셨습니다.
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인류학자 경영인으로 유명하신 우리 백영재 박사님께서 네네. 한 우물을 파라 라는 이 조언 이제 틀린 말입니까?
8: 답부터 얘기하면 이제는 틀린 말이 된 것 같습니다.
7: 15년을 세바시마 저로서는 정말
8: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전문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한 우물만 파서 닫혀있는 전문가는 안 된다는 거죠.
7: 닫혀있는 전문가는 아니다.
8: 그렇죠. 그래서 제가 썼던 첫 번째 책, 그 빅데이터라는 책에서 맞아요. 거기서 제가 이러한 인재상을 파이자형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재라고. 파이 원주율.
7: 원주율하는 파이.
8: 파이. 예, 그럼 선이 이렇게 구어져 있고 다리가 두 개 있잖아요.
7: 다리가 두 개.
8: 그래서 다리가 결국은 우물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다양한 우물을 파면서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사람.
7: 아, 이게 우물 있고 네. 그걸 연결한다는 뜻에서 그렇죠. 차이자형 인간.
8: 한 사례를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커리어를 갖는 와중에 부동산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1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미국에서 한. 마지막에 졸업시험이 있어요.
7: 아, 졸업시험이.
8: 네, 졸업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테이크 홈 이그잼이라고 해서 집으로 시험 문제를 가져가서 방에 처박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풀어오는 거예요.
7: 그러니까
8: 혼자? 책도 봐도 되고 봐도 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자기가 찾아오는 건데 세 가지 분야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마켓 리서치, 두 번째 파이낸스, 세 번째 디자인. 세 개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이 문제들을 풀었을 때 그 푼 결과가 하나라도 페일하는 너무나 이거는 저열한 수준이어서 통과를 못 시키겠다 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7: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페일하면 안 되는군요.
8: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왜 필요하냐. 부동산 개발을 할 때는 사실은 전체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를 하는 거잖아요.
7: 네.
8: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파이낸스 전문가예요. 그럼 파이낸스는 잘 알겠죠. 근데 디자인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면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쓸 때 제가 좋은 피드백을 줄 수가 없습니다.
7: 그러네요. 부동산 개발 프로그램인데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8: 그렇죠.
7: 게.
8: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디자인도 했어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를 쓸 때 내가 디자이너처럼 100을 알지는 못해도 내가 85 정도 알면 그 디자이너한테 아 저는 여기에 파킹랏이 10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디자인은 80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디자인을 좀 깎고 여기를 좀 넓히면 파킹이 100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다시 만들어주시겠어요? 라는 피드백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프로젝트 매니지를 할 때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분야가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서는 요 세 분야를 다 어느 정도는 해야 졸업을 시키는 거죠.
7: 하나 질문이 생기긴 한데 네. 인류학 박사시잖아요.
8: 네. 왜 부동산을 했나?
7: 근데 왜 갑자기 또 부동산 개발 프로그램으로 1년을 또 공부하셨는지.
8: 사실 그때는 제가 CJ그룹에서 일할 때였었는데요. CJ가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개발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지은 공장들이 그때는 도시의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이 있었는데 점점 도시가 확장하면서 도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장으로 쓰는 것보다는 부동산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다양한 부동산의 컨텐츠를 CJ가 갖고 있거든요. 극장도 갖고 있고
7: 그렇지.
8: 식당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엮어가지고 어번 엔터테인먼트 컴플렉스를 만들자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리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잘하면 보내줄게 해가지고 CJ에서 보내주신 거죠.
7: 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8: 네.
7: 예일대에서 인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8: 네.
7: 재밌는 건 게임도 안 하는데 블리자드 코리아 대표이사도 하시고 담배도 안 피는데 필립
8: 모리스
7: 네. 필립 모리스 코리아 네. 대표도
8: 네.
7: 하시고
8: 네. 네.
7: 구글도 계시고
8: 네.
7: 또 넷플릭스에서는 또 자막도 만드시는 줄 알고 이 우리 백영재 박사님은 정말 다재다능한 파이어이지 그렇게 사시니까 어떠실까요?
8: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7: 아, 그래요? 그럼 우린 지금 우리 이 이야기를 왜 하는
8: 옛날에 피곤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우물을 팔려면 사실은 한 85까지는 막 재밌게 갈 수 있어도 85에서 100까지 가려면 엄청난 지난
7: 한 노력이 깊게 파고 있는데
8: 예.
7: 그 우물이 막히는 순간.
8: 그러니까, 갑자기.
7: 기어 올라서 다른 우물 파기도 힘들어.
8: 맞아요.
7: 사실은. 시대가 바뀌어서 네. 이제 우리는 좀 여러 우물을 그렇죠. 파고 연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경계인이란 네. 새로운 책을 내신 대영재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8: 주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러 박사과정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인류학을 했던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정치학 하다 오고.
7: 학부에서는 네. 다른 네. 항목을
8: 종교학 하다 오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있다가 어느 기회에 갑자기 인류학을 알게 됐는데 사랑에 빠져서 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들은 학부를 인류학을 하지도 않았고 인류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책들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근데 뭐 어떻게 박사과정을 들어왔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7: 아, 자식들, 내가 더, 내가 좀 원래 인류학인데 나는.
8: 저는 4년을, 4년을 공부하고 갔잖아요.
7: 했는데.
8: 그런데 1년이 딱 지나니까 그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는 걸 보는데 같은 책을 읽었는데 저는 써머리 요약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만 있고 그 친구들은 정치학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해석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7: 자기 생각을 하는구나. 네.
8: 또 종교학적인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마구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하나도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저 친구들은 저도 인류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진짜 인류학을 사랑해서 온 친구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럼 나는 그렇게 좋아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제가 예일에 갈 때까지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선생님들이 넌 뭘 좋아하니?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거든요.
7: 그게 한 40년 전입니까?
8: 네.
7: 대략?
8: 그렇죠.
7: 지금도 달라진 게
8: 지금도 없나요?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7: 그렇죠.
8: 모든 학생들이 의사 돼야 되고 변호사 돼야 된다는 그 방향으로만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좋아하는 건 뭔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7: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8: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그래도 내가 덜 싫어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것들 다 싫어하는 빼기 시작했어요.
7: 빼기 전략.
8: 네, 빼기 전략. 그랬더니 4개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음식. 저 음식 먹는 거
7: 음식
8: 좋아하고 그다음에 보는 거. 저는 시각적인 컨텐츠를 되게 좋아해요. 테크.
7: 테크.
8: 네, 저는 인류학자 치고는 되게 테키해요. 테크놀로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람 만나는 거. 그거는 뭐 인류학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지.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 분야를 찾은 다음에 제가 약간 일종의 아마추어적인 덕질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제 커리어를 쌓는데 약간 연결고리가 된 것 같습니다.
7: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인류학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그 경영자로서 이제 변신해 오셨는데 네. 이게 사실은 뭐 분야가 완전 다르잖아요.
8: 맞아요.
7: 이럴 때 뭐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8: 나왔습니다.
7: 이걸 어떻게 해결해 오셨는지가 궁금한데
8: 경제인으로 사는 건 참 많이 불편합니다.
7: 피곤하네요.
8: 피곤합니다. 근데 왜 불편하냐면 새로운 분야를 가면 제가 배워야 되잖아요.
7: 그렇죠.
8: 새로 배울 걸리고, 수밖에 없습니다.
7: 수고도 걸리고.
8: 그러면 이제 제가 제 책에서 얘기한 일종의 이중 몰입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7: 아, 이중 몰입.
8: 네. 제가 이중 잘하는 거는 계속 당연히 하면서
7: 아하.
8: 제가 못하는 거, 제 새로운 산업군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밤에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7: 아, 이중 몰입이라는 게 좀 말이 되는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게
8: 네.
7: 우리가 그 농구에서 전략이
8: 네.
7: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8: 아, 그래요?
7: 공격과 수비.
8: 아.
7: 그런 느낌이에요. 잘하는 건 계속 잘하도록 몰입하고, 못하는 거는 또
8: 맞아요.
7: 계속 배우고 몰입하고.
8: 맞아요. 맞아요. 아,
7: 힘드네요. 네,
8: 힘들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보통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경험을 할 때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아는데.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어느 정도, 아,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약간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잘했던 거가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요거 왜 옛날에 이런 거를 내가 이전에 했었는데 여기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7: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8: 네, 그러한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작은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해보는 거죠. 물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또는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성공을 하다 보면 여기서 약간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7: 재미와 자신감.
8: 그렇죠. 있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불편함이 한 1년, 2년 되면서 내가 연결해보기 시작하면 그게 호기심하고 자신감으로 바뀌고 그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조금 더 큰 시도를 하게 되는 발판이 되면서 성장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7: 경기인으로 사는 게 피곤하다고는 하시지만.
8: 네.
7: 어떤 재미와 성취가 더 큰 거네요.
8: 뒤쪽에는 있죠. 하면. 그런 노력을 처음 할 땐 되게 힘든데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점점 빨라집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한 분은 지금은 이번 직장 마지막에 옮겼을 때는 파악하는데 한 두세 달밖에 안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7: 경계인으로서의 전문성이 생겼고.
8: 그렇죠. 자주 넘어가는.
7: 자주 넘어가는. 경계인의 특성.
8: 네.
7: 경계인이 갖고 있는 속성을 이 다섯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요 프레임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서.
8: Margin.
7: 그 대입되는 각 네. 스펠에 대입되는 다섯 가지 힘을 네. 한번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M.
8: 네.
7: 그죠? Metacognition.
8: 네.
7: 메타인지인가요?
8: 메타인지죠. 저희가 모르는 걸 아는 척 숨기는 건 정말로 위험한 시대가 됐습니다. 요새 이제 제 지인분들은 저도 박사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많아요. 강의하시는데 바로 챗GPT와 재미나이한테 확인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학생들이.
7: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이상한데요.
8: 맞습니다.
7: 당황하죠.
8: 뭐 당연하죠.
7: 있으니까, 네,
8: 그럼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세상이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른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한가?
7: 여기까지. 이거 감췄잖아요, 원래. 네, 예전 그렇죠. 이전 시대는.
8: 왜냐하면 옛날에는 척, 그죠? 내가 아는 척을 했어야 됐고 내가 전문가라는 걸 보여줬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젠 전문가가 거의 1초 만에 답을 주는 챗GPT와 제미나이와 클로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모른다라고 명확하게 그냥 얘기를 했을 때 장점 몇 가지인가 이가 있는데요. 첫째는 틀린 정답을 그 고집하는 위험을 막아줍니다. 아,
7: 그렇죠. 나중에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8: 그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초보자의 마음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탈학습의 시작점입니다.
7: 이게 되게 중요하죠. 네. 언러닝이라고.
8: 그렇죠. 내가 새로운 지식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간 사람 간의 관계와 연결이 되는데요. 난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의 지식 그리고 AI를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그렇지.
8: 난 다 알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더 잘 아는 사람이 도움을 주기가 싫어요.
7: 맞아.
8: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생각하게.
7: 약간 이것도 겸손의 그렇죠. 매력이 작동하는.
8: 맞습니다. 내 걸 내려놓은 사람한테는 왠지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7: 그렇지. 맞아요. 네.
8: 도와주고 싶고 그러면 나는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고 또 그런 지식들이 많은 노하우가 쌓인 지식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분들은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 20년을 고생했는데 나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2분 안에
7: 받아먹는
8: 거죠.
7: 받아먹는 거지.
8: 받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7: 맞아요.
8: 그건 용기거든요.
7: 메타인지 M. 네. 그죠? 그렇죠. 이 책에서는 이제 그 한 서른 명이 넘는 분, 네네. 넘는 경계인들을 인터뷰했는데 이 메타인지 네. 파트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그 범죄도시 4의 허명행 감독을 인터뷰했더라고요. 네.
8: 허명현 감독님이 지금 범죄도시 5를 찍고 계신데요.
7: 4도 천만을 넘게.
8: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스턴트맨으로 출발하면 사실은 거의 마지막이 무술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7: 정두원 감독님.
8: 네, 그렇죠. 정두원 감독님이 멘토셨어요.
7: 그죠. 그 무술 네. 스승이지, 스승.
8: 그렇죠, 스승이지.
7: 근데 이분은 영화 감독으로 네. 가셨어요?
8: 그런 분은 별로 없어요.
7: 그러네요.
8: 그러면 이제 허명현 감독님이 보여준 그 자기 객관화의 핵심은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스턴트맨 감독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관성을 내려놓은 거. 그러니까 스턴트맨 출신으로 무술 감독의 사실 최고봉까지 올랐기 때문에 연출이 됐을 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액션 탐닉을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나는 액션을 잘하니까 그걸 많이 살려야지. 그런데 이분은 그 포인트에서 언러닝을 하고 탈학습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감독이고 그러면 감독이 잘해야 되는 건 액션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영화의 서사, 인물의 맥락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0: 소통 방식이 저한테는 효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손이 비어야 새로운 무기를 쥘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과거의 성공 방식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여유나 공간이 안 생기는 거죠.
1: 그럼 배경재 박사님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버리는데 가장 오래 걸리셨나요? 버릴 게 많으셨던 분 계속 버려야 되죠.
0: 제일 어려웠던 거는 첫 번째 버릴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박사를 하고 컨설팅으로 갔잖아요. 병원 컨설팅으로. 박사 과정은 보통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7년 동안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1: 여러 개도 아니라 그 네, 하나로.
0: 그러면 바닥부터 계속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일종의 귀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요. 컨설팅은 반대로 가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역적으로 풀어요. 예를 들면 가설을 먼저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컨설팅 업계에서는 Day One Hypothesis, 첫 번째 날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정해놓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설을 정해놓고 그냥 그게 맞는지 아닌지 데이터를 보고 아니면 빨리 버리고 맞으면 그걸 더 깊이 파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첫 번째 주에 저는 이제 막 가가지고
1: 귀납적 훈련을 받는
0: 고객들 만나고 막 인터뷰도 하고 막 이래서 막 이제 아래부터 쌓아 올라가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을 막 파트너랑 팀장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그 파트너가 갑자기 제가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대박사. 그래서 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가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답을 물어봐. 어떻게 내가 답을 알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이 컨설팅에서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그 방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제 생각에 적어도 1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1: 이 adaptability에서는 네. 또 경계인으로 김희재 대표님. 네. 사실 과거에 작가님이셨죠.
0: 네, 맞습니다.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맞아요. 원래 실미도.
1: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지금 세대는 좀 모를 수 있지만 네, 네. 저희 세대, 우리 세대는 실미도라는 거의 천만
0: 영화의 첫 번째
1: 아니었나였을 거예요. 제가 네. 기억하기에도 네. 천만을 만들어낸 영화의 그 시나리오 작가.
0: 그렇죠. 그 시나리오 작가를 하다가 나중에 다른 분야로 넘어가시면서
1: 원래 시나리오 작가
0: 이전에는 만화.
1: 그렇죠.
0: 만화 작가.
1: 네, 만화 작가.
0: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펀지처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역량이 쌓이신 거고 틀릴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두려움에서 약간 벗어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서 틀렸을 때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열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1: 지금은 원래 그 시나리오 작가 하시다가 이제 스토리 기업을 만드셨고 맞습니다. 브랜딩 쪽으로 가셨다가
0: 맞습니다.
1: 최근에는 이제 뮤지컬 작가 네. 스윙 데이지의 작가
0: 그렇죠. 네. 경계를 넘나드시는 거죠.
1: 자 다음은 R입니다.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0: 사실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표현을 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할리우드 영화에서 절벽을 막 뛰어넘어
1: 톰 크루즈
0: 톰 크루즈 실패하면 죽는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네. 저의 경험도 그렇고 제가 인터뷰했던 33분의 경계인분들의 리스크 테이킹을 보면 사실은 내 삶이 굳어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아주 작은 실험을 해보는 거. 그게 리스크 테이킹.
1: 아, 그 정도의 리스크 테이킹.
0: 그렇죠. 무모한 올인이 아니라는 거죠. 작은 테스트를 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가만히 서 있는 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내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빨리 적응하고 빨리 변하고 해야 되는 거죠.
1: 이 리스크 테이킹의 대표적인 경계인 사례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 소고기 브랜드잖아요. 소고기는 변준원 대표님을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분은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셨는지요?
0: 이분은 사실은 컨설팅을 하시다가 설로인이라는 그 고기를 패키징 해가지고 파시는 이 일을 하시고 잘 되고 있는데 예, 처음에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왔을 때 만약에 실패하면 나한테 바닥은 어딘가 그거를 숫자

0: 하고 바닥으로 현실화 시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망하면 끝이야. 라는 되게 애매한 표현으로 두려움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산해 보는 거죠. 어, 내가 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300만 원 들었고, 그거에 쏟은 노력이 3개월인데, 실패하면 내가 300만 원을 잃어버리고, 3개월 뒤처지는 건데, 그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나? 라고 하는 순간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렇구나. 거죠.
1: 이 리스크 테이킹의 진짜 의미는 그 리스크를 측정해서, 그렇죠. 그게 정말 맞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군요.
0: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보고 리스크 테이킹을 했을 때 아, 요 정도 잃어버리는 거네. 그럼 그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아? 그러네. 그런데 해봤는데 완전히 비즈니스가 무너져요. 그럼 하면 안 되겠죠.
1: 계산해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면 그렇죠. 도전해본다. 네.
0: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운동하면 멋슬이 점점 커지듯이 자꾸 해보다 보면 그 강도와 정도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1: 그러네요. 그러네요. 다음은 철자가 그동안은 하나씩이었는데 이번에는 MERG에서 GI 네. 두 개가 되는 Generative Innovation이라고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제일 좀 어려운 용어긴 하네요. 네, 네. 이게 생성적 창의성, 네. 뭐 생성적 혁신 뭐 이렇게 네. 버질 아블로라는 사람이 3%의 법칙이라는 거를 이야기했다고 네. 하셨는데 네.
0: 이분이 뭐 어떤 법칙. 분이냐면 오프화이트라는 그런 엄청나게 MG 제너레이션에서 파퓰러한 그 브랜드를 만드신 분이고요. 루이비통에서 최초로 흑인으로 그 디자인 리드가 됐던 분이에요. 3%의 법칙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혁신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치.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아주 현실적으로 기존에 잘하던 거 97%에 3%만 비틀면 된다.
1: 3%의 새로움을 네. 가미하면 된다.
0: 예. 나이키를 디자인했을 때 나이키 디자인은 많이 유지가 되는데 거기에 나이키 에어 여기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에어라고 거기다 글씨를 쓴 거예요.
1: 아 그렇죠. 그 밑창.
0: 네. 밑창 밑부분, 중간에, 밑부분. 중간에 에어가 들어가는 거기에 에어라고 쓰면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1: 아, 그 디자인을 하신 분이
0: 그분이 그걸 하셨고 그런데 그분이 한 거는 사실 3% 바꾼 거라는 거죠. 뭐 신발의 모양이 바뀐 것도 아니고 신발을 만드는 방식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보여주는 방식이 바뀐 거죠. 사실은 제가 과거 했던 경험과 새로운 분야에서의 연결을 할 때 많은 분들은 막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1: 원래 알고 있던 그렇죠. 경험들, 있던 경험들의 네. 3%의 새로움을 넣는 네, 그렇죠. 방식. 네. 마지막은 이제 N, 그죠? 이거는 novelty seeking이라고 했습니다. 노벨티가 이긴지 뭐 호기심,
0: 새로움 약간 그런 건데 예. 내가 궤도에 어느 정도는 있으면서 작은 시도들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본다든지 주말에 내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하는데 나의 생각을 한번 던져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작은 시도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작은 시도들을 되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라는 거는 큰 걸 한 번 한다고 생기지 않잖아요. 작은 거를 매일매일 했을 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를 계속 하다 보면 호기심을 잃지 않는 일종의 근육이 생기는 거죠.
1: 호기심 근육, 네. 노벨티 시킹.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노성산 대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0: 처음에 삼성전자에 들어갔다가 팀사원들 교육을 하잖아요. 거기서 매스게임을 하는 걸 보고 이 조직에 있다가는 나는 그 픽셀의 하나로 머물겠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못 다니겠습니다라고 사직서를 바로 낸 사람이에요.
1: 나는 픽셀이 되기 싫다.
0: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쪽에서 이제 샌드박스라는 쪽에서 유튜브를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서브스크라이버를 늘리는지 이런 작업도 하셨고 지금 이제 컬트업이라는 본인의 회사를 하시면서 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신 게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서 0에서 85까지 100이라고 봤을 때 올라가는 데가 도파민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재밌다.
1: 0이었는데 85까지. 85 수준까지 올라가는 네. 재밌는 구간.
0: 네. 그리고 그 구간은 단지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85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제가 아까 부동산 개발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분야의 핵심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85에서 100까지 가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지난한 과정이죠.
1: 이게 진짜 어렵지.
0: 진짜 어렵죠.
1: 그걸 우리는 대성공이라고 부르나요?
0: 그렇죠.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셀프 드라이빙 카 FSD를 하면서 마지막 1%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엣지 케이스들을 모은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그게 지금까지 85까지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구간이 되면 이제는 괴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정도 되면 아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분야로 또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이 호기심이 상당히 강하신 분이죠.
1: 이 들어보니까 이 경계인의 다섯 가지 특성이라는 게 네. 우리가 뭐 사실은 무슨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뭐 해라 뭐 해라
0: 네.
1: 그걸 보면 야 이거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되게 어렵거나 좀 뭐 현실적으로는 좀
0: 네.
1: 뭐 효용이 없거나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리스크도 우리가 감당할 걸로
0: 맞습니다.
1: 호기심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걸로
0: 그렇죠.
1: 습관을 만들고 우리가 조금만 결심하고 한 스텝 하면 바로 할 수 그렇죠.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되게 소중하네요. 네. 우리도 경계인이 될 수 있는.
0: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 아까 얘기했던 거 오기 전에 제가 찾아봤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AI는 호기심이 있을까?
1: AI는
0: 호기심이 있을까?
1: 없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요거는 걔가 답을 준 걸 그대로 읽어볼게요. 네. 제가 AI도 호기심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제미나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AI에게는 진짜 호기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AI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간이 짜놓은 수학적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이 연출하는 착시일 뿐입니다. 라고
1: 합니다.
0: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 아주 메타인지가 아주 강하네. 자기를 잘하네 AI가.
0: 정답은 잘 알아요.
1: 우리가 나은 건 AI가 없는 호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0: 맞습니다.
1: 아까 우리 그 병재 박사님 예일대 들어가는 시절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육이
0: 네.
1: 호기심을 없애버리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뭐 비유지만 대치동 키즈는 미래를 바꿀 수 없다. 상당히 도발적인 소제목이 네. 이제 이 책 안에 있는데 AI 시대에 이들이 이 아이들이 위기를 맞게 된 이유가 뭘까요?
0: 제가 오해를 안 하시도록 맞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대치동 교육이 했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정말로 빠르게 지식을 쌓고 그 쌓은 지식 안에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능력은 이제 AI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만 잘 맞히는 아이들이 위기를 맞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답의 가격이 이제 0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25년 동안 경영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메가 트렌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1: 거스를 수 없다.
0: 거스를 수 없다. 이제 그게 메가 트렌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옛날에 그렇게 교육받던 친구들이 스탠포드, 하버드, 예일 가가지고 졸업하고 잡을 잡는데 이번에 잡을 못 잡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를 견디는 내성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치동 교육의 핵심은 실패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 내성이 없는 거죠.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1: 맞습니다. 그럼 이제 자녀를 대치동 키즈가 아니라
0: 네네.
1: 경계인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가 있다면
0: 네.
1: 이렇게 쓰셨어요. 아이의 일과에 20%의 빈칸을 허락하라.
0: 예를 들면 구글이 20% 룰이라는 게 있어요.
1: 맞아요.
0: 그게 뭐냐면 엔지니어들이 되게 중요한 조직인데 엔지니어들한테 20%는 네가 일주일에 5일 일하면 그중에 하루는 네 프로젝트를 해라. 뭘 하든
1: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0: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나온 게 지메일이에요. 20% 룰로 나온 게 지메일.
1: 그 아이디어를 한 게 지메일이구나.
0: 이 이메일이 너무 복잡한데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자기가 그 20% 시간에 만든 거예요.
1: 그렇구나. 너의 정식 업무 외에 뭐 사이드 잡 혹은 딴 짓을 해.
0: 그렇죠.
1: 해서 태어난 게 구글 맞습니다. 메일이었군요.
0: 맞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제 생각에는 학원도 없고 숙제도 없고 그다음에 부모 지시도 없는 완전히 멍 때리는 시간, 심심한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1: 우리 예. 부모들은 그런 거를 허락하기
0: 절대 쉽죠. 허락하지 않죠. 버스에서 5분 동안 버스 타고 다른 학원으로 가는 그 시간에도 뭔가를 하길 원하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멍 때리다 보면 난 다음 뭐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호기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딴짓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악동 뮤지션인 것 같아요.
1: 아, 그 유명한
0: 네.
1: 악뮤.
0: 네. 어. 악뮤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잖아요. 어떻게 이 친구들이 악기도 잘 다루지만 이 그 가사를 쓰는 걸 보면
1: 가사도 아주
0: 우와 진짜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 친구들이 잘한 걸 보면 몽골에서
1: 선교사 잖아요.
0: 네. 몽골에서 있으면서 정말로 너네 학교 안 가도 돼라고 하셨잖아요 부모님이.
1: 그 몽골 그러니까 평야에서 멍 때리고 있었구나.
0: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버님이 쓰시던 오래된 기타가 하나 있었죠. 그걸 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고 해보기 시작했고 왜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러면서 음악을 하기 시작하고 가사도 써봐야겠는데 해가지고 사사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한 창의력은 결국은 엄청나게 지루한 그 멍 때리는 시간에서 나온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정답이 없는 공간에서 내가 호기심을 기르면서 뭔가를 하다 보면 나만의 관점이 생기기 시작.
1: 그러겠어요.
0: 왜냐하면 실패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해보고 그러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네라는 자기의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죠.
1: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 뭐 모르겠어요. 고3 수험생은 아니더라도
0: 네.
1: 중학생 자녀는 학원 보내기 바쁘잖아요.
0: 맞아요.
1: 여기가 목동이거든요.
0: 목동도 네, 마찬가지죠.
1: 목동 키즈들 뭐 학원 다니라고 바쁜데 진짜 야 좋아. 80%는 엄마가 보내는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 네. 그러나 20% 하루만은 네가 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면 좋아할 것 같아.
0: 엄청.
1: 뭔가 태어날 것 같아. 자, 아이도 아이지만 또 이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0: 네.
1: 이제 직장인들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는 그 풀 스택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쓰셨잖아요. 네. 그러려면 어떤 뭐랄까 직장 문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나요?
0: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실패를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문화. 그래서 일종의 안전지대를 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실패를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실패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미국 회사들인 경우에는 실패가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인 것 같아요. 그 스페이스X죠 사실은.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만약 무언가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충분히 혁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라는 거를 오너가, CEO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해도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글이 옛날에 내부에서 팀이 작동을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를 해서 다섯 가지인가 찾았는데 첫 번째가 사이클로지컬 세이프티예요.
1: 심리적 안정.
0: 네. 그래서 내 팀장은 내가 조금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뭔가 배운 게 있다면 실패를 하도록 놔두는 팀장이다라는 그 안전지대가 필요하다.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는 저는 탑다운으로밖에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해도 대화를 어떻게 바텀업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대표님이,
1: 리더.
0: 부대표님이 세바시의 팀원들한테 이 정도는 실패해도 돼. 라고
1: 맞아요.
0: 얘기를 해서 바닥이 뭔지를 보여주시면 직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더 할 수 있겠죠.
1: 좋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경계인이 좋다고 하지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인데 나는 그게 맞나? 뭐 이런 이렇게 느끼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이런 파편화된 경험을 나만의 경쟁력으로 묶으려면 좀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0: 네. 현실적으로 제가 이건 실제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건데요. 본인의 과거 했던 경험들을 한번 쫙 써보는 거예요. 꼭 이거를 이력서를 쓴다 또는 레즈메를 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했던 걸 다 적어보면서 내가 잘했던 거, 실패했던 거 하다 보면 일종의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한 패턴이 보여요. 아, 이런 건 내가 좀 잘하는 것 같네. 이런 거는 내가 아무리 시간을 많이 써도 잘 못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일동의 메타인지 이를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써보는 게 되게
1: 그런 걸 잘하네, 근데.
0: 아, 귀찮잖아요.
1: 귀찮아. 해본 거를 써본다는 네. 게 되게 좋은 방법일 네. 것 같은데.
0: 그냥 그거를 내가 일기 쓰듯이 그냥 쭉 적어보는 거죠. 디테일들을.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뭐가 뭘 재밌어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단초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있는 분야에서 3%만 틀어보는 거예요.
1: 아, 아까 3%의
0: 반칙. 약간 틀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보는 거죠. 해도 별 지장 없는.
1: 그러네. 이 경계인의 전략이네.
0: 아, 그럼
1: 경계인 전략.
0: 경계인 전략이죠. 그래가지고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는 게 하나 둘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밌어진다. 그런데 단 제가 좀 미리 우려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 있는 33명의 경계인의 사례를 정답으로 봐서는 안 된다.
1: 아, 또 그렇죠.
0: 왜냐면 우리는 자꾸 뭔가를 찾을 때
1: 정답을
0: 찾아요.
1: 자, 저 경계인의 정답이 있어.
0: 세 가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사례는 저한테 제가 경계를 넘으면서 저만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는 있지만 나의 지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는 참조문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꼭 더하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해 불안했던 여러분의 그 불편함이 실은 AI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세상을 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이야기 오늘 백 박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세바시 45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4: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펙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6: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7: 고졸에 계약직만 전전했고 그나마 긴 이력서도 없는 제 이야기를 누가 읽겠어요? 과거에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학력이나 경력 때문에 한계가 있어. 여기가 내 고점일 거야. 근데 이제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미주님이니까 된 거예요. 제 학력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경력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력서에 쓸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8: 안녕하세요.
7: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화상담사로 시작해 총무와 채용을 했었고 최근에는 잡코리아에서 사업개발로 일한 김희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력서에서 일부러 빼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하는 일과 관계가 없어 보여서 혹은 실패한 기억이라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저에게는 꽤 많았습니다. 아무도 일을 주지 않아 멀뚱히 앉아 있어야 했던 시간도 있었고요. 너무 적극적이라 부담스럽다는 말과 함께 퇴사 통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 구석까지 몰린 적도 있었고요. 저는 그 경험들을 이력서뿐 아니라 제 인생에서도 빼버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커리어는 일종의 이름표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왜 나를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름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표는 빛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회사, 좋은 직무, 좋은 성과처럼 보여주기 좋은 것들만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동안 지우고 싶었던 경험까지 하나씩 꺼내서 이력서를 다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 이력서가 34장이었고요. 보통 이력서 한두 장도 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지우고 싶었던 경험까지 다시 꺼내 34장이나 쓰게 됐을까요? 제 첫 직장은 블리자드 코리아였습니다. 오랫동안 중하위권을 머물던 보통의 상담사였죠. 이 상태로는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과 좋은 상담사를 따라다니면서 말하는 방식, 듣는 태도, 정보를 확인하는 순서까지 그대로 따라해보라고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도 저만의 방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성과 좋은 상담사는 저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답만 우선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답을 주기보단 그분이 무엇을 답답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해봤죠. 그러자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제 기존 방식을 더하니 결국 전 세계 블리자드 상담사 중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상담사에서 마케팅 팀으로 이동할 기회도 얻었죠. 돌이켜보면 이때 제가 배운 건 단순히 상담을 잘하는 방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을 찾아 내 방식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그런데 마케팅 팀에 가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일을 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일하는데 저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팀장님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했죠. 저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라도 배우게 해주세요. 하지만 팀장님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셨고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여기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며 자괴감에 화장실 가서 남몰래 울기도 했죠. 이렇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지나가는 블리자드 대표님을 붙잡았었습니다. 저 정말 마케팅 일을 배우고 싶은데 팀에서 어떤 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부터 내가 들어가는 미팅에 다 들어오라고요. 그때부터 대표님이 미팅이 있는 곳이면 모두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회의가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회의 참여 빈도수가 늘면서 화면에 나오는 데이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유저들의 이탈을 논의하던 중이었는데 혹시 튜토리얼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고객 상담을 하며 접했던 유저들의 튜토리얼 반응을 제 의견으로 회의 시간에 내보기도 했죠. 처음에는 회의에 따라 들어가 듣고 보기만 했지만 이렇게 조금씩 의견을 내기 시작하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일도 하나둘 생겼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해보자면 유저들이 왜 게임에 떠나는지 직접 들어보는 인터뷰에도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맡았었고요. 나중에는 TV 광고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됐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저에게 일을 주지 않았지만 고객 상담을 하며 쌓은 경험을 현재 일과 연결하면서 조금씩 제가 할 일을 만들어간 겁니다. 돌이켜보면 여기서도 저는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고객 상담을 하며 얻은 경험을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일에 가져다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마케팅 대행사로 이직했습니다. 열심히 했죠. 과거에 제가 겪었던 서러운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가 맡은 일만 기다리기보다 필요한 일을 찾아서 했고 먼저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타입이라 우리 회사와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한 회사는 일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고 다른 회사에서는 스스로 일을 찾아 했더니 너무 적극적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도 퇴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두 회사를 연달아 나오고 생계까지 막막해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 나일까? 그렇게 오래 자책했습니다. 정말 헤어나오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막하니까 일자리라도 소개받으려고 여기저기 연락하다가 이제 전 회사 대표님까지 찾아가게 됐습니다. 저에게 모든 회의에 다 들어오라고 말했던 그분입니다. 대표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력서를 다시 써보세요. 회사 이름과 맡았던 업무만 적지 말고 지금까지 미주님이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겪었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으며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수필처럼 전부 써보세요. 저는 당시 일자리를 기대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필 형식의 이력서를 쓰라고 하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보통 이력서는 두 장도 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졸에 계약직만 전전했고 그나마 긴 이력서도 없는 제 이야기를 그것도 수필로 누가 읽겠어요? 그래서 되물었죠. 안 되면요. 안 되면 그렇게 썼는데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미주님, 지금 시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이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신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써보기로 했죠. CS 경험부터 마케팅에서 일을 받지 못했던 시간, 적극적으로 일하다 퇴사당했던 경험, 어린 시절 소소한 에피소드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 이력서가 34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다 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들 사이에서 비슷한 모습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죠. 고객 상담에서는 잘하는 사람의 방식을 관찰해 제 일에 적용했던 모습이 보였고요. 마케팅팀에서는 고객 상담 경험과 데이터를 연결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력서를 통해 저를 돌아보니 저는 매번 완전히 새로 시작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경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하나하나 따로 떼놓고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커리어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커리어는 좋은 직무를 하나씩 붙여서 더 화려한 이름표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경험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음 경험으로 가져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제 경험을 다시 보기 시작한 뒤 빙글이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일이 신기하게 풀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고객 상담으로 지원을 했죠. 그런데 대표님이 제 이력서를 전부 읽고 총무 직무를 역제안하셨습니다. CS 경험도 마케팅에서의 경험도 그 안에서 직접 기회를 만들어간 경험도 모두 보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2년 정도 빙글에서 시간을 보낸 뒤 잘한다라는 회사로 이직하면서 처음으로 채용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돌봄을 테크기술로 책임져주는 회사였는데 외부에서는 잘한다라는 이름만 듣고 학습지 회사로 오해했고 그 오해가 풀리지 않아 면접을 포기하거나 최종 합격 후에도 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면접 한번 진행하려면 실무자들이 실무를 멈추고 시간을 내야 했기 때문에 어렵게 최종합격자를 선발해도 이제 입사자로 이어지지 않으니 같은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회사에서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라고 할 만큼 손해가 컸던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의사가 진료를 하고 원무과에서는 수납을 하는데 만약 환자가 원무과에서 병과 치료의 이유를 듣는다면 환자는 이 병원을 뭐라고 생각할까? 말이 안 되죠. 병원 신뢰도 안 가고요. 저는 채용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면접에 대한 테크적인 피드백을 직접 지원자한테 전달하게끔 하고 원무과에서 다음 진료 날짜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원자와 이후 일정을 잡거나 돈 얘기를 했죠. 그렇게 면접관은 지원자에게 왜 합격했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저는 연봉과 입사 조건을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면접 이탈률이 줄고 최종 입사율 역시 20에서 80%까지 올라갔죠. 돌이켜보면 이것도 다른 곳에서 본 방식을 가져와 제 식대로 지금의 문제에 적용했던 거죠. 마치 블리자드 때 배웠던 것처럼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국내 1위 채용 플랫폼인 잡코리아로 이직했었고 지난 6월까지 사업개발 팀장으로 일하다가 그동안 못해본 것들을 해보기 위해 백수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커리어가 저의 이름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왜 나를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좋은 것, 빛나는 것만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의 경험은 숨기고 없던 것처럼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커리어는 화려한 직무를 계속 쌓아가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경험 속에서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일이라는 걸요. 저는 계속 배우려 했었고 잘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방식을 관찰하고 이미 가진 경험과 연결해 눈앞의 문제에 적용했습니다. 직무는 매번 달랐지만 그 방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에서 배운 것을 다음 기회에 가져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혀봤습니다. 요새 취업 시장도 경기도 모든 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직장에 속해 있지 않아도 예전처럼 불안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궁금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까? 그리고 이 배움은 다음 어디에서 쓰일까? 과거에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학력이나 경력 때문에 한계가 있어. 여기가 내 고점일 거야. 근데 이제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미주님이니까 된 거예요. 제 학력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경력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력서에 쓸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력서에 무엇을 남길지 고민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무엇을 남길지 고민하기 전에 내가 지나온 경험들을 펼쳐놓고 봅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나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지? 그때 어떻게 행동했지? 그 모습이 다른 경험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커리어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온 경험들 사이에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력서에서 빼놓은 경험이 있다면 오늘 그 경험 한번 다시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았던 경험만이 아니라 지우고 싶었던 경험까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의 나를 만든 어떤 패턴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은 일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 경험까지 저니까요. 감사합니다.
8: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9: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6: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라디오 워싱턴 초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좀 하늘이 좀 뿌옇고 비도 내렸지요. 날씨가 오늘은 종일 비가 오고 이번 주 내일 모레도 계속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해가 뜨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또 저녁은 조금씩 더 빨리 찾아오는 것 같지요. 여름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계절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지요. 네, 오늘 9월 22일 추분입니다. 이 추분은 태양이 적도를 지나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지는 때인데요. 정확히 12시간씩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1년 가운데 낮과 밤이 가장 비슷한 길이를 갖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이 추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균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밝음과 어둠의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고 잠시 나란히 서 있는 날. 그런데 이 균형이 오래 머물지는 않는 것 같죠. 오늘을 지나면서 북반구에서는 밤이 점점 길어지고 우리는 겨울을 향해서 한 걸음씩 또 걸어가겠지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좀 정리되면 행복해야지. 아이들 걱정이 끝나면 편안해지겠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삶도 즐기고 또 다른 사람들도 좀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몇 번이나 찾아올까요? 막상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요한 것은 균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간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 균형 있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나무도 가을이 왔다고 잎을 붙들고 있지는 않지요. 때가 되면 내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또 비워낸 나무가 겨울을 견디고 다시 봄을 맞기도 합니다. 오늘 추분입니다. 낮과 밤이 잠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 그런 날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반대로 바쁘다는 이유로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은 없는지 말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우리에게 조용히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또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가을의 문턱 추분의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절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지요.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붙잡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노래하는 곡인데요. 성경의 전도서에도 나오는 말이지요. 다 때가 있다라는 것. 네, 버즈가 부르는 Turn, Turn, Turn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집안에 청소년이나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좀 굉장히 가정에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NS 관련한 이야기를 좀 꺼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댁에 있는 아이, 손주 아이들이 밥상에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 또 자녀들이 가족과의 대화에서 스마트폰만, SNS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많은 부모님들께서 한 번쯤은 이래도 되나 걱정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걱정을 이제 한 나라의 정부가 법으로 풀어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우리가 프랑스라고 하면 자유, 인권 이런 단어들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프랑스는 몇 년 전만 해도 거리마다 CCTV를 다는 보안법 하나에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법을 무산시켰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프랑스가 이번엔 정반대 방향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아예 막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프랑스에서는 14대 살 아이가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랐고 그 아이들의 행동을 들여다보니까 SNS가 폭력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진단이 나왔던 거죠. 여기에 더해서 자녀가 틱톡을 보다가 자해나 섭식장애를 이어졌다는 주장들도 이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 참여한 가족들이 16가구가 늘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드디어 프랑스 하원은 무려 130대 2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15세 미만 SNS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작 이 법의 규제 대상인 아이들 스스로가 찬성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67%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SNS 계정은 스스로 지울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어쩌면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을요. 어쩌면 어른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나이를 어떻게 정확히 확인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조치가 자칫 전 국민 감시 체제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프랑스는 이대로 두면 다음 세대의 정신이 통째로 플랫폼에 종속된다는 위기감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 길을 택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떨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시죠? 미국은 프랑스처럼 연방 차원에서 딱 하나로 정리된 법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주 정부들이 저마다 앞다퉈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24년에 아동 SNS 중독 방지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항소 법원까지 가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텍사스는 앱스토어에 나이 확인 의무를 지우는 법을 만들었는데 시행 하루 전인 작년에 12월에 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했고요. 조지아, 테네시, 루이지애나 등 20개가 넘는 주가 비슷한 법을 만들었지만 어떤 곳은 시행 중이고 어떤 곳은 가처분으로 묶여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떤 곳은 아직 시행령도 안 나온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하자는 방향은 뚜렷한데 빅테크 기업들과의 소송 전속에서 주마다 속도와 결과가 제각각인 상황이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DMV 지역, 버지니아, 메릴랜드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시행을 할까 계속 의논 중이기도 하고요. 이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 제1조로 못 박아놓은 나라지요.
그러니까 이 나이 확인이라는 절차 하나에도 위헌 논쟁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쉽지가 않지요. 내 자녀들이 SNS에 중독되지 않고 아이들의 정신 상태를 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규제를 한다는 것이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지혜롭게 아이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가이드를 잘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또 어디쯤 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국회 청소년 SNS 규제 관련 법안이 8건이나 계류되어 있다고 하고요. 14세 미만 가입을 아예 막지 않은 안과 부모 동의 없이는 추천 알고리즘을 차단하는 안,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자는 안, 이렇게 여러 갈래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치를 보면은 굉장히 다급한 마음도 드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과 의존 위험군이 43%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고

앞으로 각 나라들은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유럽연합은 아예 프랑스 모델을 유럽 전체의 표준으로 삼겠다며 힘을 싣고 있고 덴마크, 그리스, 포르투갈, 독일, 이탈리아까지 비슷한 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는 이미 작년에 16세 미만 SNS 가입을 세계 최초로 막기도 이미 했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제 일부 국가의 실험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적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SNS뿐만 아니라 ChatGPT나 클로드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도 다음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벌써 부모 동의 없이 AI 챗봇을 쓸 수 있는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 아이들 숙제를 대신해주는 것을 넘어서 AI가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법안을 지금 결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나이 인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지켜야 할지 여전히 답이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 우리 아이들의 뇌와 마음이 정말 지금 괜찮은가라는 고민을 함께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집 안에서 자녀나 손주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어서 미국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이 예멘의 후티입니다. 이 후티,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반군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죠.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후티를 설명하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 후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티의 공식 명칭은 안사르 알라이고 예멘 북부에서 시작한 자이드파 계열의 정치 종교 운동입니다. 2014년 수도 사나를 장악했고 지금은 예멘 북부의 상당 지역을 사실상 통치하면서 세금도 걷고 군대와 행정 조직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무기와 기술 지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결정을 이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한 대리 세력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도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후티가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해 연안을 따라서 빠르게 세력을 확대를 하면서 세계 해운의 핵심 길목인 바발만데브 해협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이죠.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 후티가 굉장히 또 화두로 떠오르면서 굉장히 역할들을 하면서 위험 요소라고 해야 할까요? 네, 후티가 9월 들어서 모카를 장악하고 홍해의 섬들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 바브알만데브라는 이름은 생소하지만 이곳이 홍해의 남쪽 출입문인데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선박들이 지나가는 길이지요. 이곳이 위험해지면 배들이 아프리카 남쪽으로 크게 또 돌아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운송비와 보험료가 엄청나게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지요. 그리고 후티는 이제 사우디 본토에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바로 국경 아래의 이란과 가까운 강력한 무장 세력이 자리 잡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고민도 또 트럼프 대통령 고민이 아주 또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후티에 대한 미군 공격을 검토를 했지만 일단 보류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공격하면 후티가 바바알만데브를 다시 더욱 위협을 하게 되겠고 그러면 또 다른 전쟁이 확대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금 또 결정을 바꿨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이 세계 모든 분쟁에 군사적으로 뛰어들 수도 없는 상황이죠. 국내 여론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의회 내에서도 이 전쟁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반론도 있고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좀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의원들이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세계적인 해상로가 무장 세력의 협상 카드가 되는 상황도 미국으로서는 좀 지켜보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목표가 후티 제거인지 사우디 방어인지 아니면 해상로 보호인지부터 분명하게 정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사우디에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선뜻 나서기도 어려운 지금 여러 복잡한 상황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과 그 힘을 언제 어디까지 사용할지를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후티가 앞으로 이란 전쟁에서 어떤 영향으로 어떻게 세력을 확장해 나갈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새 미국 내 이민 정책에 변화들이 많이 있지요. 아이스,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이 지난 15일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당수 구금자의 위치를 온라인 검색 시스템에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가족이나 변호사가 이름을 입력을 하면
어느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부 모두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사람들이 갑자기 검색되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아이스에 구금된 사람 가운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약 1만 6천 명이었습니다. 아이스 입장에서는 이미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까지 내려진 사람들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해야 하고 계속되는 법원의 긴급 개입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불법으로 체류하고 법원의 최종 추방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에게는 또 불공평하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변호사들의 반론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다고 모든 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사건 재개를 요청할 수도 있고 긴급한 경우 법원에 인신 보호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이 어느 시설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법적인 대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불법 이민의 강경하냐 아니냐만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고 강력한 이민법 집행과 적법 절차는 서로 반대되는 가치만은 아닌 것 같고 법원의 최종 명령은 집행을 하되 정부 역시 누구를 어디에 구금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하는 것, 그게 오히려 미국이 강조해온 법치주의에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 동부에서 비행기 타신 분들 어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지요. FAA, 연방항공청의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뉴욕 존 F. 케네디와 라가디아, 뉴욕크 필라델피아, 보스턴을 비롯한 주요 공항의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이 되거나 취소가 되었습니다. 원인이 굉장히 좀 황당하죠. 주요 통신 회선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백업용 광 케이블까지 뉴저지의 공사 현장에서 잘못 절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 시스템도 안 되고 백업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결국 하루 동안 미국에서 약 7천 편의 항공편이 지연이 되거나 취소가 되었고 뉴욕 주요 공항에서만 14,000편 이상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나온 다른 소식은 더 걱정스럽습니다. 연방 해계 감사원 GAO가 미국 항공교통통신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일부 시스템은 현대적인 사이버 위협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재밍이나 스푸핑, 즉 통신을 방해하거나 가짜 신호를 보내는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FAA도 GAO가 제시한 개선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정말 단순히 어제 비행기가 몇 시간 늦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세계 최고의 항공산업을 가진 미국의 핵심 인프라가 얼마나 오래됐고 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의회는 이미 항공교통관계 시스템 현대화에 125억 달러를 승인을 했고 숀더피 교통장관은 시스템을 제대로 현대화하려면 추가로 175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매일 거창한 정치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일은 사실 그렇게 아주 거대한 것, 거창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경을 제대로 관리하고 법원의 명령을 집행하면서도 적법 절차를 지키고 비행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도록 국가의 기본 인프라를 관리하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전쟁에 미국에 뛰어드는 것이 참 이 미국이 감당해야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또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강한 외교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어디가 미국의 핵심 이익인지 분명히 정하고 또 필요할 때 힘을 사용할 수도 있으면서도 불필요한 전쟁에는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그 지혜,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D&B 지역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북버지니아 주택시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집을 사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거래가 줄었다는데 왜 집값은 별로 안 떨어지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난 8월 통계를 보면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중간 판매 가격은 오히려 올랐고 매물은 전반적으로 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콘도나 타운하우스 매물은 상당히 늘어난 반면에 단독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북버지니아 주택시장이 완전히 구매자 중심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찾는 분들은 예전보다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지만 좋은 학군이나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의 단독주택은 여전히 경쟁이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는 판매 가능한 주택 재고가 북버지니아보다 훨씬 많습니다. 결국 거래가 조금 느려졌어도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페어팩스 카운티 도로 안전 문제를 전해드리겠는데요. 네, Northern Virginia Families for Safe Streets가 주민들이 신고한 이른바 near miss로 분석을 했는데요. 자동차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를 실제로 치지는 않았지만 거의 사고가 날 뻔했던 아찔한 순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Fairfax 카운티에 신고된 129건 가운데 94건이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큰 사고가 나온 다음에야 위험한 도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 직전의 정보를 이용하면 위험한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미리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첸틀리 루트 50, 그린빌 타운 센터 인근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던 53세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요. 초기 조사에서는 운전자의 과속이나 음주가 원인으로 보이지는 않았고, 그래서 교통안전을 단순히 운전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 위치와 신호시간, 도로폭,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이 실제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로가 설계가 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북버지니아 시니어 올림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던 버지니아 시니어 올림픽스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44회째인데요. 역대 가장 많은 1,35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34개 장소에서 96개 경기가 열리고 있고 대회가 10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 올림픽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몇 살부터 나갈 수 있을까라고 궁금도 하실 것 같고요. 아, 나도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네, 생각보다 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12월 31일 기준으로 50세 이상이면 된다고 하고요. 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노던 버지니아에 사시는 분이시면은 거주자분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50세에서 54세, 또 55세에서 59세처럼 연령별로 나눠서 경쟁을 하기도 한다네요. 네, 종목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기, 수영, 테니스, 골프 같은 익숙한 운동뿐 아니라 피클볼, 탁구, 볼링, 자전거, 농구, 또 당구도 있고 스토크와 크로스워드, 퍼즐, 직소 퍼즐, 마작 같은 종목도 있다고 하네요. 네. 또 올해는 나트와 암벽 등반이 새로 들어왔고요. 역도도 다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요즘 또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또 이제 나는 운동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시니어 올림픽 뭐 관심 없다,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직접 경기에 뛰진 않으셔도 구경만 하셔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 경기장에서 가족과 일반 관람객들이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고 또 관중 참여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별 경기장 규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공식 일정에서 장소와 시간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지요. 올해 이제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것 오늘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고 내년에 한번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하시는 분들은 내년 대회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참가 신청은 이미 마감이 되었고 현장 등록도 받지를 않고요. 올해 참가비는 기본이 $20였고 그 비용으로 여러 종목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골프나 볼링, 자전거, 암벽 등반처럼 시설비가 필요한 일부 종목만 별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7년 신청 날짜와 참가비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MBSO, 매년 가을, 보통 9월 중순에 대회를 열기 때문에 내년 참가를 생각하신다면 네, 노던 버지니아 시니어 올림픽스 공식 홈페이지 nvso.us를 미리 확인해서 등록기간이 열렸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편이나 경기당의 현장 접수는 받지 않는 방식이고요. 올해 규정상 온라인 등록과 면책 동의서 작성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최고령 참가자 몇 살이실까요? 네, 무려 101세입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넘는 분들까지 한자리에 경쟁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지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자는 것이 이 대회의 모토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한인 시니어분들도 구경하는 것을 떠나서 한번 직접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인사 문제로 굉장히 마음이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뉴욕에서 또 지금 오늘 발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와 있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잇따르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인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이지요. 정치에서는 결국 인사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야당은 단순히 비서실장 한 사람이 물러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이번 사의 표명이 대통령실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운영의 부담을 줄이려면 앞으로 후속 인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어제 출국을 해서 그리고 오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 구상을 밝힐 예정인데요. 이 대통령은 최근에 AP 인터뷰에서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 번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단 핵 개발 중단, 축소, 그리고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뉴욕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외교 장관들이 만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에는 대화 복귀를 촉구했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겠다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가져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이런 외교가 진행되는 시점에 DMZ에서는 또 긴장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죠. 어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폭발물이 터져서 한국군 장교 3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북한이 설치한 지뢰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기도 합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상당한 수의 지뢰가 매설이 되어 있고 최근에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한국군의 경고사격도 반복이 되고 있어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지난 일요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북한과 대화는 시도를 해야 할 것 같지만 군사적도 대비태세를 느슨하게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억지력을 유지하고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는 것 말은 쉬워도 실제 외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균형이죠. 그리고 김정은 대통령, 김정은이 정말 믿을 수 있는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대상을 두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김정은 대통령이라고 발언을 잘못했네요. 네, 김정은 위원장. 네, 이번 뉴욕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을 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대북 정책과 대미 투자 문제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도 이번 주에 또 한국 정치 외교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DMB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셔야 할 것 같고요. 워싱턴 DC와 북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침에는 안개가 좀 끼는 곳도 있었지요. 기온도 어제보다 더 많이 내려갑니다. 워싱턴 DC 낮 최고 기온이 60도대 중반에서 후반에 머물겠고, 또 북동풍도 제법 강하게 불어서 순간적으로 시속 20마일을 넘는 돌풍이 불 수도 있어서 체감온도 훨씬 더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대략 반인치에서 4분의 3인치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비는 오늘 밤에도 이어지고 또 수요일에도 오전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도 비가 내리지만 차츰 그치면서 금요일에는 햇살이 돌아오겠고, 주말에는 낮 기온이 다시 70도 안팎까지 올라가서 비교적 편안한 초가을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절기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추분이죠. 어제까지 남아있던 늦여름 공기가 물러가고 비와 함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날씨도 날짜를 아는 것처럼 제대로 가을 분위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1부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서 다시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고민되시는 분들을,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분과 함께, 네, 청소년 상담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 미 피터 디렉터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가을이죠?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5: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그 교회, Just the Church.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와신던 비전교회 섬기는 김찬영 목사입니다.
0: 네, 김찬영 목사님과 함께 오늘도 귀한 분을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축복된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또 생명을 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행복인데요. 그런데 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행동들이 또 어떤 고쳐야 할 것들이 보인다거나 또 관계가 어려워지면요. 참 부모님의 마음은 어려운데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하실 우리 디렉터님을 통해서 그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자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궁금해하면서 여쭤보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모시고 오신 분을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오늘은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과 또 한인 학생들의 사역을 이끌으시고 또 청소년 단체 인터하이의 총괄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우리 피터 박 우리 대표 디렉터를 모셨습니다.
0: 네, 인터하이와 AYM 청소년 사역을 섬기고 계신 우리 피터 디렉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아유, 저 이렇게 다시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네. 고맙습니다.
0: 아, 우리 피터 디렉터님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겠어요?
2: 예, 아, 저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제 와이프하고 그 parent workshop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workshop을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같이 나누게 되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참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12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지금 세대의 젠 알파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참 챌린지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요즘 10대 학생들이 이 소셜 미디어, 틱톡,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루에 9시간씩 학생들이 셀폰에 있는 그 소셜 미디어에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좀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요. 그 이 굉장히 소셜 미디어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학생들이 그 4명 중에 1명은 지금 이제 불안이나 또 우울 증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 새 그 AI가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AI 컴퍼니들이 AI 컴패니언이라고 AI 그 동반자 앱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72%의 청소년 학생들이 이 챗봇 AI 컴패니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 학생들이 너무나 이렇게 빈 공간이 허무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론이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교회에서 또 그 멘토들과 또 선생님들이 많이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네. 학생들이 AI의 마음을 돌리면서 참 너무나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1: 네. 저 아이들과 대화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셋을 키웠는데 그들을 이해하기도 참 어려운데 아마 오늘 청취자분들도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대화하다 보면 요즘 아이들 마음 읽기가 참 쉽지 않다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피터께서 어떠셨어요?
2: 예, 아이 저도 뭐 이제 부모이고 또 저는 한국에서 자라서 이제 네. 굉장히 애들 이제 키울 때 한국식으로 이렇게 좀 엄하게 또 다루고 키우고 했는데요.
1: 네.
2: 그 제가 이렇게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 그 생각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제 이제 딸하고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직장에서 돌아오면 그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애들이 이제 그 리빙룸의 반대쪽에 있었거든요.
1: 네.
2: 저를 보자마자 제 딸은 그냥 아빠 하면서 쫙 그러면서 저를 꼭 이제 포옹을 하고 I miss you 이렇게 아빠 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티네이저들이 돼서 네. 똑같이 제가 이제 직장에서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하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끼룩끼룩 반응이 없어요. 결국은 집에 아무도 없나 그렇게 하고서는 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 딸하고 아들이 저쪽 그 리빙룸 건너편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시 한번 하이 제가 이제 좀 그 다시 이제 그 어텐션을 얻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0: 서운하죠.
2: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제 아들 이렇게 어깨를 두둑거리면서 아빠 왔다 그랬더니 오 그때 보고서 오 하이 댓 하고서는 그래서 바로 그 다시 이제 그 자기 랩탑 뭐 셀폰에 이렇게 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아이고 그러니까 저의 그 귀여웠던 애들들은 네. 다 어디 갔나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0: 그 부모님으로서는 누구나 경험한 거죠. 저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뭐 퇴근하거나 특히 아빠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느끼실 것 같고요.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던 자녀들이 어느새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시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2: 예. 저도,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학생들의 이제 여러 가지 변화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그러니까 각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아 이거 내 자식만 이런가 보다.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수척을 네.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성장 시기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제 어린 아이에서 이제 그 자녀들이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1: 그런 문제아가 아니라
2: 예 그렇죠.
1: 예, 성장되어가는 예. 과정이라는 겁니다.
2: 예예 예.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성장 과정이면서요. 네. 이제 그 시기가 특별히 뭐 많은 부모님들도 아시지만 이제 호르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네. 분비가 되고 또 뇌도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발달이 되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독립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면서 이제 좀 더 인디펜던스에 더 관심이 있고 이제 그런 성장 과정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그 학생들이 좀 반응을 안 하고 이제 그럴 때 좀 좀 부담스럽게 느끼고 네.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아니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디자인 하셨을 때 이것이 하나의 성장해 가는 그런 설계하신 모습입니다.
1: 네. 네.
0: 미리 좀 알면은 부모님들께서 좀 네.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해도 그렇게 그렇지. 마음의 상처를 덜 받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맞아요.
0: 당연한 거구나.
1: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그럴 때 저 녀석이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 있나 네. 뭐가
0: 문제나 막 이런
1: 때 네. 어렸을 때는 아빠하고 아빠밖에 모르었던 애가 어느 날부터는 그렇게 오면 오히려 귀찮아하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장해 가는 단계였다. 그런 새로운 걸 또 알게 됐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부모의 교육 방법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그 연령대를 구분해서 부모는 또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좀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2: 예,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자라고 굉장히 한국식으로 좀 엄격하게 학생들을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는데요. 이 학생들이 자식이죠. 예,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특별히 이제 이제 청소년기 그 티네이저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이제 저희들의 이제 부모 양육 방식도 조금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3살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또 이제 그 자녀들이 인스큐어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그 반항심도 많이 생기고 또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대꾸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다 성장하려는 과정이어서요. 저희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0: 네.
1: 그렇네요. 그러니까 6살 때 아빠를 좋아했던 그 방식으로 티네이저 때도 가르치는 게 아니라 16살, 13살, 뭐 티네이저 되는 그들을 교육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그 말씀이네요.
2: 예, 그렇죠.
1: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이렇게 훈육할 때가 필요했고 또 약간 커가면 훈련하는 시기가 또 필요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티네이저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예, so, 이제 학생들이, 약간, 제가 유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학생들 하는데, 이제 자녀분들이, 예, 이제 그 티네이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저희의 그 모습들이 학생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꽉 잡고 컨트롤 하려는 것보다는요, 예. 통제하는 부모에서 코칭하는 부모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그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자식들에게 이제 그동안까지는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에서 이제는 스스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실어주는 것들, 또 모든 단계를 부모가 결정하는 것에서요. 이제 자식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훈련을 통해서 실질적인 것을 지시를 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자랐을 때는 스스로 선택하면서 부모는 옆에서 약간씩 이렇게 좀 코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2: 예, 예, 예.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이런 목표를 마음에 두고 어떻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2: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커넥트라고 이 애크로님으로 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툴을 가지시고 이 방법을 가지시고 자식들하고 좀 더 많은 대화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 한자 한자 그 네. 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 커넥터가 CONNECT 이 영어 단어를
2: 예, 얘기하는 맞습니다.
0: 거죠.
2: 예,
0: 그
2: 예.
0: 하나 하나의 철자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군요.
2: 예예. 예.
0: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2: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C 코칭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그 부모로서 자식들하고 이렇게 인터랙션하고 그런 생각과 관점이 바뀌는 것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렸을 때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훈육과 또 그 트레이닝 이제 훈련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교정이 꼭 필요한데요.
1: 네.
2: 학생들이 그 시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분명한 경계와 지침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저의 역할이 이제 코치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지적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지고서 그 아이들을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2: 그래서 부모로서 먼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부모로 이제 그렇게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이제 그 월드컵도 끝났잖아요. 이제 축구
0: 네.
2: 코치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
1: 네.
2: 그 코치님들께서는 직접 경기를 뛰시진 않으시죠. 근데 이제 그 코치는 선수를 준비시키고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또 격려한 다음에 선수가 직접 경기장에 나가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 보조해 주십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 부모의 역할을 바꾼다고 해서 꼭 그 이제 저희가 가리키고자 하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또 옳고 그런 거를 전부 뒤로 남겨놓고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가르치는 방법을 바꾸어서 그 성경의 가치관과 또 예수님의 그 티칭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말을 잘 듣는 청소년 그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들의 목표는 저희가 저희 자식들에게 그 바로 곁에 없더라도 또 지혜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젊은이들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저희 부모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코칭의 의미를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 근데 저는 거기서 좀 많은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중간에 보니까 아이들에게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하고 자신의 선택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고민해 보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또 내가 살아왔던 것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거야 라고 좀 강요했던 것 같아서 좀 많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0: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참, 이렇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때로는 지켜보고,
1: 네,
0: 그리고 그러냐.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앞서서 다 네. 치워주고, 넘어질 수도 없게 만들고 하는 것이 건강한 교육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도 반성도 합니다. 네.
1: 이렇게 모든 것을 지시하는 것에서 스스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겠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잘 안 되던데.
2: 예, 목사님 그러면 이제 다음 그 알파벳을 넘어가겠는데요.
1: 네.
2: 다음은 O거든요.
0: 네.
2: 예, 그래서
0: 아.
2: 영어로 하면 Open with powerful questions, don't lecture이라고 제가
0: 네.
2: 그 타이틀 했는데 한국말로
0: 네.
2: 하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훈계하지 마세요. 렉처하지
0: 네.
2: 마세요.
0: 어, 네.
2: 이렇게 됩니다. 예. 네. 그, 아이가 무언가 좀 잘못하게 되면, 그, 항상 부모님들은, 저도 그랬는데요. 먼저 이렇게 훈계를 하고 싶어요. 코렉트를 하고,
0: 네.
2: 아이들을 이렇게, 그, 렉처를 하려고 이제 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그, 대개 이제 일반적인 부모님들의 그런, 적이신데, 근데 이제 그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저희가 그 부모로서 이 훈계 모드나 그 렉처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0: 이제 그 예를 하나 들면은 제 아들이 그 이제 제가 대화를 할 때 제가 이제 가끔가다 학교 시험이나 이제 그런 것이 네, 어땠는지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수학 시험 어땠니? 하고 이제 물어보면 제 아들이 아빠 시험 너무 어려워갖고 오늘 망쳤어. 어떡하지? 근데 대개 반응은 저는 네. 어땠냐면 뭐 시험을 망쳤다고 그러면서 아니,
1: 그러니까 도대체 공부를 해야지.
0: 문제가 뭐냐 공부를 해야지 내가 어저께 밤에 유튜브 보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예 네. 네, 그렇게 네. 아주 이제 강하게 나가죠 예 네. 네, 근데 이렇게 그 요 제가 이제 드린 이제 예제 그 대화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여기 조금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 먼저 그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수학 시험이 어땠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었을 때 이제 제 아들이 아빠 오늘 시험 너무 힘들어서 망쳤다고 그렇게 했었을 때 반응이 그 제 톤이나 벌써 격앙된 목소리로 아니 어떻게 시험을 망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그 제 아들은 벌써 그거를 야단치는 걸 부정적인 네, 반응으로 네. 받아들여서요. 네. Immediately 그 자기 마음을 클로즈 해버려요. 아,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하려고 하지도 않고 네. 또 자신도 벌써 시험 망쳐서 기분이 안 좋은데,
1: 기분이 안 좋은데.
0: 아빠한테 야단까지 맞으니까 이제 완전히 꽝 됐죠.
1: 본인도 너무 잘 알죠. 유튜브 보면 안 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 뭐 네, 잘 알지만 안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제가 너 어젯밤에 유튜브 보고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스테이트먼이 그 말한 것이 아들은 벌써 그거 자신을 판단한다고 네.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전혀 뭐 대화나 이런 것들이 그 저기가 안 되죠.
2: 열리지 않군요.
0: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반응들이 결과들이 있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자식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또 어떤 자식들은 굉장히 반항적으로 나올 수도 네. 있어요. 막 그 네, 네. 화를 내면서 부모님들께 이렇게 그 아주 안 좋은 저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2: 내 머리가 아니라 엄마 아빠 때문에 그렇다고
0: 맞아요 또 엄마 아빠를 막 그 블레임하기도 하죠 엄마 아빠
1: 엄마는 아빠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서
0: 그 엄마 아빠도 한국 드라마 봤잖아 예,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할 수도 있고요
2: 반항적으로 반응할 예. 수 있네요
0: 네.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얘가 그 이제 자식들은 벌써 마음이 이렇게 많이 디스터브가 됐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또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이게 시험을 잘 못 봤는데 어떻게 하면은 미래에 네. 이게 그 반복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 학교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계획들도 전혀 세울 수 없게 되는 거죠.
2: 그냥 거기서 그냥은 그 야단 맞음으로 통해서 마음을 어떤 계획을 다 놔버리는 상황이 되네요.
0: 그렇죠.
2: 네. 계획, 새로운 계획을 하고 예. 다시 해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예.
1: 예.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0: 예, 여기 제가 그 좀 네. 아주 파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번에는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활용하는 네. 케이스를 들어서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코칭을 할 수 있는지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아빠로서 얘기를 하면 오늘 수학 시험 어땠니? 아빠 오늘 완전히 망쳤어. 너무 어려웠거든. 아이고야 너무 힘들었겠다. 아빠도 너무나 속상하네. 그 선생님 왜 그렇게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야. 네.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놈 시험 하나 그 결과가 너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좀 있는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트라이 보면 어떨까? 한번 근데 이제 다음번에 성적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을까? 한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볼래? 아빠 그 선생님께서 그 메이크업 시험 그치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런 틀린 문제들을 다시 한번 그 복습하면서 왜 틀렸는지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연습 문제들이 많은데 그 연습 문제들을 많이 내가 풀어보면은 아마 문제를 완전히 익힐 수

0: 있어서 좀 더, 내가 다음 시험 볼때잘 준비가 되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1: 네, 아, 정말 모범답안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아이의 감정, 상한 감정에 공감도 주고 또 위로도 주고 그러니까 스스로에 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0: 예,
1: 우리 다 인간이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다치면은 대화도 안 되고 머리도 돌아가지도 않는데 아이를 이렇게 차근히 이렇게 좀 보듬어 주는 그런 말을 언어로 이렇게 좀 표현하면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2: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마음을 닫지 않고 계속 부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네, 그렇군요. 그럼 왜이 대화가 더 좋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0: 예,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먼저 이제 시험을 망쳤기 때문에 제 아들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제 힘들었을 거거든요.
2: 네.
0: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야,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아빠도 너무 좀 속상하네.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주면서
2: 공감을
0: 같이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가 있죠.
2: 네.
0: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시험 하나 결과가 인생을 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자녀를 이제 격려를
2: 격려해
0: 해주고요.
2: 주고,
0: 예, 그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이제 모습으로 저희를 창조하신 그거에서 저희가 이제 가치, 그 significance를 얻는 거니까요. 성경적인 이런 가치관과 정체성 등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죠. 예,
2: 네네.
0: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을 때, 다음번에 성적을 좀더 올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시도해 볼수 있겠냐? 한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 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서 코칭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전혀 제가 뭐 답을 주거나 어떤 플랜을 준건 아니잖아요.
1: 네.
0: 자신이 생각을 해봐서 좀더 프랙티스를 하고 또 연습 문제를 더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런 해결책을 끌어내는 거니까요.
2: 네.
0: 좀더 모티베이션 돼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1: 네. 커넥트 CO를 했고요.
2: 네.
1: 그리고 이제 N.
0: 예. N은요. 이제 non-reactive poker face, don't freak out. 영어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무반응 포커 페이스. 그러니까
2: 이게 쉽지
0: 놀라지 마세요.
1: 않은데. 놀라지
0: 예. 그래서 이제 되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2: 네.
0: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제일 힘든데 자식들이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황당한 그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1: 네.
0: 부모님한테 고백을 하고 이제 그럴 때. 되게, 이제 저희 부모님, 저도 그런데요. 이렇게 굉장히 막 깜짝 놀래하고, 노! 그럴 수가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강한 감정의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자식들이 이제 처음 퍼미션, 드라이버스 퍼미션을 갖고서 운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엄마, 오늘 나 교통사고 날 뻔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1: 네.
0: 또, 뭐 학교 생활이나 이제 그런 데도 굉장히 좀 자기가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거를 이렇게 좀 오픈하면서 정직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2: 네.
0: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어떻게 그거를 감추고 여태까지 얘기를 안 했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절대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이제 학생들, 저희 이제 자식들 공부 열심히 하면서 AP 클래스들 많이 듣잖아요.
1: 네.
0: 네, AP 클래스에서 F 맞았다. 이거는 큰일 나죠. 근데 절대 놀라지 마세요. 예, 이런 것처럼.
2: 되게 쉽지가 않아요.
1: 네.
2: 우리, 큰아이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한테 혼날 수 있는데, 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옛날에 대학을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 그래도 생활이 괜찮겠다 해서 아이한테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해라 시켰어요. 근데 이 녀석 혼자 2년 동안 끙끙 안 거예요. 자격을 안 맞으니까. 근데 아빠가 하라니까
1: 하라니까
2: 그걸 한 거예요.
1: 네.
2: 근데 그걸 안 하고 나한테는 말 못하고 엄마하고 말해서 메이저를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한테 말했는데 나는 깜짝 놀랐거든요. 더 실망도스럽고. 근데 지금 보면 내가 미안하기도 하는데, 우리 부모가 그런 어떤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서 이게 좋겠다라고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을 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대로 안 살면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을 포커 페이스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어떻게 네. 해야 되나요, 저는?
0: 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랑 제 와이프랑 네. 그 화장실 가서 거울 보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2: 그렇다라는
0: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면서 네. 감정이 이렇게 격하게 나오지 네. 않도록. 네. 그래서 예, 이게 제일 좀 힘든데요. 네.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또 마음을 가다듬고 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네.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저기를 했었을 때 그 참 신기한 거는 이제 자식들이 그런 좀 vulnerable 그런 이제 자기가 마음에 있는 거 고백을 하고 네.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차분하게 그 인도를 하셔서 그래 이제 이렇게 네가 진솔하게 나한테 얘기해 줘서 고맙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하면은 네. 자식들이 이제 마음이 오픈이 돼서 벌써 고백을 하려고 했기 네. 때문에 네. 대가고 계속 진행이 되면서 네. 좀 더 자세한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절대 놀라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네. 자식들은 아 괜히 얘기했다.
1: 그렇죠. 괜히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대화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자녀로부터 거죠. 소식을 네. 못 듣는 거죠.
2: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 네. 엄마하고만 말하고 나도 말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 오히려 그 얘기 더 좋은 결정이었더라고요. 네. 더 네. 좋은 학교로 트랜스퍼하고. 또 그에 대해서 자기가 더 꿈을 더 높게 꾸는 그런 메이저를 준비를 했어. 네. 더 감사하는 걸로 남더라. 그러니까 그때 놀랐던 내 모습이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알려주셔서. 네.
1: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도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2: 네, 그다음에는 Notice What They Love. 예. 그런 자녀의 관심에 진심을 가져서 해봐라.
0: 예.
1: 네. N. 예. 네. 예. N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대개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 아이도 좋아하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 참 큰 함정입니다.
2: 맞습니다.
0: 아, 이제,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좀 더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은 그, 저희 자녀들이 관심 있는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좀 더 배우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셔서 그 하시면 이렇게 굉장히 그 그러니까 대화의 그 본물이 이렇게 오픈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요, 저희 딸하고 그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 예를 통해서 굉장히 좀 친해진 그런 예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올해 그 청소년 사역을 해왔어도 이런 세상에서 뭐 테일러 스위프트나 뭐 BTS 이런 그 이제 세상 노래를 안 듣고 네. 주로 이제
1: 찬양,
0: 그, 예 찬양과 네. 찬송과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굉장히 유명한 가수더라고요. 저는 네. 잘 몰랐는데.
1: 그럼요. 네.
0: 예. 근데 한 번은
1: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0: 그렇죠.
1: 가수잖아요.
0: 예.
1: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BTS나 블랙핑크처럼 전 세계에서 유명한 가수인데 한 번은 그 제가 제 딸하고 제 딸 친구를 그 이제 친구네 집에 가 있어서 이제 픽업을 하러 갔었는데요. 네. 둘이 막 그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거든요.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딸 친구를 이제 내려주고서 이제 둘이 가면서 제가 이제 좀 물어봤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누구냐.
1: 네.
0: 그랬더니 제 딸이 아빠 어떻게 테일러 스위프트를 모르냐 그러면서 예예 그러면서 그런데 딸이 너무 익사이팅하면서 네. 한 시간이 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서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전반적인 뭐 그 이제 자라온 환경부터 네.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또 이제 그 무비에 나온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직접 노래도 틀어줬어요. 네. 그래서 저보고 이제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예제처럼 이제 자녀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의 귀를 기울이셔서 이게 배우시려고 하고 또 그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그 익사이팅해서 많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좋은 대화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네.
1: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관심을 가져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예, 그렇죠.
1: 거기서 또 공감대가 생기기도 하고 또 막혀있던 그 대화의 창이 열릴 것 같기도 예. 하고요. 네.
2: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네요. 저도 그런. 그 친구 이름도 잘 모르고.
1: 오늘 우리 디렉터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요. 이는 또 어떤
0: 예,
1: 가정일까요?
0: 이는 embody the faith인데요. 이제 특별히 우리 그 크리스찬 부모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국말로 하면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이 신명기에서 말씀만 보시면 모세가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는 관계를 모세는 relationship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신앙이 그 삶의 평범한 리듬 속에서 저희가 같이 그냥 사는 삶 속에서 신앙이 그 자식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가 신앙을 믿음을 가지시고 부모가 이제 신앙의 말씀에 기반을 두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향한 그 부모님의 열정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면서 또 기도생활, 그 전도하시는 전도의 삶과 여러 가지 또 형제자매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을 배우게 되죠. 이제 제 하나 또 간증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집에서 항상 그 예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를 제 자녀들한테 이제 많이 가리키는데, 한 번은 제 이웃에 그, 이제, 친구 부부가, 젊은 부부가 이제 사는 저기가 있는데요. 이제 대학부, 사역을 하셔서 대학부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그 친구 부부가 한 이제 갓난아기 6개월 된 아기가 있었거든요.
1: 6개월? 네.
0: 예. 근데 아주 이놈이 얼마나 크게 울고 자주 울고 그게 좀 성질이 있어요.
1: 네.
0: 막 이렇게 안 좋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1: 네.
0: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베이비시팅 헬프가 필요한데
2: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발렌티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들하고 딸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정말 걔를 사랑할 수 있냐고. 정말 이렇게 이번 주말에 걔를 볼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친구 부부가 수양회로 떠나고, 이제 저희 그 아기가 왔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2: 그럼 집에서 데려 3일 동안 아기가
0: 왔어요? 예, 3일 동안 그 금요일.
2: 몇 시간씩 본 게 아니고 3일 내내?
0: 주일까지.
2: 네.
0: 근데 이제, 갓난아기니까, 이 아기가 2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요. 근데 이제
1: 네.
0: 저희가 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 불편해서 그런지, 계속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식들 키우고 나서 진짜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하느라고 좀 힘들었죠. 근데 이제 제가 막 우유도 먹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계속 우는 거예요. 새벽 5시인가 6시인가 돼갖고 너무 피곤해갖고는 그냥 이 아이기를 제 이렇게 배 위에 앉고 둘 다 그냥 잠이 이렇게 들어버렸어요.
1: 네.
0: 그러고서는 그렇게 이제 3일을 같이 지내니까 너무나 이렇게 친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기가 사랑스러워지고 그 시기 딱 지나고 나더니 그 제 자식들이 저를 보고서는 이제 정말 아빠가 그 얘기하고 가르치던 것을 자신들이 직접 보면서 그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가르침을 자기도 정말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죠.
2: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 살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보였던 모습과 집에서는 또 편하게 지낸 모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나 밖에 나가서 사람들 대했을 때 지치고 와서 집에서는 눕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때 미안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막 대학 다니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쉬고 있을 때 나 혼자 그냥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밖에서나 안에서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이 네, 감사하며 좋은 거 배웠습니다.
1: 정말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준다는 게 어쩌면 가장 또 어려울 것 같아요. 바깥에서는 잠시 잠깐 보여주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네. 근데 또 인간이기 때문에 집에서라도 편하게 계셔야죠.
0: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네. 저도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 권고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저희가 그 경건의 시간, 이제 quiet time이나 또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 성경 있는 것들, 이런 정말 이제 기본적인 성경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네. 이거를 집에서 이제 보여주시면은요, 정말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네. 아빠, 엄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큰 유산으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자식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네. 거기서 이제 정말 그 믿음의 신앙이 이제 자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의 생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2: 그 다음은 넘어가 볼까요? 또 C가 나오네요.
0: 예. 네. 그 C는 cultivate constant conversation이라고 해서요. 네. 이제 계속 끊임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 네. 네.
0: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부모로서 가장 큰 그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는요.
2: 네.
0: 이 애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제 말씀을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그러면은 벌써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serious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2: 네.
0: 이렇게 그 relationship이나 그런 것들을 develop 하기가 좀 이제 힘들죠. 네. 많이 좀 진지하고 serious한 이제 그런 대화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매일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자녀분들과 네. relationship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하나 그 강조점을 두는 것이 저녁 식사. 그 같은 식사에서 이제 따뜻한 밥하고 그 이제 뭐 음식들 먹으면서 그 저녁 식사 같이 모여서 식구들이 네. 먹는 게 참 네. 파워풀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먹다 네. 보면은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많이 그렇죠. 같이 예
1: 음식을
0: 만찬하시고 네. 이제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음식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루 동안 지냈던 뭐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 또 여러 가지 답답했던 문제들 또 그 친구들하고의 여러 가지 릴레이션십이나 여러 가지 대화들이 네.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또 다들 바쁘지만은 이렇게 저녁 같이 먹고 네. 자주들이 뭐 그런 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또 하나는 그 이제 저희가 그 운전할 때 그 같이 차를 자동차를 운전해서 타고 갈 때 그 굉장히 그 내추럴하게 컨버세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은 그 제 딸하고요, 그, 이제, 뉴욕에 같이, 그, 이제, 출입을 갔었는데, 그,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 그, 이제, 해밀턴이라는 그 뮤지컬이 있더라고요.
1: 네. 네.
0: 그렇죠. 그것도 저도 네. 참 무지하죠, 저는. 몰라서, 네. 그, 제 딸한테 물어봤는데, 제 딸이 그 해밀턴 그 뮤지컬이 이제 미국 히스토리 그 저기를 배경으로 해서
2: 네.
0: 그 이제 그 뮤지컬을 만들어서 미국 히스토리부터요 그 오면서 그 해밀턴 뮤지컬 다 들었어요.
1: 네.
0: 그 한 곡 끝나자마자 네. 제 딸이 다 카멘트를
1: 또 예,
0: 하면서 네. 얘기해주고 이게 어떤 상황이면서 그런 것들을 저기를 하고 또 작곡자가 누군지 그래서 4시간 반을 같이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그 아주 이렇게 또 재미있게 대화를 나눴던 그런 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같이 네. 어디 운전하고 이제 가실 때 그것도 좀 잘 그 좀 분위기를 보셔서 네. 너무 피곤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너무 네. 강조하지 마시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아포튜니티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네.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 가지 말라. 전 여기 이야기가 좀 많은 게 그 아이들에게 어떤 조언이라든가 할 때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 아이들은 금방 그 이야기가 민글돼서 되는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거나 말 안 했던 친구들하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또 마음이 와닿네요. 네. 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1: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티 예. 커넥트에서. 네, 티는 또 어떤 훈련을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0: 예, 이거 티에는 the 4T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타이밍, 톤, 토픽, 티칭 투게더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분들하고 얘기를 하실 때 먼저 시간을 잘 유념을 하시고 또 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결형된 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하시고 또 어떤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 티칭인데요. 자녀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스킬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를 이제 그렇게 T로 네 T로 요약을 해서 제가 했는데요. 먼저 타이밍에서 설명을 드리면 자녀분들하고 얘기를 하실 때 좀 적절한 그 시간을 잘 찾으셔야지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뭐 그 시험이 큰 게 있었는데 바로 그 끝나자마자 뭐 이제 차를 타고 오시면서 집에 왔었을 현관문에 들어섰을 때 그때 너 그 시험 어땠냐 그래서 막 다다려서 얘기를 하시면 네. 벌써 그 자식들은 힘들고 그런데 얘기하기 싫잖아요. 네. 힘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은 피해 주시고요.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긴 그 자동차 그 로드트립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그 학생들 이제 자녀들 뭐 라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또 맛있는 간식 같은 네. 거 해서 이렇게 뭐 그렇게 같이 간식 먹으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잘 고르셔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두 번째 T는 톤인데요. 지적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실 때 말투를 좀 조심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항상 그 자녀분들하고 얘기를 하실 때 어떤 사실을 뭐 폴리스처럼 이렇게 막 그 밝혀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 feel safe, 안전하게 느껴서 부모님들한테 마음에 있는 진솔한 대화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토픽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식들하고 이제 토픽을 나눌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자식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로 그래서 아이들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그 대화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티네이저들 음악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BTS나 블랙핑크도 저도 그래서 그 제 자식들 때문에 처음으로 그 BTS 뮤직도 듣고 공부를 많이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이제 스포츠 팀이나 비디오 게임도 비디오 게임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많은데 하지만 또 자녀분들이 비디오 게임 좋아하면 그것도 이제 그런 좀 물어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주제가 돼서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티칭인데요. 함께 삶을 살면서 그 자식들한테 이런 스킬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티칭하면은 그런 것이 참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니지들이 자라면서 굉장히 인디펜던스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 나이가 되면 예를 들면 운전하는 나이가 되면은요. 그 운전을 이제 부모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이제 그래서 같이 이제 운전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실 수도 있고 또 사내애들 같은 경우는 이 면도기 면도하는 것도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또 제 아들이 아빠 그 면도기 좀 사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 타겟을 데리고 가서 또 이것들 다 설명을 해주면서 그 그런 부분들은 그 자식들이 아, 그런 거를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아, 아무래도 전혀 그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네. 그런 거를 가리키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또 뭐 운전하게 되면 이제 그 펌프 가스 하는 거나 또 뭐 빨래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제 그런 것도 네. 좋은 아, 저희가 되고요.
2: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네.
1: 아, 오늘 디렉터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좀 더 가까워지고 또 이해하며 아이들이 또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많이 배운 것 같고요. 네, 제가 시간이 너무 좀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커넥트에 대해서 하나씩 알파벳 철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결론을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0: 예, 제가 유스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부모님들께 그런 그 자식하고 그 커넥터하고 이렇게 릴레이션십 빌드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 자신도 자식을 기르면서 그 티네이저 그 기간이 굉장히 또 아주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네. 참 부모님들로서 저도 그렇고 힘들지만 이렇게 그 학생들 자식들을 컨트롤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코칭 메서드로서 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그 툴을 팁을 통해서 어프로치를 하시면 훨씬 더 자제분들하고 자녀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또 그 릴레이션십을 잘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른 거는 다 잘 못하셔도 자녀분들하고 릴레이션십을 쌓는 거는 그거는 절대 망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크면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인시큐어해져서 보이프렌드를 계속 그렇게 찾게 되고요. 네. 남자애들도 다른 길,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이런 커넥트 저기를 통하셔서 자녀분들하고 잘 그 릴레이션십을 돈독하게 쌓으시면은 정말 이렇게 학생들도 자녀들도 신앙에서 잘 성장을 하고 또 부모님들하고 그 좋은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항상 대학을 가더라도 부모님을 미스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런 귀한 릴레이션십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저는 언젠가 TV를 보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이 제게 마음이 많이 왔었던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나도 부모가 처음이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 네.
2: 근데 그 말이 참 매력 있게 다가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을 나를 이렇게 용서하기 위한 핑계로 내가 쓰려고 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부모의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것은 나도 처음이라 그랬어라는 그 핑계를 대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녀를 공부하는 학생이 되세요라는 그 말이 많이 와닿아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내가 알아가고 그 아이들을 배워서 그 아이들의 관심을 내가 이해할 때 어떤 대화가 더 되겠구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참 많은 것을 배웠고요. 정말 한마디 할 때 아이들 입장에서 좀 더 따뜻하게 공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와의 좋은 관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또 나를 이해하려 했고 언제나 내 곁에 계셨다는 그 기억을 자녀들이 더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인터하이와 또 AYM 청소년 사역의 피터 디렉터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 피터 디렉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만이라도 실천을 하신다면은 행복한 자녀와의 따뜻한 관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의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7: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요즘 집 사려면 얼마나 다운페이를 해야 하나요? 20%를 꼭 해야 합니까? 세미나, 라디오 방송, 유튜브 등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운페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다운페이를 얼마나 해야지 집을 사는가요? 라는 질문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인과 동시에 개개인에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운페이는 융자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0%에서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다운페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가 80만 불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20만 불 다운페이를 하셔야 하고 똑같이 100만 불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 조건이 아주 좋고 인컴이 좋으셔서 100만 불 전부 다 융자가 나올 수 있는 분이면 다운페이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즉, 다운페이를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조건에 따라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운페이의 정도에 따라서 융자 프로그램의 변화는 있습니다. 굳이 다운페이를 많이 안 해도 되지만 20%의 다운페이를 맞춤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이자나 조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20%를 다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VA론이라고 불리는 현역이나 전역 군인들에게 혜택이 있는 융자의 경우 아주 낮은 다운페이에 대해서도 좋은 이자와 조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VA론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어도 일부러 다운페이를 적게 하고 가지고 있는 자금은 다른 곳에 유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운페이의 정도는 부동산 거래에서 셀러의 마음을 잡기 위한 거래 조건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에 나온 집에 어퍼가 두 개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 어퍼는 3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하고 2번 어퍼는 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합니다. 어퍼 가격은 똑같이 100만 불이고 다른 조건도 다 같습니다. 여러분이 셀러라면 어떤 쪽의 어퍼가 더 신뢰가 갈까요? 물론 클로징까지 온전히 간다면 1번이나 2번이나 셀러는 똑같이 100만 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30%의 다운페이를 하겠다는 쪽이 더 여유가 있어 보이고 거래 중간에 발생하는 소소한 예를 들자면 인스펙션 같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이 거래가 수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운페이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변수가 생겨도 컨트랙을 깰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 다운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운페이 얼마나 해야 할까요? 융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과 구입하시고자 하는 주택의 버젯을 세우신다면 얼마나 다운페이를 해야 하는지 거꾸로 계산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쟁이 붙어서 주택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다운페이가 높은 바이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Radio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이민사관 단속국 ICE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구금자 수천 명의 소재를 온라인에서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구금자의 위치 확인이 어려워지면서 가족과 변호인의 접촉은 물론 추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소란 만단이 뉴욕시장이 세 번째로 만났습니다. 이민 정책 등에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있지만 뉴욕 주택 공급 확대와 개발 사업을 놓고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대학생들에게 양국 우호의 계승자이자 수호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은 청년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친선을 높이고 미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주리주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둘러싼 게리맨더링 논란이 다시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공화당이 새로 획정한 선거구를 중간선거에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에 반발해 CNN과 MS나우, 폴리티코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도 공동 취재를 중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언론의 갈등이 법적 공방과 취재 보이콧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란 대통령까지 세계 정상 100여 명이 뉴욕 유엔 총회에 집결합니다. 뉴욕시는 도심 도로를 통제하고 헬기와 해안 경비대까지 동원하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의 경호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오픈 AI가 미국이 차세대 AI 기술과 안전 표준 수립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의 AI 안전연구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자는 구상도 내놓은 가운데 AI 국제 규범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이 메타의 AI 쇼핑 에이전트 뮤즈의 자사 사이트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AI가 상품 검색을 넘어 직접 구매까지 대신하는 시대를 앞두고 이 역시 온라인 쇼핑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도 음주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 Z세대 감소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반대로 50세에서 64세에서는 과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단했던 과테말라에 대한 군사장비 지원을 약 50년 만에 재개했다고 DPA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과테말라 정부는 이날 미국에서 약 500만 달러 상당의 군사장비를 전달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도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알리면서 오늘날 세계는 조직 범죄와 마약 밀매, 부패에 맞서 우리가 기울여온 노력과 과테말라 국민의 가족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인정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과테말라는 전략적 동반자로 우리는 과테말라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테말라 정부는 마약 카르텔과 싸우고 국민을 보호하는데 미국 장비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지원 물량에는 M4 소총과 기관총, 유탄 발사기, 야간 특수작전용 장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테말라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은 과테말라 내전이 한창이던 1977년 중단됐습니다. 당시 과테말라에서는 정부 보안군과 좌파 게릴라 조직, 우익 준 군사 조직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960년부터 1996년까지 36년간 이어진 과테말라 내전에서는 최소 2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원주민 민간인입니다. 당시 군인들은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으며 성폭력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장비 인도가 양국 간 안보 협력이 본격적으로 복원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아파트 임대업자들이 대규모 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만기가 돌아오는 아파트 관련 대출은 1조 8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금리가 크게 오른 데다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면서 차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미 연방준비제도가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긴축 기조로 돌아선 가운데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를 등에 업고 미 아파트 시장에 대거 투자했던 임대업자들이 속속 빚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 미 아파트 임대업자들이 향후 10년간 만기를 맞게 되는 부채가 1조 8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2026에서 2028년 만기 가 돌아오는 아파트 관련 대출만 약 7,570억 달러로 상업용 부동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올해에만 약 3,000억 달러, 내년에는 2,230억 달러의 만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출 상당수가 코비드-19 사태로 시중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2020년에서 21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는 3% 안팎까지 떨어졌지만 현재 차입 비용은 당시에 2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국채 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차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부실 징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상업용 주택 저당 증권에 포함된 다가구 주택 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10월 1%에서 올해 7.1%로 뛰었습니다. 주요 상업용 부동산 유형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아파트 가치도 2022년 고점과 비교하면 20% 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신규 아파트 건설이 집중됐던 피닉스와 애틀랜타, 오스틴 등 이른바 선벨트에서는 공급 증가로 임대료 상승세마저 둔화했습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금리 하락과 임대료 회복을 기대하면서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부실을 늦춰왔지만 최근에는 대출 회수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자금난은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대출 원리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대료나 각종 수수료를 올리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물 수리, 관리 지출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트에 있는 대형 쇼핑몰 두 곳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오후 3시 통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오는 28일 월요일부터 오후 3시 이후에는 성인 보호자를 동반해야 쇼핑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상 시설은 웨스트필드 몽고메리와 웨스트필드 휘튼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측은 최근 두 시설에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통금 시간 이후에는 보안 요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쇼핑몰을 떠나거나 성인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미 쇼핑몰 곳곳에는 새로운 보호자 동반 정책을 알리는 안내문도 게시됐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오후 3시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며 방과 후 쇼핑몰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부모가 직장에 있는 경우 아이들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반면 최근 사건들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휘튼 쇼핑몰에서는 지난 7월 31일 17살 소년이 13살 소년에게 총을 쏴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은 어린이 놀이시설 인근에서 벌어졌고 무장한 쇼핑몰 보안요원이 용의자를 붙잡은 뒤 경찰에 넘겼습니다. 용의자는 성인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엔 쇼핑몰 화장실에서 10대 청소년 한 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10대 9명이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는 20곳이 넘는 상점이 잇따라 털렸는데 당시 수사관들은 복면을 쓴 용의자 가운데 일부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몽고메리 쇼핑몰에서도 올 여름 학생들이 연루된 집단 싸움이 벌어졌고 당시 누군가 총을 꺼내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핑몰 측은 이번 정책이 청소년 전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최근 잇따른 사건에 대응하고 쇼핑객과 상점 직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오후 3시라는 이른 시간부터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맨해튼 뉴욕대 기숙사 바로 맞은편 인도에 대형 노숙인 텐트촌이 들어서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단이 뉴욕시 행정부 들어 강제 철거 대신 복지 지원 중심의 유연한 대응 방침이 이어지면서 시내 곳곳에 노숙인 거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맨해튼 동쪽 방면 9번가와 3에비뉴 교차로 뉴욕대학교 기숙사 맞은편 인도의 약 30피트 길이에 노숙인 텐트 및 천막 거점이 조성됐습니다. 파란색 대형 천막 아래에는 사무용 의자와 캐리어, 자전거 등이 무단 쌓여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과 대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한 노숙인은 기존 쉼터, 쉘터 내 도난 문제 등을 이유로 노숙을 선택했다며 과거 시정부와 달리 경찰의 강제 압수나 단속이 줄고 복지 지원 문의가 늘어 거리 생활이 차라리 낫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인트레피드 박물관 인근과 FDR 드라이브 하부, 그리니치 빌리지 등에 이어 대학가 중심지까지 노숙인 텐트촌이 확장되는 양상입니다. 이는 강제 철거를 자제하고 사회복지 요원을 우선 투입해 자발적 이동과 서비스 지원을 유도한 뒤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경찰과 청소국 인력을 투입하는 맘단이 행정부의 유연한 노숙인 대응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로스앤젤레스의 스킷로우를 연상시킨다며 치안과 위생 우려를 나타내는 반면 노숙인들은 쉼터의 환경 개선 없이는 거리 노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국과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뉴욕 광역교통청 MTA가 오늘부터 다리와 터널 공사 구간에서 과속하는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지하철이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얘긴데요. 그동안 경고장만 보냈지만 이제부터는 실제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관련 소식 정석인 기자입니다.
3: 뉴욕 광역교통청 MTA가 22일부터 다리와 터널 공사 구간에서 과속한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해당 공사 구간에는 지난 6월부터 속도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경고장만 발부했습니다. 6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발부된 경고장은 15,780건에 달합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공사 구간은 200곳이 넘고 같은 기간 제한 속도를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한 차량은 3만 3천 대 넘게 적발됐습니다. 벌금은 최초 위반 시 $50이며 첫 위반으로 18개월 이내 두 번째로 적발되면 $75입니다. 세 번째 위반부터는 적발될 때마다 $100씩 부과되며 이 역시 첫 위반으로부터 18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연체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MTA는 해당 공사 구간에서 적발된 차량이 평균적으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14.5마일, 약 23km 이상 빠르게 주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 제한속도 시속 45마일 구간에서 시속 111마일로 달린 차량이 확인됐고 시속 35마일 구간에서는 시속 109마일로 달린 차량도 적발됐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캐시 호컬 주지사가 뉴욕주 고속도로 공사 구간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후 2025년 호컬 주지사와 뉴욕주 의회가 대상을 확대해 MTA가 관리하는 다리와 터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에 벌금이 적용되는 다리와 터널은 모두 9곳입니다. 브롱스 화이트스톤 브릿지, 크로스베이 재향군인 기념 브릿지, 헨리 허드슨 브릿지, 휴 캐리 터널, 마린 파크웨이, 길 하지스 근현 브릿지, 퀸즈 미드타운 터널, 로버트 F. 케네디 브릿지, 스로그 스낵 브릿지, 베라자노 네로스 브릿지입니다. 공사 구간에서는 레이더와 카메라를 장착한 무표시 차량이 단속을 진행하며 공사가 진행되는 시간에만 운영됩니다. 공사 구간 진입 전에는 카메라 운영을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됩니다. MTA는 벌금을 부과하기 전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위반 사실을 다시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벌금은 비주행 위반으로 분류돼 운전면허 기록에는 남지 않으며 보험회사에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MTA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미국 전역 공사 구간에서 거의 900명이 숨지고 4만 명 가까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대학생들에게 양국 우호 협력의 계승자이자 수호자가 되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중국에서 미중 청년 교류 행사에 참석한 미국 10개 대학 학생들이 보내온 편지에 대한 답신에서 중미 청년은 같은 지구에 살며 시대적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의 많은 청년이 함께 중미 우호 협력의 계승자, 수호자, 발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양국 인민의 상호 이해와 친선을 촉진하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 데 청춘의 힘을 보태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학생들이 편지에서 중국 문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우정의 사절이 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답신은 시 주석의 미 국빈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됐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방문에 대해 미중 정상이 반년 안에 상호 방문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시카고대 등 미국 10개 대학 학생 100여 명은 이달 초 중국에서 열린 2026 중미 청년 아시아 태평양 하나된 여정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산둥성과 베이징 등을 찾아 공자묘와 만리장성 등 역사 유적을 둘러보고 고속철도와 샤오미 공장 등을 견학했으며 중국 대학생들과도 교류했습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정오뉴스 이 시간은 벤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벤커호프 제공입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

0: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새로 획정된 선거구가 사용된 만큼 본선에서도 같은 선거구를 사용하지 않고 과거 선거구로 되돌아가는 것은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입니다. 미주리주의 선거구를 둘러싼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미주리주의 연방 하원의원 8명 중 공화당 소속이 6명, 민주당 소속이 2명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주리주 의회는 민주당 소속 이메뉴얼 클리버 의원의 지역구인 제5선거구를 대폭 변경하는 등 공화당이 최대 7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도록 새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주리주 대법원과 연방대법원은 새 선거구는 당파적 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조작하는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주리주 대법원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새로 획정한 선거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해 주정부가 낸 판결 효력 정지 신청은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이 별도의 법적 논리로 공화당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선거구를 둘러싼 공방은 다시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항소법원도 반대파 주민들이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유예했습니다. 새 선거구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3일 맨해튼에서 개최되는 2026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뷰티 전문 기업인 키스그룹이 사상 최대 규모의 후원과 참여를 전격 결정한 데다 SNS를 통한 주류사회 홍보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1: 오는 10월 3일 토요일 뉴욕 맨해튼을 수놓을 2026 코리안 퍼레이드 페스티벌을 향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행사 한 달 전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홍보 포스터가 조회수 10만 회를 돌파하는 등 미 주류사회와 젊은 층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글로벌 뷰티 기업인 키스그룹이 메인 스폰서로 전격 참여하면서 한층 더 화려하고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펼쳐집니다. 키스그룹은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행사를 후원합니다. 특별 제작되는 대형 꽃차 한 대를 퍼레이드에 투입하고 32번가 페스티벌 행사장에 자체 대형 버스 한 대와 부스 8개를 설치합니다. 또한 현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만 개 이상의 기프트백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키스그룹은 뉴욕 한인회와 함께 소셜미디어 공동 홍보를 진행하며 주류사회를 겨냥한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의 외면과 후원 축소 속에서도 키스그룹의 대대적인 지원은 한인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K컬처, 열풍에 걸맞은 한인 축제로의 도약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 준비위원회는 전통미를 알리기 위해 대형 갓과 방패연, 단청기와 대문 등 대형 조형물을 제작 중이며 퍼레이드 참가자들에게 한복이나 양복 등 정갈한 복장을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행사를 함께 만들어갈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회 212-255-6969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11년 만에 미국을 찾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최고 수준의 국빈 예우를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서 시주석을 맞이하고 백악관 환영식에서는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의 축하 비행도 예정돼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도 시주석 부부를 맞는 공식 일정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년 만에 백악관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최고 수준의 극진한 대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공항에 나가서 시주석을 맞이하는 데 이어서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고 국빈 만찬도 준비합니다. 평소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세 차례 행사에서 시주석 부부를 환대합니다. 21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오후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나가 시주석과 부인 펑리 위안 여사를 영접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시주석이 미국 땅을 밟을 때부터 최고

0: 수준의 예우로 극진한 대접에 나선다는 겁니다. 24일에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빈 환영식이 열립니다. 미군 의장대가 도열한 상태로 육군 트럼펫 연주단이 환영 팡파레를 울립니다. 이어 해병대 군악대가 중국과 미국의 국가를 차례로 연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사와 시 주석의 답사가 이어집니다. 이어 백악관 경내 정원인 루즈가든에서 육군과 해병대 군악대 등이 총출동한 상태로 사열식이 진행됩니다. B2 스피릿 전략폭격기 한 대와 F-22 랩터 전투기 4대가 참여해 축하 비행도 합니다. 미군 최정예 공중자산을 동원해서 시 주석을 환영하는 겁니다. 여기에 멜라니아 여사까지 출동합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은둔의 영부인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외국 정상을 백악관에서 맞이할 때도 거의 등장하지 않아 왔습니다. 환영식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굵직한 무역 안보 현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핵심 강요를 동반해서 담판에 돌입합니다. 멜라니아 여사와 펑 여사는 워싱턴 DC의 국립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아시아 미술관을 둘러보며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연회장에서 국빈 만찬이 거행됩니다. 양국의 우호를 상징하는 메뉴가 만찬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 주석 수행단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정재계 고위 인사들이 대거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일 오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가 백악관에서 차담을 나눕니다. 이어 양 정상 부부는 워싱턴 DC의 국립문서보관청으로 이동해서 미중 관계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이 준비한 일정은 미중 정상 간의 우호와 협력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전을 중시하는 중국의 문화도 10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역 안보 등 각 분야에서 양국 간의 치열한 담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 수준의 환대를 통해 시 주석의 유연한 입장을 끌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도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구금자 수천 명의 소재를 온라인에서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ICE는 지난 15일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구금자들을 온라인 구금자 조회 시스템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와 전직 ICE 관계자 3명이 이런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도 자신의 의뢰인들이 갑자기 조회 시스템에서 사라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구금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면서 가족과 변호인들의 법적 대응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스 구금자들은 추방을 앞두고 다른 시설로 갑자기 이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온라인에서 위치까지 확인할 수 없게 되면 변호인이 의뢰인과 연락하거나 법원에 긴급한 법적 조치를 요청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아이스에 구금된 사람 가운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약 16,000명으로 전체 구금자의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아이스 구금 시설에는 6만 5천 명 이상이 수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건 재개를 신청하거나 연방법원에 인신보호 청원을 내는 등 구금이나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나 고문을 받을 위험 때문에 추방을 제한받는 사람들도 있어 구금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이스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케이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뉴욕은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면서 다소 흐리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뉴욕 낮 최고기온 68도, 섭씨 20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하늘이 점차 개겠습니다. 오전엔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면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비교적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기온 69도, 섭씨 21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아침과 저녁엔 다소 서늘할 수 있는 만큼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 비가 이어지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고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 다소 서늘하고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낮 최고기온 64도, 섭씨 18도, 최저기온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전까지는 가벼운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비가 잦아들겠지만 흐린 하늘이 계속되면서 완전히 개지는 않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기온 54도, 섭씨 12도로 전망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평소보다 체감온도가 낮을 수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과 함께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는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챗GPT 개발사 OpenAI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과 안전 표준 수립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OpenAI는 21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AI의 다음 단계를 위한 표준 구축에서 우리는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해 최첨단 AI에 관한 기술 표준 마련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OpenAI는 지금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미국이 전 세계의 AI 체제를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파편화하고 불균형하며 갈등으로 가득 찬 체계가 자리 잡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현재 미국의 AI 산업이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데다 미국이 금융과 무역, 국방, 기술, 정보 등 핵심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 주도권을 잡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경쟁은 단순히 누가 기술적으로 앞서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AI의 도입과 확산을 둘러싼 경쟁이기도 할 것이라며 특히 AI의 도입 확산과 관련한 영역은 협력과 합리적인 규칙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penAI는 이와 같은 국제적 AI 표준을 마련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각국에 이미 설립된 AI 안전연구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와 같은 연구소를 구축한 예시 국가 10곳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긍정적인 진전이 될 것이라며 예정된 회담은 시적절한 시기에 열리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한편 최근 AI 업계 논쟁의 중심이 된 AI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OpenAI는 AI의 개발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미리 속도를 정해두고 이를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라며 정렬 연구와 이에 대한 배포가 AI의 역량보다 앞서 나가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AI가 스스로 AI를 설계하는 재귀적 자기 개선에 대한 우려가 집중된 것을 염두에 둔 듯 현재로서는 완전 자율, 재귀적 자기 개선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을 때까지 이를 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샘 올트먼 CEO는 오는 23일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AI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을 계속 가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AI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AI 업계 일각의 강력한 경고음에도 가속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우리는 조심할 것이다. 그게 필요할 경우 상황을 통제할 법무부와 다른 법 집행기관들이 있는 이유라며 하지만 나는 오직 AI 또는 SI, 슈퍼지능을 장려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는 12년 안에 모두 죽을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AI가 우리를 죽일 것이고 로봇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며 모든 것이 재앙이라고 말하는 이들과 같은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명칭이 지구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차가워지고 있고 아무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재탄생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집권일기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였던 우크라이나 스캔들 등과 기후변화보다 이번에는 AI 인류 멸망론이나 속도 조절론이 더 큰 사기극이라면서 AI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고 있으며 나는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산업혁명이나 인터넷 자체보다 더 거대해질 것의 성장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AI 기업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디 최고 경영자가 속도 조절론을 펼치고 이에 AI 업계 수장들이 찬성하고 나서면서 AI 통제 불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하자 이튿날인 13일부터 거의 매일 AI 가속 개발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속도 조절론자들을 부정적 세력이라든지 역겨운 음모론자 등으로 규정하면서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AI 개발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겁니다. 지난 주말인 19일에는 집권 1기 때 창설한 우주군사령부와 같이 AI군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총괄할 AI 차르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AI라는 명칭이 부정확하다면서 우월한 지능 SI, 극도의 지능 EI, 최고의 지능 SI 등 세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언론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5: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출입을 회복해달라는 긴급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이들 언론사는 소장에서 헌법은 대통령이나 그 밖에 어떤 정부 관리도 단지 보도 내용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통지나 절차 없이 언론의 수정헌법 1조상 권리와 자유 및 재산상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의 수립에 관한 법률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되며 언론 표현의 자유 또는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하고 고충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백악관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 언론에 대한 공격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백악관은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에서 암처럼 자라난 가짜 뉴스에 대한 공격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는 부패했고 의도적이며 만연해 있고 완전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라며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성 언론과의 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처럼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인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뉴욕타임즈 등은 전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출입 금지를 당했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AP에 대한 출입 금지 사유는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표기하라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미 국방부도 출입 기자들에게 비인가 또는 인가받았지만 통제된 정보를 토대로 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서명을 요구했다가 이를 거부한 내 외신 매체들의 펜타곤 출입을 금지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는 CNN과 플레이보이의 특정 기자에 대한 백악관 출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출입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4: 미국 성인의 음주율이 COVID-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젠지 세대가 금주 문화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1일 CNN 방송에 따르면 서던 캘리포니아대 의과대학의 간 전문의인 브라이언 리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미국 의학학술지 내과학 연보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미국 인구조사국이 실시하는 전국 건강 설문조사에 2018년에서 2024년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11만 4천여 명입니다. 연구 결과 최근 1년간 술을 한 번이라도 마신 미국 성인의 비율은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약 2% 감소했습니다. 과음하는 성인의 비율은 8% 이상 줄었습니다. 남녀 모두에서 음주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비율은 남성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했고 과음 비율은 여성에서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미국 국립알코올남용중독연구소는 과음의 기준을 여성의 경우 하루 4잔 이상 또는 일주일에 8잔 이상, 남성의 경우 하루 5잔 이상 또는 일주일 15잔 이상으로 정의합니다. 세대별로 보면 젊은 층에서 음주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18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Z세대의 성인의 최근 1년간 음주 비율은 2022년에서 2024년 5% 이상 감소해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30세에서 49세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과음 비율이 같은 기간 17%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은 젊은 층의 음주 감소 원인을 이번 연구에서 직접 분석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지 않는 생활 방식을 뜻하는 이른바 소버 큐리어스 문화의 확산과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술 대신 대마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현상이 음주 감소의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일부가 포함된 50세에서 64세의 음주 습관에는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이 연령대의 2018년에서 2024년 과음 비율은 36% 이상 증가했고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비율도 4% 늘었습니다. 이 연령대는 젊은 층에 비해 알코올에 취약해 간 질환이나 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훨씬 높다고 연구진은 경고했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학생들의 주말 급식을 돕기 위한 한인사회의 따뜻한 발걸음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비영리 봉사단체 220 클럽이 주최한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약 4만 달러 이상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6: 지난 19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버크레이크 공원에서 220 클럽이 주최한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 회원과 후원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버크레이크 트레일 2마일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모인 4만 달러 이상의 수익금은 페어팩스 카운티 내 14개 초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주말 급식 프로그램 Weekend Backpack Food Program에 전액 지원됩니다. 220 클럽은 회원 한 사람이 매달 2시간의 봉사와 20달러를 기부한다는 소박하지만 지속적인 봉사 철학을 바탕으로 2007년에 출범한 단체입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문인석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해 문일용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후원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인석 총영사의 축사입니다.
7: 220 클럽의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대회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잘 나타내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한인분들께서 이러한 행사에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의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랑과 그리고 애정 그리고 우리의 그 함께 한다는 연대의식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즐거운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우리 K-Radio 청취자분들께서 즐거운 한가위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이어 문일용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은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의 약 30%가 저소득층이라며 이 같은 지원이 학생들의 학업 집중을 돕는 데 매우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문숙 220 클럽 회장입니다.
8: 안녕하세요. 220 클럽 회장 문숙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걷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년 이 행사를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저희가 조금씩 더 도와주는 그런 취지에서 이 걷기 행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후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한 달 2시간 그리고 $20라는 작은 마음이 모여 지난 19년 동안 지역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혀왔습니다. 아이들의 주말을 온기로 채우는 한인사회의 따뜻한 발걸음. 작지만 지속적인 나눔이 버지니아 지역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Radio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정치 성향으로 자신과 양극단을 이루는 강성 좌파 민주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회동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야당인 민주당 소속 맘다니 시장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1월과 시장 취임 직후인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과거 두 차례 회동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뉴욕의 시장 관저 그레이시 맨션에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위해 이날 뉴욕을 방문한 계기에 맘다니 시장의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그레이시 맨션을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시장은 오후 4시께부터 비공개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떠날 때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이곳에서 수많은 시장을 만났는데 훌륭한 분도 있었고 아닌 분도 있었다며 나는 당신이 훌륭한 시장이 될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덕담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가 나쁜 시장 또는 형편없는 시장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나는 그가 훌륭한 시장이 되길 바라며 그는 분명히 좋은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대화의 주요 초점이 뉴욕에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할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며 뉴욕 퀸즈의 철도 차량기지와 정비창이 있는 써니사이드 야드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큰 사업이라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수많은 연방정부 승인과 아마 어느 정도 연방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엔 성공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써니사이드 프로젝트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요소가 상당한 비중으로 포함돼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뜬 뒤 기자들과 추가 문답을 나누면서 IT 출신 이민자들의 임시 보호 지위 종료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T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TPS 프로그램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 도시에서 중요한 공동체 중 하나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그들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도 안정을 빼앗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민 문제 등 많은 사안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뉴욕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와도 계속해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한남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5월 22일 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제4회 미 동부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오는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자리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 PGA의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10,000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가티 골프 동호회 김인덕 회장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요리사에 5만 가지 소스좌가 있다면 잡지사엔 5만 가지 오해를 풀어주는 역사좌가 있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2: 반갑습니다. 자, 역사적 인물의 오해와 진실을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풀어보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인물은 과연 어떤 오해에 시달리고 있을지 오늘의 주인공을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네, 그 오늘 말씀드릴 인물은 오해와 이해 사이에서 한번 청취자분들께서 또는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허균.
2: 허균입니다. 홍길동전 허균.
3: 홍길동전의 저자로 알려진 허균인데요. 네. 이제 이 허균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조선시대의 광해군이라는 폭군에 대립해서 혁명을 꿈꾸던 인물, 그렇지만 안타깝게 쓰러져간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네. 더불어서 누이 헌안설헌도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불운한 천재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 사람의 이름을 알 수밖에 없는 게 동네 주민센터 가면은 그 이렇게 무슨 서식에 쓰면
2: 이름 적을 때
3: 그 그렇죠, 밑에 그렇죠. 홍길동이라고 그렇죠. 해야 돼서 그렇죠. 실제로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소설 속 홍길동전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허균까지 떠올리게 된다는 점에서 허균은 우리나라에서만 모르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저자로서의 허균의 지위는 탄탄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몇몇 연구자들이 과연 그러한가?
2: 그래요?
3: 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거꾸로 어떻게 해서 허균이 홍길동전의 저자로 알려지게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신다면 더불어서 혁명가로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허균의 사상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그가 남긴 저작과 그다음에 후대의 평가를 통해서 들어보신다면은 조금 더 이제 허균이라는 인물에 좀 가까워지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2: 뭔가 제 머릿속에는 다재다능한 천재이면서도 약간 문제적 인물 이런
3: 그렇죠.
2: 이미지가 좀
3: 괴팍하면서
2: 괴팍한 이미지. 홍길동전의 저자로 알려진 그리고 헌안설헌의 동생인 허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허균의 일생부터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3: 네, 그 허균은 이제 양천호 씨 명문가의 그 그러니까 가문에 속해 있던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자칫 이제 허균을 뭐 서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2: 본인은 홍길동이 아니에요.
3: 그렇습니다. 예. 본인은 홍길동이 아니고 이제 소설 속의 주인공이 홍길동인데요. 아버지는 이제 초당 허엽이라는 분으로서 당시 이제 동인의 영수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2: 초당 승도말대 초당인가요?
3: 맞습니다. 아. 초당 마을이 이제 허균이 처음에 이제 뭐 허균은 이제 교산에서 태어났지만 누이와 함께 살았던 공간이 이제 강릉 경포군 네, 그 마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초당 마을이라고 부르는데요. 허균 자체는 그 강릉에서 잠깐 북쪽인 사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야트막한 언덕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거 용 닮았다. 그래서 용을 가리키는 낱말 중에 하나가 교자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거는 교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동네에서 태어난 허균은 교산이라는 호를 자기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균을 가리킬 때 교산, 허균
2: 그러네요.
3: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교자가 교령의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무기의 뜻도 있습니다. 용이 되지 못한. 하늘로 승천을 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용이 되는데 거기를 올라가지 못한. 그랬던 이무기의 어떤 글자의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허균을 그 교산과 빗대어서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2: 느낌이 복합적이네요.
3: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성공하지 못한 안타까운 비운의 천재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데요. 네. 형제로는 이제 이복형인 허성, 그다음에 동복의 형 허봉, 그다음에 동복의 누나였던 허난설은 이렇게 있었고요.
2: 네.
3: 어려서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27살 문과에 급제를 했으니까 굉장히 수재였고 탁월한 인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관직을 역임하는데 문제는 탄핵당하고 또 복귀당하고 탄핵당하고 복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의 이유가 보통 뭐 부정부패 이런 거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이제 탄핵의 이유를 보면은 예를 들어 국상 중에 기생과 가까이 했다.
2: 예, 쾌락주의자야.
3: 네. 아니 유학자가 갑자기 승려들하고 지내더니 불교에 심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성리학자의 궤도에 벗어나 있었던 인물. 그래서 이제 그 허균을 이제 양명하게 영향을 받았던 인물로도 평가를 받는데요.
2: 네.
3: 이렇게 해서 탄핵을 받았는데 또 바로 복직이 됩니다.
2: 네.
3: 그 얘기는 실력이 탁월했다거나
2: 능력은 있어.
3: 또 한편으로 행정에 대한 어떤 탁월한 어떤 감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2: 그럼 역적으로 몰려서 죽는 거죠?
3: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허균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특히 광해군이라고 하는 조금은 모순된 성격을 가지고 있던 군주. 때에 따라서는 좀 허균하고 좀 잘 맞을 것 같은 군주가 광해군인데 그 광해군이 너는 천지간의 괴물이다. 일괴물이다.
2: 라고 했어요?
3: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대체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희첨과 함께 대북 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 유학자들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들은 짐작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폐모론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2: 폐모론
3: 임목 대비를 이제 폐서인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 윤리로 볼 때 어떻게 왕의 어머니를 폐모를 시키느냐?
2: 임목 대비가
3: 영창대군의 어머니.
2: 영창대군의 어머니
3: 선조의 후 계비.
2: 선조의 계비.
3: 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갖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당시 칠사의 난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도적들과 영모가 연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루되기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2: 네.
3: 결국 그런 가운데 반대파였던 기준격의 상소,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기 측근이었던 현흥민의 남대문 경문 사건. 이 사건으로 결국은 역적의 혐의를 쓰게 되고 그리고 능지처사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허균은 굉장히 탁월한 인재이며 또 때에 따라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인물인데 안타깝게 시대를 잘못 만났고 자신의 선택을 잘못해서 비극을 맞이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2: 그렇죠.
3: 이런 부분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뤄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의외로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내용.
3: 네.
2: 허균에 대한 진실과 오해 알아볼 텐데요. 근데 일단 이것부터 좀 풀고 싶어요. 허균 하면 일단 홍길동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근데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허균이 쓴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 그렇죠. 이 얘기는 한 15년, 20년 정도부터 학계에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은 일정 부분 수용을 했지만 또 전면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그래요.
3: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백과사전류를 보면은 홍길동전 하면 허균이 지은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한글 소설 또 최초의 한글 소설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약간씩 사전마다 뉘앙스가 좀 다른 것들은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뉘앙스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 개운하지가 않구나.
3: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개운하지 않은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개운한 거는 허균이 지은 문집 안에 홍길동전이 딱 들어가 있다.
2: 그러면 뭐
3: 깔끔하죠.
2: 이건 내가 쓴.
3: 내가 쓴을 넘어서서 이걸 더 이상 제가 여기 꺼내 갖고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2: 그렇죠,
3: 일이 돼 버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홍길동전이 이제 어떻게 처음 허균이 쓴 소설로 전해졌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 좋습니다.
3: 허균이 이제 홍길동전의 저자라는 근거는 거의 비슷한 시기이지만 허균의 제자 그렇지만 나중에는 반대당 서인 쪽으로 돌아섰던 이식이라고 하는 문장가의 책에서 등장을 합니다. 네. 그 문장가의 저작을 모은 책을 보면 택당별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런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전하기를 수호전, 그러니까 수호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8 영웅이지만 도둑들의 이야기잖아요.
2: 아, 그렇죠. 어쨌든.
3: 네. 네. 이 수호전을 지은 사람은 집안 삼대가 벌을 받았으니 도적들이 그 책을 이제 떠받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중국에 전해지고 있는데 네. 허균과 박엽 등, 그러니까 네. 박엽은 이제 허균의 측근입니다. 그 책을 좋아해서 거기에 나오는 도적의 별명, 뭐 노지심, 뭐 이런 것들이겠죠.
2: 아,
3: 급시우,
2: 노지심,
3: 송강, 뭐 이런 또 어떤 구체적인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도적의 별명을 차지하고, 야 너는 급시우야, 너는 뭐 노지심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2: 아, 허균과 박엽이 수호전 보면서 그러고
3: 네,
2: 놀았다.
3: 네, 그렇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2: 좋아했다.
3: 네, 이렇게 장난을 했고 네. 허균은 또 홍길동전을 지어서. 수호전, 그러니까 수호지에 비겼는데 네. 그 물이 서양갑, 심우영 등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네. 칠서의 난에 연결된 인물인데
2: 예.
3: 이 책을 보고 행동을 실천하다가 역적으로 분쇄되었으니 그리고 허균도 나중에 반역죄로 처형되었으니 이는 수호전을 써서 벌을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심한 죄를 저지른 거다.
2: 심한 죄를 저질렀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라고는 돼 있네요.
3: 그렇죠.
2: 이식의 기록에는.
3: 그러니까 이제 이식이라고 하는 인물의 기록에 보면은 이제 역적 허균이 왜 역적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둑들이 나오는 수호지, 즉 반역자들이 나오는 건데
2: 네.
3: 그 내용을 즐겨서 그와 비슷한 책인 홍길동전을 써놓고 나 이 책 써서 이거 두 책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홍길동이 허균이 주장을 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 네.
3: 이제 그럼 먼저 그 문장에 나오는 앞에 서양갑 심우영이라는 인물이
2: 네,
3: 어떤
2: 뭐
3: 사건과 연결된
2: 칠서의 난이라고 하셨나요?
3: 그렇죠.
2: 예.
3: 이게 이제 1613년 그 허균이 죽기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칠서는 일곱 서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자는 명문가의 자식인데
2: 첩의 소생이죠.
3: 첩의 소생이죠.
2: 그렇죠.
3: 그러니까 출세가 막혔어요.
2: 네.
3: 어려서 형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형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2: 그렇죠.
3: 나을이라고 불러야 돼요.
2: 형을.
3: 그러니까 호부호형을 못했던 일곱 명인데 네. 공부는 굉장히 잘했고 집안도 넉넉한 사람들인 거예요.
2: 그렇지. 네.
3: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허균하고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2: 네.
3: 그런데 이들 칠서가 어느 날 도둑이 되어서 잡힌 겁니다. 문경세제에서 은을 들고 나르던 상인을 죽이고 그 은을 700냥을 탈취했던 사건이 이제 보고가 돼서 올라옵니다.
2: 그랬어요.
3: 그러니까 일단 일종의 강도 살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강도 살인 사건이면은 야, 너 왜 강도했어? 너 살인 사건했어? 이렇게 가면 되는데,
2: 네.
3: 근데 이 사건이 갑자기 역모로 변하는 거예요. 야, 니네 그 은 모아서 뭐 하려고 그랬어? 은 700냥 가지고.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은 있는 집 자식들이니까 이게 강도를 했던 이유는 뭔가 다른 이유였던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점이 어떻게 만들려면은 그 돈은 역적 모의를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데
2: 쿠데타 자금.
3: 그 쿠데타 자금을 얘네들이 앞서서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잡힌 거다.
2: 그렇게
3: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박응서라고 하는 인물이 이거를 이첨하고 짜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2: 네.
3: 술술 불어버립니다.
2: 아, 박응서는 칠서 중 한 명이에요.
3: 칠서 중 한 명인데
2: 근데 다 불어요?
3: 그러니까 일종의 예. 이제 그 폴리바게닝을 한 거죠. 나 이거 해주면 풀어줄 거야.
2: 그렇죠.
3: 그래서 실제로 박응서는 풀려납니다.
2: 아.
3: 그래서 도망간 한 명 빼고 나머지 다섯 명은 능지처사를 야. 당하게 되는 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네. 이제 당연히 역모로 이들이 처벌을 받으니까 이들이 이제 역모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임모광우의 아들이었던 영창대군을 옹립해서 그리고 그거를 주장한 게 누구냐. 영창대군이 스스로 옹립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임모광우의 친정아빠였던 김제남이다. 그래서 김제남과 영창대군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
2: 아, 그렇게까지 돼요? 네. 엄청 큰 사건이네.
3: 엄청 큰 사건으로 이게 비화가 되는 거예요.
2: 그렇게 그러니까, 박응서가 진술을 한 거예요.
3: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임모광우도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네. 광희군이 굉장히 바랐던 일이기도 하잖아요. 자신의 왕위를 계속 노리는 인물이 그렇죠. 사실은 영창이었으니까.
2: 조금 냄새 나는데 이거.
3: 그러니까 이때 근데 문제는 가장 친했던 인물이 이런 그 서양갑, 아까 바로 나왔던 네, 서양갑이랑
2: 칠서들. 예.
3: 칠서랑 친했던 게 허균인데 허균의 이름이 안 나와요. 문제는 이 중에 심우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이 심우영이 이식하고 친해요.
2: 네, 아까 이식은 그 기록 쓴 사람입니다.
3: 그렇죠. 예. 그 이식이라는 그 허균의 제자였지만 허균과 당을 달리했던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나중에 심우영 집을 뒤졌는데 네. 여기서 편지 세 통이 나온 거예요.
2: 압수수색했는데. 허균의 편지?
3: 아니. 그 이식의
2: 이식, 이식과의 편지.
3: 그러니까 이식은 이제 이 상황에서 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허균은 아마 이첨이 뒤를 봐준 것 같고 네. 이식은 이제 스스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허균하고 관련 없다. 그리고 서양과 무리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 기록을 작성을 한 겁니다.
2: 아까 그럼 읽어주신 그 기록이 이식이 허균이랑 선 긋는 기록이에요?
3: 선 긋는 기록이에요.
2: 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 수호전, 홍길동제 이런 불운서적 읽으면서 쓰고 읽으면서
3: 일찍이 나는 그들이 선비가 아닌 줄 알았다. 그들하고 어울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우연히 같이 그 부임지에 갔었을 뿐이고 초대하는데 안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난 그들을 선비로 알지 않았고 그들은 일찍이 내가 불운한 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심우영을 포함한 칠서하고도 나는 관계가 없고 허균하고 나를 묶으려고 하는데 묶지 마라. 네. 라는 뉘앙스가 이 책에 강하게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내용들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우리가 아까 허균이 이제 문초를 당해서 죽을 때 약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네. 선고문이 없어요.
2: 아, 그래요? 절차가
3: 결심공판 하고 나서 구형을 하고 그다음에 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선고 없이 얘는 사형이야 그러고 바로 죽형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때 홍길동전이 있었다면 네. 너 이런 책 썼지? 홍길동이 뭐하니 지금?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잖아. 넌 혁명가 아니야?
2: 아, 그렇게 허균을 무조건 있었으면 올라맸을 텐데.
3: 그렇죠. 올라맬 수 있는 최고의 증거가 홍길동전이에요.
2: 그런 기록이 없는 거죠.
3: 그런 기록이 전혀 없죠.
2: 그러면 그것은 허균이 홍길동전의 저자가 아닐 것이라는 어떤.
3: 그러니까 당대의 허균하고 홍길동의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상황을 보면 이식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이첨이 이 내용을 알았으면 이거를 의금부에다가 툭 던졌을 거고 네. 의금부도 조사를 통해서 뭐야, 허균이 이런 소설을 썼어? 그럼 보십시오. 네. 허균은 처음부터 역모를 생각하고 이 소설을 쓴 겁니다. 홍길동이 호부호양 못한다고 이게 불만 세력 아닙니까?
2: 그렇죠.
3: 이런 불만 세력은 없애야 됩니다.
2: 아, 이식이 이거 좀 수상한데요?
3: 그러니까 네.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홍길동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면 당대 홍길동전은 무엇이며 그러면 이식이 그렇다면은 이 홍길동전을 언급한 그 본령은 뭔지 이제 그거를 찾아볼 필요가
2: 홍길동전이라는 어떤 그 책이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긴 있었을 텐데.
3: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홍길동전이라는 책이 한번 이렇게 이식의 입에서 나왔으면 이게 네. 대출의 1620년, 30년 그 즈음의 기록이거든요.
2: 네네.
3: 그러면은 네. 한 1660년 아니면 1700년쯤에 홍길동전에 대한 기록을 누군가가 찾아내야 될 텐데. 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2: 그게 없다.
3: 네. 그래서 네. 그 홍길동전과 관련해서 네. 그 한참 뒤에 네. 비로소 이런 책을 허균이 썼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네. 등장을 하는데
2: 한참 뒤에? 예.
3: 네. 네. 한 50년 전.
2: 네네네. 150년 뒤에 홍길동전을 허균이 썼다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다.
3: 들은 적이 있다.
2: 예, 예, 예. 이것도 신기하네.
3: 이런 기록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바로 이제 그 해동이적보라는 홍만선의 문집인데요. 이 문집은 홍만선의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하니까 홍만선이 쓴 책이 아니라 이 책의 편찬 책임자였던 황윤석이 이 기록을 썼고 나중에 황윤석은 자신의 기록이었던 이재남고에도 이 기록을 쓰거든요.
2: 네.
3: 근데 여기 1768년에 이 해동 이적보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 이후의 것으로 보여지는데
2: 그러네.
3: 여기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 전기에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있다.
2: 조선 전기에
3: 있다. 네. 정승 홍일동의 서재, 그러니까 그 서자 동생, 서자 동생으로 장성에 살았다. 제주와 기상을 자부하면서 국법에 구애되어 나아가지는 못했다. 네. 그러니까 국법이라는 건 서자니까 서울 근거에 의해서 관직에 나아가지는 못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막 여러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해외로 달아나 스스로 왕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기록이 전해진다.
2: 율도국이죠. 그렇죠.
3: 그래서 이는 허균이 지었다고 하지만 나는 그러니까 네. 황윤석의 기준으로 보면은 전하는 말은 믿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2: 찝찝하게 끝났네요.
3: 그래서 네. 이제 이 관련된 홍길동과 지금 홍일동이 나왔잖아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이제 홍길동과 네. 홍일동의 내용은 이제 찾아갈 수가 있어요.
2: 네. 홍일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사람인가요?
3: 실존 인물입니다.
2: 아, 그래요? 예.
3: 그래서 홍일동은 그 1426년에 죽었던 홍상길의 아들로 파주 사람입니다.
2: 네.
3: 그러니까 이제 이 홍일동이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그의 서재로 그러니까 서자로서 동생 호부 형을
2: 서재. 예. 예.
3: 그러니까 홍길동이 형이라고 부르고 싶어했던 그렇죠. 그 인물이 이제 홍일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기록이 쭉 사라졌다가 갑자기 연산군 때 홍길동 기록이 막 등장을 해요.
2: 연산군 때.
3: 예, 1500년에 이제 홍길동이라는 도적이 막 여기저기서 그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2: 네.
3: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아까 1426년에 그의 아버지 홍상길이 죽었잖아요.
2: 네.
3: 그러면은 1500년이면 74살, 최소 74살? 보통은 80대로 봐야 되는데 네. 이때 80대 도적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2: 아까 그 홍일동과
3: 동생.

0: 홍길동
1: 네.
0: 전을
1: 네.
0: 지은 게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적지 않았을까?
1: 만약에 지었다면?
0: 연산군 때.
1: 허균이 지었다면?
0: 그렇죠. 어. 그러니까 허균은 실제로 그 홍길동 말고도 한문소설로서
1: 네.
0: 영웅설화 같은 이야기들을 몇 개의 소설을 짓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거기에 이 홍길동도 약간 그 자신의 어떤 그 가상의 내용들을 덧붙여서
1: 네.
0: 소설처럼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소설 홍길동전하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책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요.
1: 근데 아직 이 정도 만들어서는 허균이 홍길동전의 저자라는 확실한 물증이 안 나온 느낌인데.
0: 그렇습니다.
1: 근데 어쩌다 현대에 들어서 허균이 홍길동전의 저자다 이런 인식이 굳어지게 됐을까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 허균 홍길동전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소설 홍길동전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1: 네네.
0: 그런데 이제 1920년대 일본의 학자였던 다카시 토오루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 문학을 연구하면서 이제 쭉 평전을 씁니다. 그래서 조선 문학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쓰다가 허균에서 아까 그 이 시계 택당집에 보면은 택당별집에 보면 홍길동전을 지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에다가 앞에 이 사람이 뭘 붙이냐면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 전.
1: 아, 이때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수식어가 네, 붙어요.
0: 그전에는 그냥 홍길동전이었다가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이때 알려지게 되고 이게 재인용되기 시작합니다.
1: 예, 예, 예.
0: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1: 네.
0: 최초의 한글 소설의 저자는 홍길동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이제 문제는 홍길동전의 장길산이 나오거든요.
1: 아, 실제 홍길동전의 장길산이 나와요?
0: 한글 소설 안에 장길산이 나와요. 장길산은 훨씬 후대 인물이에요.
1: 세계관이 왜 그렇게 되죠?
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 광해군 때 있지도 않았던 장길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1: 왜 인꺽정도 넣지 왜?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인꺽정은 들어가도 돼요. 명종 때 사람이.
1: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정확히 짚어주시네.
0: 네.
1: 예.
0: 그러니까
1: 네네네.
0: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1: 네.
0: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저자는 일단 아닐 걸로 보여지지만 홍길동전이라는 책은 쓴 걸로 추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0: 네.
1: 학계에선 대체로 어떤 입장인가요?
0: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이식이라는 인물이 물론 자기 변호를 위해서 그 택당별집에 그런 내용을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이식은 홍길동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그게 소설 홍길동전이 아닌 전기집 그러니까 일종의 도둑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거나
1: 네.
0: 조금 더 나아간다면 한문소설 로서의 홍길동전을 썼는데 그걸 어느 누군가 18, 19세기에 한글로 번안을 해서
1: 아,
0: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대중들이 한글로 이렇다더라
1: 있었습니다.
0: 저렇다더라 하면서 읽어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였거든요.
1: 네.
0: 이만한 저본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그걸 번역해서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1: 네.
0: 허균은 한글을 잘 쓰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그의 저작에는 한글로 된 것이 거의 없어요.
1: 아,
0: 시 한두 편을 제외하고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설로 이때 썼다라고 할 정도만큼 한글로 소설을 썼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학계에서는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은 것은 맞는데 한글 소설 홍길동전과 같은 지금의 책은 아닐 것이다.
1: 가 대체적인 시각으로
0: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홍길동전의 저자는 그 지은이는
1: 허균으로
0: 나오지만 그 홍길동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홍길동전이 아닌 그 다른 홍길동전이거나
1: 네.
0: 아니면 저본이 된 한문본이거나
1: 네.
0: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반박하는 이론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이 시기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부정할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보는 게 맞고 무엇보다도 이 홍길동전의 세계관이
1: 네.
0: 허균의 사상과 통한다.
1: 사상과 통하고 뭐 세상을 바꾸려는 듯한 그런
0: 의지.
1: 모습. 마치면서 예, 허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 처음에 우리가 역사 인물을 만나게 되는 거는 보통 동화책이나 이제 교과서에서 만나게 되는데 단편적인 어떤 몇 개의 사건 또는 평가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그의 삶은 다방면으로 여러 부분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또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인상이 그대로 가는 인물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거나 조금 더 복잡한 내력을 가진 인물들도 많고요.
1: 네.
0: 더 나아가서 그 평가를 가지게 된 배경도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1: 네.
0: 무엇보다도 뭐 착하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그 다음, 이렇게 평가하는 인물은 이제 그 다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0: 착하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나쁜 내용이 나오면은 일부러 외면하게 됩니다. 근데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좋은 의견들이 등장을 하면은 그것도 외면하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 역사 인물을 제대로 보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 사람은 이런 것도 했네, 이런 것도 했네, 이런 것도 했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인물상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역사의 인물에 대한 생각은 우리 주변과 동일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젊었을 때 모습과 그다음에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이 다르고 또 친구들하고 있을 때와 또 공적인 영역에서 있을 때 모습이 다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쉽게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허균 역시도 앞으로 이제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될 복잡한 인물,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내력의 일부를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 그렇습니다. 후손들에게도 참 특별한 인물로 느껴지는 사상가이자 혁신가이자 뭐 때로는 맛칼럼니스트였던 허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광희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 끝모를 하나만 더. 최근엔 더군다나 스킬까지 장착해서 구독자들을 딥러닝 시키는 분이죠. 숨쉴 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은 CES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S는 매년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건지 그 이벤트의 중요성,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5: CES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를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고 해가지고 소비자 전자제품 쇼, 박람회. 뭐 그런 식으로 나왔던 행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부터 이거를 계속 하면서.
1: 오래됐네.
5: 뭐, 빌 게이츠, 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신제품을 막 소개하고 새로운 기술의 뭐, 미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뭐, 이랬던 곳이기 때문에 네. 역사, 신기술에 대한 역사와 전통도 일단 되게 뿌리 깊은 그런 무대입니다.
1: 네.
5: 더군다나 이제 규모가 점점 커져가지고
1: 그러더라고
5: 지금 막 초대형 행사가 돼버렸어요.
1: 진짜?
5: 엄청나게 거대한 행사가 된 상태입니다.
1: 우리나라에서만 몇백 개씩 가던데.
5: 네, 더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떨 때는 막 1,000개 업체가 참여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1: 예, 깜짝 놀랐어요.
5: 이번에도 800개 이상 참여했을 거예요. 예. 부스 많이 차릴 때 이제 1,000개 차릴 때도 있을 정도로
1: 진짜 다 가네,
5: 엄청나게 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네. 우리나라 기업보다 더 많이 기업이 참여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하는데 중국 기업은 그거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당연히 미국에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행사거든요. 네. 당연히 미국에서 하는 행사니까 미국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 세계의 2대 강대국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막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한국에서 특히 관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고 우리나라가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잖아요.
6: 그렇죠. 네,
5: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미래, 기술 동향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도 시선이 좀 많이 쏠리는 그런 행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 네.
5: 세계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4,3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 그럼 우리나라 기업 비중이 되게 높은 편이네.
5: 그렇죠.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7: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5: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수출이나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크냐라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진짜 좀 약간 뭐 이 정도야?
7: CES에 관심이 많아.
5: CES를 약간 KES로 바꿔야 되는. 요즘은 CES, 네. Consumer Electronics Show라는 거를 쓰지 않습니다. CES가 Consumer Electronics Show의 약자라서 CES라는 뜻이 아닙니다라고 CES에서는 이야기하고
7: 바뀌었어요?
5: 있습니다.
7: 뭐 C가 뭐예요? 뭐
5: 그런 걸 하지 맙시다.
7: CBS인가?
5: 아직까지 안 정했습니다.
7: 예, 예, 예.
5: 참고로 그 미국의 방송국 CBS 있잖아요. 미국의 방송국 CBS가 간혹 CES에 참여할 때가 있어요.
6: 네.
5: 왜냐하면 뭐 이런 텔레비전 같은 데다가 아니면 뭐 스마트 기기에다가 그 방송국의 콘텐츠 같은 걸 이렇게 보낸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방송국 CBS도 간혹 CBS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6: 네.
5: 관심을 많이 끄는 그런 행사입니다.
7: 네. 잡다한 지식사전이잖아요.
5: 네네.
7: 그래서 이번 CES에서 그렇게 막 기사 피지컬 AI만큼 막 주목을 받진 않았지만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셨던 잡다한 기술들, 뭐 신기술들, 미래 기술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이것도 사실은 조금 피지컬 AI스러운 건데요.
7: 아, 그래요? 예.
5: 근데 이제
7: 뭐죠?
5: 로봇 청소기. 사실은 작년 CES에서 이제 로봇 청소기를 돌리면 로봇 청소기를 돌려보면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요즘은 뭐 걸레질도 해 주고 먼지 이런 거 깨끗하게 치워 주잖아요. 네. 로봇 청소기 돌리려면
7: 양말 줘주는 애
5: 항상 그래
7: 맞다
5: 널브러지는 거를 치우는 게 되게 귀찮단 말이에요.
7: 그렇죠, 그렇죠.
5: 그게 귀찮아서 로봇 청소기를 예, 예, 돌리는 거를 미룰 때가 많이 있는데
7: 예, 예. 예,
5: 작년에
7: 중국
5: 팔이 달려가지고 예. 널브러져 있는 거를 좀 치워줄 수 있는 예, 기능이
6: 팔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예,
5: 비교적 원시적이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어쨌거나 그걸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어요. 저거를 해소를 해줄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지, 해가지고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국 회사에서 두 군데 이상에서 이거 같은 기능을 가진 거를 출시를 했던 것 같은데 로봇 청소기를 운항을 하면서
6: 네.
5: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로봇 청소기가 나올 때 우리나라에 조금 이야기가 많이 됐었던 게
6: 네.
5: 문지방 탈없는 기능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7: 이거 중요하거든. 네.
5: 방마다 옮겨다니면서 로봇 청소기를 네. 돌리기 귀찮은
7: 그거 못하면 계속 받고 있어요.
5: 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문지방 넘는 기술에서 한 번 더 발전해가지고 이번에 계단을 올라가는 로봇 청소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를 안정적으로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6: 네.
5: 계단 자체를 닦습니다. 계단 자체를. 왜냐면 청소기니까.
7: 가는 김에.
5: 계단 자체를 닦으면서 1층, 2층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한다.
7: 좋은데?
5: 특히나 미국에는 2층 집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6: 예.
5: 그렇다 보니까 이거 한번 돌려놓으시면 1층, 2층 다 돌아다니면서 청소한다고.
7: 좋은데?
5: 예, 그런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6: 네.
5: 특히나 이제 미국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제 귀찮았던 분들 꽤나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1층만 돌리고 2층에 가려면
7: 들고 가야죠.
5: 계단까지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정말 귀찮았는데 그래서 막 2층만 더럽고 이런 분들 꽤 계셨는데 이제는 한 방에 해결되고 그냥 외출하고 오면 다 치워지는구나.
7: 좋다 이거는.
5: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사실 기능이 좀 완벽하진 않아요. 사실 뭐 방문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사람이 연구 많이 해요.
7: 그러네 그러네.
5: 요즘에 이제 방문에 도어락 같은 거 방문뿐만 아니라 현관문도 도어락 이런 거 많이 설치하잖아요.
6: 네.
5: 그래서 이제 문하고 스마트 시대니까
6: 네.
5: 문하고 로봇 청소기가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집에 10대 어린이가 나 엄마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문 안 열어줄 거야
6: 네.
5: 라고 하고 있는데 네. 청소기가 올 때는 문이 저절로 열린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겠다 이런 구상만 나오고 있거든요.
6: 예.
5: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중국 청소기 업체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산업의 큰 흐름 같은 것도 되게 작년에 이어서 강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6: 네.
5: 중국의 이런 업체들이 전형적으로 시장에 파고드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7: 어떤?
5: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라는 거를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전에 처음으로 세상에 보여줘가지고 되게 신선하다. 기능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감동을 많이 줬던 업체는 사실은 미국 업체였거든요. 미국에서 IT 이런 거를 잘하는 분들이 미국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6: 네.
5: 좀 이렇게 비싼 제품이지만 청소하는 거 귀찮을 때 이거 돌리면 좋다라고 하면서 팔릴 거다. 뛰어난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 뭐 뛰어난 이런 IT를 충분히 이용을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면 팔릴 거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업체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투자도 엄청나게 받으면서 거대 기업이 돼가지고 치고 나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스타트업이 시장을 훅 휩쓸고 있었던 네. 시대가 있었고 네. 그걸 보고 아, 로봇 청소기가 좋구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자업체들도 로봇 청소기를 만들면서 좀 따라갔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보고 중국 업체들이 수개 요즘에는 수십 개의 중국 업체들이 우리도 로봇 청소기 우리도 로봇 청소기 하면서 막 뛰어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중국 제품이니까 기능이 조금 떨어져도 싼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파고든다. 왜냐하면 초창기만 해도 로봇 청소기에 기대하는 그 눈높이가 높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예. 사람이 그래도 청소해야지.
7: 대충만 해도 신기하죠. 어, 예.
5: 처음에는 뭐 물걸레로 닦는 거 이런 거 상상도 안 했거든요. 맞죠, 사람들이. 맞죠. 예. 요즘처럼 뭐 청소를 다 한다. 먼지를 뭐 알아서 버려주고 온다. 이런 거 초창기에 사람들이 생각도 안 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 기능에 대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로봇 청소기가 미국 스타트업에서 처음 출연했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에 뭐 명가 이런 회사도 없었어요. 아~ 로봇 청소기가 세상에 처음 나왔는데 명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다 보니까 뭐 로봇 청소기 처음 만든 업체도 낯설어 보이는 업체고 중국에서 중국에서 새로 나온 업체도 뭐 새로운 낯선 업체인데 네. 뭐 이것도 사보고 이것도 사볼까? 어차피 믿음직하지 않은 제품인데 기왕이면 중국 업체의 가성비 좋다는 거 싼 거 한번 사보고 쓸만하면 다음에 바꿀 때 뭐 좋은 고급 제품 사지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7: 중국이
5: 이 브랜드를 별로 안 따지는 성능을 크게 안 따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따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좀 경쟁을 할 수 있게 됐죠. 중국에서 급격하게 발전하는 다양한 IT 분야의 그런 기술들 네. 이런 것들 다 심고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다양한 전자 구동 부품들, 전기 구동 부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품 업체들,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뛰어들겠다는 수많은 그런 젊은이들, 뭐 기술자들 스타트업 하겠다는 사람들 우글우글 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나도 로봇 청소기 하다 보니까 로봇 청소기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갑자기 쑥쑥 중국 업체들이 자라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로봇 청소기 바람을 처음 일으켰던 미국 회사는 이 회사가 막 파산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뉴스 장면만 한번 들어갔었고 예, 예. 굉장히 힘들게 막 돌아가고 있는 판국인데 중국 업체들은 그 치열한 중국 내의 경쟁 속에서 훅훅 치고 올라가지고 지금은 세계 로봇 청소기 시장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네. 그래서 로봇 청소기 중에 제일 좋은 제일 고급 제품을 산다라고 하면 요즘은 한국 소비자들이나 미국 소비자들도 중국 제품을 한번 보는 예. 그걸 먼저 보는 이런 예. 세상으로 바뀌었거든요.
7: 흐름이 바뀌었어요.
5: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이걸 이제 이거를 이렇게 뭐랄까요 돌파구로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전자 제품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 최고 제품을 만드는 이 중국 회사인데 아. 다른 전자 제품도 한번 안 사보시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프리미엄이에요. 이러면서 막 그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관련된 분야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면서 다양한 전자시장을 파고들어온 이런 거를 전략을 잘 쓰고 있는
7: 그러네요.
5: 그런 분위기가 이번에 청소기에서도 잘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7: 예, 예.
5: 하나.
7: 신기술? 다른 신기술?
5: 하나면 연결되는 걸 하나.
7: 아, 청소기?
5: 하나만.
7: 하십시오. 예, 예.
5: 이번에 CES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좀 보이긴 했었는데 네네네. 이런 작전으로 또 깊이 파고들어온 중국 회사의 어떤 빛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네. 드론입니다, 드론.
7: 드론.
5: 드론도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이럴 때 네. 아, 드론이 하늘을 더 잘 날아다니고 특히 드론에 장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드론이 점점 더 쓸모가 많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20년 전에 꽤 나왔었었죠. 네. 그렇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드론은 좀 장난감 같은 거였습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날려보는 거. 공중에 올라가지고 공중에서 내려다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 찍어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네. 장난감 비슷하게 나왔던 제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 회사들이 원래 장난감 이런 거 잘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난감처럼 만드는 드론 우리도 만들어보지 뭐라고 해가지고 드론 시장으로 중국 제품들이 막 파고들어온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드론은 중국이다. 드론은 중국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그쪽에서 점점 더 키워나가지고 네. 원래 드론을 잘하고 있던 뭐 미국 업체들, 뭐 한국 업체들 이런 업체들 다 눌러버리고 유럽 업체를 다 눌러버리고 중국 회사들이 처음에는 간단한 장난감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워낙에 많이 팔리고 팔리면 그 돈과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감 같은 드론에 장난감 같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촬영용 드론은 중국 제품이 쓸만하다 이런 수준을 갖고 촬영용 수준은 중국 제품이 거의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수준을 나가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카메라를 드론 회사에서 중국의 드론 회사에서 우리 회사 카메라 믿을 만한 거 아시죠?
7: 프리미엄 브랜드
5: 라면서 잘 파는 쪽으로 가고 있다가 심지어 근래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인식이 사라지진 않았는데 비행기라고 하면 되게 안전성이 중요하고 선진국들의 브랜드 가치가 큰 회사잖아요. 우리나라가 여객기를 타려고 딱 들어가면 뭐 프랑스 회사 제품, 미국 회사 제품 이런 게 우리 비행기다라고 해야지 아 타던 비행기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믿고 타잖아요.
7: 네.
5: 비행기를 탔는데 어, 비행기가 좀 못 보던 비행기인 것 같아. 그래서 승무원에서 이 비행기는 어느 회사에서 만든 비행기인가요? 프랑스 회사 비행기도 아니고 미국 회사 비행기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중국 회사 비행기입니다. 어. 라고 하면 지금까지만 해도 고객들한테 더 좋은 가치를 주는 느낌으로는
7: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5: 예, 많이 인식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항공 쪽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흥하지 못했어요. 근데 드론 쪽에서 처음에는 장난감 같은 걸로 시작한 거예요.
7: 예.
5: 근데 드론 쪽에서는 중국이 워낙 많이 치고 나가다 보니까
7: 연결되나?
5: 그 소위 말하는 드론 택시라고 하는 것들도
7: 아, 드론
5: 있죠.
7: 택시, 그렇지.
5: 예, 도시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처럼 예. 하늘을 나는 택시처럼 간단하게 전기로 날아가는 비행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드론 택시가 갖고 있는 그 위상이 세계에서 거의 제일 무겁다라고 할 수 있죠.
7: 네.
5: 우리나라에서도 한강변에서 드론 택시를 앞으로 시범 운행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띄우는 그런 시범으로 띄우는 드론 택시가 중국 제품인 네. 경우가 많습니다.
7: 아, 그래요?
5: 그래서 이런 항공업 쪽에도 뭐 비행을
7: 드론
5: 이용하는
7: 드론 택시의 1위가 되면 또 진짜 항공기 쪽으로도
5: 요즘엔 드론이 무기로도 많이 활용되는 세상이니까
7: 그렇죠, 그렇죠.
5: 이런 비행용 무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업체가 꽉 잡고 있던 시대가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게 고정관념이었는데 중국 업체들이 처음에는 장난감 같은 거 별거 아닌 거부터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드론의 강자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이런 경쟁자가 없던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시장까지 치고 나가는 전법을 쓰는 경향이 CES
7: 청소기처럼 되지 말란 법입니다.
5: 예, 드론이나 예, 청소기 예.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보였고 많은 그럼, 시장에서 이런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7: 중국 기업의 패턴이 있네요, 진짜.
5: 자동차도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쪽에서 비슷한 전략을 쓰는 것 같거든요.
7: 그 B사?
5: 뭐 그런 거. 예. 전기차라는 건 좀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7: 네.
5: 느낌을 받았습니다.
7: 그러네요. 이제 스마트폰 대신 스마트 안경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글도 개발 중이라고 하고 삼성도 이러면 내년 2017년에 출시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번 CES에서 비슷한 기술들이 좀 나왔나요?
5: 그렇습니다.
7: 스마트 안경?
5: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 기기가 좀 포화 상태로 가다 보니까 뭘 더 봐보자라고 하면서 뭐 새로운 걸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7: 그러니까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막 하는 그런 건가?
5: 그렇죠. 그런 거죠. 안경인데 이제 안경에 사람의 눈으로 보는 부분, 이 부분을 디스플레이로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
7: 네.
5: 뭘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를 꺼내가지고 보거나 아니면 뭐 찍어가지고 본다 이런 거를 따로 이렇게 어떤 추가의 행동을 안 하고도
7: 네.
5: 항상 눈에 걸치고 있으면서 작동을 하는 항상 내 옆에 있는 그런 스마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7: 그게 알 있는데 그게 뜬다고요?
5: 그렇죠. 알이 화면이 되는 거예요.
7: 눈 아프잖아요. 이러고 봐야 돼?
5: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따지는 거예요.
7: 예, 예, 예.
5: 어떻게 했을 때 눈에 제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뜨는 느낌으로 보일까. 초점 같은 게 어떻게 했을 때 제일 좀 방해가 안 될까.
7: 예, 예,
5: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렇지, 그 잘못 나온 제품 보면 말씀하신 대로 눈 아픈 경우 꽤 있어요. 어지러운 경우도 있고.
7: 일단 알 없으면 안 되네요.
5: 그거를 알 없으면 힘들죠.
7: 예, 예.
5: 근데 근데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7: 네? 이게 좋은 지적이에요?
5: 왜냐면, 알을 없는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부 회사에서는 이 안경 아래 띄우는 게 아니라, 눈의 망막 쪽으로 빛을 쏴주는 걸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7: 진짜 아이언맨처럼.
5: 네.
7: 이 앞에.
5: 그래서 막, 그런데, 네, 그런, 사실은 좀, 하다 보니까 나온 경향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는 사람들의 컴퓨터 같은 거, 휴대용 컴퓨터 이런 걸 많이 팔았는데,
7: 네.
5: 그거보다 요즘 스마트폰이 훨씬 더 많이 팔리는 판이죠. 근데 스마트폰이 뭐 미국 회사, 한국 회사 이런 스마트폰이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는데.
7: 네.
5: 그래서 이제 뭐 그 회사가 세상 세계 시장을 나눠 먹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왔던 게 10년 전인데 지금은 중국 회사들이 더 너무 많이 따라왔거든요. 세계 시장, 중국 시장에서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시장에서도 이제 중국 회사의 덩치가 너무 커졌거든요. 다른 데를 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뭐 시계도 한때 많이 팠었죠.
7: 시계도
5: 많이. 작년에는 반지를 좀 봤습니다, 반지.
7: 아, 스마트 반지.
5: 예, 시계보다 더 좀 가볍고, 더 오래, 더 좀 무리 없이 끼고 가고 있는 걸로, 작년에는 반지도 좀 파고 이랬었는데, 또 새로운 걸 파보려면, 안경으로 한번 파보자라고 해서, 이제 안경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편으로 보면 좀 뭐랄까요? 쓸쓸하다고까지는 아닌데, 이 기술의 부침이랄까요? 유행의 부침을 좀 볼 수 있는 걸로 좀 어떤 게 있냐면,
7: 네.
5: 코로나 시국, 그러니까 4, 5년 전 시기에 정말 유행처럼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7: 메타버스 휩쓸었던, 메타버스
5: 유행어로 아, 그래. 메타버스라는 말이
7: 뭐 메타버스 시대가 지금쯤이면 뭐 당연한 것처럼 네, 얘기했는데
5: 그래서 수많은 회사에서 엄청 아. 저커버그 회장님 막 회사 이름도 바꾸고 막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뭐 얼마나 된다 뭐 이런 게 사용 5년 전에 뜨거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이 그때에 비하면 쑥 들어갔죠.
7: 쑥 들어갔죠.
5: 훨씬 안 쓰이고 있어요.
7: 네.
5: 그나마 작년 CES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에 그게 아직 좀 살아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가상현실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작년 시장에 좀 이렇게 막 보이는 그런 게 작년 CES 좀 남아있었는데
7: 네.
5: 금년에 그 메타버스에 적어도 이 메타버스란 유행어 자체는 좀 이렇게 사그라든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해오던 기술 자체는 날아가지 않았다. 그동안 쌓아와서 발전시킨 그 유산은 그대로 남아서 간다. 라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CES에서 유행했던 이런 스마트 글라스 위주의 스마트 글라스즈 그런 안경 위주의 제품들이 메타버스의 유행이 한번 크게 타올랐다가 꺼진 그 후의 상황을 좀 보여주는 기기가
7: 진짜 대세가 될 수도 있죠.
5: 네, 뭐 이렇게 막 거대한 뭐 이런 VR 기기를 끼고
7: 네.
5: 막 가상 현실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헤엄을 치고 막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뭐 어떻게 하고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동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일을 하세요.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던 시대의 그 열기가 조금 사그라든다. 그건 조금 과할 수 있지만 과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거 좋아하시면 그거 하셔도 되는데
7: 아니,
5: 일상생활에서
7: 알겠습니다.
5: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안경을 쓰시면서 추가적으로 인터넷 세상에서 혹은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네. 정보를 부드럽게 어울리는 느낌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어떠냐 이런 쪽에 약간 그런 타협
7: 네,
5: 그런 느낌을 좀 볼 수 있는 제품이죠.
7: 알겠습니다.
5: 하나만 해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하나만
7: 현재 기술로 홀로그램도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5: 가능하죠. 네, 얼마나 또렷하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여주느냐의 문제지 홀로그램 기술도 이미 20년 전에 꼭 입체적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거 이런 거는 홀로그램으로 기업의 뭐 회의 장소나 연구실 이런 데서 꽤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체적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려면 뭐 비행기의 날개라든가 뭐 우주선의 어떤 그런 바람 맞는 부분 이런 거를 3차원적인 입체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잘 정확하게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야지만 제일 효율적으로 날아가겠죠.
7: 네.
5: 그런데 그거를 도면으로만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만 그려져 있는 2차원적인 종이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아, 입체적으로 실물을 만들어보면 어떤 느낌이야.
7: 그렇죠,
5: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7: 그렇지.
5: 이미 20년 전부터 그런 거
7: 그렇죠.
5: 홀로그램 같은 걸 띄워서 복원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는데
7: 하나만 더 하시죠.
5: 네.
7: 하나만 더 뭔가.
5: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한참 유행할 때, 네. 지금도 저는 이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한참 네. 유행할 때, 김상환 대표님이라는 분이, 사실 이 대표님이라는 분 제 친구예요. 네, 제 옛날 친구인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전 기억에 남아요.
7: 예.
5: 이분이 뭐라고 그 메타버스 한참 열기가, 아, 이분 어떻게 보면 내다보신 사람인 것 같아요.
7: 뭐라고
5: 이야기를 하셨냐면, 네. 메타버스라는 게, 네. 비유로 말하자면, 갑자기 과일이라는 게 없었는데 과일이라는 게 딱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와 세상에 과일이라는 게 있네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어 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사람들이 사과도 먹고 있었고 귤도 먹고 있었고 감도 먹고 있었고 딸기도 먹고 있었는데 아 이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더니 아 과일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에 되게 좋을 것 같다 유용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일의 시대가 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요즘의 메타버스 유행이라는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신 적이
7: 없던 있거든요. 게 새로 나타난 게 아니다
5: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그 비대면의 초연결의 이런 여러 가지 통신이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방법, 소비하는 방법이 바뀌는 그런 흐름을 좀 엮어서 말하다 보니까 좀 멋있게 말을 유행어가 필요해서
7: 네.
5: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경향이 강한 것이지 꼭 뭐 가상현실이 들어가가지고 그 새로운 걸 해야만 메타버스는 아니다. 그런 거를 이 김상환 대표라는 분은 강조를 하셨는데.
7: 많이 친한 친구인가요?
5: 초등학교 때 많이 친했어요.
7: 예. 오랜 친구네.
5: 그런데 그 흐름대로 정말 좀 온 것 같아요.
7: 예, 예.
5: 그렇습니다.
7: 네. 아, 그렇습니다. 뭐 기술을 소개해 주실 거 뭐 한두 개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실망한 기술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신선했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5: 예. 전체적으로 좀 악평을 받았던 기술류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7: 무슨 워스트 어워드 이런 것도 뽑더라고.
5: 네, 그런 것도 합니다.
7: 네, 네,
5: 그것도 이제 매년 해가지고 좀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네. 그러니까 보다 보면 좀 냉소적인 느낌이 저게 과연 필요할까 이런 느낌 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7: 예, 예, 예.
5: 근데 이번에 뭐 구체적인 어떤 회사 무슨 제품을 찍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7: 네.
5: 전체적인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뭐 사람 곁에 항상 있는 거 뭐 사람이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뭐 이런 류의 방송으로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제품들이 확실히 사람들이 보기에 좀 껄쩍지근하다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주변을 이런 식으로 항상 촬영하거나 항상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입수를 하는 형태의 그런 제품으로 전시를 한 게 있었거든요.
7: 네.
5: 근데 그 제품의 그 사용 약관, 네. 그거를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사용 약관의 문구 중에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과감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회사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시험적으로 나온 단계고 하다 보니까
7: 좀
5: 걱정되긴 했었겠죠. 야, 이 제품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여기서 무슨 개인 정보 때문에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어디까지 보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품을 출시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단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해놓고 출시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놓은 것 같거든요.
7: 네.
5: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를 지금 당장 사용한다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게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안 좋은 평을 받았던 제품들이 꽤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렇게 항상 뭐 요즘은 뭐 심심하면 다 카메라가 달려있고 네. 뭐만 하면 제품들이 막 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7: 그렇죠.
5: 자꾸 네. 뭐 요즘 이번에 무슨 제품도 나왔더라 무슨 뭐 커피 내리는 기계인데 예, 유럽 회사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커피 내리는 기계인데 말 걸면 막 대답하고 뭐 이런 거 나왔어요.
7: 예.
5: 막 다 뭐만 하면 인공지능하고 연결해가지고 뭐 대화하고 대화를 한다라는 건 다 듣는다라는 말이잖아요.
7: 예.
5: 그러니까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게 계속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거에서 이렇게 개인 정보를 잘 못 지킬 만한
7: 아, 커피 머신이 다 듣고 있다고.
5: 혹은 뭐 해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7: 예.
5: 카메라도 있고 뭐 이렇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개인정보 위협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위협을 느낄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방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없는 제품들이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실망을 좀 가져온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네. 또 비슷한 맥락에서 또 여러 제품들에서 아, 저건 좀 별론데? 라고 하면서 좀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많은 회사들이 요즘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특히나 이런 CES에 참여하는 회사처럼 이렇게 제품을 실제 물건을 파는 제품 회사들이 되게 하, 우리는 제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돈 버는데 어떤 회사들은 되게 쉽게 돈 버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되게 아쉬워하고 있는 게 가입을 해가지고 구독료를 내는 제품들을 실물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7: 에?
5: 실물을 그러니까 에. 전자제품 같은 걸 만들어 파는 회사들은 전자제품을 한번 만들어서 팔고 그 마진을 수익 차액을 남기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7: 예,
5: 돈 버는 게 거기서 끝나잖아요.
7: 그렇죠, 그렇죠.
5: 혹시나 그 제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그거 예,
7: 보증받죠.
5: 뭐 이렇게, 예, 예. 뭐 이렇게 뭐 수리해 준다 그러면서
7: 예.
5: 오히려 지출이 더 생기고 이익이 그렇죠. 더 깎이잖아요.
7: 예, 예, 예.
5: 그래서 그거를 되게 힘들게 생각을 하는데
7: 예.
5: 신제품 개발해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사람당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7: 예.
5: 예를 들어서 무슨 뭐 OTT 업체 이런 업체들은
7: 예, 예, 예.
5: 가입을 한 번을 시키면
7: 예.
5: 달마다 돈을 벌잖아요. 달마다.
7: 그렇죠, 그렇죠. 예.
5: 그걸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이런 실제 물건을 한번 팔아가지고 돈 버는 업체들이.
7: 예.
5: 그래서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생긴 흐름인데
7: 예.
5: 이런 실물을 판매를 하는 회사들이 뭔가 이렇게 구독을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자제품을 사가지 마시고 구독을 하시라고.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7: 근데 그 제품은 한 명만 쓸 수 있잖아, 어차피.
5: 그렇죠.
7: 예.
5: 예.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능이라는 거는 뭐 요즘 안 그런 제품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그 회사, 데이터 센터, 그 회사의 서버 이런 거하고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챗봇으로 한 인공지능 이런 거 많이 사용하듯이 연결을 해가지고 답변을 주고 받아오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면 그 로봇이 직접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7: 네.
5: 대부분은 로봇한테 말을 걸면 그 로봇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 본사의 컴퓨터에 우리 주인이 저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뭐라고 대답해라 라고 하면 그게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다시 대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작동이 되는 게 많잖아요.
7: 예.
5: 그렇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 기능을 계속 쓰기 위해서는 한 달에 얼마씩 구독료를 내고 구독을 해라 이런 제품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별의별 제품들을 다 구독을 하라고 한다.
7: 피곤해요.
5: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 사소한 제품 같은 거 구독 안 하는 예를 실제로 그 제품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냄비를 구독을 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7: 예를
5: 들어서 자동 스마트 냄비가 있어가지고 그 스마트 냄비에다가 뭐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막 조리를 해주는 그런 냄비가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구독을 안 하면 못 쓴다. 달마다 이 구독료를 내야지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슨 냄비를 구독하는 시대가 됐느냐. 라고 하면서 좀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게 여러 가지에서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경향도 있거든요.
7: 구독 경제네.
5: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돌파구를 잘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7: 월 구독료 지불하고 써야 되는 기술 이번에 소개된 것 중에 목욕하는 새를 촬영할 수 있는 AI 기반 제품도 있대요. 아하. 목욕하는 버드 새. 저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별 생각이 없으시군요. 네. 코멘트가 딱히 없으시군요.
5: 네네.
7: 여기까지 CES로 들여다본 미래 기술 곽지식 작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7: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셔터.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주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 반박하면서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 수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고 일부 참가자들은 전환기 씨가 만든 태극기 성조기 우산을 펼쳤다고 하죠. 한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전 보좌관의 탄원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일부 어영부영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고요.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부산이 때아닌 상어 얘기로 큰 화제가 되고 있죠.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등장한 상어 며칠째 큰 관심인데 잠시 후 전재수 부산시장을 연결해서 부산 현지 반응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예, 자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영부영 돌아가는 정치 속에서 딱 부러지기 시사 이슈의 맥은 명쾌하게 짚어보는 시간, 어영부영. 아, 이 코너 이름인데 굉장히 큰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예. 자, 새롭게 시작한 코너 어영부영. 첫 두 주는 이제 다른 앵커들과 함께 했고, 오늘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 이름은 어영부영이지만 정치 얘기는 어영부영 지나가지 않고,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영을 맡고 있죠. 한겨레 하영 기자. 하영 기자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영 기자입니다.
1: 네, 뷰리핑!
2: 뷰리핑입니다.
1: 저게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벌이 아니에요. 여러 벌입니다.
2: 여러 벌입니다.
1: 여러 벌을 입고 계시는
2: 분. 원래 열 벌이었는데 일곱 명이 원해서 일곱 분 나눠주고.
1: 아, 세 개를
2: 돌려서 굿즈처럼.
1: 아, 그렇구나. 예. 좋네요. 뷰리핑. 예. 요즘 잘 되고 있죠?
2: 아,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아, 좀 이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1: 지금 하세요, 그냥.
2: 예, 유시민 작가가 언급을 한번 했어요.
1: 뷰리핑. 아, 뭐라고 또 뭐라고 했어요?
2: 들을 만한 프로그램은
1: 뷰리핑밖에 없다. 아. 야, 나가주세요.
2: 앞을 달리나요?
1: 아니, 안 달려. 자, 하영 기자 반갑고요. 이상민 네.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
3: 안녕하십니까. 서정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짝퉁입니다. 하영 인간입니까? 인간이고요. 서정웅이었습니다.
1: 네, 알았습니다. 괜찮았어요.
4: 어우, 대단한데요.
1: 그러니까 이게 성대모사 반열에 오른 건 이분이 네. 진짜 큰 거물이 됐다는 건데.
4: 그렇죠. 네.
1: 자, 시사의 거두.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5: 예, 네, 안녕하세요.
1: 예, 영원의 파트너인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4: 네,
1: 오시고요.
4: 짝꿍 장윤미 나왔습니다.
1: 아, 두 분이 원래 원조 짝꿍인데.
4: 원조 짝꿍이죠.
1: 네. 요즘 이렇게 네. 방송가에서 안 보려고
4: 그래서 같이. 제가 좀 서운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니, 그 우리 서 변호사님도 굉장히 따뜻한 눈빛으로 네. 네, 바라보고. 네. 원래 그레이 시정 자리인데. 네. 오늘 저스티스 서가 나왔습니다. 예, 법률가 서, 저스티스 서.
5: 저스티스는 예. 부끄럽죠.
1: 아, 그렇습니까? 아,
5: 예, 법무부 장관이 저스티스잖아요.
1: 아, 네. 그렇죠.
5: 저는 뭐.
1: 정의력, 정의와 관계없어요?
5: 뭐, 저는 김성호이나 제가 또 비슷합니다.
1: 김성원이나 저랑 비슷하다. 아, 그냥 비슷하게 그냥, 예. 아, 더 붙질 않겠어요. 예. 아, 이거 하나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유, 서문현상이 아주 그냥. 너무 좋았어요. 자, 일단은 오늘 첫 번째는 정책이보다 상어, 샤크.
4: 아우, 좋습니다.
1: 조스. 네, 조스. 예, 상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상순이, 북항이라고 하나?
2: 네.
1: 자, 우리 뷰리핑에서 다뤘어요, 오늘?
2: 앞으로 뷰리핑에서 다뤘죠.
1: 아, 그랬구나. 아~
2: 동접자 그냥 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1: 아. 예,
2: 모두 다 상어는 좋아하시더라고요.
1: 상어를 좋아하는구나.
2: 예. 아. 자. 상어 뚜루루뚜. 뭐 이런 게 나와야죠.
3: 저게 인간입니까? 인간이라고요. 아니 왜 노래 부르는데?
1: 야, 이 텐션. 예. 야, 너무 좋네요. 자, 이분을 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8일 오전 부산 북항에 상어가 발견되면서 지금 전국에 수만 명이 이제 부산에 몰리고 있어요. 원래 부산에 관광객이 많은데 아, 북한은 순식간에 핫풀로 만든 상어에 대한 관심 뜨거운데 이 시간에는 전재수 부산시장을 연결해서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6: 네, 전재수 부산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어, 시장님 그 당선되신 지 처음 연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상어 덕분에 저희가 또 연결하게 됐는데 아유 세상에. 오늘 근데 하루 종일 상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시장님?
6: 엄청나게 듣고 있고요.
1: 예, 예.
6: 또 이 뭐 또 그 상어 모양을 한 개폐식 동구장부터 시작해서
1: 아.
6: 저한테도 뭐 사진도 많이 저한테 이제 뭐 문자를 보내주시고 막
1: 아하.
6: 아주 그냥 부산이
1: 네.
6: 어, 정말 이게 정말 이 상어가 나타나면서 정말 북한이 핫플이 됐습니다.
1: 핫플레이스가 돼버렸어. 이게 원래 예. 부산시에 돈을 들여서 뭐 홍보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6: 아유 이거 예, 이거는 뭐 수조원을 들여도 안 되는 홍보고.
1: 야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가 수조원 값을 예. 했다 홍보에
6: 그렇습니다.
1: 부산.
6: 그래서 제가 원래 북한이가 지금 가오리 잘 먹거든요.
1: 아 가오리?
6: 가오리 예 가오리 오징어 이런 거 잘 먹거든요.
1: 가오리.
6: 요걸 예 가오리 오징어를 좀 잔뜩 사가지고 정말 제가 그 좀 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1: 거기 살아있는 걸 뿌려야 돼 근데 진짜 알고 계시죠?
6: 그렇습니다.
1: 예 그
6: 예,
1: 죽은 거 안 먹어 이 북한이는 야생 상어니까 이게 맞습니다. 살아있는 걸 먹어야 된다고 전문가 인터뷰를 오늘
6: 맞습니다.
1: 박성태 예. 뉴스에서 해주시더라고.
6: 예,
1: 생닭 맞습니다.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살아있는
6: 생닭은
1: 거.
6: 절대 안 됩니다.
1: 생닭 절대 안 됩니다.
6: 예.
1: 그래서 부산시에 잘 관리해 주시고
6: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오늘 오후에 상어 졸려분에게 대책회의를 하셨다는데 어떤 말씀 나누신 거예요?
6: 예, 오늘 거기 4시에.
1: 4시에?
6: 4시에 저희들이 이제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고요.
1: 아, 대책회의.
6: 부산시, 부산시설공단, 경찰, 소방, 해양경찰까지 아. 총 출동해가지고.
1: 출동했어요. 아.
6: 예,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저희들이 했고요.
1: 예, 예.
6: 특히 이제 연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1: 그러니까요, 추석.
6: 더 아.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1: 아, 저도 가고 싶어요, 심지어. 어떡하면
6: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시민 안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1: 예, 예. 예.
6: 또 상어를 자극하는 행위가 또 있어서는 안 되고
1: 그죠?
6: 예,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잘 했고요.
1: 예예. 예. 예,
6: 보시는 시민분들 뭐 편안하게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거고.
1: 예예. 예,
6: 그 과정에
1: 예.
6: 시민의 안전 또 상어를 자극하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막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부산 북항을
1: 예.
6: 전국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정말 그 이거 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1: 예, 지금 우리 시장이 너무 기쁘셔갖고 가을이나 오징어를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다. 예, 살아 있는 걸로 해주시고. 자, 아무튼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북항이가 저희가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이제 시장이 뒤편에 띄워드렸는데 사진으로
6: 예. 예.
1: 멋있어요. 아까 이게 3.5m라고 하는데 이 상어가
6: 빼어난 그 몸매도 가지고 있고
1: 예, 빼어
6: 그냥 예 그냥
1: 잘 빠졌어요 그냥
6: 지금 예 5분에서 예. 10분 단위로
1: 예.
6: 한 번씩 올라와요.
1: 아, 이 친구가 와
6: 예 5분에서 10분 단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주 그냥 뭐 이 연예인 기질을 가지고
1: 휴맨십 휴 샤크십이 예. 있네요. 휴 샤크십 예, 예 대단하네.
6: 5분에서 10분 단위로 한 번씩 올라와주고
1: 예, 예.
6: 그렇구나. 아주 그냥 예, 아주 이뻐 죽겠습니다.
1: 이뻐 죽겠다. 아, 우리 시장님이 당선 다음으로 이쁘신 것 같은데요, 지금?
6: 세상 전체 이렇게 이쁜 경우는 처음입니다.
1: 아, 이렇게 이쁜 경우 네. 처음이에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전 그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바람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6: 그렇습니다.
1: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또 이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신데 이게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5분 간격으로 이렇게 수염 쳐주고
6: 그렇습니다.
1: 해니까 얼마나 예뻐요 정말.
6: 그러니까 거기다가
1: 예.
6: 북한이 사실은 이제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고 이게 그 잘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예.
6: 그런데
1: 예. 예,
6: 이 북한의 저희들이 진수공원을 정말 잘 만들어놨거든요. 예산을 무려 900억을 들여가지고.
1: 아 저게 900억짜리예요?
6: 예,
1: 아 이제 화면 나가고 있는데 세상에.
6: 예, 부산 항만공사 해서
1: 예.
6: 정말로 한 10년 정도 가진 고생을 다 해가지고 부산 항만공사에서 잘 조성을 해놨는데
1: 예, 예, 예.
6: 정말 좋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1: 예, 예.
6: 북항이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쁜 또 이 저 역할을 맡아주니까
1: 예, 예.
6: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
1: 아하.
6: 예. 그리고 실제 지금 그 KTX하고요. KTX하고
1: 예, 예.
6: 그다음에 저 도시철도, 지하철하고 이게 지금 막 급증을 하고 있고,
1: 예.
6: 그 북한 주변에 주차장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네, 주차장이 만석이에요 지금.
1: 넓은데 네. 만석이 돼버렸다.
6: 네. 전부 만석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부산역 주변에 부산역에서 북한까지 대극길이 연결이 돼가지고
1: 아하.
6: 7분이면 걸어서 뭐 느긋하게 7분이면 북한까지 오거든요.
1: 아 예예예. 예, 예.
6: 예 그러다 보니까 부산역 주변의 식당 그다음에 북한 진수공원 주변에 편의점, 카페 뭐 이런 것이
7: 예, 예.
6: 그냥 뭐 때 아닌 특수를 맞아가지고
7: 아하.
6: 북한이가 그냥 뭐 이 저 상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 이쁨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7: 이제 뭐 북한이 빵도 나올 것 같고 북한이 뭐 초콜릿도 나올 것 같고 예.
6: 그래서 관광 컨텐츠로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원래 되게 그 명절 되면 이제 부산역에서 이렇게 인사드리잖아요. 우리 시장님은 그렇습니다. 북한 친수공원에서 시민들께 전국적으로 명절 인사도 드리셔야겠는데요. 장소 어떻게 하실 거예요?
6: 가야 될까요? 원래는 내일 이제 그 전통시장도 가고 그다음에 뭐 119 안전센터도 가고
7: 맞아요.
6: 경찰서도 가고 또 우체국도 가게 돼 있는데
7: 그렇죠.
6: 북한도 제가 내일 못 가더라도 연휴 기간 중에는 한 번쯤 가서
7: 가셔야 돼요. 네, 가셔야 돼요.
6: 예, 예. 우리 시민들도 만나고
7: 예,
6: 또 기왕에 또 이쁜 북한이도 좀 만나고
7: 5분만 한 번씩 올라오니까 예, 올라올 네, 때까지 그렇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6: 그렇습니다. 예.
7: 그래서 이제 상어가 나타났고 이제 북한이 또 친수공원도 아주 핫한 장소가 됐는데 이제 북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900억 그렇습니다. 투자도 말씀하셨는데
6: 예. 예.
7: 향후에 그럼 이 북한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6: 지금 북한이 지금 북한 재개발이 지금 한 20년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7: 예, 예.
6: 그래서 요 북한 1단계에 이제 해양수산부가 지금 임시청사에서 살고 있는데
7: 예.
6: 신청사를 지어가지고 2030년 말경에 해수부 신청사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7: 그렇죠.
6: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BBS 또 부산 MBC, 부산일보 언론사도 다 들어가고
7: 예.
6: 해수부 산하기관도 들어가고.
7: 아하.
6: 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조만간에 개관을 합니다.
7: 아하.
6: 아, 오페라 하우스.
7: 예.
6: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북한 마리나도 있고
7: 예.
6: 또 국제 여객 터미널도 있고 또 이게 진수공원들까지 있기 때문에
7: 예예.
6: 해양 수도 부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부산 입장에서는 북한을 해양 수도 부산의 심장으로 만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7: 말씀만 들어보면 네. 이제 부산 가면 북한에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6: 무조건 가야 됩니다. 왜냐면 부산역에서 걸어서 7분거리거든요.
7: 아, 부산역에서
6: 보시면은 예, 예 보시면은 예. 아주 반할 겁니다.
7: 아, 그렇군요. 예. 아유, 그럼 저희가 예. 우리 시장님 인터뷰를 현지 인터뷰를 계획할 때 북한에서 한번 해야겠는데요, 시장님?
6: 아, 예, 아주 그림이 잘 나올 겁니다.
7: 예, 저희가 카메라 다 있어. 예. 시장님만 스케줄 잡아주시면 저희가 북한 내려가서.
6: 아이고, 좋습니다. 기왕에 뭐, 이 북한이 전국적으로 떴기 때문에.
7: 예, 예.
6: 예 CBS에서도 꼭 한번 와주시길 바랍니다.
7: 알겠습니다. 예. 이제 북한 얘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곧 명절인데요. 우리 시장님, 부산 시민들, 또 국민들께 전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6: 네. 예,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전재수 부산시장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잘 보셨죠?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오셔서 보시는 거하고 하늘 땅 차이입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북한의 매력을 이제 만끽하시고 주변에 또 맛있는 음식점도 많습니다.
7: 오.
6: 그래서 식사도 한번 하시고 가능하시면 예. 뭐 1박까지 하시고
7: 1박까지 하시고
6: 그렇게 가시면
7: 좋네. 뭐 예.
6: 북한의 매력 그다음에 북한의 이쁜 우리 저 북한이까지 상록
7: 예, 예.
6: 북한이까지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력이 넘칩니다.
7: 예.
6: 연휴 기간에 한번 들러주십사는 그런 이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예, 시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6: 예,
7: 다음에 또
6: 고맙습니다.
7: 인터뷰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예, 우리 북한이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7: 예. 자, 전재수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야, 이 전재수 시장 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유쾌하게 한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2: 전재수 시장이 네. 유쾌한 인터뷰를 할 만큼 유머가 있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아요.
7: 그렇지 않아요, 그죠?
2: 굉장히 진정성 있는 네. 분인데.
7: 완전 진지하신
2: 네.
7: 분인데.
2: 진지한 분인데
7: 예, 예.
2: 상호가 여러 일을 하네요.
7: 아, 좋습니다. 예. 이건 귀인이 아니라 귀어.
2: 아, 그렇죠.
7: 아. 야.
2: 저는 어영이고요.
7: 자, 서변호사님, 북항이. 상어 얘기.
5: 아, 저걸 보니까 저는 이게 여수가 떠올라요.
7: 여수 왜?
5: 아, 또 이게 초칠 수가 있는데.
7: 아,
5: 여수 박람회 쪽에 뭐.
7: 선박람회.
5: 예, 1800억 가까이 간접비까지.
7: 아.
5: 그런데 그 목표가 300만인데 지금 너무 이게 힘들잖아요.
7: 아유,
5: 저 여수에도 저런 게 하나 나타나요.
7: 상어가 그러니까 하나
5: 참 이게 아쉬워요.
7: 야
5: 여수가 자꾸 그게 좀.
7: 역시 저스티스 서. 네, 약간 저... 나라를 생각하시네.
2: 그렇죠.
7: 야 그렇구나. 고향은 대구예요.
3: 고향은 대구.
7: 장 변호사님.
4: 아니 저는 부산 시장님이 전재수 시장님이 네. 홍보 요정이구나.
7: 요정.
4: 어, 완전 제가 그러니까 부산 역 갔을 때 네. 제가 이제 재판 때문에 부산을 한때 되게 자주 갔거든요. 아. 근데 그 앞에 유명한 뭐 음식점 요렇게는 안 돼 북항이 걸어서 7분 거리인지는 몰랐고 아. 나도 꼭 상어가 만약에 예, 지금 이제 나오지 않더라도 북항을 예. 한번 꼭 가봐야겠다고 어. 생각이 들어서
7: 설득됐어요. 지금.
4: 완전 설득돼서 아, 예. 많은 분들이 정말 부산을 많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7: 예, 1박도 하시라는 거다.
4: 아, 그러니까 깨알같이 예. 말씀.
7: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8: 아, 네. 부산 가고 싶습니다. 아, 지금 당장 떠나고 싶습니다. 저는. 아. 네. 네, 떠날 쯤에는 상어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아, 생각이 드네요. 네, 대책을 예. 또 세우시고 계시니까.
7: 예, 가오리 예. 오징어 좋아한다고. 예, 네. 마른 오징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던지시면 안 되고. 네, 네, 네. 북항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 그 박성태 뉴스쇼 아침에 그 북항 얘기할 때 너무 웃겨가지고 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더 웃기게 해드리는데 막 어 근데 더 재미 우리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네. 뉴스쇼가 최고예요. 네. 박성태 화이팅. 자 그럼 이제 오늘 현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 이유는 이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건데, 아, 일단은 이분이 그 어제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하는 자리에 대통령과 차담까지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오늘 또 대법원을 통해서 재제청은 공식 거부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영 기자.
9: 이게 이제 TPO를 좀 따져봐야 하는데.
7: TPO.
9: 예, 하필 오늘 순방을 대통령이 나간 이후.
7: 자리 없죠.
9: 그리고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아하.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만난 이후입니다. 아. 자, 그러면 네. 어, 이걸 좀 어떻게 볼 것인가?
7: 어떻게
9: 이것을 노린 것이란가로 봤을 땐 이건 빈집털이.
7: 빈집털이다.
9: 예, 예,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아하. 그리고 본인의 권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아하. 이렇게도 좀 해석이 나옵니다. 예를 예. 들면 어, 본인이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재청권이 아니고 아. 사법개혁의 와중에서 네. 사법권, 그러니까 대법원의 권한을 최대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던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7: 예.
9: 그래서 딱 지금을 골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7: 아. 예. 자, 우리 서변호사 저스티서.
5: 예. 이게 이거 62년에 들어갔거든요. 5차 개헌 때.
7: 예.
5: 그때는 이제 이거 대법원장이 재청하면 대통령 임명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어서 논란이 없었어요.
7: 예.
5: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재청권, 동의권, 임명권이 대등하게 돼 있거든요.
7: 그 법상으로 보면 예. 예. 병렬 구조로 돼 있죠.
5: 예. 그 수사,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임명권이 무력한 아니고요. 추천위원회 구성할 때 법무부장에 들어가잖아요.
7: 그렇죠.
5: 그러면 이게 4명 정할 때 예. 대통령 의결이 반영되고 그리고 이게 4명이 정해졌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또 대법원장의 재량도 있어야죠. 대법원장이 4명 중에 하나 했잖아요.
7: 예.
5: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진짜 김성원처럼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게 여론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7: 예.
5: 이런 특별한 결격이 있으면 대통령 임명권에서 통제할 수가 있는데
7: 예, 예.
5: 지금 손봉기 판사는 아무 결정 사유가 없어. 그냥 실은 김명기 하고 싶은 게 대통령이. 이래가지고 자꾸 재제청 재청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명해버리면
7: 예.
5: 오히려 대법원장이 재청권이 형해야 됩니다. 따라서는 대통령이 이번에는 그냥 국회로 보내서
7: 예.
5: 정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부결 시키면 되잖아요.
7: 예.
5: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7: 아하.
5: 이렇게 하든지
7: 예.
5: 아니면 이제 그 국민의힘이 권한적인 심판했거든요.
7: 예.
5: 이 문제는 이게 재청권과 임명권이 충돌하잖아요. 그럼 저는 헌재에서 예. 좀 이게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달라
7: 아하.
5: 이렇게 촉구합니다.
7: 아 예, 우리 법률가 서 변호사님 의견이었고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4: 하호영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시점을 골랐다면 말씀대로
7: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
4: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면 진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사법부가 왜 정치적 고려를 합니까? 이 부분이.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나왔어요. 상당히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론의 자료 형태로
7: 대법원에서 거잖아요. 보냈죠.
4: 대법원에서 네. 그것도 이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어떻게 이 그걸 전달했는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대언론을 향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청와대가 잘못됐다고 밝히는 이 부분 그리고 그 내용도 엄청난 고민의 흔적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물론 법리 검토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7: 예.
4: 이게 이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되고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상 근거를 우리가 재지청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할 수 없다. 대통령실에선 부서에서 전자문서로 보냈다는 거예요.
7: 예.
4: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런 설명을 이 시점에 하는 건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200일 동안 지금 공석인데 이게 과연 맞는 태도인지. 더더군다나 재청권과 임명권이 동일하다? 재청권은요 법문상 그 문헌상 그러니까 예. 사전적 의미가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거예요.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종전의 헌법과 달라요. 임명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예.

0: 재청권과 또 추천권 이게 이제 어떤 국회 권한까지 어디 뭐가 최종적으로 위에 있는 것이 이 부분에 판단이 필요하다.
1: 지금 이게 애매하게 돼 있으니 대등하게 예. 그러니까 헌법에 해석은 헌재가 최종 권위가 있으니 예. 지금 국민의힘이 권한대위 심판 했잖아요.
0: 예.
1: 좀 신속하게 판단해 달라는 거죠.
0: 아 만약에 우리 서 변호사님이 헌법재판관이다 뭐라고 판단하시겠어요?
1: 저는요.
0: 예.
1: 저는 이게 그 사람이 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0: 예.
1: 김성호처럼 뭐 음주나 위장재림이나
2: 김성호 본인이 그 말에
1: 이장적인다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대통령이 재재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닌 경우 있으면. 이것처럼 이게 아무 사유가 없잖아요. 손봉기는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0: 예.
1: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저는 절충적으로 내리고 싶어요.
0: 아, 자, 요 서정욱 만약 헌법재판관의 네. 의견이었고 이제 만약 헌법재판관이시면 장영민 변호사
3: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0: 예.
3: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했던 사람이 있고 본인의 예. 이제 색채가 뭐 진보 쪽으로 분류되기도 했고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 비토한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부터 조절이 됐어요. 조율을 했고 합의를 해가지고 결국에 대통령 뜻을 수용했습니다.
0: 아.
3: 그 부분의 전례는 왜 그런 부분이 남아 있겠어요? 임명권자는 대통령 때문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셨어요.
0: 예.
3: 왜냐하면 거기에 당사자다 우리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동의권을 침해당했다. 여기서 국회의 동의는 본회의에서 표결해가지고 대법관 동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절차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침해당했다 그 권한을 그래서 각하될 가능성이 좀 많아서 저도 한번 법리적으로 말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 판단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0: 현재가
3: 현실상
0: 약간 좀 눈치 볼 것 같죠. 빨리
4: 그렇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게 맞는데 네. 지금 현재 대법관의 공석이 너무 길어졌고
0: 예.
4: 이것이 오롯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0: 그래요.
4: 오히려 정치적으로 푸는 게 맞다고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푸는 게 맞다고
0: 예.
4: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0: 마라.
4: 절대 하면 안 되죠.
0: 예. 어여부여하지 말고.
4: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부에서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사법의 정치화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이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0: 예.
4: 지금 상황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태도가 지금 스스로 정치의 무대로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0: 네.
4: 전문적인 판단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0: 예, 예.
4: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화로 푸는 게 좋겠다.
0: 저스티스. 예.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 정치 행보입니까?
1: 저는 이제 법에 그러니까 법치 행보로 봐요.
0: 법치 행보라고?
1: 예, 법에 충실해서
0: 아, 정치 행보가
1: 법치가 문제입니다.
3: 법치가 너무 법치입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야?
1: 동의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대로 가면 이게 계속 이게 정리가 될 거예요.
0: 법치 행보다?
1: 뭐, 제대로 가면 이게 뭐 조회대 대법원 정년이 내년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까지도 교착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 대법관 한 명 없으면.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국회를 빨리 보내시면 그게 맞다 봐요. 앞으로 뭐 12명 더 임명할 거잖아요.
0: 그렇죠.
1: 어차피 12명 내리고 22명까지 임명할 겁니다.
0: 예.
1: 한 명 정도 양보하면 돼요. 김성순 또 했잖아요.
0: 예.
1: 뭐 100% 다 자기가 다 할 겁니까?
0: 예.
1: 하나 정도는 양보해 주는 게 맞아요.
0: 예. 아유, 뭐 서 변호사님 얘기들. 근데 장 변호사님 결코 승부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3: 뭐 약간 원칙의 문제여서 이런 설레를 남길 수는 없을
0: 없다?
3: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여지도 있고 빨리 국민 편익을 위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0: 예.
3: 이거는 대법원이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0: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어영부영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네 분의 설명이고 자, 강호식 실장, 이제 비서실장인데, 어제 적격 사의를 표명했는데, 일단 이제 장관 후보자 두 명의 낙마 이후에 책임을 지겠다. 인사위원장이다. 대통령은 근데 아직 사의 표명 이후에 수용 여부를 결정 안 하고 지금 순방 떠났어요. 그럼 인사 논란 어떻게 일단 되는 거예요?
4: 일단은 본인이 순방하고 있는 와중에는 비서실장이 자리를 지켜야 하고
0: 그렇죠.
4: 원래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0: 그렇죠.
4: 네, 사의를 밝힌 것을 받아들여져 버리면
0: 네.
4: 그 다음 순번이 해야 하거든요.
0: 아.
4: 그거런 공석의 어떤 정치적 누수는 맞겠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기간을 둔 것 같고요.
0: 아.
4: 그리고 다른 포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을 상징으로 한 청와대 개편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거든요.
0: 그렇죠.
4: 이 범위를 여론을 봐가면서 이제 추석 밥상에 여러 가지 여론들이 골고루 올라갈 거거든요.
0: 누가 적절할 것이냐.
4: 그렇죠. 여기저기서 감나라 배나라 할 거고 이것을 보면서 아마 그 수위나 폭을 조절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0: 자, 지금 하마평 엄청나고 있는데 자, 저스티스 서 자, 누가 가장 유력합니까 현재까지 본인의 정보통에 의하면?
1: 제가 볼 때 뭐 현역 의원들 많이 거론하더라고요.
0: 아.
1: 한준호, 천준호.
0: 네.
1: 근데 저는 아닐 거로 봐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은요. 겸직이 안 돼요.
0: 아, 의원과 겸직이 안 되지.
1: 이거는 용해인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1: 그러면 이게 현역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0: 위원부담을 안고 있을 수 있다.
1: 보궐선거 하면 또 한 석이 날아갈 가능성이 많죠.

0: 따라서 오히려 관료 출신으로 갈까? 아, 처음에 정치인에서 아. 두 번째는 아하. 왜냐하면 이게 진짜 지역구에는 배지 던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요. 저는 강원식 시장이 왜 떠났냐. 예. 김종필 JP의 명언을 인용하면 자의반 타의반. 자의반 타의반. 예. 김현지 부소실장하고 권력 다툼이 밀린 거야. 이게 타의로 쫓겨나.
1: 이게 타의반. 사실 유파면 강력대화에 있다고 청와대 입장이 있어요.
0: 타의반. 예. 그다음에 자의반이라는 거는 예. 이미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침몰하는 이재명 호에서 빨리 탈출하자. 아~ 정성호처럼.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 이게 JP가 한 말이에요, 옛날에, 63년에.
1: 예, 아, 자의반, 타의반만 JP가 한 얘기인데.
2: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아,
1: 그러니까. 소변사님, 이거, 이거 너무 그, 그렇잖아요. 개인 생각이죠?
2: 개인 생각입니다.
1: 예, 그러니까. 한판성 편집방송 아무 일치하지 않고 있고요.
3: K라디오.

0: 연기자.
1: 뭐 자이반 타이반의 다른 내용이 담기겠죠. 아, 네. 네. 경실장이 이 물러난 거에 대해서 여러 설이 나오는데 예. 저는 이제 제가 언론인이지만 예. 이렇게 설이 직접적으로 활자화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역시 한겨레.
1: 예. 그러니까 네. 김현지 실장이 했다. 라고 하는 팩트가 나오지 않고 했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0: 이름이 많이 나온다더라. 네,
1: 그런 이야기가 여권에서 나온다라고 예.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0: 그러니까
1: 돌려돌려돌려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예. 굉장히 좋지 않은 위험 신호입니다. 사실은.
0: 누구의 위험이에요? 언론
1: 모두에게,
0: 위험이에요?
1: 언론에게도 위험하고 실제로 팩트를 받아들여야 하는 예.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0: 아는 거죠.
1: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사실은 청와대에도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0: 그러네.
1: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 범위와 폭은 이것을 두고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네. 저는 좀 자제해야 한다 모두가 확인되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 그런 설이 돈다라는 것이 활자화될 때는 네. 이거는 사실은 누워서 침 뱉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0: 그러네요, 그러네요. 오늘 이제 보수 언론에서 김현지가 공격받자 강호식이 떠난다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예. 이런 것도 지금 양해해야 된다.
1: 제가 보수 언론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0: 아저 그냥 확인한 것만 얘기한 예, 거니까. 예.
1: 조심스러워서요, 제가.
0: 아또 동료 기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사민 크리에이트 보이싱 어떠셨어요?
2: 저는 모든 목소리를 서정우 변호사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그맨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은 모릅니다.
0: 아, 예. 아유, 우리 또 이상의 크리에이터가 중립을 지키고
2: 서정우겠습니다.
3: 지분이 많네요.
2: 저는 정신 모릅니다.
0: 정신 모릅니다. 네. 잘 알면서.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오랜만에 또 한마디 거두셨는데 홍준표 시장님 나와주세요.
2: 최순실, 김건희, 김현지 여인들이 아주 문제입니다. 문제. 아주. 방자하다. 내 그래 보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민심이 더 악화되기 전에 끊어내야 된다. 내 그래 봅니다.
0: 홍 시장님 한판 승부에 나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2: 왜 안 불러줍니까? 강력들 나가니까 전부 다 편집을 해가지고
0: 그렇지,
2: 남는
0: 그렇지.
2: 게 없습니다.
0: SNS에 굉장히 불쾌함을 표시하셨더군요.
2: 내가 보니까 이제 네. 내는 라이브 스타일이에요.
0: 아,
2: 예. 한판승, 라이브로 나갑니다.
0: 한판승 유튜브, 한판승.
2: 불러주세요.
0: 예, 딱 맞아.
2: 라카룸의 그 자리 비잖아.
0: 아, 맞네.
2: 그렇죠.
0: 아, 예, 정의적인 코너도 환영하고 있으니까, 소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마워요.
0: 예. 명절에 보내시고요. 자, 아무튼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인사위원장은 강원식 실장이지만, 실제로는 경기 성남 라인이 또 인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풍문도 같이 다뤘어요. 풍문이에요, 풍문.
3: 풍문이죠.
0: 근데 아까 우리 정문직필의 네. 하우영 기자는 이런 건 정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전 기자 출신인 장윤미 기자, 네. 전 기자.
3: 장윤미 전 기자.
0: 예.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3: 출동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네. 말씀 들었을 때 되게 와닿은 게 네. 설을 활자화하는 부분. 물론 풍문도 기사화할 수는 있지만 지금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약간 나비 효과 같기도 한데. 예. 그냥 본인도 당사자도 농담이라고 했던 아 인사는 김현지가 다 하는 거 아니야 예, 네. 완전히 목을 메고 있다라는 네, 생각 네, 국민의힘이 그리고 네. 이 부분을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호도하고 싶어하는 네. 일부 뭐 사람들이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걸 했다더라 뭐뭐 카더라에서 네. 더 나아가는 게 없어요. 100번 양보해서 아 이거 인사 현지 누나한테 뭐 얘기해 볼게라는 문자는 나왔었죠.
0: 예, 경질이 모 됐었고. 의원, 모 의원.
3: 경질, 네. 그때는 그 직책이 네. 그냥 이해단체들 그 기업의 그 네. 연합체의 네. 어떤 그런 자리였어요. 이거 무려 국무위원이고요. 거기에 관여하는 라인이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까지 해서 저는 야당이 이렇게 여러 검증 단계를 거치는데도 못 걸러내고 검증에 소홀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라고 공격하실 수 있다고 봐요.
0: 예.
3: 겸허히 새길 부분이 있고. 예예. 이건 대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싸우자는 거거든요.
0: 예.
3: 이런 공격은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0: 네. 아무튼 아유, 또 세 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 잘해주셨고요. 자, 화요일에 새로운 코너 어영무영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또 우리 선정훈 변호사님 계속 언급한 분이죠. 김승원 후보자. 이제 사퇴 이후에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성추행 의혹을 담은 전 보좌진의 탄원서 논란이고. 그런데 문제는 당에서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던 것이냐. 또 일각 여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기자회견 전에 탄원서가 전달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김민석 당대표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하영 기자.
1: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당에서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예. 사실 이 사안이 자 시간을 좀 되돌려서 예. 만약에 지방선거 국면이라든가 총선 국면에 나왔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좀 봐야 합니다.
0: 예. 그러니까
1: 만약에 지금 김수건 후보자가 탄원서에서 언급된 그 의혹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그 국면에 나왔으면
0: 예.
1: 아주 단호한 조치를 내렸을 거거든요. 그리고 당대표는 유감을 표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미 이것을 걸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르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0: 예.
1: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제가 뭐 이거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만
0: 예.
1: 아마도 사과는 디폴트값,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김승원 의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 프로세스에 얹을 것인가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0: 예, 사과는
1: 단호하고
0: 기본이다.
1: 엄정한. 예.
0: 사과는 기본이고
1: 예.
0: 그게 이제 어떤 탄원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1: 예.
0: 이제 과연 민주당의 의원으로 계속 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1: 왜냐하면은요. 사실은 제가 그 탄원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만
0: 예.
1: 이게 2030과 그리고 특히나 공정을 중요시 생각하는 중도층에는 예.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들입니다.
0: 아.
1: 예, 이 성비 문제라든가
0: 예.
1: 그 도당, 회계부정 의혹뿐만 아니라
0: 예.
1: 갑질 의혹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0: 예.
1: 쉽게 말씀드려서 본인이 공인이 아님에도 연예인들 공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0: 맞아요.
1: 공인들 그 연예인들이 이런 주제 한번 걸리면 보통은
0: 자숙 기간을 갖죠. 하차하고 네.
1: 그렇게 생각한다면
0: 예.
1: 그냥 넘어갈 지금 지지율 국면에서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뭐 그렇게 좀 받아들여집니다.
0: 예, 본인을 김승호 후보자랑 같은 급으로 평가하신 서정욱 변호사님.
3: 음흠.
0: 민주당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 저는 이제 그 가장 나쁜 사람은 김성원이에요.
0: 아,
4: 본인의
0: 그래요?
4: 잘못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0: 아, 본인이 알면서요?
4: 본인이 다 알잖아요. 음주운전 뭐 여러 번 하고 성추행 논란이 있었고. 그러면 이게 숨겨질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따라서 저는 본인이 지명을 거부했어야죠. 제한대 뭐 장관 제한도 없겠지만 저는 오면요.
0: 네.
4: 거절합니다.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제 자신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3: 고민조차 안 하실 거예요?
4: 그럼요. 오. 저는 하루 만에 낙마합니다.
0: 안 합니다.
4: 하루 만에.
3: 그래도 저 반나절 이런 건 아니에요.
0: 반나절도 아니고.
4: 그 저는 제일 나쁜 게 김성호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아주 잘못했어요.
0: 네.
4: 왜냐하면 이게 알려진 거 음주나 네. 위장 전입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0: 사실 법무장관이잖아요.
4: 법무부 장관에게 위장 전입 음주 가지고 어떻게 음주는... 법무장관을 합니까?
1: 예.
4: 역대 정과 있는 장관이 없어요.
0: 아니, 그
4: 임명할 때.
0: 법무장관인데.
1: 예.
4: 그러니까요.
0: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아요?
4: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명 더.
0: 예.
4: 그게 김민석이에요.
0: 예.
4: 왜냐하면 경기도당 위원장 할 때 그 200만 원씩 월급 주고
0: 예.
4: 올려가지고 다시 페이백 받아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거는 전당대회 할 때 이미 그 보좌관이 김민석 후보한테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0: 예.
4: 뭐 성추행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0: 예, 예.
4: 최소한 게 그 경기도당의 비자금은요. 그것도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김민석 대표 뭐랬어요? 아니 볼수록 잘된 인사네. 이게 진짜 올해 들어서 최고의 저는 망언이라 봐요. 아니 뭐 미담이 농기 하나 있어요? 볼수록 잘된 인사네. 국민 놀라가는 겁니다. 저는 김민석 대표도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0: 예.
4: 그리고 이제 일단 나가 탈당해 장경태도 나갔잖아요.
0: 예, 예.
4: 저는 성 문제가 있는 이상은 예. 빨리 탈당하고
0: 예.
4: 수사도 해야 된다 봐요.
0: 수사도 해야 된다. 예. 예. 장 변호사님이 좀 어려우실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해 네. 주세요.
3: 그러니까 제가 말씀 쭉 듣고 저도 예. 생각을 정리해 보면
0: 예.
3: 원리 원칙.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돌아갈 게 아니라 그냥 예. 저희 직진해야 돼. 그러니까 맞는 선택지를 골라야 돼요. 이게 저희 구성원이고 그리고 아끼는 뭐 동료 의원이고 그 사실이 지워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비위 사실 들여다봐야죠. 뭐 본인이 억울한 부분도 있다라는 항변을 하니까
0: 예.
3: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종전에 그런 무게감의 비위의 의혹을 받았던 당사자들을 당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게 윤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처리하는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걸 뒷짐지고 있다가는 국민들이 이 부분을 민주당을 좋게 보지 않으실 국면까지 온 것 같아요. 예.
0: 많은 방송이나 이제 뭐 진행자나 패널들이 하는 얘기가 진실은 후보자 본인이 가장 잘 알았을 텐데 법무장관 후보자 제안을 왜 이분이 수락을 했을까가 미스테리하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럼 왜 했을까?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통과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다 반대해도 장관은 대통령 임명하면 임명할 수 있으니까 아마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하영 기자 어떻게 판단하세요?
1: 저는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
0: 예.
1: 그 탄원서를 올린 보좌관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0: 예.
1: 본인이 직접 김승원 후보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김승원 후보자가 얘기한 대목이 나와요.
0: 예.
1: 형, 나는 검찰 개혁을 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0: 아 보좌관이 나이가 나는 많았어요.
1: 정치, 예, 네. 나는 정치를 오래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검찰 개혁을 하고 싶은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0: 예, 예.
1: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어쨌거나 본인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위치와 예. 자기가 해야 할 일과의 어떤 혼돈이 온 것 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이전에 예. 내가 상황만 된다면 그것을 간절히 원했을 것으로
0: 검찰 개혁을 정말 완성하는 그 사람이 되고
1: 그런
0: 싶다.
1: 진정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아, 이거는 예. 그 탄원서를 낸 보좌관이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얘기이기 때문에
0: 예.
1: 그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위치에 대한 잠깐 뭔가 좀 실수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0: 그러니까 청문회 예. 통과에 대한 그것도 약간 좀 덜 감수성 적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1: 그리고
0: 또한
1: 민주당의 판단도 있었겠죠.
0: 아.
1: 예,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과정도 보면
0: 예.
1: 이미 당에서 일치된 어떤 의견들이 있다는 걸
0: 법사위에서도
1: 맞습니다. 예. 본인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예. 법사위 간사였기 때문에 지금 예. 분위기를 알고 있고요.
0: 예.
1: 이 지금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그리고 선거나 예. 임명이 된 사람들은 예. 이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선거에 나간 사람은 당선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0: 예.
1: 임명이 된 후보들은 나는 임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아, 해요.
0: 아,
1: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0: 근데 취재를 해보면 경험이 없길 바래요.
1: 아, 예?
0: 아,
1: 예?
0: 야심 있으시구나.
1: 아, 아니요, 아니요.
5: 경내 야심.
0: 하은 의원.
1: 네, 네, 네.
0: 그 아니에요. 예, 예. 미안합니다. 이건 아, 사택이에요. 예.
4: 근데 요 부분에서요. 네. 김성원 의원이 또 거짓말 했어요.
0: 아, 뭐였죠?
4: 19일날 사퇴할 때 뭐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이제 사퇴한다 했잖아요.
0: 네, 네.
4: 본인에게 청와대 탄원서도 모른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0: 네, 네.
4: 그 전날 만나서 보좌관이 두 살 많은데 고등학교 선배예요.
0: 아.
4: 그러기 골수 운동권 유명한 분이에요.
0: 예, 예.
4: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배가 오죽하면 그 이렇게까지 폭로하겠습니까?
0: 하지 마라.
4: 근데 설득을 했잖아요.
0: 예.
4: 근데 안 되니까 그다음 했는데 마치 청와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0: 아.
4: 이것도 국민 상대로 거짓말인 거 아니에요?
0: 예.
4: 지금
0: 예.
4: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0: 아하.
4: 양모씨 관계뿐만 아니라.
0: 아하.
4: 저는 이게 누가 또 줬는지 탄원서를
0: 예.
4: 누가 김성은 후보자한테 줬는지 이것도 한번 이게 규명해봐야 돼요.
0: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그 인터뷰 보면. 기자들은 어떤 중요한 인터뷰가 보면 그 행간을 계속 열심히 읽습니다.
0: 아,
1: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0: 예.
1: 만약에 이것이 진전이 된다면
0: 예.
1: 그 정무수석에게 텔레로 넘어가는 과정.
0: 홍익표.
1: 예, 홍익표 정무수석에 텔레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예. 홍익표 정무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그
0: 30분 만에 전화 왔대잖아요.
1: 예.
0: 텔레그램 준 답.
1: 이런 것에서 사실은 청와대가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그리고
0: 아.
1: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법사위 위원들에게 구두로 이야기했다는 그 과정.
0: 아하.
1: 이 과정까지 사실은 언론에서도 사실 취재할 거리는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0: 한겨레 들어갑니까?
1: 한겨레 달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후배들이 믿습니다.
0: 아, 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1: 예.
0: 타고 있다.
1: 예. 제가 오늘은 뭐 방송이 있어가지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0: 아,
1: 당연히 취재하고 있겠죠.
0: 아, 예. 저희 CBS도 열심히 하고 있겠죠.
1: 예. 예. 한동훈 의원이 CBS와 한겨레가 열심히 하고 있다 늘 얘기하고 있다.
0: 아, 그러니까요? 왜 또 우리 이런 거 뱉지? 자, 말 나온 김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 행보도 눈에 띄고 있죠. 지금 이제 김성원 사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SNS 신경전을 주고받고 설전을 주고받고 있어요. 김병지 의원과 막 그죠? 막 하고 있고. 자, 민주당은 또 공식 논평에 조선 제일 관종 왕자병이다.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아, 그건 막걸리잖아요. 말이 아니라. 제가 뭐 왕자라고요? 참 신내 나는 워딩입니다. 룸사롱 여동생 브로커를 공주님으로 모신 민주당. 죄송한데 자기 공주님이나 좀 잘 챙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조직원 건드렸다고 보복하는 조폭 깡패들도 아니고 참 마음대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때로 덤벼도 안 무섭습니다. 제가 오시면 이빨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SNS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6: 아, 치아가 아프신가요?
0: 아,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6: 여기 치아 아프신 게 아니고 제가
0: 건치예요.
6: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0: 건치예요. 건치.
6: 예.
0: 자, 치과에 가시기 바라고요. 치아에 문제 있습니다. 자, 한동훈 의원이 연일 SNS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저 서정판의 사람들 좀 잘 보고 계시죠? 한동훈 의원의 지금 행보.
4: 예, 저는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이 뭐 자료를 습득한 거는요. 문제 없다 봐요. 예를 들게 누가 검사가 제한돼 기소해서 주면요.
0: 예.
4: 저도 받아요.
0: 예.
4: 그 기자가 안 받을 기자가 어디 있어요. 원래 누설한 사람만 처벌하고 받은 기자는 처벌 안 해요.
0: 통비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4: 그렇죠. 예. 통신비밀보호법은 이게 도청한 걸
0: 예.
4: 공포하면 안 돼도 노회찬 그 예. 법이 있잖아요.
0: 예, 예, 예.
4: 따라서 저는 뭐 한동훈 대표 자료 취득은 크게 문제 안 삼는데 문제는 이게 민주당이 계속 한동훈을 때리면서
0: 예.
4: 저는 정치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저는 당권파의 장동혁.
0: 전문적으로 지지하십니까?
4: 예, 근데 자꾸 한동훈을 키워줘요. 그러면 그게 보수에서 복당 여론도 높아지고 지지율도 올라가니까 저는 민주당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줄 때 추미애가 막 압박하고 이럴 때 이거 이런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보고요.
0: 민주당이 오히려 한동훈 복당 있다. 여론을 키워주고 있다.
4: 그렇죠. 체급도.
0: 체급도.
4: 예. 근데 문제는 제가 한동훈 의원한테도 쓴소리 한번 하면요.
0: 해주세요.
4: 아, 그래도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 덧보잡, 김성훈 뭐 덧보잡, 덧보잡 이런 방송에도 안 쓰는 이런 용어를요. 예. 쓰더라고. 그게. 아. 그거는 이게 본인한테 아주 많이 났습니다.
0: 아, 서동훈 변호사.
4: 본인 보고 재선 의원 보고 그래도 보면 덧보, 그건 아니잖아요. 좀 이런 게 표현은 뭐 이게 좀 순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0: SNS상의 표현이긴 하기도 했는데.
4: 뭐 그게 그 말이든 SNS든
0: 말이든 SNS든
4: 저는 이게 대권주자다운 품격
0: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될
4: 그렇죠.
0: 필요가 있다. 예, 하 기자님 보시기에
1: 저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를 분석을 해본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뭐냐면은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때 그 올려놓은 모든 메시지를 다 추려내서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은지를 추려보니까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그중에 4등이 한동훈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네, 1등은 당연히 김승원이겠죠.
0: 한동훈 의원의 메시지 분석해 보니까
1: 네, 그러니까 모든 단어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모든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1등은 당연히 이제 김승원이겠죠.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의도하고 있는 거는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라든가 본인 이제 저스티스에 대한 관념보다는 예. 자기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어떤 메시지 전략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 예, 예.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김승원 의원 이슈가 지나갔지만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예. 언론이 김승원 후보자가 지나고 다른 이슈로 본인이 이야기할 때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얘기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냥 이런 전략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0: 예. 그렇군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저희 박성태 뉴스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복당 질문에 대한 질문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이 부분은 또 따로 논의해야 될 거다. 또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본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서 변호사님?
4: 제가 보기에 복당은 힘들 것 같아요.
0: 힘들어요.
4: 왜냐하면 이 활약하고요.
0: 복당은
4: 복당
0: 별개다.
4: 지도부가 결정하고요. 그런데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일 반대하고 그다음에 정동 대표도 반대하고
0: 그렇죠?
4: 최고위원들도 그렇고요. 예. 또 그 중진들 중에 안철수도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0: 맞아요. 기억난다.
4: 또 나경원 의원도 내심. 한동안 하면 일을 갑니다. 옛날에 눈물까지 찔끔 흘려 전당대회 때.
0: 그때
4: 칭찬했다고 해가지고.
0: 맞아요.
4: 칭탁.
0: 그렇지 그렇지.
4: 뭐 이런 식으로 중진들 지도부가 전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복당은 제가 봐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아니 그 반대 강도가 굉장히 깊어요.
3: 네, 그 비토 감정이.
0: 예, 감정이 아주 좀 잘 들어보면.
3: 예. 국민의힘에서의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어쨌든 다지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둔 건데 그러면 신당 창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세요?
4: 대안이 없잖아요. 예. 마지막까지 친한계가 또 공천 주겠습니까? 장동이 스타일상.
0: 예, 예, 예.
4: 따라서 뭐 저는 다음 총선에 그 조국당하고 민주당도 연대 어렵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한동훈도 이게 그 당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벌써 이게 몇 명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들은 사람도 있고요.
0: 신당 창당을.
4: 다음 총선은 아무리 봐도 이게 다당제로. 최하 두 당 두 당 다당제로 이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0: 네 개 최하.
4: 예, 최하.
0: 예. 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 오늘은 이제 민주당 TV 민티로 좀 부르고 있는데 민티 07 이렇게 불러야 돼? 뭐예요? 민티 07?
1: 07? 네, 민티 07.
0: 민티 07. 네.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씀했다고 하죠. 김민석 대표님?
7: 적어도 여당의 의원급 정도 되는 분들은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0: 코 좀 풀고 오세요.
7: 트리닉스가 없어서요.
0: 예, 예.
7: 문제제기를 할 때도 내부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예. 하는 것이 맞다.
0: 요즘은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7: 뭘요?
0: 아니, 그 소리, 이제, 그 비음 많이 사라지셨어요.
7: 아, 요즘 또 환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근데 환절기 있을 때 성대모사를 그렇게 둘러먹지 마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7: 그렇게 뭐, 바로 말해버리면은, 국민의힘과 다를 바가 없다. 알겠습니다. 아유, 춥네요.
0: 예, 김민석 대표님. 한판승부 나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군요.
3: 그러네요.
0: 자, 유시민 작가, 또 정부에 대한 비판 이어지고 있고, 탁현민의 더 뷰티풀이 나왔고, 또 오늘 미디어 오늘 라이브 방송 나왔어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서 국민들을 속였다. 왕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세네요 이것도.
1: 그러니까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고 에스컬레이팅의 주목? 끝이 어딘가.
0: 예. 끝이 어딘가? 그 끝은 뭘까요?
1: 저는 에스컬레이팅의 끝은 어물전이라고 봤거든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 냄새를 얘기할 때는 아, 예, 영화도 썩었네. 이미 예 그렇죠. 영화도 이미 나왔지만 이 냄새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나왔다라고 아, 보여지는데 예. 끝도 끝이지만 왜 끝나지 않냐라고 보냐면 어떤 사안을 두고 주장을 할 때 근거가 등장을 하면 해소가 네. 되거든요. 어. 근데 지금 유시민 작가가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네. 근거보단 주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해설을 하기 위한 설명을 하기 위한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해야 하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그냥 아주 강하게 공격만
0: 속였다.
1: 속였다라고 속였다라고 듣는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뭘 속였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0: 오만하다. 그러면 뭐가 오만하냐?
1: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해소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3: 인정의 영역이군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장동윤 국민의힘 대표가 여전히 올림픽 공원에서 북을 치고 계신다는데 영상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잠깐 볼까요? 예, 장동윤 당대표의 올림픽 공원 영상 북치는 장면 준비가 됐으면 보고 예, 준비됐답니다. 예, 예, 영상을 준비해서 잠깐 저희가 1초 보여드리고, 예. 북치는 장면 딱 보여드렸는데, 북소리 들으셨죠?
1: 아니, 쳤으면 된 거죠.
0: 예, 딱 들었어요, 예. 우리는.
8: 아니, 이게 예.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둥둥둥 한 3천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5.20에서 북치는 거 갖다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하십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예. 어쩌라고? 내려오라고! 제 목만 아플 뿐입니다. 장동혁입니다.
0: 야, 아유 이상한 크리에이터가 열심히 준비하셨네. 예, 영상.
8: PD도 내려오라고.
0: 가만히 있어 봐. 영상 준비됐다. 자, 들어볼게요.
8: 고맙습니다.
0: 예, 장동혁 당대표의 모습이에요. 예, 북을 치고 계시고 표정이 밝으십니다. 예. 표정이 밝은 상태에서 올림픽에서 북을 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볼까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서변호사님 논평해 주세요.
4: 저는 이제 이거 부정선거 의심한 사람도 많아요. 예. 장동혁의 북이나 한동훈의 녹취록 다 이게 보수에 도움돼요. 아. 둘이 합쳐서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게 예. 저는 부정적으로 안 보고 북함 칠 때마다 이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요.
3: 정말요?
0: 자 일단 어영명 여기까지 할게요. 네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설 연휴 앞둔 내일은 흐릴 예정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미동부 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위치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 PGA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10,000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인덕 회장 443-851-1180,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 443-878-905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일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미국에서는 비 소식을 전할 때 보통 비를 샤워나 rain 뭐 요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 좀 다릅니다. 낮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다가 밤부터 본격적인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같은 비 같지만 기상캐스터의 비에 대한 이름이 다릅니다. 하나는 소나기, 또 하나는 가을비. 여름날의 소나기는 놀이터에 풀어놓은 아이같이 정신없이 휘젓고 고래고래 목청을 높이고 그러다 제풀에 꺾여 금세 고라 떨어지는 것 같지만 반면 가을비는 오래 살아온 어른 같습니다. 음성도 크지 않아요. 요란하지도 않고 조용조용 꼭 적셔야 할 곳을 적셔주면서 계절의 공기를 바로 잡습니다.

어제도 밤새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얼마나 조용히 내리던지. 비가 오는 날엔 비스테입니다.

0: 어떻게 했어 니네게 왜 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1: 어른스러운 가을비가 어제부터 그리고 좀 전까지만 해도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그친 듯 합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젠 계절도 확연한 가을로 바뀌었고요. 비도 어느샌가 소나기가 아니라 가을비로 차분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괜히 좀 쓸쓸한 느낌? 텅 빈 느낌? 뭐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 분명 청취자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스튜디오에 이어폰 끼고 저 혼자 있어서 그런가 이 세상에 마치 저 혼자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음악이 나올 때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분이 싫지 않더라고요. 그닥 불편하지도 않고요. 이래서 그런가 요새 유튜브 보면요.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부터 나이가 들면 친구가 필요 없는 뭐 세 가지 이유, 다섯 가지 이유 등등등 혼자 지내는 법에 대한 짤이 많이 돌더라고요. 친구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지는 거라고 하던데 젊었을 때는 할 일도 많고 갈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정말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고 바쁘게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쓸데없이 사람 잘 만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일단 귀찮아. 예. 괜히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정치 얘기, 종교 얘기로 다투고 또 자식 자랑, 돈 자랑에 비교되고 그래서 속상한 것보다는 혼자서 마음 편히 지내는 게 속 편하다는 거죠.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세상인데 가끔 보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차 한잔 나누며 바람 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직접적으로 차 한잔을 사드릴 수는 없지만 또 같이 옆에 앉아서 바람을 쐴 수는 없지만 늘 여러분 곁에 있는 것처럼 적어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요? 저. 성은경이요. 여러분은 그저 그냥 귀만 열어놔주세요. 좋은 글 있으시면 카톡으로 가끔 날려주기도 하시고요.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의 보험.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3: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새끼 누룽지
2: 703-354-1950 703-354-1950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5: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6: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5: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6: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7: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 한국 시간 내일 오전 9시 6분에 시작을 합니다. 여기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8시 6분이 되겠는데요. 밤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참 반가운 날이지만 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가을로 접어든 셈이 되는 겁니다. 매일 4분씩 1조 시간이 줄어들고요. 12월 21일 동지까지 그 흐름이 이어집니다. 천문학적 현상으로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인 추분은 매년 두 번 발생하는데 하나는 3월 19일에서 21일 사이 북반구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이날을 기점으로 밤보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인데 반대로 낮보다 밤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을의 시작인 입추를 지나 일교차가 커지는 처서를 거쳐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백로에 이어 보다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16번째 절기인 추분.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지는 추분이 되면 벼락이 사라지고 벌레는 땅속으로 숨고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이 가을을 거쳐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기 시작하는데 농사꾼들은 이맘때쯤 되면 1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을 거지를 시작합니다. 논밭에 곡식을 걷어들이고 목화도 따고 고추도 따고 말리고 때를 맞추어 곡식과 열매는 걷어들여야 1년 농사의 보람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낙네들은 겨울에 먹을 식량을 미리 준비해 두기도 하는데 호박꼬지, 밭꼬지, 깻잎, 고구마 순 등 거두어들인 산채를 가을 햇볕에 잘 말려두었다가 겨울에 부족한 비타민을 섭취하는데 요긴하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각종 나무를 햇볕에 말리면 바이타민 D와 각종 무기질, 미네랄,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더욱 풍부해진다는 사실. 최근에 와서야 밝혀졌지만 우리 선조들은 대를 거쳐오며 터득한 삶의 지혜로부터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편 추분에는요, 국가에서 어르신들의 수명 장수를 기원하는 노인성제를 지내기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때부터 시행되어 온 풍습이라고 하는데 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추분에는 바람으로 이듬해 농사를 점치는 풍속도 있었다고 하죠. 이날 건조한 바람이 불면 다음에 대풍이 든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바람이 건방이나 손방으로 불어오면 다음 해에 큰 바람이 일고 간방에서 불어오면 겨울이 몹시 춥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추분에 작은 비가 내리면 길하고 날이 개면 흉년이라고 믿었다고 하는데 오! 어제부터 비 왔잖아요.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내년엔 모두가 다 길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절기든 농사에 풍요를 점치는 풍습은 꼭 하나씩 있는 것을 보면 선조들에게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추분과 관련된 속담도 한번 알아볼까요?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충분까지이다. 이 말은 더위와 추위가 절기의 순환에 따라 변함을 의미하는 속담인데 겨울에 추웠던 날씨도 충분히 지나면 봄이 찾아와 따뜻해지고 무덥던 날씨도 추분이 지나면 선선해져서 가을로 접어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추분이 지나면 우레소리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뜻은 추분이 지나면서 천둥소리가 없어지고 벌레들도 월동 준비가 된다는 그런 뜻의 속담인데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기상변화가 생기는 추분의 대표적인 징후들을 속담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긴팔을 입을까 반팔을 입을까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걱정하지 마시고 긴팔 입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DMB 지역 요일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안 저기압의 영향으로 워싱턴 DC 지역은 내일까지 서늘하고 습하며 바람이 부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간헐적인 비와 강한 북동풍 그리고 해일로 인한 침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꾸준히 내리겠고요. 부분적으로 안개가 끼겠고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젖고 낙엽이 미끄러워 시야가 제한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수요일에도 비는 계속 내리겠고요. 오전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후 오후에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최대 1.2cm의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시속 48km에 가까운 북동풍으로 인해 해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더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하늘에 구름이 가득해 흐리겠고요. 날씨 또한 건조해지겠지만 최고 기온이 60도 중간에 머무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춥겠습니다. 금요일은 아침에 쌀쌀하겠지만 오후에 햇살이 비추면서 낮 최고 기온이 71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하지만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역시 서늘한 가을밤이 되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6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8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한암석의 연민의 정입니다.

이 곡은 원래가 영국의 Rare Bird라는 4인조 그룹이 불러서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한 노래 Sympathy입니다. 이 곡이 처음 나온 것은 1969년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펄모리아 악단이 뒤늦게 처음으로 소개한 곡으로 노래를 떠나서 정말 많은 연주자들이 각자 자기 스타일로 연주를 한 곡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먼저 Sympathy를 발표한 Rare Bird는 1969년 만들어진 영국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입니다. 오르간 주자 그레햄 필드와 키보드 주자인 데이브 카피네티의 강력한 연주력을 바탕으로 기타 연주자가 없는 다소 특이한 구성으로 결성이 된 그룹입니다. 데뷔 음반에서 싱글로 판매된 이 심퍼티는 영국의 라디오를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다가 싱글 차트에 진입해 8주간 머무르면서 27위까지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27위에는 더는 올라가지 못하고 탑10에 진입하는데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반면 심퍼티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유럽 각국의 싱글 차트 상위권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폴모리아 악단의 곡으로 듣고 계시는데요.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1위에 올랐고요. 세계적으로는 50만 장 이상의 앨범이 팔렸습니다. 영국보다는 유럽에서 더 많은 인기를 끌었던 락 그룹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인데요. 특히 예전 경양식집이나 다방에 가면 반드시 흘러나오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였는데 그 가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당신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그리고 당신이 문을 잠그고

빗장을 내릴 때 저 밖에 차갑고 어두운 세상에 버려진 이들. 왜냐하면 이 세상엔 사랑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동정입니다. 동정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죠. 그대라 필요로 하는 유일한 것은 동정. 세상에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고받을 사랑이 부족해요. 세상의 절반의 사람들은 나머지 절반을 싫어하죠. 세상의 절반은 모든 음식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심하게 굶으며 누워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폴모리아의 연주곡으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레어버디의 심파티 들어보시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레어버드의 심파티. 이 노래는 우리나라 가수 밤에 떠난 여인의 주인공 하남석이라는 가수가 1983년에 연민의 정이란 곡으로 번안해 불러 역시 많은 관심을 받은 노래입니다. 특히 영화 겨울나그네에 삽입이 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심파티는 뭐 여러모로 우리나라 정서랑 너무 잘 맞는 국내 취향의 락 발라드가 아닌가 합니다. 하남석이 어떻게 이 노래를 취입하게 됐는지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다만 1949년생으로 70년대 당시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포크 팝 가수로 노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974년 밤에 떠난 여인이라는 곡을 발표하며 정식 가수로 데뷔했는데 막차로 떠난 여인이라는 다른 제목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특히 그의 대표곡 바람에 실려는 미국 싱어송라이터가 부른 Settle the Wind라는 곡, 리메이크한 곡으로 아마 이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곡으로도요, 방송 가요대상 신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어요. 번안곡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밤에 떠난 여인은 데뷔곡이긴 하지만 뒤늦게 사랑을 받게 되는데 2년 뒤 라디오 DJ로 활약을 하면서부터 역시 하남석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록 많은 히트곡은 없지만 바람에 실려라는 번안곡과 함께 사랑을 받았던 연민의 정. 레어버드의 심파티. 번안곡 하남석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4: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5: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6: You see, paid family leave?
7: That prevents child abuse.
5: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6: Prevents child abuse, too.
8: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7: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4: we prevent child abuse
6: from ever happening.
8: Go to kidsaid.org to learn more.
9: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 예멘 내전의 격화로 인해 긴급 대피한 피난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위한 식량 배급과 거처 마련 등 구호도 더욱 시급해졌다고 유엔 구호기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전투 지역과 피난민은 늘어나고 구호품과 지원의 수요도 급증했지만 식수, 식품과 천막 등 가장 기본적인 구호품조차 여전히 공급이 미약하거나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구호 협력국들과 함께 늘어난 피난민 가족들과 공경에 처한 대상자들을 향해 최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다만 이런 노력은 계속되는 구호자금 부족과 현지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여전히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예멘 전국에서 늘어난 피난민은 무려 2만 1천 가구에 달하는데 대부분 격정지인 타이즈주와 라히즈주에서 발생했으며 그 숫자는 난민 등록이 계속되는 대로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확인한 민간인 사상자 수는 36개 사건에 125명이었으며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9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달 들어 발생한 사상자의 80%는 여성과 어린이들이었으며 실제 사망자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구급차들이 공격을 당해서 운전자 한 명과 긴급 구호 요원 한 명이 살해되는가 하면 보건의료시설 9군데와 보건소들이 직접 공격을 당해 문을 닫거나 크게 훼손을 당했습니다. 부상자들을 받고 있는 병원들도 혈액과 마취제, 외과 수술용품이 크게 부족한 상태인데 최근의 확전으로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 추산으로는 현재 피난민 가운데 임산부는 2,700명이 넘고 그중 300여 명은 앞으로 2주일 이내에 출산할 산모들이며 최소 500명 이상이 산부인과 긴급진료와 신생아 돌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긴급 산과 시설이 모두 문을 닫아서 피난민 임산부들이 옥외에 열린 공간에서 숙련된 의사나 돌보미의 도움 없이 출산을 해야 할 상황인데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약 13,000 가구의 산모 가족에게 신속 응급 대응 키트와 출산용 긴급 용품들을 전달했으나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네요. 아니 전쟁 통해 그래도 애는 생긴다고 말이오. 아니 우찌게 임산부들이 피난 갈 생각을 하냐고. 오죽하면 여보 커겄냐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치도 죽었고 나도 죽었고 뱃속에 애도 죽었고 참 깝깝하네요. 나이키 자회사인 컨버스가 걸그룹 에스파에 카리나를 내세운 운동화 광고가 미국 백인 우월주의의 단체인 쿠글럭스 클랜 일명 KKK의 두건과 흑인 린치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자 광고를 내리고 사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컨버스가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린 광고를 삭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며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된 광고에는 카리나가 흰색 치마를 입고 별 모양 조명 아래에서 검은색 하이톱 운동화 한 켤레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광고는 단지 운동화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이 됐는데 일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조명을 받은 카리나의 흰 치마 부분이 마치 KK 단원들이 쓰던 흰색 두건처럼 보이고 아래로 늘어진 검은색 운동화는 린치 희생자의 매달린 발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루이지애나주를 지역구로 둔 연방 하원 의원도 광고를 공개해 비판했는데 광고가 두건을 쓴 KK 단원과 린치 희생자의 매달린 발처럼 보인다며 인종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이미지라고 지적했습니다. KKK는 미국 남북전쟁 이후 등장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로 흰색 두건과 흰색 복장이 상징처럼 사용됐으며 미국 역사에서 흑인을 상대로 자행이 된 린치 등 인종폭력과 결부돼 있습니다.
비판이 확산되자 컨버스는 자사 채널에서 광고를 삭제했으며 다른 곳에 게시된 이미지도 없애기 위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나이키는 최근 수년간 광고와 마케팅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상반된 진영에서 모두 비판을 받은 사례가 또 있었는데 지난 4월에는 보스턴 마라톤 관련 광고에 달리는 사람은 환영, 걷는 사람은 마지못해 허용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걷는 참가자를 비하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니, 하고 많은 광고 문구 중에 하필이면 곧다위로 자극적으로 맨 건데요. 아무래도 실수가 아닌 것 같어. 노이즈 마케팅 아니오? 돼지우리. 바로 옆에서 수백 마리의 돼지를 바라보며 숙박할 수 있는 중국의 이색 객실이 현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저장성의 한 목장에서 운영하는 돼지 뷰 객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객실은 돼지우리 바로 옆에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객실 안에서는 유리창을 통해 수백 마리의 큰 돼지와 새끼 돼지가 먹고 마시고 잠자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데 심지어 돼지가 배설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히 8,888위안, 약 1,200달러라는 가격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목장 관계자는 이 금액은 실제 객실 1박 숙박료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과거 목장에서 판매했던 연간 회원권 패키지 가격이라며 패키지에는 돼지가 보이는 객실 1박 숙박권과 1년간 횟수 제한 없이 목장에 입장할 수 있는 이용권, 그리고 랑토 우우 돼지 한 마리가 포함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랑토 우우 돼지는 지역명을 따서 진화 돼지라고도 불리며 중국의 4대명 돼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장 측에 따르면 사육기간은 12개월에서 14개월이며 껍질이 얇고 뼈가 가늘며 육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랑토 우우 돼지는 직접 입양할 수도 있고 회사의 도축과 해체를 맡긴 뒤 고기로 배송받을 수도 있는데 한 마리에서 100근, 약 50kg이 넘는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목장 측 설명입니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실질적인 숙박료는 약 300달러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해당 연관 회원권은 지난해 5월부터 판매가 중단이 됐으며 현재 돼지 뷰 객실은 과거 회원권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장 측은 높은 가격에 대해서도 돼지 뷰 객실이 주요 수입원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객실을 통해 지역 특산 돼지인 랑토우 돼지 문화를 알리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의미고 보시고 간에 시상에 볼 것이 없어서 돼지 새끼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것을 돈 주고 본대요. 이 거기다 입양까지 해서 나중에 잡아먹겠다는 말은 또 뭔 소리요? 개 입양 온 다음 잡아먹겠다는 거하고 무엇이가 다르냔 말이죠. 지만은 미친 거 아닌지 모르겠네. 하여간 요상한 족속이요. 차이나. 조작한 계좌 잔고로 재력과 행세를 하며 20대 여성에게 고액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 차례 성관계를 맺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본국의 소식입니다. 판사는 사기 및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65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는데 남성은 28세 여성과 27차례 성관계를 맺고 약속한 5천만 원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한 마사지 업소에서 처음 만난 둘은 여성에게 5천만 원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고 자신과 애인으로 지내면 생활비와 학비도 지원하겠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잔액이 14억 원 넘게 찍힌 계좌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했지만 이는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남성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의 말을 믿은 업소 여성은 일을 그만뒀고 이후 약 6개월간 27차례의 성관계를 맺었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26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5천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인데 재판에서 남성은 5천만 원이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지원하려던 돈이었다고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재판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범행에 나선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여성도 성관계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한 점과 남성이 260만 원가량을 지급한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하네요. 그게 한마디로 화대를 안 줬다는 거 아니여 시방이? 시상에 진로 치사하고 야비한 놈이 말이오. 화대 띠먹는 놈이라고만서도 이라이 띠먹을 것이 없어서 이고 차라리 네 것을 띄어버려라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용산공원 주택공급 추진에 대해 비판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금을 충분히 보유한 자산가들은 오히려 주택을 더 쉽게 살 수 있는 반면 당장 현금이 없는 청년들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준다면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인데요. 서울 주택 인허가 착공이 과거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책임이 오 시장에게 있다고 대통령이 언급하자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이 주택난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 그는 용산공원을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곳을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단 1cm도 내줄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서울에 대해 한강과 도심을 둘러싼 산이 있는 물과 산의 도시라면서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녹지에는 목마른 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녹지는 런던 시민이 누리는 수준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아니, 그동안 당신은 뭐하고 다녔디야? 이?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어이구, 너나 잘하세요. 원로가수 심수봉이 지역축제 무대에서 수십 년 연하의 후배 가수 김다연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가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심수봉은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축제 무대 위에서 말 그대로 실언을 했다며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논란은 전북 진안군에서 열린 제10회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에서 불거졌는데 당시 무대에 오른 심수봉은 직전 순서로 공연을 마친 김다연을 겨냥해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심수봉은 관객들을 향해 제 앞에 노래 부른 여자가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젊은 아가씨가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 무대 뒤를 향해 혹시 매니저가 와 있느냐? 앞으로 내 앞에 저 선수를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라며 노래라는 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인생 경험도 해보고 고생도 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담긴 현장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을 하면서 대중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공개적인 축제 자리에서 어린 후배에게 면박을 준 것은 어른답지 못한 처사이다. 개인적인 견해나 지적은 무대 뒤에서 전달했어야 마땅하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심수봉은 즉각 진화에 나섰는데 사과문에서 평소 가요에 대한 근심이 있었고 당일 행사장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컸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모두가 즐겨야 할 축제 현장에서 상식을 벗어난 말을 뱉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 순서 가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어른으로서 후배 가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점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덧붙였는데 심수봉 측은 이후 김다현과 가족 측에도 연락을 취해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심수봉은 김다현 양의 부친에게 다현 양이 콘서트에서 피아노를 치며 백만송이 장미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연습했을까 싶어 눈시울이 뜨거웠다며 김다현 양과 가족, 팬클럽, 관객 모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비판의 대상이 된 김다현은 청학동 훈장 김봉곤 씨의 딸로 보이스트롯, 미스트롯2, 현역 가왕 등 주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입상을 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10대 고교생 트로트 가수라고 하네요. 아이, 지가 들어봤자뇨? 아주 깜찍하게 자라더만. 그리고 말이오, 당신같이 삶의 고뇌를 겪어야만 꼭 노래를 현다는 무슨 개똥 같은 철학이 있대요. 아이, 그럼 새파랗게 젊디 젊은 이 BTS도 블랙핑크도 노래하면 안 되겠네. 아이, 왜 걔들은 트로트가 아니라서 그냥 말이요 말방구요. 아이고, 교만이 아직도 그냥 머리 끝에 붙어 있구만. 두두두. 그래도 이니가 노래는 참 맛깔스럽게 잘 하긴 야.

라라랜드 1부 이 시간은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들으시면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친절한 폴리시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도 이어지겠습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미동부 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위치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PGA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만달러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인덕 회장 443-851-1180,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 443-878-905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지금은 비가 살짝 그친 것 같아요.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비가 제법 오더니 그리고 또 다시 오겠죠? 예,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가요? 잔뜩 흐린 하늘인가요? 아니면 비가 아직도 오나요? 정말 오늘 내리는 비는 얼마나 반가운 비인지 모릅니다. 너무 가물었었잖아요. 내일까지 비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 제니퍼님의 곡을 오늘 2부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말씀하시는 거 맞는 거죠? 그러면서 신청곡은 차중나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신청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가을이고 또 날이 날이다 보니 이 곡이 생각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제니퍼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곡 2부 첫 곡

0: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곡입니다.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들려드렸고요.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보험철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들으시고 계속해서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이어집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자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자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6: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7: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8: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7: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8: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7: 마지막 딱 한 모금만.
9: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초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자, 오늘도 정복을 입으시고, 뭐, 대접받는 듯한 느낌인데요, 저도. 우리 로이초의 보안관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그 정복이 한 몇 벌 정도 돼서요?
1: 아, 저는 많이 받습니다. 한 네다섯 벌 받으니까 이제 빨아 입고 또 새 걸을 입고 그러다 조금만 헤어지면 또 다시 바꿔주고.
0: 근데 지난번 옷하고 조금 달라요.
1: 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종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정복으로 입는 그런 옷이 또 있고 지금 오늘 입고 온 거는 이제 길에서 일하는 그런 옷이고.
0: 근데 얼핏 정복 같아요.
1: 아, 아닙니다. 여기는 이거에다가 이제 위에 그 저기 뭐 방탄조끼.
0: 아, 덥지 않나요?
1: 덥지만은 뭐 덥다고 안 입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총 맞으면 안 되니까.
0: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방탄조끼도 총을 맞으면 일단 넘어지던데요?
1: 아, 그런 돈은 아니고요. 방탄조끼라 그래서 뭐 다 총알을 막는 건 아닙니다. 그 방탄조끼가 저기 한 건 뭐냐면 일반 권총, 이 정도는 다 막을 수 있지만 말하자면 이제 라이플이라 그래서 그 좀 이렇게 기관다총이라 그래야 되나?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야 돼? 좀 큰 거 있죠? 긴 거.
0: 장총.
1: 장총이지만 좀 이제 요즘에 그 라이플이라고 조금 그 굉장히 좀 달라요. 근데 그거는 뚫립니다.
0: 방탄조끼 2분화 만화네요.
1: 그렇지만 그거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그런 총 갖고 다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보이기 때문에 길고.
0: 그렇지.
1: 예. 그러니까 보통이 다 권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탄조끼를 입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방탄조끼는 조끼가 왜 저희 가슴을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저희 중요한 장기가 다 이쪽에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다리에 맞거나 팔에 맞으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경찰 하시다 보면 그래도 제일 무섭고 겁이 나는 거 경찰도 있으실 것 같아.
1: 있죠. 사람인데. 저희도 사람인데. 제가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뭐 제 거는 아니고 제가 그때 무슨 컨퍼런스 갔다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만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예전에 그 왜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 난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호텔 위에서 막 그 컨설트 할 때 막
0: 맞아요.
1: 막 사람들 막 꽤 오래됐어요. 그게 라스베가스에서 그쪽에서 일했던 경찰관이 그 동양 경찰관이 우리 그때 컨퍼런스 제가 왜 전번에 LA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컨퍼런스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때 있던 경찰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핑 같이. 자기가 거기 직접 갔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으로 도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네다섯 명이 같이 올라가는데 한 명이 다 거의 올라가서 자기는 못 가겠다 그러더래요.
0: 왜요?
1: 무서워서.
0: 그러니까
1: 그런
0: 말 하기 쉽지 않을 텐데.
1: 그렇죠. 근데 경찰도 그만큼 자기도 무서워하는 거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잡이 사람들을 프로텍트하고 사람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저희는 경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목숨은 그 다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은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뭐 송은경 씨가 물어봤지만 그래도 경찰이 하면서 무서운 거 없느냐. 있죠요,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그래도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트래픽 스탑. 밤에 특히. 교통위반했을 때 그 풀오버 시켰을 때 그때 그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이 제일 긴장이 되죠. 무섭다는 것보다도 긴장이 되죠.
0: 누가 탄지를 모르니까.
1: 누가 탔는지 모르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걔가 범죄자인지, 걔가 총을 갖고 있는지.
0: 일단 차는 조회를 하죠.
1: 그렇죠. 밖에서 조회는 하죠. 그렇지만 그 차가 도난 차인지. 그 차가 100% 차주인이 운전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유리창이 또 까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운전석 쪽은 뭐 유리창이 내리니까 보이지만 뒷좌석은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0: 그렇죠. 누가 타 있는지 모르니까.
1: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은 낮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 있으면 뒤에 창문도 내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안을 봐야 되기 때문에.
0: 그러니까 경찰도 일단 프로텍트를 해야 되는군요.
1: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0: 그렇죠.
1: 한 집안의 아빠고 또 한 집안의 아들인데, 우리도 세이프티 하고 해서 하루 일과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저희 소원이거든요.
0: 그러면 걸렸을 때 물론 기분은 나쁘지만. 경찰한테 나는 당신에게 해가 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미리 좀 보여주는 것도 좋겠어요.
1: 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래전에도 얘기했지만 밤에 걸리면 안에 실내등을 켜준다든지.
0: 켜준다든지.
1: 예. 그다음에 갓길에 세웠을 때 비상등을 켜준다든지.
0: 아하.
1: 예. 그다음에 경찰이 오기 전에 항상 두 손은
0: 핸들.
1: 핸들 위에 얹어놓다든지.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주면 저희한테는 너무 고맙죠.
0: 아.
1: 네. 그 기본적인 거예요.
0: 좀 좋은 경찰. 네. 좀 사랑이 많은 네. 그런 경찰을 만나서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참 그래도 고맙다라는 그렇죠. 생각에 좀 어그레시브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말은 잘 하시면 됩니다. 뭐 처음부터 뭐 싸우자는 식으로 나가면 안 되죠. 네. 너 나 왜 잡았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0: 공격적으로 하지 말아라. 네.
1: 그러면은 왜냐하면 경찰들이 항상 드라이버 사이드로 오게 되면 자기가 왜 잡았는지 자기가 누군지는 소속은 다 밝히게 돼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는 왜 잡았다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은데 오기도 전에 뭐 야 너 나 왜 잡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뭐야? 그리고 제일 경찰들이 듣기 싫은 말이 그거랍니다.
0: 뭐요?
1: 나는 걸렸으니까 야, 나 티켓 받겠다 이거잖아요.
0: 네네.
1: 근데 미리 자기가 경찰한테 나 티켓 안 줬으면 좋겠다. 나 안 받았으면 좋겠다.
0: 그 얘기 싫어해요?
1: 그거 싫어하죠. 왜냐하면 내가 경찰이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벌써 결정을 하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경찰인데 이건 뭐야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0: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요?
1: 그냥 거기에 수긍을 하지만 내가 미안하다. 나 못 봤다. 내가 이렇게 속력이 좀 빨랐는지도 몰랐고 아니면은 또 뭐 내가 스피드 사인을 내가 잘 못 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약간 뭐 다른 생각을 좀 한 것 같다. 뭐 이런 다른 변명이 있잖아요.
0: 그래서 그때 그 경찰이 나 티켓 줬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네. 이거 좀 워닝으로 바꿔주면 안 되겠다고.
1: 아니 안 돼.
0: 그랬더니 높.
1: 예, 그냥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0: 그러니까는 예, 그냥 진작 좀 얘기를
1: 해 주세요. 예, 아니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떤 경찰에 따라 다 틀려요. 저는 티켓 잘 안 줘요. 뭐 줄 수도 있지만 네. 될 수 있으면 안 줘요.
0: 그러니까 워닝 쪽으로.
1: 예, 근데 제가 그 센터빌에서 일할 때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잡았는데 교인이었어요, KCPC. 근데 저는 그분을 처음 본 분이고
0: 네네.
1: 그분은 저를 많이 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주말에 KCPC 교회 앞에서 네네. 교통 정리를 하고 이랬거든요.
0: 그러니까 다 알죠, 전교인.
1: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 저분이 한국교인이구나 이게 다 아는 거예요.
0: 네네네.
1: 근데 제가 잡히자마자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머리,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저는 교회 안 다니거든요.
0: 성당 다니시잖아요.
1: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0: 반가운
1: 거기서는
0: 마음에.
1: 반가운 마음에 다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어떻게 딱 지어줍니까?
0: 아이고.
1: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 예, 그러니까 어떤 경찰을 만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0: 네.
1: 그래도 기본적으로 분명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풀로업을 당한 거고.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충분하게 듣고
0: 네.
1: 그 다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네네. 늦지 않는다는 거죠.
0: 예. 그리고 또 요새 뭐 교통도 그렇지만 이 자범들이라 그러죠.
1: 많죠.
0: 크고 작은 게 요새 또 소소하게 또 막
1: 많아요. 예. 지금 저기 뭐냐면 차량 절도범이 다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0: 아이고.
1: 그래갖고 지금 뭐 집 앞에다 세워도 그냥 열고 가져가요.
0: 아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 생일 다음 날 네. 그냥 제 차 싹 털어갔어요.
1: 그러니까요. 근데
0: 집 앞에다 세워.
1: 중요한 건 뭐냐면 차 안에다가 귀중한 걸 안 놔야 되는데.
0: 네. 왜? 지금은 절대 안 하죠.
1: 예, 차 안에다가 희한하게 귀중한 걸 많이 놓으세요. 근데 이게 뭐 일반 돈, 그다음에 뭐 컴퓨터,
0: 네.
1: 예, 이건 기본으로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개인 총도 그냥 놓고 다녀요.
0: 아이고.
1: 그러면 이걸 잊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리포트 할 때 좀 복잡하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총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놓고 다니고. 차량 절도범들은 간단해요. 그냥 이런 주차되어 있는 거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땡겨봐요. 한국은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은 이게 차가 잠겼다 안 잠겼다를 알 수가 있대요. 금방.
0: 사이드미러.
1: 그렇죠. 네. 여기는 그런 게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차들이 모르겠어요. 신형인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한국은 그거 보고 아 사이드미러가 안 접혀 있으면 저건 안 잠겼구나.
0: 있다.
1: 그래서 절도를 하는데
0: 네.
1: 여기서는 그게 없으니까 지나가면서 한 번씩 다 그냥 땡겨보는 거예요.
0: 좋은 차도 사이드미러 안 접히는 게 또 설치를 하는 분도 계시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그게 없는 차량도 있고.
1: 맞아요.
0: 그래서 그 사이드미러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1: 못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범인 그런 차량 절도범들이 그것까지 알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냥 한 번씩 땡겨보는 거예요.
0: 습관적으로.
1: 예. 그래서 또 열리면 이제 그때 들어가서.
0: 열리면 땡큐.
1: 그렇죠.
0: 안 뭐, 열리면 다음 차.
1: 안 열리면 다음 차. 뭐 차들은 항상 있으니까.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는 이래서 저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거는
0: 네.
1: 주택 절도. 이게 차량 절도에서 주택 절도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빈집털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뭐야 신문을 보니까 이 아시안들 특히 업주들
0: 네.
1: 그분들이 타겟으로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0: 업주라면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1: 왜냐하면 제가 오래

0: 많이 하잖아요.
1: 네네.
0: 똑같은 길을 안 가요. 못 가게 해요.
1: 티켓 똑같은 네. 사람한테 두세 번 재피면 네. 그 사람 집 어디 사나 궁금해. 솔직히 뭘 어떻게 하려는 것보다는.
0: 근데 경찰들은 우리가 경찰차 운전할 때 네. 어디 갈 때 똑같은 길로 안 가요. 그게 왜냐하면 그 이런 것 때문에.
1: 야, 이 비즈니스 하시면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예. 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기 예, 바랍니다.
0: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운전할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왜?
1: 느낌 있어요, 있어요. 예,
0: 어제 저 차를 봤는데, 오늘도 또 본 것 같아.
1: 그러니까 백미러도 가끔 한 번씩 봐야겠네요.
0: 아, 그럼요. 아, 백미러 안 보고 운전하십니까?
1: 뭐, 저는 안만 보고.
0: 아니, 가끔 옆도 보고 뒤도 보세요. 네네네네네. 제가 항상 그 웃기는 게 뭐냐면 저는 운전할 때 이게 습관인지 모르지만 네. 옆, 앞, 뒤 다 봐요. 그래서 옆에 차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아는 사람 지나갈 때 했어요.
1: 네네네.
0: 그럼 저 사람 지나간다면 우리 와이프가 막 뭐라 그래요. 운전이라 제대로 하지 또 저렇게 딴 데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맨날 혼나는데 네. 직업상이니까.
1: 그렇죠.
0: 근데 운전할 때는 네. 좀 그래도 가끔 옆도 보고 네네네. 앞도 보고 뒤도 보고.
1: 오늘부터 좀 그래 봐야겠어요.
0: 예, 네, 근데 너무 오래 보지는 마시고. 예, 또 옆에 지나간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너무 오래 보다가 네. 또 앞에 차 들이받을 수가 있으니까.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예. 항상 조심하되 내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 번호를 한, 번호판을 한번 적어 놓는 것도 좋고,
1: 아하. 예.
0: 아니면은 내가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고, 또 볼 것 같아. 그러면은 예. 그 번호판을 찍거나 이러면 그걸 경찰서에다가 연락해서
1: 네네네.
0: 예, 경찰서로 찾아가셔서 리포트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0: 그 팁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다?
1: 예방.
0: 범죄 예방.
1: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리다 생각나는 게 돈을 갖고 이제 또 퇴근하실 때.
0: 아, 그렇죠.
1: 그때는 더더욱이.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캐시 비즈니스 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 그런 분들 많으시죠.
0: 이분들은 저녁 늦게 퇴근하면 저는 솔직히 서제시션 해줄 수 있는 거는 혼자 가지 말라. 될 수 있으면 뭐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건 나쁘지 네. 않다.
1: 예, 예, 예.
0: 그리고 항상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CCTV를 항상 해놔라.
1: 아, 그럼요. 그건 예. 반드시 하셔야 돼요.
0: 예,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있다.
1: 네네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훔치겠다고. 달겨드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막겠습니까?
0: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주세요.
1: 예, 예. 막다가 생명까지.
0: 당연하죠. 네. 왜냐면은 그거 몇 푼 된다고.
1: 맞아요.
0: 옛날에 저는 뉴욕에 살 때, 네. 오래 전에, 네, 네. 저희 아버님이 항상 그랬어요. 주머니에다가 네. 단 10불짜리라도 갖고 다녀라.
1: 예, 네. 뉴욕은 20불짜리나 10불짜리 네. 갖고 다니라 그래요.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0: 더 해코지 다니.
1: 예, 네, 기분 나쁘다고.
0: 저도,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오래 사셨어가지고 옛날에. 그거 저 미국에 오니까 바로 그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1: 퍼러 하나 때문에 차 유리창도 깹니다.
0: 맞아요.
1: 담배 하나 때문에.
0: 맞아요.
1: 예. 물론 이 버지니아는 뭐 그렇게 잡다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죠. You never know.
0: 그렇죠. 뭐 항상 내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0: 아닙니다. 예.
1: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기약하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카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자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라라라 퀴즈는 추분과 관련이 됐다고 해도 될 법한 노래들인데요. 어제 두 분이 동시에 정답을 올려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퀴즈 힌트를 내드리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굳이 힌트를 드린다면 가수들보다는 노래에 집중을 해주셔서 들으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는 퀴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노래입니다.

퀴즈 다섯 번째 곡 바로 1순위의 곡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곡 들으시고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이 있을까요? 힌트 다시 한번 드리면 이번 주는 가수하고는 그닥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좋은 글 보내주시는 김윤호님이 보내주신 글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현명한 사람은 늙을수록 단순하게 산다.

현명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심플한 삶을 선택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것. 그게 바로 단순하게 사는 방법이다. 첫 번째, 복잡한 게 너무 피곤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물건도 이것저것 사고 싶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다. 관리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도 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말이다.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입을 옷이 없다고 고민하고 친구가 많아도 진짜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삶이 훨씬 편해진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진다는 것이다. 젊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혼자 있으면 뭔가 외로워 보이고 재미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다. 진짜 나 자신과 편하게 지낼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혼자 커피 마시며 책 읽는 시간, 산책하면서 생각 정리하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마음을 충전시켜 준다. 세 번째,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간다. 젊을 때는 뭐든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돈도 많아야 하고, 친구도 많아야 하고, 경험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살다 보니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옷은 정말 좋아하는 몇 벌만 있으면 되고, 친구는 진짜 마음 맞는 몇 명이면 충분하다. 여행도 이곳저곳 다니는 것보다 한 곳을 깊이 있게 즐기는 게 더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네 번째, 여백의 미를 발견하게 된다. 젊을 때는 뭔가로 꽉 채워져 있어야 안심이 됐다. 일정도 빽빽하게 집도 물건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유로운 게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된다. 아무 약속 없는 주말 오후의 여유로움,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서 느끼는 평화로움, 이런 게 진짜 사치라는 걸 깨닫는다. 말로 꽉 채우지 않고 가만히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고, 뭔가 계속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더 큰 힐링이 된다. 현명한 사람들의 단순한 삶은 뭔가 포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다. 삶이 복잡해 보이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나도 저랬는데 라고 웃으며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단순하게 사는 게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를 말이다.

김윤호님이 신청해 주신 임희숙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데 와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때 노래방 가거나 누가 노래 시키면 이 노래 꼭 불렀었거든요. 제 18번이기도 합니다. 아 갑자기 옛날 생각이 아스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끝곡은 어제 퀴즈 당첨되신 우리 데니보이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박광현입니다. 재회.

이 박광현의 제외, 이 곡도 제가 한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곡인데, 와, 오늘 같은 날 들으면 정말 분위기 납니다. 데니보이 덕분에 이렇게 또 노래를 듣게 됐네요. 자, 박광현의 제외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보험철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시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새 집을 사기 위해 빌더와 미팅을 하면서 지도를 내려다 봅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거나 우거진 나무들 혹은 이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코너에 위치한 집을 고르면 거의 대부분 랏 프리미엄이란 명목으로 작게는 몇천불, 많게는 10만불까지도 더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에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비싼 랏 프리미엄은 18만불이었습니다. 집값이 90만대였는데 랏 프리미엄이 18만불이니까 거의 20% 가까이 웃돈을 주고 골프장 그린과 호수를 내려다보는 대가를 지불한 경우였습니다. 그럼 이 집을 팔 때는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집 살 때 집값만 따지면 옆집과 똑같이 지불을 했는데 옆집이 100만 불에 팔렸다면 내 집은 프리미엄이 있었으니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노입니다. 빌더가 집을 지으면서 차지한 랏 프리미엄은 리세일 하실 때 그만큼의 동일한 수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랏 프리미엄의 베네핏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베네핏은 손님께서 그 집에 살면서 좋은 뷰나 프라이빗한 랏을 즐기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랏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댁에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집을 샀는데 정작 수년을 살아가면서 댁에서 물가를 내려다보며 커피 한잔 마시지 못하고 친구들을 초청해 근사한 바베큐 파티 한번 못하시고 집을 팔아야 한다면 랏 프리미엄을 괜하게 지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 집의 위치가 좋고 근사한 주변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즐기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팔려고 내어놓았을 때 뷰가 좋지 않은 이웃의 다른 집보다 확실히 빨리 팔리는 이득이 있습니다. 앞뒤로 남의 집이 빡빡하게 막혀있는 위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프라이빗하거나 근사한 풍경이 보이는 위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집들이 나와 있을 때는 랏이 좋은 집이 언제나 빨리 계약이 성사됩니다. 세 번째 베네핏은 약간의 웃돈, 즉 같은 집이라도 가격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내가 빌더에게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본전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베네핏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불한 돈을 다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은행의 감정가 때문입니다. 감정사는 집의 위치에 대한 베네핏을 빌더보다는 더 낮게 책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 한인들이 좋아하는 남양집의 경우 확실히 채광도 좋고 냉난방비도 절약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감정사가 남양집을 더 높게 밸류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뷰가 좋고 프라이빗한 위치에 있다면 분명 바이어의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보다 살짝은 높은 가격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 집을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나와 있는 몇 군데 집 가운데 랏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집들의 마음이 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빌더가 책정해 놓은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그 액수가 이웃한 동네들의 집 가격과 비교해서 얼마나 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살면서 즐기는 정도가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전문가, 리얼터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프리미엄의 정확한 값어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과 쿠바에 대한 강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란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산하 인공지능 전문가 패널은 오픈AI의 AI 에이전트들이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건에 대해서 인류가 AI 통제를 잃을 수 있다는 조기 경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북동부 지역에서 항공 관제 통신선이 끊기면서 항공편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을 중심으로 수백 편이 취소되고 수천 편이 지연됐습니다. 미 교통부가 항공편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항공 관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미국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단했던 과테말라에 대한 군사 장비 지원을 약 50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H-1B 비자의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180일 넘게 체류한 뒤 재입국할 경우에 공적 부조 관련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민 전문가들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20대 여자 가수가 부른 컨트리송이 크리스마스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가 세운 대기록을 깨고 빌보드 1위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개 오디션 TV 프로그램 결선에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군단과 합을 맞춘 스트릿 댄서가 진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음식 배달업체 두어데시가 배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뉴욕시 조사와 관련해 1억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브루클린 레이비아드의 뉴욕시 공공주택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아파트가 공개됐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대형 쇼핑몰 두 곳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오후 3시 퉁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란은 중동에 불량배였다. 쿠바는 완전히 실패한 나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세계 각국 정상과 외교관들이 빼곡히 들어찬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 연단에 올라 이란과 쿠바 등 적대국들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서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서 연설 전반부 상당 부분을 지난 6개월간 펼쳐진 대이란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적 작전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취지로 그들은 중동에 불량배였지만 이제 더는 불량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란과 협상을 통해 재건의 기회를 주거나 이란을 전멸시킬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각국 대표단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엔 총회에서 이 같은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는 건 이례적입니다.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총회장에 앉아있던 이란 대표단들은 항의의 뜻으로 실무급 대표부 직원 한 명만 남겨둔 채 단체 퇴장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때 총회장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향해서 우리 행정부는 쿠바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쿠바는 완전히 실패한 국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전례 없이 무너지고 있고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회장에 앉아있던 쿠바 대표단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도중에 총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모이는 유엔 총회장이었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과 대립해온 국가들을 거론하며 직접 압박하는 무대가 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을 비판했습니다. 유엔이 선출된 적도 없는 글로벌리스트 관료들의 극좌 의제를 주권 국가들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주권을 침해한다면서 해체를 벼르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해서는 통제불능의 기관, 불량기관이라고 지칭하며 회원국들의 탈퇴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 본부에 도착해서는 언론을 향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유엔 총회장에 도착한 각국 정상들을 취재하고 있던 매체 중에 CNN 기자를 발견하고서는 CNN이 여기 와서 나를 취재하고 있다는 놀랍다며 당신들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에 대해 가짜뉴스를 보도한다는 이유로 CNN과 MS나우, 폴리티코 등 3개 매체에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에 나를 세우던 트럼프 대통령도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언급할 때만큼은 한껏 부드러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진 어린이들의 재결합을 돕는 활동을 해왔다고 소개한 뒤에 이날 유엔에서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함께 미래 육성 하기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도 웃으며 손을 흔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당시 멈춰서서 논란을 빚었던 에스컬레이터는 이날 별다른 문제 없이 작동했습니다. 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할 때 작동하지 않았던 자막기 프롬프터도 이날은 문제 없이 작동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유엔 본부 밖에서는 반 트럼프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시작하기 전부터 유엔 총회장 인근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주란맘단이 뉴욕시장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주란맘단이 뉴욕시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맘단이 시장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하마스 테러범들을 지지하고 뉴욕 유대인들을 향해 소요 사태를 선동한 맘단이 시장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유엔에 입국해 용감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진실은 물론 맘단이 시장 당신의 실체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네타냐후 총리를 전범이자 가자지구 제노사이드의 주동자로 규정하며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체포영장 집행과 네타냐후 총리의 뉴욕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를 촉구해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네타냐후 총리의 영상이 공개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네타냐후 총리가 영상에서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진실은 그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대상이자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맘다니 시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나 가자지구 관련 이슈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화는 오직 뉴욕시와 뉴욕 시민들을 위한 사안에 집중됐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 현지에서 펼쳐질 네타냐후 총리와 맘다니 시장 간의 설전과 시위 가능성에 뉴욕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입니다.
0: 유엔 산하 인공지능 전문가 패널은 오픈AI의 AI 에이전트들이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건에 대해서 인류가 AI 통제를 잃을 수 있다는 조기 경보라고 평가했습니다. 22일 전 세계 독립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AI에 관한 독립 국제 학술 패널이 발표한 보고서 AI 에이전트 정렬 실패와 인간 통제 상실 위험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위험은 유능한 AI가 인간의 의도를 넘어서거나 이와 상충하는 목표를 지속해서 추구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널은 허깅페이스 해킹이 단발적인 기술 오류가 아니라 며칠에 걸쳐 AI 에이전트 집단이 평가자를 속이고 속임수를 은폐하며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믿는 접근 권한과 정보를 획득한 사건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AI가 추구하는 목표를 인간의 의도와 일치시키는 정렬 작업에 실패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패널은 특히 오픈AI가 사건 이후 내놓은 자체 보고서에서 제시한 안전장치만으로는 AI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오픈AI는 자체 보고서에서 자사 공개 AI에 안전장치와 가드레일을 추가 적용했으며 자동 검토 시스템을 통해서 향후 이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패널은 이렇게 자체 보고된 시험만으로는 해당 제어 장치가 모든 환경에서 특히 외부 감시 상황에 더 뛰어난 능력, 적응력을 갖춘 미래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신뢰성 있게 작동할지 입증하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AI 위험의 특징을 고려해서 단일 기업이나 국가가 아닌 국제사회 차원의 가드레일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널은 단일 AI 시스템이 일으키는 위험은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국제적 합의에 기반한 위험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3일 AI의 미래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는 클레망 드랑그 허깅페이스 CEO가 참석해 관련 내용을 이사국들에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문가 패널 공동의장인 벤지오 교수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브리핑에 나섭니다. 최근 AI 속도 조절론을 주장해서 업계에 찬반 논란을 불러온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도 화상으로 참석해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5: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4: 야, 두 가지 다지. 장인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5: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4: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5: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4: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6: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 관광.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0: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 북동부 지역에서 항공관제 통신선이 끊기면서 항공편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을 중심으로 수백 편이 취소되고 수천 편이 지연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21일 항공교통관제센터와 연결되는 통신선이 끊겨 미 북동부 공항들에서 항공편 수백 편이 취소됐습니다. 연방정부 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21일 라과디아 공항과 존 F. 케네디 공항 등 뉴욕시 권역의 모든 주요 공항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뉴욕크 리버티 공항에서는 상업용 항공편이 한동안 거의 중단되고 출발 도착을 통틀어 600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항공편을 추적하는 플라이트레이더 24 사이트에 따르면 오전 9시 40분께부터 오후 5시 20분께까지 이 공항에서 상업용 항공편의 착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는 200여 편이 취소됐으며 보스턴 지역의 로간 국제공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UPI 통신에 따르면 21일 저녁 시간 기준으로 미 전역에서 9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약 5천 편이 지연됐으며 공항들에서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온라인 게시물로 수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현재 존재하는 모든 지연을 해소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연방항공청의 항공관제시설인 필라델피아 터미널 레이더 접근 관제시설에 연결되는 주 통신선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시스템이 예비용 광섬유 케이블로 전환하려고 시도했지만 케이블이 절단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케이블 절단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초기 설명들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더피 장관은 철도회사 암트랙의 공사 현장 작업반을 지목했지만 나중에 암트랙 측은 뉴저지 교통공사 측 공사 현장 작업반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UPI에 따르면 손상된 통신선 구간 길이는 600피트 안팎이었습니다. 통신사 버라이즌은 뉴저지 암트랙 철로 근처에 깔려있는 이 회사의 광케이블을 이 지역에서 일하던 공사 하청업자가 절단했다며 협력업체들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통신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항 차질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맞아 각국 정상 130명과 장관 수십 명이 뉴욕에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번 공항 운항 중단 사태 탓에 원래 참석 예정이던 한 유엔 총회 부대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카니 총리는 다자주의 파트너 정상회의에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연합이사회 의장과 윌리엄 루토 캐나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토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니 총리가 항공편 문제로 도착하지 못함에 따라 비드라메티 주 유엔 캐나다 대사가 대신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다만 총리실 측은 카니 총리가 21일 밤 뉴욕에 도착해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지방선거 지형을 바꾸고 있다를 통해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와 핵심 영어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President Trump's enormous gains among Hispanic voters in the last election propelled him to victory. 2 years later, that talk is over. 지난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얻은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득표는 그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Enormous gains among Hispanic voters.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크게 지지율을 높였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gains는 이익이 아니라 지지율이나 득표율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Propelled him to victory. 그를 승리로 이끌었다 라는 의미죠. Propel A to B 라고 하면 A를 B로 밀어올리다. A를 B로 밀어내다, 추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hat talk is over. 그런 이야기는 끝났다. 여기서 talk는 실제 대화라기보다 그동안 나왔던 주장이나 논의를 뜻합니다. 지난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의 승리를 견인했던 핵심 동력이었던 히스패닉 표심이 불과 2년 만에 이탈하면서 공화당이 기대했던 장기적인 정치적 재편, political realignment, 구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A shift toward Democrats on anything like this scale could remake the electoral map, representing a final unraveling of his winning coalition. 이 정도 규모로 민주당 쪽으로 지지가 이동한다면 미국의 선거 지형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승리를 이끌었던 유권자 연합이 결국 붕괴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A shift toward Democrats, 민주당 쪽으로의 지지 이동이란 의미인데요. 여기서 shift는 여론이나 유권자의 지지 성향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On anything like this scale, 이와 비슷한 규모로, on this scale, 이 정도 규모로 라는 뜻이죠. Anything like this scale 하면 이 정도에 가까운 규모의 변화가 있다면 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emake the electoral map, 선거 지형을 재편하다, 선거 판도를 바꾸다 라는 뜻인데요. Electoral map은 직역하면 선거 지도지만 각 정당의 세력 판도나 선거 지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unraveling은 실타래 등이 틀림 또는 시스템 연합 등의 붕괴나 해체를 뜻하는데요. 기사는 트럼프를 당선시켰던 유권자 연합, winning coalition이 완전히 해체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Texas and Florida would become ground zero for a possible democratic tsunami. 민주당이 대규모로 약진할 경우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그 변화의 핵심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would become 무엇무엇이 될 것이다 또는 무엇무엇이 될 수 있다 라는 의미죠.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ground zero 원래 폭탄이 폭발한 지점이나 대형 재난의 진원지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정치 뉴스에서는 거대한 여론 변화나 대형 선거 승패의 최대 격전지 또는 핵심 발상지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히스패닉 인구 비중이 높은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거센 반격이 시작되는 핵심 격전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네요. The same Hispanics who helped you get to the White House in 2024 feel betrayed today.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탰던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이제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Who helped you get to the White House? 당신이 백악관에 입성하는 데 도움을 준 이란 의미입니다. 여기서 get to the White House는 실제로 백악관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되다 라는 정치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eel betrayed. 배신감을 느끼다 라는 뜻인데요. betray가 배신하다 라는 동사이므로 수동태 형태 betrayed로 써서 배신당했다고 느끼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마리아 엘비라 살라사르 하원 의원이 공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직접 던진 발언인데요. 높은 물가와 경제난 그리고 강경한 이민 정책 등으로 인해
히스패닉 유권자들

0: 의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며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기사는 한때 특정 정당의 강고한 지지층이라 여겨졌던 유권자 그룹도 국정 운영의 성과와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민심의 향방을 바꿀 수 있다는 정치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히스패닉 표심의 대이동이 실제 미 의회의 주도권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1: 증시입니다. 메타의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열풍 속에서 기술주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며 22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45% 뛴 27,244.28에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동일하게 7,764.64, 다우 지수는 0.36% 내린 51,863.69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증시였습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뉴욕 합동 응원전 일정이 다시 변경됐습니다.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리는 뉴욕시티 FC와 LAFC의 경기가 당초 11월 4일에서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당초 5월 6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LAFC의 콘카케프 챔피언스컵 준결승 진출로 일정이 연기된 데 이어서 다시 한번 조정됐습니다. 기존에 구입했던 티켓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4월 VIP 입장권 200장과 일반 입장권 100장을 구매했으며 손흥민 선수 응원을 위한 한인 응원단 모집과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또 관계 단체들은 이번 경기를 코리안 나이트 형태의 한인 축제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3세의 나이에도 활발한 집필과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미충효회 임형빈 회장이 8번째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임형빈 회장의 신간 세월은 가건만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 출판기념회가 지난 19일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 지역 교계와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임 회장의 100년 넘는 삶과 봉사, 신앙을 기념했습니다. 또 매일 독서와 글쓰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건강과 삶의 활력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책에는 한 세기를 살아온 임 회장의 다양한 경험과 추억, 신앙과 사회활동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103세 나이에도 꾸준히 글을 쓰며 새로운 책을 내고 있는 임 회장의 삶이 다음 세대에도 삶의 지혜와 용기를 전하는 기록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시는 시니어 여러분과 가족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금융사기 예방 정보입니다. 최근 시니어를 노린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에게 사고가 났다며 급하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 또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오는 9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시니어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니어들이 자주 겪는 금융사기와 금융착취 사례를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금전 요구를 구별하고 대응하는 방법, 또 개인정보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전화로 즉시 송금을 요구하거나 기프트카드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보내라고 재촉한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교육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과 참가 방법은 Fairfax County Family Service 웹사이트에서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검색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 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헛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업 헛모기지.
3: 뱅크업 헛모기지.
4: 뱅크업 호비젠 이퀄 하우징 랜드.
5: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메이비 해피엔딩.com에서 확인하세요. Let's go!

0: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교통부가 항공편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항공관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워싱턴 DC 인근 공항 세 곳에서 먼저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정석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미국 교통부가 항공편 지연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인공지능 도구를 선보였습니다. 첫 시험 무대는 워싱턴 DC와 인근의 공항 세 곳입니다. 리건 내셔널 공항과 댈러스 국제공항, 그리고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입니다. 새 시스템의 이름은 스마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날씨와 공항 혼잡도, 비행기 운항 상황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비행기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면 공항의 혼잡과 지연을 줄일 수 있을지 관세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숀 더피 교통장관은 직접 시연에 나서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비행 경로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AI가 직접 비행기를 통제하거나 영공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피 장관은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예측과 분석을 위한 도구라며 최종적으로 영공을 관리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인 항공관제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도 특히 리건 내셔널 공항의 경우 현재도 항공편 운항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며 AI를 활용하면 공항의 수용 능력과 실제 항공 수요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항공관제사 노조인 전미항공관제사협회 NATCA는 새로운 기술이 관제사의 경험과 훈련, 전문적인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에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리건 내셔널 공항이 있는 지역구의 민주당 돈 베어 연방 하원 의원은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AI 시스템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항에서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어 의원은 특히 리건 내셔널 공항이 지난해 치명적인 항공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항공관제사들이 시스템 개발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고 공항 도입을 앞두고 별도의 교육도 받지 못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보스턴에 본사를 둔 한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8억 7,5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통해 개발됐습니다. 우선 워싱턴 DC 지역 공항 세 곳에서 시험한 뒤 성과와 안정성을 검토하고 오는 2028년까지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 지연을 줄이기 위한 AI 기술이 실제 공항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또 관제사의 판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가 이번 시범 운영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메릴랜드주의 대형 쇼핑몰 두 곳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오후 3시부터 통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트에 있는 대형 쇼핑몰 두 곳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오후 3시 통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오는 28일 월요일부터 오후 3시 이후에는 성인 보호자를 동반해야 쇼핑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상 시설은 웨스트필드 몽고메리와 웨스트필드 휘튼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측은 최근 두 시설에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통금 시간 이후에는 보안 요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쇼핑몰을 떠나거나 성인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미 쇼핑몰 곳곳에는 새로운 보호자 동반 정책을 알리는 안내문도 게시됐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오후 3시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며 방과 후 쇼핑몰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부모가 직장에 있는 경우 아이들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반면 최근 사건들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휘튼 쇼핑몰에서는 지난 7월 31일 17살 소년이 13살 소년에게 총을 쏴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은 어린이 놀이시설 인근에서 벌어졌고 무장한 쇼핑몰 보안요원이 용의자를 붙잡은 뒤 경찰에 넘겼습니다. 용의자는 성인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엔 쇼핑몰 화장실에서 10대 청소년 한 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10대 9명이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는 20곳이 넘는 상점이 잇따라 털렸는데 당시 수사관들은 복면을 쓴 용의자 가운데 일부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몽고메리 쇼핑몰에서도 올 여름 학생들이 연루된 집단 싸움이 벌어졌고 당시 누군가 촉을 꺼내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핑몰 측은 이번 정책이 청소년 전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최근 잇따른 사건에 대응하고 쇼핑객과 상점 직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오후 3시라는 이른 시간부터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미국의 대표적인 공개 오디션 TV 프로그램 결선에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군단과 합을 맞춘 스트릿 댄서가 진출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3: 22일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남부 스촨성 출신의 스트릿 댄서 우이페이의 팀 호미스가 아메리카 갓 탤런트 결승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호미스가 주목받은 것은 단순히 뛰어난 춤 실력과 동양적 무대 구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이페이는 중국의 선도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의 로봇들과 쿵후를 기반으로 한 군무를 연출했고 심사위원들의 호평과 관객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이페이 팀의 무대를 본 심사위원은 살면서 이런 엄청난 것은 처음 본다며 완전 압도적이라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솔직히 조금 무섭다면서도 합격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중국의 설 특집 TV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화려한 춤 기량이 미국 시청자들에게 처음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들의 무대가 인기를 끌며 크고 작은 행사마다 로봇을 섭외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춤 경력 13년의 우이페이는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댄스팀과 무대에 오르면서 마법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훈련을 함께한 로봇들에 대해서는 차갑고 생명력 없는 기계 그 이상으로 느껴진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공연 준비를 담당한 예술감독 팡 정화는 로봇에게 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한 영혼을 창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봇에게 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인간 무용수의 몸짓이 하나하나 다 입력돼 있어야 합니다. 실제 공연 중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과의 현장 협업도 필수입니다. 로봇이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은 안무는 애초에 배제되기도 합니다. 특히 신체적 유연성이 중요한 안무가 그렇습니다. 또한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됐더라도 현장에서 음악이 갑자기 바뀌면 로봇은 인간처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중국 업계에서 로봇을 대중적 무대에 올리는 것은 성능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 중 이름을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엔터테인먼트 이외 분야에서 로봇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봇이 AI 챗봇 모델인 챗GPT처럼 일반인 사이에서도 흔하고 유용한 존재가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20대 여자 가수가 부른 컨트리송이 크리스마스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가 세운 대기록을 깨고 빌보드 1위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빌보드는 22일 차트 예고 기사에서 빌보드 메인 싱글 순위 핫100 최신 차트 1위에 엘라 랭글리의 추진 텍사스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 텍사스는 비연속 23주째 빌보드 핫100 정상을 차지한 곡이 됐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인기 캐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후에 역대 최장 기간 기록인 22주를 넘어선 셈입니다. 빌보드 핫100은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로 스트리밍 데이터, 라디오 방송 점수, 판매량 데이터를 종합해 순위를 냅니다. 1999년 엘라베마에서 태어난 랭글리는 2024년 데뷔 초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가수였습니다. 랭글리의 추진 텍사스는 지난해 11월 1일 핫100 차트에 진입했으며 올해 2월 1위에 올랐습니다. 흑인과 라틴계 가수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 K-POP도 새를 넓혀가는 빌보드 차트에서 랭글리가 잔잔한 컨트리송으로 인기를 끌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인기 요인으로는 남부의 정서를 잘 담았다는 점이 꼽힙니다. 남부 출신이라면 익숙한 투스텝 춤과 잭 다니엘 위스키, 맨피스 블루스, 카우보이 등을 가사에 끼워넣었고 텍사스와 테네시 여자 사이에 고민하는 남자를 등장시켜서 두 지역의 은근한 라이벌 의식을 고취하기도 했습니다. 제2의 테일러 스위프트라고도 불리지만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후보를 공개 지지한 민주당 지지자인 스위프트와는 다른 길을 걷는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래프는 랭글리가 정치 성향을 드러내진 않지만 성경을 읽고 말을 사랑하는 촌뜨기 여자를 자처하며 남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습한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67도, 섭씨 19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흐린 날씨는 계속됩니다. 밤 최저 기온 54도, 섭씨 12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오늘처럼 흐리고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심야까지 때때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이며 바람은 북동풍이 시속 12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비 내린 하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18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때때로 비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심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66도, 섭씨 19도. 오늘과 비슷하게 때때로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예상됩니다. 현재 워싱턴 일대 약한 비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이며 바람은 북동풍이 시속 4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해외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상속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산승계, 상속, 증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과 세무 컨설팅 전문가 그룹이 함께합니다. 배진희 미국 변호사, 조원철 미국 회계사, 서순성 한국 변호사, 정찬우 한국 세무사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자산을 두고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과 세무 문제부터 법률 분쟁까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시는 10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뉴저지 포트레에 위치한 하이아트 호텔과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뉴욕 그레인넥 네오날즈 팔라조에서 개최됩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참가 신청은 필수이며 참석자에 한해 10월 2일 또는 10월 5일에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201-676-0447, 201-676-0447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미주 한인 축제가 펼쳐집니다. 해켄색 병원의 고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 군 뉴스 보청기에서 무료 청각 테스트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팀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한국의 맛과 멋을 모두 함께 즐기는 9월 25일과 26일 K-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 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룡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헬스 섹션에서는요, 카페인 프리 음료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카페인 프리라는 말과 디카페인은 같은 말인지, 카페인이 전혀 안 들어있다는 말인 건지, 어떻게 카페인을 걸러내는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라이프 페이지에서는 탈북자와 관련해 그 수는 얼마나 되고 최근의 추이는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저녁 식사 후에 아우 밤인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네 하는 마음이 든다거나 카페인 때문에 잠에 못 들면 어쩌지 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땐 마트나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카페인 프리 그리고 디카페인인데요.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 들지 않으십니까? 라벨에 카페인 프리라고 적혀 있으면 진짜 원두나 찻잎 속의 카페인을 싹 다 제거했다는 뜻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 말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그 작고 딱딱한 커피 원두에서 카페인만 쏙 뽑아내는 기술은 무엇이고 화학물질로 카페인을 뺀 거라면 우리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말입니다. 오늘 매거진 헬스 섹션에서는요, 카페인이 제거된 음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디카페인 또는 카페인 프리 이 두 가지 말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섞어 쓰곤 하는데요. 이 두 단어의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원래 카페인이 들어있는 원두나 찻잎에서 카페인을 추출해낸 제품은 디카페인이라고 부르고요. 카페인 프리라고 써있는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제품 제조 전 원재료 자체에 카페인이 없는 제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보리차라던가 루이보스티, 카모마일 같은 이런 허브티 혹은 카페인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과일 에이드나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 원래부터 카페인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탄산음료 전부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사이다류는 카페인이 원래부터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음료에는 카페인 프리라고 표기가 붙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커피 원두라던가 녹차, 홍차처럼 원래는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에서 인위적인 공정을 거쳐서 카페인을 제거했다. 이럴 때는 디카페인이라고 씁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디카페인 제품은 카페인이 완전한 0%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커피의 경우에는 나라마다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한 원두를 기준으로 해서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 디카페인으로 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식약처가 올해 5월에 표시 기준을 개정해서 2028년 1월 1일부터는 원두의 잔류 카페인이 고형분을 기준으로 해서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파는 디카페인 제품에는 카페인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커피 한 잔 약 240ml 기준으로 해서 커피 한 잔에 평균 95mg 안팎의 카페인이 들어있다면요. 디카페인 커피 한 잔에는 보통 2에서 15mg 정도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원두, 제조 방식, 컵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카페인에 극도로 민감하다거나 의학적으로 카페인을 완전히 금해야 하는 분이다 이런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 역시 여러 잔 마시게 되면 소량의 카페인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쓴맛과 풍미를 가진 원두나 찻잎에서 어떻게 카페인 성분만 콕 집어서 뽑아낼 수 있는 걸까요? 원두를 볶기 전에 초록색을 띠는 생두, 그러니까 그린빈 상태에서 진행되는 카페인 제거 기술 중에 대표적인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용매 추출법인데요. 생두를 물이나 증기로 불려서 조직을 팽창시킨 다음에 카페인을 녹여내는 화학 용매를 사용하△└└││││││││││││││││││││││││││││││││││││││││││││││││││││││││││││││││││││││││││││││││││││││││││││││││││││││││││││││││││││││││││││││││││││││││││││││││││││││││││││││││││││││││││││││││││││││││││││││││││││││││││││││││││││││││││││││││││││││││││││││││││││││││││││││││││││││││││││││││││││││││││││││││││││││││││││││││││││││││││││││││││││││││││││││││││││││││││││││││││││││││││││││││││││││││││││││││││││││││││││││││││││││││││││││││││││││││││││││││││││││││││││││││││││││││││││││││││││││││││││││││││││││││││││││││││││││││││││││││││││││││││││││││││││││││││││││││││││││││││││││││││││││││││││││││││││││││││││││││││││││││││││││││││││││││││││││││││││││││││││││││││││││││││││││││││││││││││││││││││││││││││││││││││││││││││││││││││││││││││││││││││││││││││││││││││││││││││││││││││││ 디클로로메탄 같은 용매라고 해요. 에틸 아세테이트는요, 과일 같은 곳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이라서 자연 유래 공정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화학 용매라고 하면은 왠지 찜찜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카페인을 뺀 생두는요, 씻고 증기로 다시 쪄내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어지는 로스팅 과정에서도 남은 용매가 증발이 됩니다. 용매에 끓는 점은 디클로로메탄이 약 40도고요, 에틸아세테이트가 약 77도로 로스팅 온도, 그러니까 약 200도 이상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런 여러 과정에서 남은 용매가 증발을 하는 거죠. 그래도 미량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잔류 기준을 두고 관리를 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화학 용매를 쓰지 않는 스위스 워터 공정입니다. 생두를 따뜻한 물에 담가서 카페인을 포함해서 물에 녹는 성분들을 추출해내고요. 그 다음 이 액체를 특수 활성탄, 그러니까 숯 필터에 통과시켜서 카페인 분자만 걸러낸다고 해요. 그리고 카페인이 제거된 나머지 풍미 액체에 새로운 생두를 다시 담급니다. 이렇게 하면 농도 차이에 의해서 새로운 생두 속에 카페인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화학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공정입니다. 기체인 이산화탄소에 높은 압력과 온도를 가하면 액체와 기체의 중간 성질을 띠는 초임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의 이산화탄소는 커피 원두 속으로 침투를 해서 카페인을 선택적으로 녹여낸다고 해요. 커피의 다른 성분에 미치는 영향은 줄이면서 카페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상업 생산에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차 같은 경우에도 이산화탄소나 에틸아세테이트 같은 용매를 이용해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쓰이는데요. 탄산음료나 가공음료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 카페인을 식품 첨가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카페인을 넣지 않고 만든 제품이 카페인 프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카페인의 여부는 제품의 라벨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카페인을 빼낸 디카페인 커피나 음료, 과연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첫 번째는 용매 잔류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아주 초기에 디카페인 공정에서 유해성 논란이 있는 용매가 쓰이기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는 각국이 잔류 용매 기준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FDA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한 디카페인 커피의 디클로로메탄 잔류량을 10ppm 이하로 정해뒀고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이 기준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출 후에 세척, 증기 처리, 또 고온의 로스팅을 거치면서 용매는 대부분 제거가 되고요. 제조 방식은 제품 라벨이나 제조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매 사용이 마음에 걸린다면 스위스 워터 공정이나 CO2 공정으로 제조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커피가 가진 본래의 항산화 물질, 이런 건강의 유익성은 유지가 될까요? 커피에는 카페인 외에도요,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연구마다 결과의 차이는 있지만요. 디카페인 커피에도 클로로겐산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상당량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함량은 제조 방식과 원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인 섭취로 인해서 심장 두근거림이나 불면증 같은 반응은 줄이면서 커피 속에 다른 성분은 섭취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다만 카페인이 아닌 다른 성분도 속쓰림이나 위산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도 몸 상태를 살피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콜레스테롤 영향에 대한 오해입니다. 간혹 디카페인 커피는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1989년과 2005년도에 발표된 일부 연구에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그룹의 LDL,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랐다는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카페인 커피로 바꿔도 콜레스테롤이 오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에 대한 결과는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커피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으로 잘 알려진 것이 카페스톨이라는 커피 오일 성분인데요. 이 카페스톨은 프렌치프레스처럼 필터를 거치지 않는 방식에서 많이 나옵니다. 카페인을 제거를 해도 카페스톨은 제거가 되지 않고요. 반대로 종이 필터를 이용한 드립 방식으로 마시게 되면 카페스톨 대부분이 걸러져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카페인 프리는 일반적으로 원래 카페인이 없는 음료다. 디카페인은 원래 있던 카페인을 제거한 음료입니다. 다만 디카페인 제품에도 카페인이 미량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디카페인 공정을 할 때는 물, 이산화탄소 또는 용매를 사용하게 되고요. 제조 과정에서 용매를 제거하고 잔류 기준 이내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카페인 커피에도 폴리페놀 같은 커피 특유의 성분은 상당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담감이라던가 디카페인 공정에 대한 오해 없이 본인의 체질과 또 시간대에 맞게 똑똑하게 선택해서 즐기신다면 좀 더 마음 편안하게 티와 커피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새롭게 출범한 모레노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향한 축구팬들의 관심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9월 22일 충남 천안 코리아 풋볼파크에서 열린 대표팀의 첫 오픈 트레이닝 데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130장의 티켓이 단 0.04초 눈 한번 깜빡이는 찰나의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 축구 사상 최초의 스페인 출신 사령탑 로베르토 모레노 임시감독 체제로 닻을 올린 대표팀 훈련장에는 전체 소집 인원 30명 중 해외파 막내 김민수를 제외한 29명이 일제히 결집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팬들의 시선은 단연 대표팀의 두 기둔 캡틴 손흥민과 철벽 김민재에게 쏠렸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해 이강인, 황인범, 황희찬 등 장거리 비행을 거친 유로파 핵심 전력들은 피로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사이클과 동작 스트레칭 위주의 회복조에 배치됐습니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에서 조기 입국해 시차 적응을 마친 김민재는 그라운드에 직접 나서 열애 없이 70분간 진행된 전술 본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확인된 모레노 감독의 전술 철학은 매우 명료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컴팩트 그리고 극도로 빠른 공수 전환입니다. 과거 지도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장황한 훈화나 일장연설은 일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짧고 단호한 지시로 선수들을 통솔했고 코칭 스태프가 세부 훈련을 이끄는 동안 피치 전체를 맨눈으로 조망하며 디테일을 체크했습니다. 대표팀은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24일 오전 7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FIFA 랭킹 25위의 남미 복병 에콰도르와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어지는 고강도 4연전에 돌입합니다. 이번 4연전은 단순한 평가전을 넘어 내년 2027년 1월부터 시작될 AFC컵을 향한 전술적 뼈대를 구축하고 아시아 무대를 넘어 세계 정상급 압박을 극복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중대한 리트머스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주전 외야수 이정우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며 이번 2026 시즌을 그대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21일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LA 다저스와의 라이벌전에서 6회 초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는 자신이 잡아당긴 강한 파울타구에 사타구니 부위를 정통으로 강타당했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방망이를 쥐어잡은 이정우는 우전안타를 터뜨리며 1루를 밟았고 6회 말 외야 수비까지 소화하는 눈물겨운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끝내 그를 붙잡았고 결국 7회 말 수비를 앞두고 교체 사인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밀 검진 결과 뼈나 근육의 근육적 파열은 PS나 극심한 타박으로 인해 최소 열흘 이상의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내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올 시즌 남겨둔 정규리그 경기는 단 6경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 등재는 사실상의 시즌 아웃을 의미합니다. 다음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22일 저녁 일본 아이치현 도코남의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와 아시안게임 펜싱 여자 에페 결승전. 태극마크의 베테랑 송세라가 싱가포르의 티카나 키리아를 15-8로 제압하며 이번 아시안게임 한국의 6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선수단은 근대오종 여자 개인전의 성승민, 전웅태, 서창환, 이종현이 합작한 근대오종 남자 단체전, 6전 전승 무패 행진으로 일본을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을 되찾은 남자농구, 자유형 5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작성한 수영의 김영범에 이어 송세라까지 총 6개의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Turn the radio up 이제 다 off하고 listen

머피 법칙이라고 하기엔 너무 치밀하고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소름돋게 딱딱 들어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맘 먹고 손 세차 깔끔하게 마친 날이면 어김없이 먹구름이 몰려오고요. 새하얀 셔츠 꺼내 입은 날에는 앞치마를 돌렸는데도 기가 막히게 빨간 국물이 튀죠. 우산 안 챙긴 날만 골라서 비가 쏟아지고 오늘 칼퇴해야지 마음먹은 날은 5시 58분에 긴급 메일이 울립니다. 엊그제 이대장 형님과 그래 방송에서 가끔 사고도 나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경찰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넌 어떻게 하니? 라고 했을 때 형님 저 그런 일 절대 안 생겨요. 방송인데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라고 했거든요. 남들은 야 그거 다 기분 탓이야 라고 하는데 겪는 당사자에게는 거의 우주의 절대 법칙 수준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어도 내 일상을 쥐락펴락하는 지독한 패턴 바로 징크스죠. 사실 징크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그 순간을 간절하고 잘 해내고 싶었다는 마음의 반증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징크스가 있으신가요? 이건 징크스였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변론하고 싶은 남자 제이든의 K플레이 DMB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는 우주 킹왕짱 버지니아 워싱턴 DC 메일랜드 방송국 K라디오입니다.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제이든의 K-Play DMB 늦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또 노래를 뉴욕 방송으로 커버를 좀 쳐주셔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꾸벅꾸벅. 첫 번째로 들으신 노래는요. DJ DOC 머피의 법칙. 요즘 MG 밀레니어 다 모르는 그런 노래들. 또 우리 그 같이 함께 그 고정 패널로 그 열일해 주시는 우리 엘프님을 위해서 아는 노래를 또 들려드렸습니다. 징크스, 불길한 징조 또는 아군을 몰고 오는 대상 사람이나 사물 특정 행위를 표하죠. 과학적 인과적 근거 없이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이 갖춰지면 반드시 불리하거나 나쁜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믿는 주관적 신념이나 징조를 뜻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옛날 골키퍼 셰이 기븐 항상 프랑스 루르드 지역에서 채취한 성수를 작은 병에 담아서 시합 전 골대 뒤편을 뿌려서 주술의 힘으로 시합에 이긴다고 믿는 징크스가 있대요. 호날두는 경기 전날에 꼭 전담 미용사한테 머리 손질을 받아야만 경기가 잘 풀리는데 그 때문에도 외국에 나갈 때도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미용사가 동행한다고 하네요. 그 미용사 개꿀.
1: 그러니까.
0: 우리나라에서는 숫자 4를 불길한 숫자로 여겨서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버튼도 4자가 없습니다. 네. 이처럼 징크스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징크스가 있으신가요? 징크스 어떤 거 갖고 계시죠? 아까.
1: 이거 얘기해도 되나?
0: 네, 뭐죠?
1: 아니, 꼭 돈을 들고 네. 쇼핑을 가면은 이렇게 이쁜 게 없는데 네. 꼭 돈 없이 쇼핑을 가면 꼭 이쁜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0: 맞아요.
1: 사고 그런 느낌. 싶은 게 많아져요.
0: 그런 느낌.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저번에 그 이 대장님 형님이랑 그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제가 가끔씩 경찰을 볼 때, 경찰에 이제 잡힌 차들 있잖아요. 경찰에 잡히면 이거 방송 이런 생각을 가끔 막 하긴 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게 만약에 진짜 그 차 사고 나가지고 만약에 방송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아예 그런 일 절대 없죠 이랬거든요. 왜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으니까 방송에 보통은 제가 더 일찍 와서 준비를 하고 이러니까 근데 오늘도 보통 한 일찍 올 것법도 한데 비도 오고 사고
1: 나고 이상하게 네. 비 조금만 오면은 네. 정지가 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진짜 조금만 와도 이렇게 좀 약간 차들이 제대로 못 가더라고요.
0: 그래서
1: 사고도 많이 나 있고요.
0: 네, 저도 천천히 가고 있다가 처음 이거 너무 오래 정체되는데 싶어가지고 빨리 차를 틀어가지고
1: 아슬아슬했습니다.
0: 네, 아슬아슬하게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장님이 또 커버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1: 아, 그래도 무사히 네. 오셨으니.
0: 아, 감사합니다. 요런 또 멘트 괜찮아요.
1: 아, 예. 네,
0: 괜찮습니다. 이런 네, 거. 네. 제가 또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음식에서 살을 흡수하는 것과 이 칭찬, 긍정적인 거는 흡수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1: 아, 네. 앞으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저도요, 사실 무시 못하는 징크스가 몇 개 있습니다. 중요한 촬영 나가거나 생방송에 들어가는 날 꼭 아침부터 손에 이렇게 감기거나 감기던 장비가 말을 안 듣거나 이상하게 그날따라 신호등은 전부 빨간불에 걸리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이번에 여행 갈 때도 이거 입고 가야지 라고 옷을 준비했는데 네. 그거 빼고 다 갖고 왔어요.
1: 오마이갓.
0: 그런 느낌.
1: 아, 진짜요?
0: 그래서 그 티셔츠.
1: 미리 빼놓으세요.
0: 반팔. 아, 미리 빼놨죠.
1: 빼놨는데 그거를
0: 그것만 까먹고 안 갖고 온 거예요. 네. 네. 그런 징크스. 그런 느낌. 심리학자들은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부른대요. 평화롭게 지나간 수백 번의 날들은 뇌가 싹 지워버리고 유독 꼬였던 단 하루만 머릿속에 4K 고화질로 각인시켜서 징크스로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이론이 뭐든 간에 겪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과학이고 우주법칙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도 나사도 설명 못하는 나만의 즐긴 징크스. 꼭 중요한 미팅

0: 그냥 데이트 있는 날에는 얼굴에 대왕 뾰루지가 올라온다거나 내가 주식을 사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파란불이 켜지거나 혹은 나는 중요한 시험 볼 때는 무조건 짝수 번호면 연필만 쓴다라는 나만의 징크스를 깨보시는 독특한 루틴이 있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준 게 있어요. 시험 날만 되면 아침에 일찍 저희 자는 데 오셔가지고 발바닥에다가 왕자를 써줘요. 오. 대왕 이렇게 왕 한문으로 약간 볼펜으로 그러면 이제 좀 더 시험을 잘 본다 그런 예, 그런 것도 있었고 한국 사람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침대를 머리를 북쪽으로 두면 안 된다. 어 그거 모르시고 계셨어요? 그 풍수 지리도
1: 그건 그냥 펭슈이 아니에요?
0: 펭슈이 풍수 뭐 그런 것도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것도... 어떻게 보면 미신도 될 수 있고
1: 아 이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거죠. 제가 질문이 이게 이게 그 미신으로도 가지 않나 약간
0: 어느 정도 예 네, 어느 정도 같아요.
1: 뭐 예를 들어서 막 진짜 아침 일찍서부터 네. 그 손톱 깎는 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0: 아침 일찍부터 손톱 깎으면 안 돼요? 네, 몇 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면?
1: 몰라요.
0: 아침 일찍 몇 시죠?
1: 시작서부터 아니면 자, 아니면 식당 하신 분들은 첫 손님부터 좀 약간
0: 맞아 좀, 좋은 손님
1: 예 네, 좋은 네, 식단이
0: 퇴퇴퇴
1: 비즈니스
0: 이런 느낌 예 네, 네, 네. 네. 아침 일찍은 몇 시일까요? 옐프님에게. 8시 반 아침 일찍입니까?
1: 아니요. 저 좀 조금
0: 더 일찍?
1: 더 일찍 일어나요.
0: 8시? 8시까지가 아침 일찍이에요?
1: 뭐 그냥 6시가 아침
0: 6시 일찍 아침 일찍?
1: 6시, 그러면 6시?
0: 7시 59분은요?
1: 7시 59 그것도 좀 이름표로 아니야. 근데 그거는 거의 8시잖아요. 7시 59분이니까 8시는 마찬가지지.
0: 알겠습니다. 네. 네 쓸데없는 거 한번 얘기해봤고요. 네. 사연과 신청은 보내실 것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DC 열려있습니다. 또한 오픈톡 K 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마구마구 떠들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어떻게 듣죠?
1: 그 뭐지? 그거 저번에 설명 링크 주신 거 있잖아요.
0: 설명 엄청 못하시는 또 네. 열프님과 오늘 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1: 그거 저 유튜브 네. 그 유튜브 플레이어 아니에요?
0: 유튜브 지금 안 나오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1: 아니.
0: 유튜브 플레이어 말고요. 유튜브 플레이어 왼쪽에 있는 온 에어를 눌러야 돼요.
1: 그러니까 유튜브 버튼 그 뭐라 그러지?
0: 유튜브 버튼 누르면 안 돼요.
1: 아니 그게 아니고 유튜브로 가는 게 아니고 그때 네. 제 거 해주신 거 있잖아요.
0: 여러분은 지금 말을 더듬고 계시는 설명 잘 못하시는 열프님의.
1: 아, 저번에 네. 해주셨잖아요. 거기 네. 들어가가지고 그냥
0: 맞습니다.
1: 온 에어 이렇게 들으면 돼요.
0: 그 카톡이나 이런 걸 채팅을 하시면서 또 방송을 듣고 싶으신 분은 핸드폰에 그 인터넷을 따로 키셔야 돼요. 키셔서 K라디오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오른쪽 위에 영어로 upper right.
1: 네, 네
0: 누르셔서 네, 온에어 누르신 다음에 DMB를 누르셔야 돼요. 조금 약간
1: 두 번째 거.
0: 예, 네, 조금 또 귀찮긴 한데 한번 해놓으면은 또 뭐 나쁘지 않으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1: 제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0: 뭘?
1: 그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0: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조금 네, 조금 약간 늦어지니까 마음이 굉장히 또 그렇더라고요. 예, 네, 아무래도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연락이 많이 왔어요. 방송 왜 안 나와? 이런 느낌으로. 그런 만큼 저 더 오래 그 떠들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상당하는 조르디님. 요즘 사랑하니까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네요. 라고 하면서.
1: 어, 부러워!
0: 신청곡을
1: 부러워.
0: 보내주셨습니다. Right Field Everything. 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사랑을 하게 되면. 기분이 일단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뭔가 다 약간 예뻐 보이고 네. 행복해 보이고.
1: 기분이가 그냥
0: 예,
1: 좋죠.
0: 예, 비 와도 약간 비가 오늘 낭만 있게 오네. 평소 같았으면 아 왜 비 오고 아야 이럴 텐데. 예, 그렇습니다. 코코몽님이요. 머리 법칙보다는 셀리 법칙을 원하는 셀리 법칙은 우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나 바라던 행운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런 거 기분 좋아요. 가고 있는데 다 갑자기 파란불 딱딱딱 변해. 아, 이런 것들을 또 셀리 법칙이라고 하는군요. 저도 뭐 한가 제이드니 법칙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래 뜻은요, 안 좋은 일이 겹치는 마피의 법칙과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네, 됐군요. 좋습니다. 오늘도 셀리 법칙이 저희에게 통하길 바라며 제이드니 K플레이 DMB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오늘 또 노래가 또 이제 저 비가 오늘 추적추적 오는 느낌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1: 네. 네
0: 그런 느낌. 왜 대충 대답하시죠?
1: 아니요, 아니요. 지금 바깥에 선박을 네. 뭐 갑자기 보느냐고.
0: 그러니까요. 네.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정의 사랑이 봄비처럼
1: 오늘 많이 더듬으시네요.
0: 네,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0: 어떻게 노래 좀 마음에 들으셨나요? 임현정이 부르는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듣고 왔습니다.
1: 네, 좋았어요. 오늘 날씨랑 좀 많이 잘 어울리네요.
0: 예전에 그 싸이월드 자꾸 언급해서 우리 그 어린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싸이월드에서 그래도 약간 그 감성
1: 아 그때부터 나온 노래
0: 그런 노래예요, 이거.
1: 아 그런 네. 노래요? 네, 싸이월드 때 시절 노래요?
0: 네, 도토리 노래입니다. 아... 네, 요즘 도토리 말고 딸이께 듣고 계시나요?
1: 도토리 계시지만, 우리 네. 둘째가 도토리인데.
0: 아 아무튼 그 오늘 또 네. 네, 오늘 또, 그, 화사하게, 핑크색과,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1: 이거 화토짱.
0: 제가 차마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또 이제 본인이 또 말을 해주시니까.
1: 네, 또 약간 살짝, 예. 네.
0: 반갑습니다.
1: 고스도, 예. 네,
0: 화요일만 되면은 또 이제 우리 또, 그 주접, 그 남매. 네. 이렇게 또 털어줘야죠.
1: 네네.
0: 예, 저희 인생에 낀 먼지와, 근심들을 다 털듯이 탈탈탈탈.
1: 탈탈서세.
0: 예, 한 주 뭐 별일 없으셨나요?
1: 예, 네, 그냥 뭐 똑같이 하이킹 다녀오고.
0: 아, 좋은 것 같아요, 하이킹은.
1: 네, 하이킹 네. 다녀와서 끝나고 네. 저기 이탈리아 레스토랑 갔다 왔는데.
0: 이탈리아 레스토랑 저번에도 가지 않았어요?
1: 아니요, 요번에. 네,
0: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좀 좋아하시는.
1: 거기, 아니요, 요번에 거기 갔다 네. 왔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분위기도 좋고.
0: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셨죠?
1: 그 클리프튼에 있는
0: 네. 아 어딘지 알아요.
1: 네. 네. 네. 거기 유명하더라고요.
0: 그 데이트 코스.
1: 데이트로는 못 갔고요.
0: 네, 혹시 그 상담하고 있는 조르디님 또 연애를 하신다니까.
1: 아, 저 뭐야?
0: 혹시 클리프튼에 가시면
1: 개부럽.
0: 네, 그 개부러운 이탈리아 레스토랑 한번 찍으시면.
1: 한번 네, 가보세요.
0: 그냥 클리프튼 찍고 이탈리아 레스토랑 하면 거기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오니까.
1: 그렇더라고요. 굳이. 네.
0: 자, 안녕하세요. 저는 저 고3 때부터 시작한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모의고사 전날마다 꼭 같은 편의점에서 같은 초콜릿을 사 먹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었는데 그 초콜릿을 먹은 날 시험이 유독 잘 풀렸던 적이 있고 나서부터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학에 가고 나서도 중요한 발표나 면접 전날에는 여전히 그 초콜릿을 찾게 됩니다. 뭐야, 초콜릿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이제는 그 브랜드가 단종됐는데도 비슷한 걸 찾아서 편의점을 몇 군데나 돌아다니고는 합니다. 저도 옛날에 좋아하는 초콜릿이 있었어요. 크런치.
1: 그거 지금도 있잖아요.
0: 네. 그리고 가나 초콜릿인가요? ABC 돼 있는 거. 그것도 좋아했고요. 네. 어머니들은 엑설런트. 아, 그거는 초콜릿이 아니지.
1: 그건 아이스크림 네. 아니에요?
0: 근데 그 약간 뭔가 초콜릿같이 쌓이는 그런 느낌.
1: 우리 때는 옛날에는 그냥 고다이바였던 것 같아요.
0: 고다이바요?
1: 네네.
0: 남들은 새 옷 입으면 국물 튄다고 하죠.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말 큰맘 먹고 밝은색 새 운동화나 스니커즈 개시하는 날마다 기가 막힌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만 되면 아파트 단지나 공원에서 마주치는 모든 강아지들이 주인 줄을 팽개치고 저한테 달려와요. 그냥 인사만 하면 좋은데 꼭 진흙범벅이 된 앞발로 제 새 신발 코를 정확하게 도장 꽝 찍고 갑니다.
1: 어이구.
0: 저번 아침에도 어제 언박싱한 크림색 스웨이드 운동화 신고 출근 엘리베이터 탔는데 3층에서 탄 골든 리트리버가 저를 보자마자 반갑다고 발등을 지근지근 밟아줬어요. 견주부는 사색이 돼서 물티슈 꺼내는데 차마 화도 못 내고 하하하 갱얼지가 참 활발하네요 하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제 신발은 개들을 흘리는 페로몬이라도 묻어나오는 걸까요? 뒷걸음을 안 쳐서 그런 거 아닐까. 이분도 개를 또 좋아하시니까 아무래도 좀 반겨주면서 저도 좀 기분이 좋은 날이거나 스페셜한 날일 때만 하얀 운동화를 신거든요.
1: 아 그러세요?
0: 그렇게 아주 기분이 좋은 날. 예, 또 화창한 뭔 말인지 알죠? 나가서 기분 좋은 날 그런 느낌. 근데 그 아무리 조심해도 하얀색은 또 쉽지가 않아요. 예.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악기는 뭐 신발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세요?
1: 좀 약간 물건은 좀, 이렇게 좀 되게 대충 다루는 편이라서요.
0: 아, 다 모든 것들을?
1: 털털하게.
0: 털털하게.
1: 예, 예. 웬만하면, 예, 좀 약간 가격이 나가는 애들은 좀 곱게 쓰려고는 하는데 좀.
0: 그래도?
1: 예, 그래도 좀 약간.
0: 아이, 약간 뭐 어때?
1: 막 쓰는
0: 이런
1: 경우가
0: 느낌?
1: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내려놓으면 좀 편하긴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글리 슈즈들이나 골든구스 뭐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잖아요. 뭐.
1: 예. 예,
0: 가격이 좀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약간 그렇게.
1: 아, 근데 저도 나름 옛날 스타일이라서 네. 저렇게 생긴 거를 저 돈 주고 사기는 아깝긴 했어요. 네, 하더라고요.
0: 요즘에는 어떤 게 또 유행하는지 모르겠네요.
1: 아, 저는 이렇게 막 유행을 네.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유행하는 것 중에 마음에 들면은 사긴 사는데요. 그냥 유행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0: 유행이 또 어떤 것들은 난해해가지고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다음 주 저희 터피 나왔네요. 유행으로 갑시다. 딱 보는데, 어? 오, 좋습니다.
1: 어, 재밌겠다. 네, 네 유행.
0: 어,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헤어질 때 뒷모습 보지 마. 재수 없대.
1: 그 너무 어. 어, 왜 그래? 좋게 헤어지면 좋지.
0: 어, 아, 저는, 어, 그래요? 전 T라서 이렇게, 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냥 그때는 그냥 실없는 소리라고 웃어 넘겼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과 헤어지던 날,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1: 아니.
0: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아니, 얘 노렸네. 얘 노렸어. 일부러. 노렸어. 어이, 좋은, 예. 제 친구는 진짜 음향 장비급 타이밍을 자랑합니다. 평소 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던 간식 봉지나 지퍼백, 텀블러 뚜껑이 왜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적막한 공간에 가면 폭탄 데시벨로 변할까요? 오늘 오후 사무실에서 임원들 다 조용히 모니터만 보고 계실 때였어요. 당 떨어져서 서랍 속 비닐, 지퍼백에 든 견과류를 진짜 슬로우 모션으로 0.0mm씩 열고 있었거든요. 근데 순간 하고 정적을 찢는 굉음이 난 겁니다. 순간 온 사무실의 시선이 제 책상으로 꽂히는데 쥐구멍이 있다면 다람쥐처럼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왜 조용히 하는 순간에 숨소리조차 앰플 켠 것처럼 증폭되는 걸까요? 이거 아시죠, 다들? 좀 조용히 있는데 배에서 꼬르륵거리거나 살짝 움직일 때 꼬장꼬장 움직이고 예. 또 옆에 계신 또 엘프님도 또 조용히
1: 방송 해야 되는데 아니 배꼬르륵 거리는 게 좀 되게 네. 좀 조기한 것 같아요.
0: 창피하다고요?
1: 되게 조용한데 네.
0: 그러니까 저번에도 되게 있어요.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뭐 하시다가 꽈당꽝꽝꽝 이런 것들 또 도서관에서 또 패딩 스치는 소리가 또 천둥처럼 또 들리는 그 법칙 도서관에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살살 뜯으려고 할수록 그 소리 나는 거 그런 것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만 어 저도 그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정말 잘 풀리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말하면 꼭 일이 꼬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이 친구에게 어, 이번에 진짜 잘 될 것 같아라고 말한 다음 날 문제가 생깁니다. 소개팅도 비슷합니다. 이번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이 말을 하고 나면 갑자기 연락이 뜸해집니다.
1: 소개팅 씨 해봤어야지.
0: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좋은 일이 생겨도 말을 안 합니다. 친구가 물어봐도 그냥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좋은 일이 생겨도 행복해하면 안 되는 사람이냐? 그 말 듣고 웃겼습니다. 사실 징크스라기보다는 좋은 일이 깨질까봐 미리 겁먹는 제 습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손에 꽉 잡지 않는 한 웬만하면 좀 얘기를 안 하는데 얘기를 하면 좀 뭔가 안 풀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1: 약간 복 날아가는
0: 네, 그런 느낌이요. 진짜 신기합니다.
1: 근데 맞아요. 저도 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0: 저희는 그때 입을 좀 잠궈놔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1: 맞아요. 네.
0: 우픈 징크스 하나 털어놓습니다. 저는 진짜 맛있고 아늑해서 나만 알고 싶은 로컬 식당이나 카페를 발견하면 절대 주인분이랑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먹고 팁만 넉넉히 두고 나오는데요. 실수로 사장님이랑 안면을 트고 어머 자주 오시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송성명을 하거나 스몰토크를 트는 순간 거짓말처럼 3개월 안에 그 가게가 문을 닫거나 주인이 바뀝니다.
1: 뭐야?
0: 지난 3년 동안 최애 샌드위치집, 손만두집, 핸드드립 카페까지 총 4곳을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요거는 심야 괴담이 아닌가?
1: 그러니까.
0: 어제 퇴근길에 자주 가던 국밥집 이모님이 총각 오늘은 왜 혼자 왔어? 라고 말을 거시는데 순간 등골이 옥삭해져서 계산하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이모님 제발 오래 장사해주세요. 약간 거의 데스노트 수준이긴 한데
1: 그러니까
0: 다음번에 가시면 그냥 중국말 하세요. 일본말이나. 네. 아예 말을 안 거시게.
1: 아니면 보험이죠. 이렇게 말 못하는.
0: 신기한 것 같아요. 저거는 좀 무당을 한번 가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달 전부터 벼르고 벼르다 오늘 드디어 연차를 썼습니다. 연차가 좀 그 쉬는 날 베케이션 예. 비도 촉촉하게 오겠다. 늦잠 늘어지게 자고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넷플릭스 볼 완벽한 계획이었죠. 아, 요즘 넷플릭스가 좋은 게 한국 드라마를 해줘요. 옛날에
1: 내가 언제적 얘기세요.
0: 아,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 같이 해주니까 좀 편한 거
1: 같아요. 옛날에 나도 테레비 안 보는데 네.
0: 테레비라뇨. 아,
1: TV.
0: 늘크크.
1: TV. 저기. 네, 꽤 됐어요. 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0: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 7시 30분 귀신같이 창밖에서 두두두두둥 과과과과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커튼 열어보니까 아스팔트 굴착기가 우리 집 바로 앞 도로를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한 건 제가 출근하는 평일 내내 조용하다가 제가 연차만 내면 도로 보장공사, 상수도 공사, 나무 가지치기 트럭이 번갈아가며 집 앞을 포위합니다. 결국 8시에 눈 떠서 드릴 비트박스 들이면서 믹스커피 마셨습니다. 제 휴식은 대체 누가 감시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 거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집중하는 하얀 백색 소음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너무 큰가 소리가? 좀 더 주무시고 예. 아니면 더 크게 스피커로 드라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보시는 거 있나요 드라마?
1: 아무것도 안 봐요.
0: K-업데이트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드라마가 새로 나왔다 뭐 이런 것들.
1: 아무것도 안
0: 핸드폰으로 봐요. 넷플릭스 안 보세요?
1: 네.
0: 보세요.
1: 아 그냥 유튜브로 다 나오니까.
0: 유튜브 안 나와요 다. 요약본만 나오지.
1: 그냥 이렇게 막 드라마 네. 이런 거에 요즘 관심이 떨어졌어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그렇다고 합니다.
1: 네.
0: 네. 고객 서비스 업무를 보는데요. 오전에 전화 한 통만 오고 너무 한가해서 아 오늘은 여유 있네. 아 이거 맞아. 아 오늘은 여유 있네 싶으면 그때 손님이 막 오는 거야. 두 시간을 얌전히 버텼습니다. 그죠 그죠.
1: 뭐죠? 일하려고.
0: 아 잠깐 이분 뭐 사연 먼저 드릴게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딱 1분 화장실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 발걸음을 떼자마자 사무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받고 끊은 뒤 진짜 다녀와야지 하고 화장실 문고리를 잡으면 다른 라인에서 또 울려요. 전화기에 인체 감지 센서라도 달린 건지 제 방광 상태와 회사 전화 트래픽이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들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결국 오늘 바지에 손 부채질하면서 세 번째 전화까지 받고서야 탈출 성공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자리 뜨면 전화하고 컵라면 물 보면 긴급 호출 오는 거.
1: 아, 그런 얘기가
0: 클래식 징크스게이.
1: 꼭 이제 뭐 좀 손님 없어서 밥을 먹으려면 꼭 그때 손님이 들어오거나
0: 그러니까
1: 그런 게
0: 네.
1: 꼭 생기더라고요.
0: 저희 노래 듣고 오죠. 제가 옛날에 정말 좋았던 노래인데 여기에서도 살고 계셨다고 가끔 오시기도 했었어요. 그 가수 제이. 옛날
1: 아,
0: 가수.
1: 네네네. 네. 제이. 어제처럼?
0: 일부러 아는 노래 틀어줬어요. 네. 1부와 2부는 저 누나 좀 신나게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제이 어제처럼 그리고 요즘에 뜨는 베스트 연애의 조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이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7: Turn the radio up. 이제 다 off하고 listen.

0: radio. Radio. Monday to Friday, 628K Play DMV.
1: 제이든의 K-Play DMB 3부로 돌아왔습니다. 밖에 이게 빗소리가 아니죠? 뭔가 빗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한데
2: 오늘은 좀 돌아가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1: 오늘은 비가 좀 추적추적 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징크스의 원래 정체는요. 목이 180도 돌아가는 새였다고 합니다. 징크스 단어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윙크스라는 새 개미잡이 새래요. 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새는 뱀을 뱀처럼 목을 기괴하게 180도 비틀고 쉭 소리는 내는 습성이 있어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저주나 흙맛을 혹은 상대를 홀리는 사랑의 주술을 걸 때 이 새를 묶어 돌렸습니다. 상대를 홀리는 사랑의 주술을 걸 때 목을 돌리면서 신기하네요. 이런 것도 신기하네. 시간이 지나서 17세기 연극에서 불운을 몰고 오는 사람을 징크스라고 부르면서 지금이 단어가 됐습니다. 신기합니다. 잘못된 가능성이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 흔히 투덜거릴 때 쓰는 머피 법칙은 사실 1949년 미공군 음속 로켓 썰매 실험장에서 탄생한 철저한 공학 원칙입니다. 공군 대위 에드워드 머피가 중력 가속도 측정 센서 16개를 달았는데 조수 엔지니어가 16개 전부를 정확히는 거꾸로 키워서 실험이 박살났습니다. 이때 머피 대위가 어떤 일을 잘못한 방법이 두 가지 이상 있다면 누군가는 기필코 그중 가장 나쁜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지적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사실 안전과 완벽을 가하자는 시스템 경고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흰옷에 짬뽕 국물이 튀는 거는 내 손이 똥손인 게 아니라 미 공군도 인정한 우주의 역학적 원리였던 겁니다. 세차하면 비 온다를 수학자가 계산했더니 나온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웨스턴 대학의 로버트 매튜스 수학교수가 세차 징크스를 통계학적으로 검증했습니다. 분석 결과 영국 날씨 기준으로 주말에 세차를 했을 때 48시간 안에 비가 올 확률은 70%에 달했습니다. 이유는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이 세차를 결심하는 날은 보통 날씨가 맑은 주말인데 대기 과학상 화창한 고기압 뒤에는 거의 반드시 비를 머금은 저기압 경선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맑은 날 세차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곧 비가 올 타이밍을 골라잡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은 세차장이 돈을 많이 벌겠군요.
2: 요즘 그 징크스를 떠나서 이제 뭐 여기 버지니아 날씨도 변동이 심해서
1: 맞아요.
2: 안 온다고 그래도 오고 뭐 날씨가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날씨도 이제 못 믿겠어요.
1: 날씨 하면은 좀 힘든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공연이 야외에 있을 때 혹은 맞아요. 이벤트 페스티벌
2: 특히 결혼식 같은
1: 결혼식도 그렇고 예. 예. 한 번은 제가 야외 결혼식이었어요.
2: 저도 한번 가봤어요.
1: 갔는데 비가 그냥 살짝 오는 게 아니라 네. 미친 듯이 퍼붓는 거라서.
2: 그래서 안으로 급하게.
1: 네, 그래서 살짝 비가 와도 저희가 드론을 띄우긴 했어요. 근데 좀 어둡게 나온 그런 느낌인데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에 카메라가 쫄딱 맞아가지고 안에 들은 메모리 카드며 다 날아갔죠. 그날. 그 카메라도 수리를 맡기고. 그랬던 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징크스를 믿고 미신적 루틴을 지키는 선수가 실제로 더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합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요 시카고 불스 유니폼 안에 항상 대학 시절 노스캐롤라이나 낡은 연습용 반바지를 겹쳐 입었습니다. 테니스 황제 라파엘 나달은요 서브 전 물병 라벨을 밀리미터 단위로 코트 방향과 맞추고 바지, 어깨, 귀, 코를 정해진 순서대로 만집니다. 독일 쾰른 대학 연구진이 골프 퍼팅 실험을 했는데 이 공은 지금까지 행운을 가져다 준 특별한 공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친 그룹이 일반 공으로 친 그룹보다 성공률이 35%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징크스와 루틴이 뇌의 통제적 착각을 불러일으켜 불안을 잠재우는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뭐 왁부볼, 그다음에 그 키보드 같은 거 그런 거 만지면서 이제 마음을 좀 심신을 달래는 거 있는데 뭐 그런 거 좀 있으세요? 피제토이라든지 저도 있었어요.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퍼즐 맞추기, 버튼 누르기 뭐 이런 걸로 이제 심신을 좀 안정시키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2: 요즘 한국에는 여기 미국도 이렇게
1: 왁부볼
2: 왁부볼 이렇게, 네. 이렇게 누르는 거 그런 거
1: 슬라임?
2: 네, 전 그거 좀 징그럽던데요.
1: 어, 근데 또 막상 만지면은 또 괜찮은가 봐요.
2: 징그러워요 느낌이.
1: 어, 그거는 눌러봤어요. 뭐 키캡 해가지고 누르는 거 그런 거.
2: 아니요.
1: 아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나쁘지 않아요. 네. 버터 바른 토스트는 왜 꼭 바닥으로 떨어질까? 에이? 식탁에서 토스트를 떨어뜨리면 90% 이상 버터 바른 쪽으로 카펫을 덮친다고 합니다. 이 역시 징크스가 아니라 순수 물리학 때문입니다. 중력, 식탁 높이와. 보통 인간의 식탁 높이는 70에서 80cm고 토스트가 모서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때 중력과 토크, 그러니까 회전력을 받게 되는데 이 높이에서는 바닥에 닿기까지 딱 한 바퀴 회전하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버터를 위로 바른 채 떨어지니 반바퀴 돌면 반드시 버터면이 바닥으로 직행하는 거죠. 계산상 식탁 높이가 3m쯤 되면 이 정도 씨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서 버터면이 하늘을 보며 작지한다고 합니다. 아. 아,
2: 그냥 접시를 갖다 대시는 게 이게 제일 빠르실 것 같아요.
1: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상식 이런 것도 알아봤고요. 오늘은 또 아침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더니 확실히 또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며칠 전만 해도 또 여름 아닐까 싶었는데 살짝 차가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2: 벌써 가을 느낌이 나서 네, 좀 맞아요. 좋네요. 네,
1: 딱 가을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계절이 바뀌는 게 조용하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긴팔 하나 꺼내게 되고 아이스 커피 대신 따뜻한 커피를 생각하게 되고 퇴근길에 괜히 창문을 조금 닫게 되는 그런 순간. 맞아요. 요즘에 따뜻한 커피 그래도.
2: 전 여름에도 따뜻한 커피 마셔요.
1: 겨울에도? 아, 여름에도 따뜻한 커피 마신다고요?
2: 네. 어.
1: 그리고 오늘처럼 또 비까지 내리면 도시의 소리도 좀 달라집니다. 차 지나가는 소리,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 젖은 도로에 비치는 불빛까지. 그런 계절을 넘어가는 순간을 조금 저희 느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또 이제 가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변화들. 아, 나도 모르게 가을 타고 있구나. 이랬던 시간들 있잖아요.
2: 발라드를 때. 확실히, 예, 예. 가을에는 발라드인 것 같아요.
1: 저는 어쩔 때 느끼냐면,
2: 잔잔한 음악.
1: 마트 들어갔을 때, 할로윈 분장하고 있을 때, 뭐 이런 거
2: 그렇구나.
1: 팔고 있을 때, 아, 이제 오는구나 또.
2: 허리, 예, 이제 또 오는구나. 시작해서 이제 땡스게빙, 예.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1: 꽤 연휴 막 예. 이어지잖아요.
2: 빠바바방
1: 이런 거. 그래서, 네, 아무튼. 여름 좀 잘 보내신 것 같나요, 이번에?
2: 네, 저는 좀 활기차게, 네. 저기 뭐야, 하이킹도 이제 지금 아직 저는 뉴비이기는 하긴 한데.
1: 하이킹 뉴비?
2: 네, 하이킹 뉴비이긴 하는데.
1: 하이킹러로서, 네.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2: 확실히 그 막대기, 뭐야, 그.
1: 막대기?
2: 그거 있어야 돼요. 네. 지팡이?
1: 지팡이.
2: 예, 예. 그거랑 아무래도 신발도 중요하고요.
1: 지치지 않는 마음.
2: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이킹 다녀왔는데 비가 내렸어요. 하이킹 도중에.
1: 네.
2: 그래서 얇은 우비 같은 것도 준비해 오는 게 좋고, 예. 물 항상 챙기고.
1: 그렇습니다.
2: 하고 맵이 중요하죠. 맵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니까.
1: 아, 그렇군요.
2: 예, 예.
1: 하이킹 할 때 맵이 필요하군요. 왜냐면 거긴 또 핸드폰도 잘 안 되니까.
2: 아니, 핸드폰에 이제 네. 그 또 트럭 맵도 있고 하긴 했는데 네. 구글 맵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웬만하면은 다니시는 분하고 같이 가는 게
1: 그게 제일 좋은 거긴 한데 네. 나 하이킹 가고 싶은데 나 내향용이야 친구 없어요라는 분들은 어떡하죠?
2: 그냥 좀 처음서부터 그냥 너무 어려운데 가시지 마시고 네. 좀 약간 심플한데
1: 추천해 줄
2: 시작하는
1: 곳은?
2: 게 낫더라고요.
1: 저는 그레이폴.
2: 처음부터 그레이폴은 좀 너무
1: 멀리 있잖아요.
2: 더 작은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2: 근데 이번에 제가 스카트런 갔다 왔는데요.
1: 네.
2: 다녀왔는데 거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하이킹할 맛 나더라고요.
1: 저는 그 어디서 파크 저쪽 있는 데를 갔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 2, 30분? 근데 거기 안에 계곡이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저 그런데.
1: 그런 거 좋았어요.
2: 저 어제는 클리프튼 갔다 왔, 아니 클리프튼인가? 어디 그 페어팩스 스테이션?
1: 네. 네.
2: 거기도 좋죠.
1: 곰이나 뭐 여우 안 나오나요?
2: 아직 못 봤습니다.
1: 어허. 네. 요즘에 그런 것들만 막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곰을 만났을
2: 아직은 네. 못 봤어요.
1: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예. 네.
2: 일단
1: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 죽은 척을 한다.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곰은 죽은 고기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2: 아마 곰은 좀 샌앤도아 쪽은 가야 될 것 같아요.
1: 곰은 어쨌든
2: 여기는 곰은 없고요.
1: 예, 곰 보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데 전속력으로 도망가기보다는 그 눈을 계속 마주치면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도망가야 된다고 예, 합니다. 예. 제가 그 글램핑을 간 적이 있는데
2: 네.
1: 거기 경고 문구에 써 있더라고요. 곰을 만나면
2: 네.
1: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싸워서 이기세요라고 나오더라고요.
2: 아, 진짜요?
1: 네, 진짜로. 궁서체였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여름을 또 보내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노래 한 곡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이와 레이나가 부르는 한여름밤의 꿀.
2: 오.

0: 레이나 산이의 한여름밤의 꿈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퇴근길 차 안에서 무릎을 탁 치면서 들을 수 있는 랭킹 토크를 준비했어요. 설문조사로 뽑아본 대한민국 현대인을 괴롭히는 일상 징크스 탑5.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5위는요, 내가 선 줄만 멈추는 마트 계산대 톨게이트의 법칙. 마트나 톨게이트에서 양쪽 줄을 메이 눈으로 스캔합니다. 오케이, 저쪽은 카트에 물건이 3개밖에 없네? 하고 잽싸게 줄을 옮겨섭니다. 그런데 내 차례 바로 앞에서 앞사람이 바코드가 안 찍히거나 가격표 오류가 나서 직원이 관리자를 부르러 뛰어갑니다. 내가 원래 서 있던 줄은 이미 5명이 쾌속으로 빠져나갔죠. 아, 이거는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차 저쪽에는 별로 없네 해가지고 옆으로 딱 갔는데 뭔가 앞에서 갑자기 느려지거나 이런 계산대 톨게이트의 법칙.
1: 트래픽대.
0: 맞아요.
1: 네, 그냥.
0: 특히 긴 곳, 먼 곳 갈 때. 그죠? 4위입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 붓는 순간 울리는 긴급 호출. 3분이면 완성되는 컵라면 딱 물 붓고 뚜껑 위에 나무젓가락 얹어놓는 그 바로 0.1초의 찰나에 전화벨이 울리거나 상사가 부릅니다. 어이! 제이든! 이것 좀 급하게 봐줘! 10분 뒤 자리에 돌아오면 라면은 국물을 다 흡수해서 냄비 우동이 돼있죠. 맛있겠는데?
1: 그러니까, 뿌르면도 좀 좋아해가지고.
0: 그러니까. 컵라면 타이머와 오늘은 사실 우동 날씨 아니에요? 와, 우동.
1: 일본 라면이랑 우동 먹고 싶다.
0: 덴뿌라, 덴뿌라.
1: 나베야끼 우동.
0: 나베야끼. 근데 엘프님은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술 시킬 거잖아요.
1: 아니에요.
0: 3위입니다. 금요일 5시 58분. 퇴근 직전 터지는 메일의 저주. 온종일 잠잠하던 거래처나 본사에서 꼭 6시 정각 2분에 메일이 옵니다. 제목도 살벌해요. 긴급 확인 부탁드립니다. 컴퓨터 끄고 가방 챙기면서 오늘 불금이다 외치는 그 입을 다시 다물게 만드는 마법. 정말 진짜 이러면 저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게 마감 5분 전에 손님
1: 막 손님 들어와요. 네.
0: 뭐
1: 안 받을 수도 없고.
0: 요즘에는 안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일할 때는 사장님이 야 근데 받아. 그 방송 마이크 끄고 욕. 2위입니다. 기상청도 이기는 세차와 새옷의 머피 법칙. 일기예보의 강수 확률 0%. 일주일 내내 맑음이 떴길래 3만원 주고 휠까지 닦았습니다. 그런데 세차장 출구 나오자마자 빗방울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집니다. 여기에 흰 셔츠나 아끼는 새옷 꺼내 입은 날 식당에서 앞치마를 돌렸는데 그 빈틈을 뚫고 짬뽕 국물이 튀는 기적까지 세트로 찾아옵니다. 저 그 전에
1: 예. 생기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 1년 전에 소풍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제가 원래는 10몇 명이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 년에는 30몇 명이 왔고 세 번째가 작년이었어가지고 50명이 왔어요.
1: 오.
0: 55명 뭐 예. 돈도 더 받았어요.
1: 잘하셨어요.
0: 근데 그날 비 온다고 이 기상청에 뜬 거예요.
1: 결국 왔어요?
0: 저희가 이제 기우제를 지내야 된다. 기우제가 뭐냐면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와요. 근데 결국 기도도 막 하고 했어가지고 결국에는 밤 늦게 왔어요.
1: 오, 다행이네요. 네,
0: 밤 늦게. 그래서 저희가 다 그거 하고 다 이제 행사 다 하고 이제 철수할 때 그때 비가 살짝 오기 시작하더라고. 다행히. 아, 진짜 기획하는 입장에서 야외 행사할 때 비 오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불렀잖아요, 이미. 여기서도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했던 행사가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1위입니다. 내가 사면 파란불, 내가 팔면 상한가. 현대인을 멘탈을 가장 가루로 만드는 부동 1위입니다. 아, 잠깐만요. 옛날 생각나서 지금 마음이 아픈데. 자, 몇 달 동안 지켜보면서 더 오를 것 같아라고 매수 버튼을 누른 순간 귀신같이 차트가 수직낙하합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도저히 못 참겠다 손절하고 털어나는 바로 다음날 호재 기사 뜨면서 로켓 발사를 하죠. 저가 이랬던 게 다지코인이었거든요. 게임하는 친구들끼리 음성 채팅에 모여가지고 다지코인이 막 엄청 뜬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샀어요. 그리고 다지가 이제 다지코인이 이제 개 그 형상이었거든요. 아이콘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성 마이크 끼고 월월 올라가라 월월 이러면서 결국에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예,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많이 아팠죠. 예. 주식 이런 거 하시나요? 코인?
1: 주식은 안 해요.
0: 코인도?
1: 네, 안 해요.
0: 정말 이거는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들이
1: 그러니까 어설프게 네. 하고 남들이 한참 동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거의 뭐 개나 소나 다 막 주식한다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은 좀 잘 알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할 거면은.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엄마들이 자기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엔 이게 뜬데 이거 공부해 라고 했을 때는 네.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런 느낌입니다. 엄마들은 어디서 되게 느리게 들어가지고 야 이거 공부해 이러면은 이미 끝났어요. 거의 포화 상태 이미.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믿는 징크스 랭킹입니다. 5위가 시험 볼 때 미역국 안 먹기. 떨어진다고 미끄러져서.
1: 헐.
0: 그리고 아. 4위는 문 닫고 나갈 때 뒤돌아보지 않기. 중요한 일 앞두고 집 나설 때 뒤돌아보면 그 일이 잘 안 풀리는. 전 처음 들어봤는데. 그냥 직진해야 된대요. 시험 보는 날 뭐 이런 거. 저희는 그게 있었어요. 엿.
1: 아, 엿을 선물했어요.
0: 예, 예, 딱 붙는다.
1: 딱 붙더라고.
0: 예. 3위는 숫자 4 피하기.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거나 F로 표시된 거 있으시죠? 보이시죠? 미국에서도 좀 본 것 같아요, 저. F로 표시된 거. 네, 뒷자리에 4가 들어가면 괜히 찝찝해 하는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4가
1: 좋대는데요?
0: 행운의 숫자인
1: 네. 분들.

0: 마리씨가 된다 그거는
1: 많이 들어보신?
0: 아니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아 뭐지? 생각이 안 나네요.
1: 네,
0: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1: 내년에 한번 생각났을 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사랑에 빠진 조르디님이었나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사랑에 빠진 조르디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리치필드의 Everything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벅차. 하루 만에 또 이런 소식이 오늘의 핫 이슈 K 업데이트. Turn the whole room up, it's never enough.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하루 만에 핫 이슈를 담았다. K 업데이트는요, 연예계 소식과 로컬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만나볼까? K 업데이트. 오늘의 핫 이슈 첫 소식입니다. 나고야 아시안 게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개막 전부터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선수촌이 없다는 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참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조직위 측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별도 선수촌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탈리아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에 4,000명, 나고야항 컨테이너 숙소에 2,000명, 나머지 선수단은 도쿄를 포함한 시내 호텔에 나눠서 수용했습니다. 숙소 문제도 이어졌습니다. 개막 일주일 전 나고야 일대에는 시간

당 1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지하철역이 침수됐고 임시 숙소에 머물던 선수단과 관계자 400명이 고지대로 긴급대피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시안게임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 농구대표팀 숙소에서는 화장실 누수가 발생하면서 컨테이너 숙소의 안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개막전 공항에서 한국 선수단의 태극기 반입이 제지되는 일이 있었고 태극기 외에 개막식 당일에는 3만석 규모 경기장에 빈 좌석이 다수 눈에 띄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운영 논란 속에서도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우리 선수단의 선전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퇴근길 스포츠 팬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 시원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의 코리안 몬스터 김민재 선수의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최근 주전 경쟁 속에서 세 경기 만에 다시 선발 기회를 잡았는데요. 시작부터 몸을 사리지 않는 철기둥 그 자체였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상대팀이 뮌헨의 뒷공간을 파고들며 결정적인 슈팅을 날렸는데 김민재 선수가 몸을 그대로 던져서 폭탄 방어로 6탄 방어군요. 막아냈고요. 상대가 거세게 밀어붙이며 1대1 동점까지 따라붙은 위기 상황에서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상대의 공격의 맥을 김민재가 번번이 끊어냈습니다. 결국 후반 27분 해리케인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뮌헨이 2대1 짜릿한 승리를 거뒀고 김민재 선수는 90분 풀타임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자신의 진가를 증명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정우영 선수가 있는 우니언 베를린과의 맞대결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멋진 활약 응원해보겠습니다. 극장가 소식입니다. 허진호 감독의 신작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 64일 만에 오디세이를 제치고 예매율 1위에 올랐습니다. 해외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히는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서 현지 퍼블릭 상영 좌석 4,256석이 전회차 초고속 매진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배우 김유정이 오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패션 브랜드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출연 예정 작품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경 얼마짜리 쓰세요? 안경 하나가 웬만한 중고차 가격입니다. 곽튜브 씨가 쓴 안경이 약 250만원짜리라고 알려지면서 화제인데요. 안경테가 아니라 거의 얼굴에 장착하는 명품 액세서리 수준입니다. 오늘 워싱턴 DC가 조금 시끄럽습니다. 바로 오늘 밤 I'm on the next level 에스파가 캐피럴 원 아리나에 옵니다. 카리나 윈터 디젤 링링 네 멤버가 Think Complexity 투어로 DC를 찾는데요. 공연은 오늘 밤 8시입니다. 에스파는 DC를 시작으로 애틀란타, 마이애미, 댈러스, LA, 오클랜드, 시애틀까지 미국 주요 도시를 계속 돌 예정입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는 J-Park, 그리고 내일은 르세라핌이 산호세로 이동하고요. 이제 K-POP은 미국에서 가끔 찾아오는 공연이 아니라 도시별로 골라보는 공연 문화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미국 라스베가스를 완전히 뒤흔든 거대한 사건 하나 전해드릴게요. 지난 9월 18일
미국 라스베가스 티모빌 아리나에서 열린 2026 iHeart Radio Music Festival 현장입니다. 첫날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주인공은 바로 BTS! 였는데요. 현지에서 체감된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BTS가 출연한 1일차 공연장은 관객들로 빽빽하게 들어차서 떼창이 또 터져나오고 마치 단독 콘서트장을 방불케 한 반면 BTS가 출연하지 않은 2일차 공연장은 빈자리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며 완전히 대비되는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현지 매체와 SNS 분석에 따르면 공연 직후 멤버 V와 지민 관련 키워드는 X, 옛날 트위터죠. 그래서 수백만 건의 참여와 언급량을 기록했고 전 세계 구글 트렌드까지 정점을 찍었습니다.

0: 꽉찬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스레드 마려우시죠? 스레드의 핫한 소식만 싹싹 모아서 싹싹김치 시간. 어머, 이건 봐야 돼. 라디오에서 자 여러분들의 스레드를 검색해서 핫한 소식들만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스레드. 30대 되니까 친구 약속 취소되면 솔직히 축제임. 이거 많이 나오는 사연이네요. 20대 때는 주말에 친구가 갑자기 야 미안 오늘 급한 일 생겨서 못 만날 듯 하면서 서운해서 삐졌거든요. 30대 중반 되니까 토요일 오후 1시에 미안 오늘 파토 내야 될 듯 토고잖아? 겉으로는 아이고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다음에 봐 라고 답장치면서 속으로는 이미 예스! 이미 약간 편한 옷 갈아입고 에어프라이어 돌릴 준비하면서 입꼬리 귀에 걸려 있습니다. 약속 취소가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합법적 휴식이 될 줄이야. 이거는 네. 댓글은요. 심지어 샤워하기 직전에 취소 토고면 복권 5,000원 당첨된 것보다 더 짜릿함. 두 번째는요. 화장 다 하고 신발 신기 직전에 파토 나면 분노. 침대에서 뒹굴고 거리다나 파토 나면 극락. 아, 그렇게
1: 특히 하죠. 여자분들은 화장이랑 막 풀메 다 헤어 메이크업이면 다 했는데 취소하면 조금 짜증날 수도 있죠.
0: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네, 수 있어요.
1: 다 준비 다 했는데.
0: 맞아. 근데
1: 근데 그 와중에 또 화장이 잘 돼 그런 날은 잘 먹어요.
0: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쩔 때 기분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 모두 다 공감할 이야기. 뭔가 아직 준비도 안 했어. 씻지도 않았어.
1: 그건
0: 귀찮아. 응. 근데 연락 와. 완전 최고. 완전 최고. 네. 완전 최고. 세 번째. 그 친구한테 고마워서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주고 싶어짐. 아, 이거는 이 정도는 아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스레드입니다. 자취 4년 차인데 대파 한 단을 온전히 다 먹어본 역사가 없음. 대파, 그쵸. 마트에서 2,000원 주고 산 뒤에 저희는 이게 달라요. 네, 일단 읽어볼게요. 마트에서 2,000원 주고 산 다음에 야심차게 썰어서 냉동실에 얼려두거나 신문지에 싸두는데 결국 절부하는 슬라임처럼 물러 터져서 음식 쓰레기통으로 직행함. 파 한 단을 끝까지 다 소비하는 1인 가구는 대체 집에서 잔치를 여는 거임? 자, 댓글은요. 대파는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냉장고 야채칸에 나 요즘 요리 좀 한다 인테리어용으로 모시는 듯한 것들은 식물임. 식물임.
1: 아, 그리고 근데 대파가 네. 맛있던데요?
0: 그 저도 많이 사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격이 그 날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에치마트 가면 세 단에 1불 할 때가 있고요. 한 단에 3불 50불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 요즘 경제를 실감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양배추 4분의 1 통 사서 겉잎 3장 뜯어먹고 나머지는 갈색 될 때까지 방치하는 게 국룰. 저 양배추 되게 좋아하는데?
1: 쌈 싸드세요. 네. 찜 해가지고.
0: 아, 맛있겠다.
1: 양배추 네,
0: 양배추는 또 살도 안 쪄요, 그죠?
1: 그렇게 먹으면 금방 먹더라고요.
0: 네, 맞아요. 양배추 사야겠어요. 세 번째 댓글입니다. 그냥 파기름 낼 때 대파 반단씩 때려넣어도 돼요. 파기름에 파를 볶아넣으면 3일 컷. 저는 근데 파를 어떻게 하냐면 썰기 귀찮아서 물을 씻은 다음에 잡아서 가위로 싹둑싹둑싹둑 섞는다. 네. 아, 그렇게 해요? 네. 가위가 저는 최고의 도구 같아요.
1: 근데 죄송한데 네. 갑자기 양배추 얘기 나와서 그런데 오늘 네. 좀 살짝 양배추 같네요.
0: 아, 그래요? 머리가?
1: 죄송합니다.
0: 네. 좀 정리 좀. 네. 다시 파마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
0: 네.
1: 근데 그리고 가위. 네. 가위 이렇게 그 파 써는 용 가위도 생겼던데요?
0: 아, 그래요?
1: 네. 사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스레드입니다. 엄마 아빠 카톡 프로필 사진, 꽃사진. 이제 비웃을 수가 없는 이유.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이거 다른 건 몰라도 꽃사진은 제발 프로필 사진 하지 말아라. 엘프님에게 제가 꼭 얘기했거든요. 너무 늘크크된다. 어릴 때는 엄마 카톡 프로필 사진이 왜 맨날 길가에 핀 철쭉 이름 모를 들 것인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1: 아니, 이쁘다니까요.
0: 근데 서른 넘어가고 회사 일에 치이다 보니까 퇴근길 길가에 핀 코스모스 하나 보고
2: 나도 모르게 멈춰서서 폰 카메라 켜고 있더라고요. 줌 땡겨서 꽃술 초점 맞추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데 소름 돋음. 나도 이제 그냥 지친 한 명의 어른이었던 거임. 아, 댓글을 제가 하고, 갤러리에 하늘, 노을, 단풍, 폴더 생, 갤러리에 혹시 있으신가요? 갤러리에, 갤러리 만들 수 있잖아요. 사진 갤러리. 네. 폴더 만들 수 있잖아요. 네. 하늘 폴더, 노을 폴더, 단풍 폴더 있나요?
1: 아니요.
2: 오, 다행입니다.
1: 그거, 아, 그냥 저는 그냥 그, 무조건 네. 이제 뭐 이쁘고 기억에, 추억에 담고 싶은 애들은 그냥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리기 때문에 네. 그게 나만의 앨범입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있는 건 나중에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진짜 좋아하는 거. 저도 배경화면이 장미인데 핸드폰 너무 이쁘지 않아?
2: 아, 뭐 그런 건 아니, 괜찮아요. 이거, 뭐 뭔가 선물 아니야. 받았다 이런 건 괜찮은데
1: 너무 이쁘지 않아?
2: 아, 이거 좀 약간 어버이만할 감성 나가지고 어버... 쉽지 않네요.
1: 아니, 이게...
2: 네. 카네이 다음에 오실 때는 제가 카네이션 장미... 그 가슴에 꽂아드릴게요. 어, 쉽지 않네요, 저분. 갤러리의 하늘 노을 단풍 폴더 생기는 순간 빼박 아저씨 아줌마 진입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연이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치여서 말 안 통하는 식물이 편해진 거래요. 어, 이거, 이거, 오, 감성.
1: 맞는 말인 거.
2: 감성이고 아니, 눈물이 안 나네요. 네.
1: 꽃이나 네. 이제, 이렇게, 뭐, 뭐지, 하얀 나무 이런 네이처 그런 걸로.
2: 그쪽이에요, 이제.
1: 했어요.
2: 어, 그쪽. 그루트. 암묵 그루트. 자, 세 번째 댓글입니다. 다음 단계는 등산복 원색으로 사기입니다. 준비하세요. 선캡 쓰는 순간 큰일 나는데 지금 이거. 어.
1: 아, 이제 밝은 색깔이 이제 땡겨요. 아. 아, 예전에는 핑크 같은 거를 잘 웬만하면 못 입었었는데
2: 이제는 아, 핑크는 괜찮죠.
1: 아, 근데 이제는 뭐, 좀 약간 네. 핑크도 좀 어울려서 좀 입고.
2: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하, 쉽지 않네요. 네 번째입니다. 사회생활 N년 차가 깨달은 완벽한 거절의 기술. 오, 애매한 부탁이나 가기 싫은 모임 거절할 때 절대 선약이 있다 혹은 바쁘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럼 다음 주는 이라고 하면서 물고 늘어집니다. 제일 깔끔한 거는 가족 행사나 몸살 기운입니다. 오, 그날 저희 집 제사라서 본가 내려가야 돼요. 아니면 아, 어제부터 으슬으슬 열이 나서 아, 남한테 아프다. 옮길까봐 맨날 아파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두 개는 그 누구도 토를 못 달고 아, 심지어 아이고 고생하네 라는 소리까지 듭니다. 댓글입니다. 저희 할머니 생신은 1년에 4번 돌아가십니다. 두 번째 댓글이에요. 남에게 올릴까봐 이게 핵심입니다. 내 건강 걱정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척하는 고단수 기술. 세 번째 댓글은요. 제일 무서운 놈. 어? 나도 너희 동네 가는데 잠깐 얼굴만 보자 하는 눈치 제로 인간. 하... 그러면 이제 당황해서 그러죠. 어, 저 안 되는데요. 이렇게 거절도 기술이고 배려라는 말. 아, 특히 피곤한 평일 저녁에는 더 와닿는 생존 팁이네요. 라고. 내향형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스레드입니다. 문 앞에 택배 상자가 4개 쌓여있길래 들여놓으려는데 기사님이 보내신 완료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문 앞 배송 완료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그 짧은 한 줄 보는데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울컥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거래처에 까이고 상사에게 까이고 죄송합니다만 30번 하고 퇴근했는데 오늘 나한테 힘내라고 말해준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택배기사님 한 분이었던 사실에 이거는요, 이분이 정말 F 아니면 진짜 많이 까인 겁니다. 그런 느낌. 그죠?
1: 그 택배분은 그냥 원래 인사말이 그거.
2: 그죠? 네,
1: 근데.
2: 근데 이분이 유독이게 와닿은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까였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아닌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댓글은 가끔 타인의 형식적인 친절 한마디가 100마디 위로보다 더 크게 바뀔 때가 있죠. 두 번째는 그래서 저는 문 앞에 캔커피나 비타민 음료 종종 둡니다. 그분들도 지치실 텐데. 오, 착하시네요. 세 번째는 퇴근길에 이글 보는데 덩달아 찡하네요.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비 오는 날 굳은 날씨에 또 배송해주는 기사님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또 버텨낸 여러분들 모두가 또 저희와 엘프님이 전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네, 수고 많으셨어요.
2: 네. 그 한국에 한강인가 가면 이런 문구가 많이 써있더라고 합니다. 그 말을 더듬죠. 그 한강에 약간 보통 이제 많이 이제 그 뛰어내리시려는 분들이 있으니까.
1: 아.
2: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거기에 네, 글이 써있다고 해요. 이렇게. 오늘 뭐 힘들었지 뭐 이런 거. 감성 문구.
1: 네. 저, 그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2: 네, 그게. 근데 일본은 좀 다르죠. 일본의 끝 마을에 가면 거기서 뛰어내려서 그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어떻게 방지할까라고 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1: 뭐예요?
2: 정답은 당신의 하드디스크는 안녕하십니까? 그거를 써서 정말 방지가 엄청 많이 됐고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딱 들으면 잠깐만 이렇게 되거든요.
1: 안타깝게도 네, 전 자살 그 수위가 네, 한국이 좀 높잖아요.
2: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1: 세계에서.
2: 근데 정말 뭔가 힘든 시점이면 요런
1: 보세요, 꽃.
2: 요런 모르겠고요. 저는 요런 말 한마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그 한마디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는 거야. 주위에는 요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1: 제이드님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2: 힘내십시오. 네, 화이팅.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또 저희가 또 우리 또 열프님이 좋아하는 심리 테스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리 테스트. 요즘에 좀 어떠신가요? 좀 많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신가요? 요즘 멘탈은 어떠신가요?
1: 누구요?
2: 예쁘님이요.
1: 멀쩡해요.
2: 멀쩡하다고 네, 합니다. 예. 네. 그냥 뭐 심리 테스트 하니까 그냥 도입부, 인트로.
1: 아니, 심리 테스트 네, 재밌잖아요.
2: 예, 네, 그런 그 인사치레였고요.
1: 대부분 맞는 것 네, 같아요.
2: 맞아요.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니라 네, 이거 하나 할 거예요. 아, 질문 제가 네 개 드릴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중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서 동그랗게 빛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그랗게 빛나는 거. 뭘까요? 하면 아무것도 생각 못할 것 같으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1: 보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네, 첫 번째는요. 네. 전구. 라이트벌브.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서 밝게 빛나는 거. 네. 두 번째는요. 돈입니다. 세 번째는요. 태양이에요. 어떤 걸 선택을 하실 건가요?
1: 태양?
2: 태양. 저는 첫 번째 전구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하얗고 폭신한 거. 저는 떠올리는 게 있으세요?
1: 저거 아니에요?
2: 손으로 못 잡는 구름? 저도 구름을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있네요. 처음 구름이고요. 네. 두 번째 비누 거품 있고요. 아... 세 번째는 무스 있습니다. 무스, 머리 무스.
1: 근데 무스하고 네, 뭐지?
2: 그냥 생각나는 거 얘기하시면 돼요.
1: 손에 잡힐 수 있어요?
2: 아니, 뭐 생각나는 거 하시면
1: 구름이라고요?
2: 된다고요.
1: 구름? 구름?
2: 하얗고 폭신한 거는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하얗고 폭신한 거는
1: 구름.
2: 구름, 비누 버거품, 무스. 저는 무스 할게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네, 구름 위를 날고 있었거든요. 그 우리가 생각한 구름은 이렇게 약간 폭신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뭔가 연기도 많고 뭔가 밑에서 삼겹살 끓이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약간 무스로 무스 느낌이 약간 매끈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 저 어쨌든 정답 안 봤어요.
1: 네.
2: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흰색인데 길고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은
1: 흰색이요? 생각나는
2: 거, 네, 흰색이고 길고 입에 넣을 수 있는 거. 저는 약간 가래떡이 생각이 나요. 이 얘기 딱 듣는
1: 거. 네.
2: 아니, 뭐 생각하는 거 없냐고요. 자, 첫 번째는요. 우동 국수. 우동 누들 국수.
1: 네.
2: 두 번째는 아이스 캔디 아이스크림. 뭐, 그 네, 스크류반데 약간 네, 하얀색 그런 네, 건 느낌인가 봐요.
1: 네.
2: 자, 세 번째는 담배.
1: 담배?
2: 오케이. 담배?
1: 네.
2: 오케이. 자,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1: 잠깐만. 아, 네 번째도 있어요?
2: 네. 다음 중 만질 수 없지만 가까우면서 멀리 있는 것은? 아, 잠깐만, 저 뭘로 해야 되지? 흰색인데 길고 입에. 저는 뭐, 아이스캔디 아이스크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만질 수 없지만 가까우면서도 멀리 있는 거. 첫 번째는 텔레비전, TV. 두 번째는 전화고요. 세 번째는 망원경. 아닐 수는 없지만 가깝지만 멀리 있어.
1: 만원경.
2: 예. 네. 저는 텔레비전 할게요. 예. 네. 보통 좀 네. TV에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네. 자, 이 질문은요. 다 다른데요. 오, 재밌겠다. 첫 번째.
1: 답. 네.
2: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그랗게 도라미. 빛나는 거.
1: 네. 저는.
2: 이거는 당신 연인에게 얼마나 적극적인가?
1: 네?
2: 전구. 이거 아닌데. 상대방이 리드해주기를 원하는 소극적인.
1: 맞는 크게, 것 같은데요?
2: 제일 크게 웃네. 이거 아닌데.
1: 아, 제.
2: 아, 이거 아닌데. 저 완전 테토인데, 완전. 장난 아닌데. 뭐 제우스 느낌인데. 테토나. 자, 두 번째는요, 돈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못해줄 게 없는 적극적인 스타일.
1: 세 번째,
2: 태양. 관심을 가져줄 때까지 조용히 접근하는 스타일.
1: 맞는 것 같아요.
2: 그래요? 오케이.
1: 제가 약간 쑥스러워가지고 제가 먼저 못하잖아요.
2: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현재 스트레스 상태. 구름은 현재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불만이 많은 상태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누 거품. 약간의 불만이 있지만 참을 수 있는 마음.
1: 맞는 거예요. 구름 스트레스라고요?
2: 네. 전 세 번째죠. 무스. 스트레스가 거의 없고 현재 생활 만족한 상태. 뭐 그런 것 같긴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빠르게 갈게요. 네. 질문 세 번째는 뭐였죠? 그 길고 하얗고. 입에 넣을 수 있는 거.
1: 담배.
2: 자, 첫 번째 우동국수. 겉으로는 침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두근거림. 아, 연인이 생겼을 때 티나는 정도. 두 번째는 저 아이스크림. 표정, 말투, 행동까지 엄청 들떠서 바로 눈치챔. 이거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담배. 기쁘지만 주변에 소문내지 않고 엄청 침착함. 맞아요?
1: 어떨 때는?
2: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뭐였죠? 네 번째는, 다음 중 만질 수 없지만 가까우면서도 네. 멀리 있는 것은 텔레비전 있었고 전화 있고 망원경 있었고 망원경. 저 텔레비전 했고요. 텔레비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현상의 질문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언젠가 꼭 멋진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함이 텔레비전이래요. 두 번째가 전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즐기는 것뿐 동경하진 않음. 자, 세 번째는 망원경. 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현상이 엄청 강함. 그런 느낌이에요.
1: 무슨 말이에요?
2: 사랑에 대한 환상이.
1: 사람에 대한 네. 환상이?
2: 엄청 강하대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에 대한 환상.
1: 환상.
2: 그런 느낌입니다.
1: 그래서 엄청.
2: 그 느낌. 네. 아무튼, 자, 오늘 또 화요일이라서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오늘 어떻는지.
1: 오늘도 즐거웠고요. 오늘. 살짝 우리 제이님이 저기 뭐야. 살짝 늦으셔가지고.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잘 넘기셨고
2: 네
1: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앞으로 칭찬 좀 네. 해드릴게요.
2: 해주세요. 네네. 그러면 또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1: 다음 주에 뵐게요.
2: 네, 안녕히 계세요.
1: 네.

0: 징크스에 대한 우리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죠. 분명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데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믿게 됩니다. 이 옷을 입으면 일이 잘 풀려. 중요한 날에는 꼭 비가 와. 이 사람에게 말하면 꼭 일이 꼬여. 사실 징크스라는 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작은 믿음 하나가 하루를 조금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에는 괜히 평소보다 천천히 걷게 되고 창밖을 더 보게 되고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크스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가 오면 꼭 우산을 잃어버린 사람도 중요한 날마다 꼭 뭔가를 쏟는 사람도 좋은 일이 생기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사람도 어쩌면 그게 그냥 여러분의 삶에 붙어있는 작은 에피소드 하나일 테니까요. 비 오는 날에도 우산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우리 기분 저희가 챙기자고요. DJ 제이든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더 신나게 놀아요. K-Play DMB.
1: Good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자, 이강민의 잡지사 아주 특별한 9월 5일 16번째 페이지 자판여행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잡지사가 모처럼 야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 먼 길을 함께 해주신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우리 가운데 계신 분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역사작가 박광일입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황정한중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추석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저희 4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한 두 분과 또 특별한 곳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제 옷입니다.
4: 아, 그렇죠. 아,
2: 백제 옷을 하루 종일 이러고 지금 공주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왕 한 분과 꾸러기 모자 쓰고 있는 한 분을 모시고 아까 이제 박광일 선생님께서 왕의 공간에 있는 듯하다. 왕릉원에 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주 백제의 무령왕릉원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2: 이제 뒤로 보이는 봉분이 좀 이렇게 아까 어릴 때 본 텔레토비 동산처럼 봉분이 예쁘게 있는데요. 저 중에 이제 무령왕릉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그래서 1500년 전 백제의 비밀을 예. 풀 겸 예, 백제 무령왕릉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봉분이 세 개나 있는데 저 중에 무령왕릉이 있는 거죠?
3: 그렇죠. 지금 들어올 때 6호분, 그 다음에 5호분,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이제 7호분인데 그 7호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무령왕릉이 되고 1971년까지만 하더라도 5호분, 6호분은 알려져 있었지만 7호분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위치에 저게 왕릉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게 왕릉인지를 몰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헷갈렸다라는 게 그때 그분들이 느꼈던 어떤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6호분이 당시 그 벽돌로 만든 전축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배수로를 내는 과정에서 여기에 뭔가 벽돌이나 다른 게 걸리면 안 되는데 걸린 거예요.
2: 아, 배수로를 내다가?
3: 네. 그러면서 조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여기가 왕릉이 있다라고 했었던 것을 찾아내게 되고
2: 네.
3: 그게 백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령왕릉의 주인인 무령왕은 누구인가?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무령왕,
2: 네.
4: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다른 이름으로 사마왕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령왕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무, 뭔가 이렇게 무예 이런 쪽에서 뛰어나고 령, 뭔가 영험하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붙여준 시호지요. 일본의 역사 기록을 보다 보면 무령왕이 꼬꼬마 때는 아기 때는 일본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일본의 본토의 어떤 큰 곳이 아니라 약간 섬 쪽에서 무령왕이 태어나가지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섬을 심하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비슷한 느낌으로
2: 섬왕
4: 섬에서 태어나서 건너온 그런 임금님이다 라고 해서 섬왕, 섬왕 하다가 사마왕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있고.
2: 네.
4: 그래서 일본과 백제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거를 좀 상징하는 그런 임금님이기도 하고
2: 네.
4: 그렇다 보니까 일본 전설 쪽에는 어떤 희한한 전설이 있냐면 일본엔 지금도 왕이 있잖아요.
2: 어, 왕이 있죠.
4: 그 왕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네. 무령왕 쪽에 핏줄이 하나가 다 있다라고 일본의 지금 왕실에서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2: 들어봤어.
4: 네, 그래서 일본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좀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임금님이기도 하죠.
2: 정말 무령왕릉을 보면 당시 무령왕 때 백제 왕실의 위세와 국력이 정말 상당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무령왕릉의 발굴이 한국 고고학사상 최악의 졸속 발굴로 꼽힌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박광희 선생님?
3: 큰 비가 내리는 과정 속에서 배수로를 만들다가 이제 육고분에 물이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2: 네.
3: 우리나라에서는 벽돌로 만든 고분 자체가 워낙에 귀하기 때문에 육고분 자체가 보호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발굴하는 과정에서 뭔가 덜컥하고 걸리니까 당시 이제 관리자가 이쪽 책임자였던 김영배 관장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데 네. 느낌상 이게 고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2: 아, 뭔가 곡괭이질을 했는데 소리가 예사롭지가 않다.
3: 그렇죠. 거기에 뭐 돌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시 파악을 해서 이제 중앙에 있었던 김월용 박사한테 연락을